그 정도로 감히 도전을 해? 내가 방구가 뭔지 직접 보여드리지. 흥! 하!

0: 지나가던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
1: 여보!
2: 방귀 냄새 때문에 어지러워.
0: 며느리는 방귀 힘으로 하늘까지 날아갔어. 땅에 내려왔을 때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3: 내가 생각해도 냄새가 심하긴 좀 심하다.
4: 방귀 며느리도 나처럼 방귀 냄새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나 봐.
0: 방귀 며느리도 너처럼 탕고기 상했을지도 모를 그런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
4: 그렇구나. 근데 응? 왜 탕고기랑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방귀 냄새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는데? 왜?
0: 그건 그러니까. 그래! 호기심딱지가 필요해!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방귀 딱지. 방귀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누구세요?
5: 난 방귀 며느리 대장에 살고 있는 좋은 세균이야.
4: 좋은 세균? 세균도 좋은 세균이 있어요?
5: 당연하지. 대장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세균들이 같이 살고 있다고. 바로 좋은 균. 나쁜 균. 그리고 좋은 균과 나쁜 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유익균이 있지. 방귀 며느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불에 대고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그 찌꺼기는 대장으로 내려오지.
6: 음식 찌꺼기 왔습니다.
7: 우와! 우리가 좋아하는 채소 찌꺼기가 엄청 많네. 채소 찌꺼기는 냄새도 좋고 나 종균의 힘도 세게 만들어주지. 채소 찌꺼기 속에 영양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얼른 찾아보라고.
6: 네.
8: 아니 내가 좋아하는 상한 찌꺼기는 왜 안 나오지? 아유, 그걸 먹어야지. 나쁜 세균의 힘이 커지는데.
7: 너 나쁜 세균. 너 저리 가 있어. 여기는 채소 찌꺼기들이 훨씬 많다고.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8: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이 대장 속을 지배할 테니까. 아이, 잘 먹고 잘 살아라.
7: 아이고, 저리 가. 나쁜 세균이 갔으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자고요.
6: 네.
9: 좋은 균은 무익균들과 같이 찌꺼기에서 영양소를 골라 몸속으로 보내지.
10: 다 골라냈습니다.
7: 그러면 영양소는 몸속으로.
6: 네, 안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9: 그리고 찌꺼기는 똥으로.
6: 똥으로!
9: 이렇게 분해된 찌꺼기들이 똥으로 나가는 거야.
7: 나 좋은 균은 대장 속 환경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0: 좋은 똥 냄새.
5: 방귀 며느리도 한때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꽃방귀를 끼었었지.
11: 좋아. 안 나. 악취 안 나.
4: 근데 왜 냄새 지독한 썩은 똥방귀가 된 거예요? 왜요?
0: 설마 혹시...
5: 맞아. 아깝다면서 탄 고기도 그냥 먹고 오래돼서 상했을지도 모르는 음식을 그냥 먹었기 때문이야.
12: 음식 찌꺼기 왔습니다.
7: 그래, 그럼 이번에도 어? 냄새.
13: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찌꺼기가 나왔다.
7: 탄 고기랑 상한 음식 찌꺼기가 많아지면 이 좋은 기운 힘이 약해지는데 안 돼요.
8: 한국이 상한 음식 찌꺼기가 많으면 이 나쁜 균의 힘은
13: 세지지.
14: 지금부터 이 대장 속은 이 나쁜 균이 지배한다. 나를 따르라.
12: 우린 힘센 세균을 따라간다고.
7: 너무해.
14: 지금부터 영양소고 뭐고 찾지 말고 신나는 찌꺼기 파이어.
7: 하지마. 어떡해. 제발 하지마.
5: 대장에 나쁜 균이 많아지면 무익균도 나쁜 균처럼 변하고 냄새 지독한 나쁜 가스들이 만들어져. 나쁜 균이 대장 벽을 공격해 염증이 생기기도 하지. 그렇게 해서 방귀 며느리는 배도 아프게 되고 냄새가 지독한 썩은 똥방귀를 끼게 된 거지. 대장 안에 나쁜 균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절대 탄고기나 상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4: 난 이제 탄고기나 상한 음식은 절대로 안 먹을 거야.
0: 그래. 대신 채소를 많이 먹어야 좋은 균이 많이 생기지.
4: 그래야 방귀 냄새도 덜 나는 거잖아.
0: 그렇지.
4: 그리고 나 앞으로 채소도 완전 많이 먹을 거야.
0: 우와, 역시 호떡이.
4: 근데 방귀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
0: 아, 방귀 며느리도 그 이후엔 탄 음식, 상한 음식은 절대 안 먹었대. 대신 채소를 많이 먹었어.
8: 맛있어. 아, 향기로워.
0: 방귀 며느리는 냄새 안 나는 꽃방귀를 끼며 달나라까지 갈 수 있었대.
4: 우와, 나도 이제 방귀 며느리처럼 꽃방귀 낄 거야.
0: 기대할게.
4: 그럼 나 방귀 딱지 주는 거야?
0: 당연하지. 문제 잘 맞히나.
4: 아이고, 좋아, 자신 있다고.
0: 우리 친구들도 맞춰봐. 먹으면
4: 나쁜 균이 생겨.
0: 상한 음식 먹으면
4: 나쁜 균이 생겨.
0: 나쁜 균 생기면
4: 방귀 냄새 지독해.
0: 와, 잘한다.
4: 또.
0: 좋아, 계속해볼까? 채소 많이 먹으면
4: 좋은 균이 생겨.
0: 좋은 균 생기면
4: 방귀 냄새 안심해.
0: 좋은 균 생기면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7: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8: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6: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7: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9: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한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에 바다 생물 여러분들이 직접 뽑은 바다 생물 협회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 오, 뭐야, 도도도도?
2: 아, 지금 바다에 사는 친구들이 자기들을 대표할 회장을 뽑고 있도도.
3: 같이 보자.
2: 그래.
0: 그럼.
3: 오, 누가 될까?
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올해 바다 생물 협회 회장은 바로 크리.
3: 도도, 응. 근데 크릴이 누구야?
2: 크릴! 몰라!
3: 뭐? 크릴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좋아한 거야?
2: 응! 크릴은 고래나 상어처럼 크고 힘센 친구 아니겠도도. 그러니 회장이 됐겠지. 안 그래? 크릴!
3: 그런가?
0: 자, 크릴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4: 어? 응? 안 왔나?
5: 어? 가만. 그러고 보니 얼마 전부터 바다에 크릴이 보이지 않았어. 요즘 크릴 봤어?
4: 아니, 못 본 것 같아.
0: 나도 못 본 지 한참은 된 것 같은데.
5: 어?
4: 혹시 크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0: 어? 안 돼, 안 돼. 크릴의 위기는 곧 바다의 위기. 안 되겠어. 당장 크린조끼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크린조끼 구조대.

0: 나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2: 언제 오지?
3: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4: 속인 거 아니야?
2: 왔다.
4: 어서 와, 그린 좋게 구조대.
0: 반가워. 그러니까 요즘 들어 크릴이 안 보인다 뭐 이거도?
5: 응, 맞아.
3: 크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꼭 좀 알아봐줘.
0: 알았다도. 근데 우리가 크릴을 만났을 때 크릴이 우리를 막 물어뜯거나 우리를 막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겠지?
5: 크릴이?
6: 응, 크릴. 고래는 상어처럼 크고 무서운 동물 아니었어?
5: 크릴이?
3: 너희 크릴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4: 크릴은 그렇게 크고 무서운 친구가 아니야.
6: 아니야?
1: 응, 크릴은 사람 새끼손가락만 해.
6: 이만해? 이만하다고?
7: 자, 이게 바로 크릴이야.
6: 응? 새우 같은데?
7: 그치, 새우처럼 생겨서 크릴 새우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새우가 아니라 플랑크톤의 일종이야.
0: 플랑크톤이라면 스스로 헤엄치지 못하고 물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생물을 말하잖아.
7: 그래, 맞아.
0: 그렇다면 크릴 스스로 헤엄쳐서 어딘가로 갔을 리는 없을 건데.
3: 그렇지.
4: 맞아.
1: 어디로 갔지?
3: 아이 참, 여기도 안 보이네.
6: 도대체 크릴은 어디 있는 걸까?
0: 아이, 그러게 말이, 도도.
3: 어? 너희들 혹시 크릴 찾고 있어?
0: 응, 너도?
3: 어, 나도 크릴 찾고 있어. 혹시 너희들 크릴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알겠지?
0: 응, 알았어.
3: 아휴, 크릴 먹고 싶다.
0: 크릴이 먹고 싶다고?
8: 잠깐!
3: 어, 왜? 크릴 찾은 거야?
0: 아니, 펭귄아, 혹시 네가 크릴을 너무 많이 먹어서 크릴이 바다에서 사라진 건 아닐까?
3: 뭐? 나 혼자만 크릴을 잡아먹는 줄 알아?
6: 그럼 또 누가 먹는데?
3: 아이, 다 먹어, 다. 물고기, 개, 오징어, 고래, 상어 이렇게 바다에 살고 있는 애들은 크릴을 다 잡아먹는다고. 특히 대왕고래 있지? 걔가 크릴을 진짜 많이 먹어.
0: 대왕고래라면 지구에서 가장 큰 생물 아니도도?
3: 응. 대왕고래가 크릴을 잡아먹는 걸 내가 한번 봤거든. 대왕고래가 입을 벌리고 쓱 지나가면서 엄청 많은 크릴을 그냥 다 입에 쓸어 담더라고.
0: 우와. 가만. 그래. 대왕고래가 의심스럽더도. 대왕고래가 크릴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크릴이 사라진 거일 수도 있겠더도.
3: 오, 진짜 그러네.
6: 아, 도도. 얼른 대왕고래를 만나러 가자.
0: 오케이.
6: 가자.

0: 대왕고래가 여기 어디 있을 거라고 했는데.
1: 어딨지?
2: 어? 누굴 찾아?
1: 어? 혹시 대왕고래가 어디 있는지 알아?
2: 알지.
1: 어디 있는데?
2: 여기.
0: 여기? 예?
2: 응, 어디? 여기 나 내가 바로 대왕고래야.
1: 뭐? 네가? 아니 대왕고래는 엄청 크잖아. 근데 네가 대왕고래라고?
2: 요즘 통 못 먹어서 키도 줄고 살도 많이 빠졌어. 아이고 배고파.
0: 왜 못 먹었는데?
2: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원래 크릴을 엄청 많이 먹거든. 그런데 요즘 크릴이 통 보이질 않아서.

0: 먹질 못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날 찾아온 거니?
1: 아, 아니 우리는 그...
0: 아유, 배고파. 어. 아유, 배고파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네. 다음에 보자. 안녕.
1: 안녕.
2: 도도, 크릴이 사라진 게 대왕고래 때문이 아니었어.
3: 크릴이 사라져!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크릴이 사라지면 크릴 똥도 사라지는데!
1: 크릴 똥! 아니, 저기요! 지금 크릴 똥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크릴 똥 걱정하는 그쪽은 실례지만 누구신지?
3: 나는 파이터 플랑크톤이라고 해!
4: 바다위를 떠다니는 우리 파이터 플랑크톤은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잔뜩 흡수해서 영양분을 만드는데 크릴이 우리를 잡아먹은 후
5: 잘 먹었다. 먹었으니 똥 넣어야지. 응가.
4: 이렇게 똥을 넣으면 파이터 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크릴의 똥과 함께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거든.
2: 이상한 탄소 그거잖아. 지구 뜨겁게 만드는 거.
1: 맞도도. 그러니까 크릴이 지구를 뜨겁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혀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있다는 거네.
3: 맞아. 매년 크릴이 바닷속으로 가라앉히는 이산화탄소가 2,300만 톤이나 된대.
1: 우와. 이제 알 것 같도도. 크릴이 왜 바다 생물들의 회장이 됐는지. 크릴이 사라지면 크릴을 먹고 사는 많은 바다 생물들도 다 사라질 거고, 크릴이 사라지면 지구는 더 많이 뜨거워질 것이도도.
2: 그러니까 크릴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였네. 근데 크릴은 어디 있는 걸까?
5: 나 여기 있어.
1: 크릴!
5: 크릴!
1: 알았도도. 근데 너 어디 갔었어? 다들 널 얼마나 찾았다고.
3: 맞아.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5: 나 바닷물에 휩쓸려서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 사람들을 피해서.
2: 사람들을 피해서?
5: 응, 사람들이 크릴을 너무 빤히 잡아가고 있거든.
6: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서 자기들이 먹을 영양제로 만들거나 애완동물 간식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지금 바다에 사는 크릴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야. 난 바다에 사는 물고기, 펭귄, 고래의 건강한 먹이가 되는 게 꿈인데 사람들이 내 꿈을 빼앗고 있어.
0: 크릴아! 크릴아!
2: 얘들아, 정말 미안해. 크릴은 바다에 꼭 필요한 친구인데 사람들이 뺏어가다니.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
1: 그래, 크릴이 멸종하지 않게 우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전할게. 크릴, 힘내서 지구에서 오래오래 살아주도도.
5: 알았어, 힘내볼게.
1: 좋았어.

0: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 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1: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0: 좋다. 크리를 구하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크릴이 들어있는 영양제 사지 말기. 우리 집에도 크릴이 들어간 영양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크릴이 들어간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약속을 받아냅시다.
2: 사안서. 엄마는 앞으로 크릴이 들어간 제품을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자,
3: 엄마, 크릴을 위해서 이 약속 꼭 지켜야 해요.
2: 알았어. 멸종 위기의 크릴을 지켜야지.
3: 약속?
2: 약속.
3: 도장 꾹!
2: 꾹!
4: 아, 불이 났어요.
5: 그랬대.
6: 무슨 소리지?
4: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7: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4: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7: 어디로 가야 하지?
8: 어? 토끼야!
4: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8: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7: 안 돼!
4: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7: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4: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8: 도와주세요!
4: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댕구 엉덩이가 의자에 낀 이유는?
1: 요원협회에서 요원의 날 기념으로 선물을 보냈대.

0: 입이 넓어?
1: 좁아도 너무 좁다.
0: 넓어도 너무 넓다.
1: 이렇게 좁은 건 토토한테나 딱이겠어.
0: 이렇게 넓은 건 곰끼한테나 딱이겠어.
2: 구조 요청이야.
0: 왜?
3: 무슨 일이지?
1: 이 친구 탱구잖아.
0: 탱구?
4: 도와줘요, 도와줘요, 곰기 여문.
1: 알았어, 탱구.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나 간다잉. 차!
5: 그래! 곰기 파이팅! 수고!
0: 와! 곰기 요원이다, 곰기 요원!
1: 그래, 그래! 나야, 댕거! 아, 그런데 댕거! 무슨 일이야? 혹시 누가 널 괴롭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의자가 날 괴롭혀.
1: 이 의자?
0: 나 좀 이 의자에서 꺼내줘. 의자에 엉덩이가 꽉 껴서 에차, 에차 안 빠져.
1: 어우, 철어. 댕구, 내 손을 잡아.
3: 그러니까 댕구 엉덩이에 비해 의자가 너무 좁아서 엉덩이가 의자에 꽉 끼었나 봐.
0: 그러게.
1: 안 되겠군.
0: 잠금 파워. 와!
1: 좋았어. 자, 우라차차차차차차차!
0: 일어났다, 일어났어. 고마워, 곰기 요원.
1: 차하하, 고맙게. 그런데 댕구, 평소에도 이렇게 의자에 엉덩이가 자주 끼는 거야?
0: 응, 엄청 많아. 의자에 엉덩이가 꽉 껴서 안 빠질 때도 있고, 어떨 땐 의자가 너무 좁아서 기우뚱 기우뚱 하다가 빵 하고 넘어질 때도 많아. 이게 다 이 의자보다 내 엉덩이가 훨씬 더 넓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1: 아, 근데 엉덩이가 의자에 끼고 의자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다 다칠 수도 있잖아.
0: 어? 그건 그렇지.
1: 걱정 마, 탱구. 네 엉덩이가 끼지 않는 편안한 의자 이 곰끼가 찾아줄게.
0: 어? 정말? 곰끼 진짜 그런 의자가 있어?
1: 차하, 그럼 당연하지. 과연 그런 의자가 정말 있을까? 댕구의 엉덩이가 끼지 않는 편안한 의자 어디서 찾아야 하지? 어우, 나도 모르겠어. 도와줘, 요원들!
0: 알았어, 곰끼.
3: 잠깐만 기다려.
0: 자, 요원들, 우리가 곰끼를 도와주자.
3: 그래, 댕구 엉덩이가 의자에 끼지 않으려면 어떤 의자를 구해야 할까?
6: 책상?
3: 책상? 책상?
6: 댕구 엉덩이는 사람들보다 좀 크니까 통나무로 만든 그런 큰 의자.
3: 아하! 그러니까 댕구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구해야 한단 말이지?
7: 응!
0: 중요한 건 의자의 넓이야.
3: 그렇다면 의자가 댕구 엉덩이보다 더 넓어야 할까? 더 좁아야 할까?
8: 넓어야 돼.

0: 댕구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찾으면 돼.
1: 아하!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라면 댕구의 엉덩이가 끼지 않겠군. 고맙다 요원들. 차.
2: 그래서 곰킹은 댕구의 엉덩이 넓이를 정확히 알아낸 후 의자를 사러 가구점에 갔지.
1: 댕구의 엉덩이가 이만하니까 이보다 더 넓은 의자를 찾으면 돼. 어디 보자. 이 의자는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좁군. 이 의자보단 댕구의 엉덩이가 더 넓어. 뭐가 더 넓은지 직접 대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 의자도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좁아. 자, 댕구의 엉덩이가 이 의자보다 더 넓어. 이럴 수가.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는 정녕 없단 말입니까?
3: 네, 없습니다.
1: 너무해요. 그래. 댕구의 엉덩이보다 더 넓은 의자. 이 곰기가 직접 만들면 되지.
0: 우와, 우와, 진짜 대단하다. 곰기, 네가 진짜 이걸 직접 만든 거야?
1: 헐헐. 차하, 그럼 당연하지. 자, 이 부분을 네 엉덩이보다 더 넓게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댕구 엉덩이가 이 의자에 끼지 않을 거야.
0: 우와, 그럼 어디 한번 앉아볼까? 자, 어디 어디? 우와, 엄청 편해. 그럼 일어나볼까? 자, 와, 엉덩이가 끼지 않아. 정말 고마워, 곰기요원.
1: 자, 이렇게 곰기처럼 넓이를 잘 비교할 수 있으면
0: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고.
1: 누?
0: 구! 나!
1: 아우, 간지러워! 아, 대구대구! 아우, 나 서브라!
4: 백설공주와 일곱 요정들 공원을 갔다네! 라라.

0: 점점 더 좁아지는 종이 위에 서 있기.
1: 1단계 미션. 나눠준 종이 위에 서 있으면 되는데요.
0: 하나, 둘, 셋, 세는 동안 종이 위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텨야 합니다.
1: 그럼 모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만!
0: 자, 모두 1단계를 통과했습니다.
1: 그럼 2단계. 요원들은 모두 바닥의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2: 자, 에! 반으로 접었더니 종이가 좁아졌습니다.
0: 과연 더 좁아진 종이 위에서 셋셀 동안 버틸 수 있을지.
1: 그럼 준비 시작.
2: 자,
1: 하나, 둘, 셋.
0: 아, 곰기 요원 아쉽게 탈락.
1: 자, 그럼 마지막 3단계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
2: 와, 종이가 이만큼 더 좁아졌습니다.
0: 그럼 종이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준비 시작.
2: 오, 다들 엄청 잘 버티는구만.
1: 하나, 둘, 셋, 그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최종 승자는 승아 서윤 여왕.
2: 예! 예! 잘했어, 잘했어. 우리 요원들 오늘도 아주 멋졌다. 이 곰기 요원을 닮아서 다들 훌륭하구만. 훌륭해, 훌륭해.
1: 예! 훌륭해, 훌륭해.
3: 공기 공기 공기
4: 우에마,
3: 내가 바로 공기
4: 공기
3: 공기 공기 공기
4: 우에마,
3: 우주 최고 요원
4: 공기.
5: 렛고. 1, 2, 3, 4, 5, 6, 7, 8, 9, 10.
4: 오케이.
3: 요원, 그래 바로 나.

얘들아, 북극에 가면 눈으로 만든 집 이글루라는 게 있대. 나도 꼭 가보고 싶어. 하얀 눈으로 만든 집 속에서 하늘의 별을 보며 잠드는 거야.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니 눈은 굉장히 차가운데 그 눈으로 만든 집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지낼 수 있을 만큼 온화하대. 차가운 눈이 어떻게 따뜻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걸까? 이글루 내부가 따뜻한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눈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바람을 막아줘서 그런 걸까? 아니면 눈 속에 뭔가 특별한 구조가 있는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글루 안에 물을 뿌리는 장면을 봤거든? 이게 그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비밀이 아닐까? 좋아, 오늘은 이 이야기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지 실험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첫 번째 실험은 어떤 재료가 더 단열 효과가 높은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플라스틱 병 세 개의 조건을 다르게 할 거예요. 하나는 병을 그대로 둘 거고요. 하나는 알루미늄 호일로 감쌀 겁니다. 하나는요, 이 에어캡으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세 개의 병에 따뜻한 물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 온도를 확인해보고 시간이 지난 후 온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액체가 고체로 변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실험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손난로의 온도를 먼저 측정해 볼게요. 이후에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 똑딱이 손난로 속에 있는 똑딱이를 선생님이 구부려서 충격을 한번 가해볼게요.

와 여러분 정말 액체가 고체로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때 온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온도계로 이후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험으로 확인해봤죠? 단열 효과가 높았던 재료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에어캡이죠? 에어캡은요,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단열 효과가 높습니다. 즉, 이글루를 이루고 있던 눈, 그 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음 알갱이 사이사이에 공기들이 많이 있어서 단열 효과가 높은 거예요. 이글루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체온 또는 밖에서 들어오는 작은 불빛만으로도 따뜻한 내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었던 거죠. 또 똑딱이 손난로에서 본 과학적 원리처럼 액체가 고체로 붙을 때, 그러니까 응고할 때 열이 방출된다는 거, 이글루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뿌리면서 내부의 온도를 더 높이는 과학적 원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을 과학 상상 노트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이 이동하는 세 가지 방법을 먼저 한번 볼까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전도란 무엇이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로 차례로 전달되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그림을 보면 이 왼쪽 부분을 가열했지만 끝까지 따뜻해질 수 있는 이유, 전도 현상 덕분입니다. 두 번째, 대류죠. 대류는 액체나 기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열을 받아서 직접 이동하며 열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난방기에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 대류였고요. 마지막으로 복사입니다. 복사는 물질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이죠. 아래에 보이는 전기난로에서 우리 손이 따뜻함을 느끼는 것, 복사에 의한 현상입니다. 이 열이 이동하는 세 가지 방법을 내가 차단한다, 그것을 우리는 단열이라고 해요. 열이 쉽게 전달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고요. 우리 실험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기가 들어가 있는 눈, 솜, 스티로폼은 모두 단열 효과가 매우 크죠. 이글루를 이루는 눈은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안쪽 열을 가둬두는 훌륭한 단열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응고라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응고열이 방출되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이글루 내부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물을 뿌리는 이유가 되겠죠? 오늘 배운 단열이라는 과학적 개념, 우리 생활 속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겨울철에 입는 두꺼운 패딩, 그리고 목도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패딩과 목도리는요, 그 안에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죠. 또 두 번째 예시, 보온병이나 보온 도시락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금속통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요, 진공이나 단열재가 들어있어서 그 안에 있는 음식과 음료의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생활 곳곳에는 우리가 오늘 배운 단열 개념,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눈 대신 다른 재료로 어떻게 따뜻한 단열집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 예를 들면 솜, 스티로폼, 심지어는 음식 재료까지. 재료의 성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만의 단열집을 수강 후기에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버킷리스트로 상상의 나래를 함께 떠나볼까요?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사주 완성이면 이 독해력, 예, 독해력 5단계를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이 사주면요, 보통 한 달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한달 동안에 그냥 독해력을 다 완성시키는 거야. 다 그냥 떼는 거죠. 예,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복습하는 것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다회용품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회용품이 뭔지 알죠? 일회용품은 한번 쓰고 딱 버리는 그런 제품이지만, 다회용품은 말 그대로 다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통 일회용품 말고 다회용품을 사용하세요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아, 여기에도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게 있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뭘까? 예, 서로 다른 관점. 이 관점이란 말 정말 중요합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예,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직접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가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글이 있겠네. 그치? 자, 가 글과 뒤에 오는 나 글이 있는데요. 서로 관점이 달라요. 즉, 보는 눈이 다르단 뜻이에요. 보는 눈이 다르니까. 자, 한 사람은 여기서 보고, 한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똑같은 물체라도 달리 보이겠죠? 그죠? 자, 다회용품이 있는데 이걸 이쪽에서 볼 때와 저쪽에서 볼때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관점이라는 것이. 자, 그럼 글 가와 글 나는 다회용품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 예, 그걸 보시면서 글을 읽어볼게요. 다회용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당연히 들어본 적 있죠. 요새 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 다회용품이란 무엇이냐?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과 달리. 자, 일회용품과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쓰고 버리게 되어 있구나라는 뜻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죠. 우리가 추측하게 되죠. 네, 아마 기억이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라 보고 있어요.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과 달리 다회용품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네, 이런 뜻이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이다. 왜? 다회니까.

여러 번. 자, 예를 들어준대요. 자, 마법의 말 예를 들어. 그치? 예를 들어만 되면 그냥 쉬워져, 뭐든지. 통컵, 친환경 가방, 도시락 용기 등이 있습니다. 아, 다회용품이 뭔지 알겠어요? 이거요? 이거 통컵이요? 이거 여러 번 사용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뭐, 친환경 가방? 이거요? 이거? 아, 이거 에코백이라고 하는 것 이거구나. 그 다음, 여기 도시락 용기. 이거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회용품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다회용품이 뭔지 알겠습니다. 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라? 그냥 가만히 눈으로만 보지 말고, 연필을 들고, 줄도 긋고, 도형도 그리고, 별표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 이렇게 평면에 있는 글들을 입체로 만들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야 그 글의 내용이 눈에 싹 들어옵니다. 첫째, 다회용품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돼요. 이런 말이죠.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대요. 일회용품은 대부분 다시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자, 사용 후 바로 버려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쓰레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다회용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쓰레기 덩어리를 만든다는 거, 그거인 것 같아요. 버릴 게 너무 많고, 그죠? 썩지도 않잖아, 보통. 그쵸? 자,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하루 평균 약 37g, 연간 약 13.6kg의 일회용품을 버리고 있으며, 버려지는 쓰레기 대부분 재활용이 또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소각 또는 매립된다고 합니다. 재활용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이 안 된다는 거고, 소각은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예, 태워버리고, 또 매립된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예, 그, 매움을 당하는 거지. 땅속에다가, 예, 넣는다거나, 아니면 저기, 뭐, 바다에다가 버려버린다던가. 이렇게 매립이 된다고 한다는 거죠. 반면, 다회용 컵이나 용기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사용한다고 해서 다회 아닙니까? 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서 다회용 컵 또는 다회용 용기, 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 같은 양의 음료를 마실 때 배출되는, 예, 배출이란 말도 재밌죠? 배출. 예,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바깥으로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노폐물 배출? 네, 우리 몸의 노폐물이 우리 몸 바깥으로 나가버릴 때, 이때 배출이라는 말을 써요. 배추 말고 배출. 네. 자, 배출. 예. 음료를 마실 때 배출되는, 즉, 우리가 버려야 되는 그 쓰레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다회용품이. 그래서 다회용품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돼. 그러니까 다회용품 써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다회용품을 써야 될까요? 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요. 자원을 아낄 수가 있답니다. 왜 우리 그 다회용품들은요, 무엇이 항상 필요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보통 뭐예요? 석유 같은 거잖아. 예. 그 석유가 타고 막 이러면은 또 뭐가 생겨요? 예.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또 공기에도 좋지 않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탄소고. 자, 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치? 요거 하나만 딱 있으면 이걸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원을 아낄 수 있죠? 비닐봉지와 같은 일회용품은 사용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다회용품은 여러 번 사용함으로 생산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자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회용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합시다. 자, 이 말. 어떻게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다회용품 무조건 좀잘 사용해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회용품을 사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이게

글 가를 쓴 사람의 생각이 되겠죠. 이번엔 글 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다회용품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볼게요. 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회용품 대신 통컵, 친환경 가방 같은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뭐 음료수나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어떤 가게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앉아서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져가는 분도 있죠. 그럴 때에 뭐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가져가지 않고요. 자기가 집에서 이런 걸 가져와요. 여기에 담아주세요. 그래놓고 이제 이걸 가져가는 거죠. 굉장히 좋죠?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하지만 무조건 다회용품을 쓰는 것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야? 아니,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서 다회용품을 여태까지 사용을 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무조건 그런 건 아니라고, 야, 이건 뭐지? 예, 굉장히 궁금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그 의견을 계속 볼게요. 첫 번째, 다회용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지? 이제 또 궁금하죠? 다회용품은 오랫동안 여러 번 사용할수록 환경에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집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대요. 맞아요. 우리 집에 이런 거한 10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통컵. 이것도 한 5개 있는데요? 뭐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사용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이 다회용품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다회용품은 만드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금속 등의 자원이 일회용품을 만들 때보다 더 많이 사용된대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죠? 종이컵 하나 만들 때와 다회용품 그 통컵을 만들 때는 확실히 다르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 재료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도 훨씬 더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용품보다 만들 때에 많은 금속 등의 그 자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에 더큰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요. 그렇죠? 종이컵 하나 만드는 것과 통컵 하나 만드는 것은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회용컵을 그냥 한두 번 사용하고 아 이제 질렸어. 그냥 편하니까 다른 거뭐 일회용품 사용할래. 이래 버리면 오히려 그 다회용품을 구입한 보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제대로 사용하래요. 어떻게 사용하면 제대로 사용하는 거래요? 오래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사용하는 거래요. 아, 그러니까 다회용품을 오랫동안 여러 번 사용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번 사용해라.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 되겠죠. 둘째,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다회용품을 한두 번만 사용하고 버리면, 그치, 또 버리지. 집에 쌓아두는 거 말고, 아유, 자리 차지한다. 그냥 버려라. 버릴 수 있죠.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통컵을 사용할 경우, 최소 30번 이상은 사용해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뭔가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겠죠? 예, 30번 이상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여러 번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데 각종 행사나 캠페인에서 나누어주는 기념품용 통컵이나 장바구니가 꾸준히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너무나 풍요로운 다회용품들. 이런 것도 너무 많아.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막 어디 갔더니 뭐, 3만 원 이상 저기, 구입하시면 이걸 드립니다. 예, 장바구니 드립니다. 이거 갖고 오고. 3만 원 이상을 여러 번 이제 구입을 하게 됐어. 이런 게 아마 5개, 6개 돼. 그러면 결국엔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좀 버려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꾸준히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다회용품은 오히려 환경 오염을 가속화할 수 있다. 가가야 더하기란 뜻이에요. 더하기. 그러니까 이거 속도, 속력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가속화한다. 이 말은 환경 오염이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가속화된다. 환경 오염이 빨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야, 진짜 그럴 수 있네요. 이처럼 다회용이라는 이름만 믿고, 그래, 일회용 말고 다회용을 써야지. 그래야 환경을 보호하는 거야. 이것만 무조건 믿지 말고, 많이 만들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이게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다회용품은 꼭 필요할 때만 사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환경 보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글 가는 여러분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다회용품 사용하세요. 예, 이런 뜻이고 글 나는 여러분 다회용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요? 예, 오히려 무조건 많이 만들고 사용하는 게 환경에 부담되니까 꼭 필요할 때만 사시고요. 오랫동안 사용하는 습관 들이세요. 예, 이런 예,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글 가도, 글 나도 결국엔 환경을 위한 글인데 이 다회용품을 조금 다르게 보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로 가볼게요. 글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글 가는 예, 다회용품을 사용하자. 다회용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글 나는 보다 다회용품을 제대로 사용하자. 요거죠? 그냥 무조건 다회용품 사용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예, 뭐라고 했어요? 제대로 사용한다는 건. 예, 너무 많이 사지 말고, 구입하지 말고, 오랫동안, 여러 번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얘기했죠? 다회용품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글 가가. 나는 다회용품의 편리한 점을 설명하고 있다. 가, 나 모두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는 다회용품을 자주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나는 다회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다회용품을 자주 사용하자, 오랫동안 사용하자 하는 것은 글 나가 되겠습니다. 자, 글 가는 다회용품을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나는 다회용품을 필요할 때 사서 오랫동안 사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 예, 필요할 때 사서. 그냥 예쁘니까 사고, 일회용품 사용하면 안 되니까 그냥 사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필요할 때만 사라. 그리고 일단 샀으면 제발 오래 좀 써라. 그죠? 예. 오래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다회용품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관점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아, 기억은 무엇이었어요? 교재를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자, 다회용품은 일회용품만과는 달리 어쩌고저쩌고. 예,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회용품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지만, 달리 다회용품은 여러 번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 2번에는 3번. 네, 3번 내용이 맞습니다. 다음 중 다회용품의 예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일단 다회용품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 뜻에 예,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내용을 이해했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통컵, 비닐봉지, 도시락, 용기, 친환경 가방. 이 중에 다회용품이 아닌 것은 비닐봉지죠? 비닐봉지. 이렇게. 비닐봉지는 실제로 질기지도 않잖아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예, 이런 거 질기잖아요. 이런 가방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더 크면 장바구니로도 사용이 되고. 이렇게

여러 번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다회용품이지만 비닐봉지는 잘 찢어지고 또잘 구겨지니까 그냥 버려. 버리기도 쉬워. 그쵸? 자, 이런 것들은 다회용품이 아니라 일회용품이 되겠죠? 글, 가, 나의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글, 가에 따르면 다회용품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다회용품 사용하세요. 그랬습니다. 가에 따르면 다회용품을 사용하면 자원을 아끼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다회용품 사용해 주세요. 쓰레기 발생도 줄이고요. 또 자원을 아끼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또 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인당 연간 약 13.6kg의 일회용품을 버린다. 요거는 외울 것이 아니라 교재에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마저도 안 하시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에 따르면 일회용품 대신 통컵을 최소 30번 이상 사용해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외우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교재를 다시 보시고요. 예, 글을 다시 보시고 이 내용이 그대로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답이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가 의외로 또 있어요. 자, 요런 내용들은, 요렇게, 최소 30번 이상 사용. 요런 내용들은, 글 속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자, 나에 따르면, 다회용품은 만드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금속 등의 자원이 일회용품보다 적게 사용된다. 자, 여기에서 또 금세 막 바쁘니까, 대충 막 읽고, 이것도 맞는데? 이런 친구들 있어요. 뭐,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일회용품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면요, 당황하지 마시고, 왜 당황하게 되냐면, 이런 친구 있거든요. 일단 너무 길어, 문장이. 예. 이게 또 함정이에요. 이런 걸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우, 너무 길어. 그리고, 가, 나, 여기에 따라서 자기가 또, 글을 확인을 해야 돼.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렵죠. 근데 사실요, 차근차근히 보시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차근차근히, 그리고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하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여기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반에서 한 서너 명 됩니다. 예. 근데 어렵지 않다. 단지 차근차근 천천히 시간 좀 걸리더라도 확인만 제대로 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다. 예, 요거 놓치지 마시고, 예, 시험 문제 풀때좀 귀찮아 하지 마시고, 예, 차근차근 천천히 확인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예, 좀 해보세요. 예. 자, 그다음 글 가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어떻게 해라? 찾아 쓰세요. 역시 이것도 차근차근 천천히. 이거 의외로 정말 안 하는 친구 진짜 많아요. 아쉬워서 그래요,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면 다 알아. 물어보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맞는 거였구나. 뭐 이렇게. 이거 많다가 아니고 적은 거였구나. 뭐 이렇게. 이게 왜 그럴까요? 예. 너무 급하게 읽어서. 차근차근히 안 봤기 때문에. 예. 자, 찾아 쓰세요. 그러면 실제로 찾아보시고 두 가지 차근차근히 아까 네모도 하고 밑줄도 긋고 했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회용품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밑줄도 긋고 했었죠? 다회용품을 사용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을 아낄 수 있다. 이것만 여러분이 찬찬히 찾아서 자, 그대로 베껴서 쓰면 돼요. 찾아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베끼란 뜻이에요. 이거보다 쉬운 문제는 사실 없어요. 너무 막 적용을 해야 되고 추론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글 나에 따르면 나를 보세요. 자, 그러면 글 나, 하고 딱 보셔야 돼요. 다회용품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되도록 많이 사서 모은다. 아우, 일회용품

일회용품 사용하면 안 된대. 다회용품 사용하래. 막 사. 그러지 말라고 했죠. 다회용품을 예쁘게 꾸민다. 일회용품과 섞어 함께 사용한다. 꼭 필요할 때만 사고 오래 사용한다. 남는 다회용품을 친구에게 나눠준다. 일단 글 나에 있는 중요한 태도는 바로 요거였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사야 돼. 그리고 오래 사용해야 돼. 일단 사면. 네. 그렇게 얘기했죠. 오래 사용한다. 기간도 오래 사용하고 여러 번 사용해야 된다. 최소 30번 이상을 사용해야지. 이런 표현도 있었죠.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넘어갈게요. 글, 나의 글쓴이가 다음 상황에서 할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딘가에서 막, 그 다회용품을 이렇게 쌓아놓고 오는 사람에게 하나씩 막 주고 있어요. 행사에서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친구는 표정이 좀 어둡네요. 어두워요. 이미 집에 안 쓰는 다회용품이 많아요. 우와! 이거, 무료로 얻었네 하고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거 우리 집에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글, 나의 글쓴이는 이때 뭐라고 할까? 너 5번 이하로 사용해도 일회용품보다는 환경에 좋아, 괜찮아.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면 오히려 환경에 좋지 않다. 일단 얻었으니까, 오랫동안 여러 번 사용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다회용품을 새로 얻었으니까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겠어. 예. 요거는 한 글가? 예. 글가를 사용, 쓴, 예, 그 사람이 요런 말을 할것 같아요. 글, 나를 쓴 사람은 이런 말할것 같아요. 이거 다회용품이라 좋은 건 맞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버려버리게 되면 오히려 환경에 좋지 않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세요. 이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여기 2번의 동그라미요. 다음 낱말처럼 모양은 같으나 뜻이 전혀 다른 낱말을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사전을 딱 찾아보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용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뭐, 도시락 용기 할때그 용기, 그쵸? 그 다음에 뭐, 다회 용기 할때그 용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용기는 그 뜻이죠. 그런데, 겁이 없고 씩씩한 기운. 이것도 용기예요. 자, 용기를 내! 할수 있어! 할때그 용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겁이 없고 씩씩한 기운이란 뜻의 용기. 이거 내가 사용했는데. 그런데 이번 글에는 물건을 담는 그릇의 뜻으로 용기가 있었지. 맞아. 그쵸? 자, 찾아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진짜요? 하고 찾아보셔도 돼요. 오, 진짜네? 예. 이걸 어깨 번호라고 해요. 이 사람의 어깨쯤에 있는 번호다 해서 어깨 번호라고도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번호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뜻도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달라요. 그래서 모양은 같으나 용기 용기 똑같죠? 모양이. 그러니까 발음도 똑같아. 그죠? 자, 용기 용기 모양은 같아. 그런데 뜻이 전혀 다르네. 이런 낱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때. 자, 이런 용기와 같은 낱말들 무엇일까? 쓰다일까? 아끼다일까? 일단, 여기도 어깨 번호가 있는데요. 그럼 이거 답 아니에요? 예, 미리 아셨군요. 맞아요. 자, 보세요. 붓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 쓰다죠. 그죠? 글쓰다. 글씨 쓰다. 그런데 모자 따위를 머리에 얹어 덮는 것도 쓰다예요. 나 모자 썼어. 그쵸? 자, 뜻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게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용기와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물건이나 돈, 시간 따위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다.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보살피거나 위하는 마음을 가지다. 이건 쓴 어깨 번호가 아니라 1, 2, 아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끼다 아래에. 자, 요것은 모양은 같으나 뜻이 전혀 다른 낱말이 아니라 뜻이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물건이나 돈, 시간 따위를 함부로 쓰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물건이나 사람을 함부로 쓰지 않는 마음. 여기 이 아끼다의 이 뜻도 있다. 이 말이죠. 낱말과 그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게요. 자, 돌이나 흙으로 메운다. 요게 매립이고요. 원료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자원이 되겠고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으세요. 일회용 컵 대신에 뭘 사용한다? 통컵을 사용한다. 네. 그 다음에 쓰레기는 보통 땅에 묻거나 매립하거나 태워 없앤다. 소각. 자, 다음 중 배출이 알맞게 쓰이지 않은 문장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배출 뭐라고 했을까? 이거죠. 안에서 밀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배출이라고 했었어요. 자, 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에 배출합니다.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자, 그 다음 여기 폐수를 배출한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배출 이렇게 다 쓰여요. 예, 바깥으로 내놓는 거야. 그런데 비밀은 배출한다가 아니라 예, 비밀이 새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설이라고 합니다. 누설. 그래서 정답. 3번. 요약 정리해요. 글, 가, 나는 다회용품에 대한 서로 다른 땡해들이다. 가에서는 다회용품을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나에서는 다회용품을 꼭 필요할 때만 사고 땡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죠. 정답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선생님 톡톡에 살짝 베껴 넣으시면 됩니다. 안녕!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비교급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그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 영어로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우리말에서는 뭐뭐보다 더라고 해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데 영어에서는 비교급이라는 형태를 써요. 비교급이란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 부사의 형태를 말합니다. 비교급은 보통 형용사나 부사에 er을 붙여서 만드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규칙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급에 er을 붙여요. 이때 원급이라는 건 형용사나 부사의 기본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기본 형태에 er을 붙여서 old, older, 오래된, 더 오래된이라는 뜻이고요. small, smaller, 작은, 더 작은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로 끝날 때는 이미 이로 끝나고 있으니까 뒤에 er을 붙이지 않고 r만 붙여줘요. large, 큰. larger, 더 큰. nice, 멋진. nicer, 더 멋진처럼요. 그리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날 때는 끝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er에 붙입니다. big, 큰. bigger, 더 큰. big은 끝에 자음 하나, 그 앞에 모음 하나니까 끝에 있는 자음 g를 한번더 쓰고 er에 붙여줬어요. hot, 뜨거운. 마찬가지로 T로 끝나고 그 앞에 모음 하나가 있죠.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있기 때문에 T를 하나 더 써주고 이 아래 붙여서 더 뜨거운 hotter 이라고 합니다. 자음 플러스 Y로 끝날 때는요. Y를 I로 바꾸고 이 아래 붙여줘요. busy, 바쁜. Y로 끝났는데 그 앞이 자음이죠. Y를 I로 바꾸고 busier 이라고 하면 더 바쁜이라는 뜻입니다. heavy, 무거운. 마찬가지로 Y로 끝나는데 그 앞이 자음이니까 Y를 I로 바꾸고 ER 붙여주세요. heavier, 더 무거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까 별표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3음절 이상 또는 full if us ing으로 끝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음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소리,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소리의 단위가 음절입니다. 이 음절이라고 하는 건 모음 소리가 몇 개인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모음 소리가 한 개면 1음절이고요. 모음 소리가 두 개면 2음절, 모음 소리가 세 개면 3음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cat

계절이에요. 모음소리가 두 개. 그런데 us로 끝나기 때문에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famous, 더 유명한이라고 해줍니다. 이렇게 앞에 er을 붙이는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앞에 more를 붙이는 경우 구분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끝나지 않았어요. 불규칙 변화도 있습니다. 불규칙 변화는 딱몇개 없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끝! 좋은, well, 잘. 이두 단어는 비교급으로 쓸때 better로 바뀌어요. 더 좋은이라는 뜻. many, much. 많은, 많이. 이런 단어는 more, 비교급으로 바뀝니다. 불규칙 변화합니다. 또, bad, 나쁜, ill, 아픈. 이 단어의 비교급은 worse, 더 나쁜, 더 아픈이 되겠습니다. little, 적은의 비교급은요, less. 더 적은,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단어들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퀴즈. 다음 단어를 비교급 형태로 바꿔주세요. 1번, big. big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자음 하나, 그런데 그 앞에 모음 하나니까 끝자음 한번더 쓰고 er 붙여주기로 했죠? bigger, 더 큰입니다. 2번, happy. happy는 y로 끝나는데 그 앞이 자음이네요. y를 i로 바꾸고 er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happier, 더 행복한. thin, 얇은이죠. 이건 끝에 자음. 그런데 그 앞에 모음 하나가 있네요. 끝자음을 한번더 쓰고 er 붙여주세요. thinner, 더 얇은입니다. 4번, interesting. interesting. 딱 봐도 길죠. 그리고 ing으로 끝나고 있으니까 앞에 more를 붙여주면 돼요. more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그다음 5번, good. good은 불규칙 변화하는 비교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good의 비교급은 better, 더 좋은이에요. 자, 그러면 비교급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방금 배운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에 뒤에 than을 붙이면 뭐뭐보다 더 뭐뭐한 하게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비교급은 항상 than과 짝꿍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She is taller than her brother.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보다 더 키가 크다. 여기서 taller than 비교급에 than을 붙여서 뭐뭐보다 더 키가 큰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He runs faster than me. 그는 나보다 더 빨리 달린다. 마찬가지로 faster 비교급에 than 붙여서 적어줬죠? That movie was more interesting than the book. 그 영화는 그 책보다 더 재미있었다. More interesting. interesting의 비교급 적어준 후에 than을 붙여서 나타내줬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은 than과 짝꿍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퀴즈. 주어진 단어의 비교급과 than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1번. Today is blank yesterday.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cold의 비교급은 어떻게 쓰죠? 뒤에 er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급의 짝꿍인 than 써서 colder than. Today is colder than yesterday.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 The movie was blank. I expected. 그 영화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나빴다. bad의 비교급은 뭐였을까요? 불규칙 변화해서 bad, worse. 더 나쁜을 worse라고 쓰죠. 그러니 worse than이라고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그 영화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나빴다. 3번. This dress is blank. That one. Expensive. 비싼이라는 뜻의 단어가 나왔는데요. 딱 봐도 좀 길죠. 그리고 if로 끝나고 있네요. More expensive. 이렇게 비교급 적어주고 그 뒤에 than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This dress is more expensive than that one. 이 드레스는 저 드레스보다 더 비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볼게요. 1번. My backpack is more heavier than your bag. 내 배낭이 너의 가방보다 더 무겁다라고 하는데 비교급의 형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heavy의 비교급은 heavier인데 그 앞에 more까지 적어줬네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교급 형태 올바르게 고쳐서 more heavier이 아닌 heavier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This summer is hotter than last year. 올해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다. hotter의 형태가 이상합니다. hot은 자음으로 끝나고 그 앞이 모음이기 때문에 끝자음 한번더 쓰고 er 붙여줘야 되죠. 그럼

언니, harder. 철자를 T 하나 더 넣어서 고쳐줄게요. 마지막 3번. The blue box is small than the red box. 그 파란 상자는 빨간 상자보다 더 작다라는 뜻인데, 비교급을 안 써줬어요. 그러니 small이 아니라 smaller 비교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션. 이 책은 그 영화보다 더 재미있다라고 하고 싶어요. interesting의 비교급은 앞에 more를 붙여서 more interesting. 그리고 뭐뭐보다 더 뭐뭐한이라고 할때 우리 뒤에 than이 짝꿍으로 쓰인다고 했죠?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movie.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최상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선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아은입니다. 오늘은 접속사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각 문장에서 밑줄 친 접속사의 의미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이 밑줄 친 접속사들은 모두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접속사인데요. 괄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골라야 할지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속 접속사 정리해 봅니다. 이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하는 접속사라고 했고요. 또 다양한 것들이 있다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배울 건데요. 여기서 이 시간, 조건, 양보 등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모두 묶어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명사절이라는 건 뭐였나요? 바로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다라고 해서 그 명사절은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편 부사절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마치 부사처럼 어떤 문장에 여러 가지 다양한 추가적인 의미,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절입니다. 시간, 조건, 양보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사절이 쓰일 때의 문장 구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먼저 주어 동사 형태의 주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 형태의 부사절이 뒤에 오는 이런 형태가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형태는 접속사 주어 동사의 부사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사절과 주절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콤마를 찍어줍니다.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He was sleeping when I came home 이런 문장입니다. He was sleeping 하면 그는 잠을 자고 있었다 라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렇게 when I came home 이라는 부사절을 덧붙여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그는 잠을 자고 있었다. 내가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주절과 부사절 위치는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When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 he was sleeping, 그는 잠을 자고 있었다 라는 건데 이렇게 부사절이 앞에 올 때는 부사절 뒤에다가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주절을 써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중에서 우리 오늘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정리해 볼 거예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중 대표적으로 네 가지 보겠습니다. 접속사 when, while, until, since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when 같은 경우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When I get home, my dog runs to me 하면 내가 집에 올 때 우리 강아지가 나에게 달려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while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동안에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어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 특히 자주 사용을 하는데 He got

hurt. 그는 다쳤다는 거예요. While he was playing soccer 하면 그가 축구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until 그리고 since가 있는데요. until 같은 경우엔 이건 뭐뭐 할 때까지라고 해서 어떤 일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접속사입니다. I will live here. 나는 여기에 살 것이다. Until I find a new job 하면 내가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까지가 되겠고요. 한편 since 같은 경우는 뭐뭐 이래로 언제부터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네요. I have lived here since I was born 했을 때 여기 I have lived라고 해서 have PP 우리 배웠던 현재 완료 시제에 쓰였잖아요.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에 살아왔다 하는 건데요. 언제부터? Since I was born.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since라는 접속사는 언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계속되는 일 나타내는 현재 완료와 자주 함께 쓰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접속사들은요, 하나의 접속사인데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아까 봤던 것들 중에 접속사 while은요, 대조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원래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대조의 의미로 뭐뭐 하는 반면에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장을 잘 보고 문맥에 맞게 알맞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예문 보면 While I like dogs, Tom likes cats 이렇게 왔는데 자, 이때는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동안에 Tom은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죠. 이때는 대조의 의미로 해석해서 나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반면에 Tom은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접속사 while의 두 가지 의미는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는 반면에로 기억해주고요. 자, 다음으로 접속사 since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건 뭐뭐 이래로, 언제 이래로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유를 나타내서 뭐뭐 때문에의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예문 보면 since I got up late, I missed the bus 이렇게 왔는데 자, 이때 내가 뭐 늦게 일어난 이래로 내가 버스를 놓쳤다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고 이때 since는 이유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버스를 놓쳤다라고 하면 자연스럽죠. 그래서 우리 접속사 since의 두 가지 의미, 뭐뭐 이래로 그리고 뭐뭐 때문에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와 관련하여 또한 가지 출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법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읽어보면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rain stops 하면 비가 멈출 때입니다. We will go to the park 해서 비가 멈출 때 우리는 공원에 갈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일단 이 문장은 언제의 일을 나타내죠? 미래의 일을 나타냅니다. 비가 멈추면 우리는 공원에 갈 것이다 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주절을 보면요. We will go 라고 해서 미래 시제가 잘 쓰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을 보니까 이때는 stops라는 현재 시제가 쓰였다. 미래의 일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거죠. 이때 이 부분에 will stop이라는 형태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우리말로도요. 비가 멈출 것이면 우리는 공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비가 멈추면 공원에 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때는 이 when 절이 나타내는 이 일이 현재에 현실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그 일이 아무리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보겠습니다. 각 문장에서 이 밑줄 친 접속사의 의미 골라 볼게요. I haven't eaten anything. 이 부분에는 have PP, 현재 완료 쓰였네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since I woke up,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내가 잠에서 깬 이래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네요. 이때 since는 이래로의 의미가 되겠고요.

있고요. 다음 2번입니다. While I like summer, my brother likes winter. 이렇게 왔어요. 자, 나는 여름을 좋아하는데 나의 남동생은 겨울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때 while의 의미는 뭐다? 대조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름을 좋아하는 반면에 내 남동생은 겨울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출석 체크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네 가지를 써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네 가지 접속사 무엇이었는지 그 의미와 함께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정치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학습을 통해 정치 과정의 단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정치 과정입니다. 그럼 대체 정치 과정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나 과정, 이거를 우리는 정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난 치킨을 너무 좋아해. 근데 주말마다 적어도 하루에 닭 한 마리씩 먹어야 되지 않을까? 1인 1닭은 국민 생존을 위해, 국민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을까? 1인 1닭을 주말마다 한 번씩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런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냅니다. 이것을 이익을 표출하다! 자기네 의견을 내는 과정을 우리는 이익 표출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이 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당이나 언론에서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하나 만들게 되는 것이죠. 1인 1닭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여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이익 표출된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 모으는 과정을 우리는 이익 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익 집약 과정을 통해 1인 1닭법 제정, 1닭법이 국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걸 어떻게 할까? 괜찮은 것 같아. 우리 국민들의 사기 진작과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주말마다 모든 국민에게 1인 1닭을 제공하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와 정부의 논의를 거쳐 모든 국민 1인 1닭법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국회와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 그대로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정된 정책을 실제 누가 실행을 하느냐? 그 실행의 주체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에서 실제 1닭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닭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실제 만들어진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얘를 정책 집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집행의 결과 시민들이 아, 닭을 받긴 받았어. 근데 후라이드는 좀 맛이 없다. 양념통닭을 내놔라.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시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정된 그리고 집행된 정책에 대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견들이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책 평가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책 평가를 통해서 각 단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시 반영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이익 표출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익 집약입니다. 이렇게 표출된 의견을 정당이나 언론 등이 요약하고 대안을 제시해주게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주로 국회와 정부가 이 과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결정된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집행하는 건 정부죠. 그래서 정책 집행은 정부가 현실에 맞게 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시 시민의 평가를 통해서 집행된 정책이 또 결정된 정책이 수정되기도 하고 보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평가, 다시 시민의 평가가 중간중간 단계로 들어오는 것을 환류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고 정당, 언론 등이 이익을 집약합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시민은 정책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한 내용이 각 단계로 돌아가는 것, 이거를 환류 또는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제 소비 기한 표시의 정치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익을 표출합니다. 자원낭비줄이는 소비기한제 도입 찬성! 소비기한제 도입으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여러 가지 긍정, 부정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언론에서 이익을 집약했네요. 의견을 모읍니다. 그리고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정책이 집행되고 집행된 정책을 다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정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정치 과정에는 다양한 정치 주체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시민입니다. 시민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 참여의 주체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볼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것도 이 시민이 할수 있는 중요한 정치 참여의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최근에 다양한 SNS가 발달을 하면서 SNS에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도 정치 참여의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 자, 일반적으로 이 선거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집단들의 모든 이해관계를 다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직업과 관련된 이해관계들이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얘를 이익 집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을 냅니다. 물고기에게 포락받기 캠페인을 시행합시다. 또 경찰들은 거짓말 탐지가 가능한 안경을 개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문의 어려움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농부들은 농작물과 대화할 수 있는 AI 번역기를 도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이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숙제 대행 로봇을 하나씩 지급하라. 이런 자기들의 의견, 자기 집단만의 특수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이익 집단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익 집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이익 집단처럼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시민단체가 되는 거죠. 또 국가의 정치 활동을 감시, 비판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언론입니다. 언론은 대중매체, 여러 가지 인터넷 기사나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 국가기관, 국회라던가 정부 또는 법원 이런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정책을 결정 또는 집행하는 정치 주체가 됩니다. 마지막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만듭니다. 나는 더푼머리가 좋아, 더머당. 나는 깐머리가 좋아, 가르마당.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청와대에 입성하는 겁니다. 정권 획득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정치적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만든 단체가 바로 정당입니다. 이런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면서 여러 정책이 결정되고 또 집행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바탕으로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 과정에서 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이거는 이익 집약이 아니라 이익 표출이었죠. 틀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공식적인 참여 주체가 되죠. 다음, 시민단체는 자기들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며 공동체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였죠. 자, 여기까지 정치 과정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사를 매일 쉽게, 한국사를 매일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연표로 정리하고 실전 문제로 마무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 마지막 강의인데요. 마지막 강의인 만큼 더 집중해서 같이 연표 살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연표. 일단 우리가 배운 내용들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건국이 나와 있죠? 누굴 떠올리자? 이성계를 떠올리자. 신진사대부를 떠올리자. 얘기했습니다. 이성계가 왕의 명령에 따라 정벌에 나섰으나 위화도에서 회군했다. 군대를 돌렸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우왕과 채영을 쫓아내고 권력을 장악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무엇을 실시해 나라 살림을 안정시켰나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설명했었습니다. 바로 과전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성계가 이후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라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다. 이 조선 건국과 관련된 내용들 들어있고요. 이어서 우리 교재 보면 훈민정음 반포라고 되어 있죠.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 종종 불이익을 당했다.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실시한다. 이렇게 곳곳에 글로 써서 붙여놓더라도 글자를 읽을 줄 몰랐던 일반 백성들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야기했었죠? 그 내용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누구는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만들었다.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종. 세종이죠.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모든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훈민정음과 관련된 사진 나와 있고요. 이어서 경국대전 반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경국대전 하면은 떠올리는 왕두 명이 있었으니 누구누굽니까? 그렇죠. 세조 때 일단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요. 시작했고요. 성종이 경국대전을 완성해 반포했습니다. 요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자주 나와요, 정말. 왜냐? 헷갈리기 좋잖아요, 여러분들. 헷갈리기 쉽습니다. 세조가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요. 완성, 반포는 누가? 성종 때 이르러서 완성해서 반포했다라는 거. 세조와 성종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뭐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세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현전 없앴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성종은 어떻게 홍문관을 설치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경국대전과 관련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기묘사화 나오죠. 사화. 살인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중종 반정을 주도한 훈구가 다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고요. 중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 누구를 비롯한 사림 세력을 등용합니까? 그렇죠. 바로 세 글자로 조광조 이야기했었죠.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을 등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광조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치는데요. 시도하는데요. 여러분들 그중에서도 뭐? 그렇죠. 조광조가 중종반정 당시 거짓으로 공을 꾸며 공신이 된 사람을 조사해 지위를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개혁정책, 많은 개혁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아, 거짓으로 공신의 이름에 있는 사람, 거짓으로 공신이 된 사람을 조사해 지위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훈구 세력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훈구의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기묘사화가 발생하는 거죠. 이 기묘사화를 통해서 조광조 유배를 가게 되고요. 많은 사림 세력들이 관직에서 나가게 됩니다.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 사화와 관련된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았고요. 이어서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 아주 중요한 전쟁,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때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임진왜란 전개 과정 중요합니다. 임진왜란 초반엔 어땠습니까? 그렇죠. 조선군이 많이 밀립니다. 많이 밀리게 되고요. 일본군은 어떤 작전? 그렇죠. 빠르게 조선을 침략해서 빠르게 수도인 한양으로 간다. 한양에 가서 왕을 잡아 항복을 받겠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선조는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되고요. 명나라의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뭐 이런 흐름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희망이 있었다 이야기했었죠. 의병 이야기했습니다. 의병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그런 자발적인 군대다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누가? 곽재우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야기했었죠. 의병들이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의병들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의 지형을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 일본군에 맞서 효율적으로 싸울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물리쳤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순신 엄청 큰 대승들 많이 거두었죠? 뭐그 중에 또 어떤 이야기 해주었습니까? 한산도에서 일어났던 한산도 대첩 이야기 해주었죠? 당시 판옥선과 거북선을 활용해서 큰 대승을 거두었다. 그리고 학익진이라는 전법을 이용해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것도 함께 이야기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순신의 조선 수군 활약, 그냥 단순히 이겼다 이게 아니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해 주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군대도 계속 보내지만 식량과 물자들도 계속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디를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순신이 그 바닷길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요. 그 보급로를 끊어냈습니다. 차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서 조선이 다시 한번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이순신과 거북선이 나와 있죠. 그리고 개념 강좌 때 이야기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북선과 판옥선 여러분들 사진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거북선은 잘 쓰지만 판옥선 사진 보고는 이거 뭐였더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판옥선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어서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친구들 병자호란 어떤 핵심 키워드들이 떠오르나요? 일단 청나라가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여진이 세력을 합쳐서 후금, 우리 예전에 그 금나라를 계승했어. 후금 세력이 점점 성장하면서 힘을 키워가죠. 나라 이름을 어떻게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었나요? 이제 앞으로 청나라 자주 등장할 거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조선에 어떤 관계를 요구합니까? 그렇죠. 우리를 섬겨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조선은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청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고요. 청나라 황제가 직접 친히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일어났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여 저항하게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어떻게 이전에 있었던 정묘호란 때처럼 강화도로 이제 피란을 가서 맞서 싸우려고 했지만 청나라 군대가 워낙 빠른 속도로 쳐들어오다 보니 어떻습니까?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여 저항하였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청나라가 워낙 강력했던 나라다 이야기했었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인조는 결국 삼전도에서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요 내용이 바로 병자호란과 관련된 흐름이었고요. 핵심 키워드들 하나씩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래쪽에는 남한산성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남한산성에서 인조와 신하들이 피란하여서 저항하였다는 내용. 그리고 옆에 보면 삼전도비는 여러분들 처음 보죠? 우리 교재에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삼전도비는 무엇이다? 아, 인조가 삼전도에서 이렇게 항복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가면은 볼수 있는 그런 비고요. 병자호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각각 어떤 핵심 키워드들이 있는지 키워드들 중심으로 기억을 하니까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마법처럼 연결되는 것 같지 않나요? 한국사는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공부하기 쉽고 앞으로 살을 더 쉽게 붙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묻고 있고요. 퀴즈가 나와 있고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퀴즈. 다음 힌트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묻고 있습니다. 인물에 대한 내용이군요. 힌트 첫 번째.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했다. 아, 위화도 회군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군.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 장악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힌트 두 번째. 정도전 등과 함께 개혁을 추진했다라는 거. 정도전을 비롯한 이 신진사대부, 특히 또 정도전은 어떤 급진파 신진사대부다 이야기했었죠? 이런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개혁을 추진했다라는 거. 두 번째 힌트 나왔고요. 세 번째 힌트도 마찬가지 이 인물에 해당하는 그런 힌트가 되겠죠? 그러면서 정답이 이성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성계와 관련된 힌트를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떠올리면 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하나씩 복습하는 차원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선 건국. 조선 건국이 힌트 세 번째 들어가면 어떤가요? 이성계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게 되죠. 아, 조선을 건국했구나. 정답 이성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구나.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정답 찾고 끝이 아니라 선택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우리 배웠던 내용들 복습해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사 실력이 빨리 는다. 이야기했었죠? 2번 보겠습니다. 후삼국 통일. 여러분들, 후삼국 통일한 건 누굽니까? 그렇죠.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3번. 강화도 천도는 언제 누굽니까? 그렇죠. 고려 때, 몽골이 침략했을 때, 누구? 그렇죠. 무신 정권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 왜 하필 강화도입니까? 왜 하필? 중요하다 했었죠. 여러분들, 몽골 어떻습니까? 초원지대에서 가축들 기르면서 말한테 풀 뜯어먹이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 기병이 강력했다. 말 타고 싸우는 기병이 강력했다 이야기했었죠. 당시 고려 입장에서는, 아, 그럼 수군은 상대적으로 약하겠네. 그러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 섬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어디다? 강화도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요 내용 함께 짚어주었고요. 4번 별무반 조직입니다. 별무반 하면 떠올려야 되는 핵심 키워드들 제가 강조했었죠. 무엇입니까? 윤관, 여진, 여진 맞춤형 특수부대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뭐 동북 구성 같은 것들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들이고요. 별무반 조직, 윤관, 뭐 여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5번 천리장성 축조. 여러분들 아마 천리장성은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천리장성 축조는 언제냐? 이 거란의 침입 기억하고 있죠? 거란의 침입 이후에 여러분들, 거란의 침입을 막은 후에 고려가 북쪽의 국경선 지역에 쌓은 성입니다. 고려가 북쪽의 국경선 지역에 쌓은 성이 바로 천리장성이었죠? 거란의 침입을 막은 후에 쌓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선택지 2번, 3번, 4번, 5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들어갈 궁궐의 이름을 써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궁궐 사진이 하나 나와 있고요. 이 건물은 조선시대 첫 번째로 지은 궁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친구들, 제가 그때 한양 설명하면서 이거랑 종묘랑 기억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 지은 궁궐, 경복궁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정답 경복궁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은 근정전이고요. 이곳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치러졌다. 뭐 뒤에 이어서 경복궁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경복궁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사실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좌의 난이 나와 있고요. 경국대전 편찬 시작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개념 강좌 때 우리 왕좌의 난 설명해 주었죠? 사실 이 왕좌의 난, 제1차 왕좌의 난, 제2차 왕좌의 난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개념 때는 우리 제1차 왕좌의 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때 이방원 이야기하면서 왕좌의 난 이후에 어떻게 이방원이 점점 권력을 잡아가는 모습 우리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뭐, 1차, 2차 나뉘는 거 몰라도 이 문제 여러분들 쉽게 풀수 있어요. 왜냐? 경국대전 편찬 시작이 언제예요? 이건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그렇죠. 세조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 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선택지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불교 수용. 지금 관련 있나요? 뭐 관련 없는 내용이죠. 가에 들어갈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2번 청해진 설치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청해진은 여러분들 떠올려야죠. 누구를? 장보고를. 아, 신라 때. 통일신라 때. 청해진 설치구나.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호패법 시행 어떻습니까? 그렇죠. 호패법 누가 시행했다? 태종. 태종 이방원. 태종이 실시한 정책이다. 아, 그러면은 가에 들어갈 수 있구나. 왜냐? 왕좌의 난 이후로 이방원이 점점 권력을 잡아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태종 이방원.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정책으로 실시한 것이다. 호패법 시행 3번 정답 정리해 줄 수가 있고요. 노비 안건법은 언제입니까? 그렇죠. 고려 때 이야기죠. 고려 광종 때 시행된 정책입니다. 5번 이자겸의 난은 언제 발생했나요? 그렇지, 근데 이자겸의 난은 고려 때 발생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 조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려는 답이 될수 없겠죠. 이자겸의 난 발생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 나와 있죠? 아, 세종과 관련돼서 집현전 설치 그리고 정승과 함께 나랏일 처리, 치국이 제작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뭐다? 아, 세종이 펼쳤던 정책이나 업적들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생각해 줄수 있습니다. 1번부터 선택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양천도, 이거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한양천도는 태조 이성계 때입니다. 제가 강조했었죠?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 그렇죠. 일단은 수도는 개경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양으로 천도를 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유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한강이 흐른다. 교통이 좋고요. 주변에 크고 작은 산들이 많다 보니 외부의 적, 외적들이 침입했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였다. 이야기 있었습니다. 세종 때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2번, 홍문관 설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조선 성종. 성종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3번 강동 육주 확보 하면 누굴 떠올려야 되냐? 오래됐죠, 우리 배운 지. 그렇죠. 서희의 외교 단판 떠올리면 됩니다. 강동 육주 서희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키워드 만들어 주었습니다. 4번 훈민정음 창제 나와 있네요. 아, 세종대왕 세종의 업적 중에 하나인 훈민정음 창제 나와 있습니다. 정답 바로 4번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5번, 최승로의 시무 28조 채택. 여러분들,
실무 28조라는 말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설명했냐? 최승로의 개혁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언제입니까? 그렇죠. 고려 성종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될수 없다라는 거. 뭐 실무 28조가 뭔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최승로 하면은 고려 성종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 훈민정음 창제로 정리해 보았고요. 이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이 있고요. 답변 나왔습니다.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하였다. 성종 때, 훈구 세력 견제하기 위해 등용하였다? 떠오르는 세력이 있죠? 두 번째, 여러 차례의 사화로 큰 피해를 입었다. 사화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야기했었죠? 아, 그러면은 결국 이 정치 세력 누구다? 바로 사림이구나. 사림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구? 그렇죠. 조광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는 어떤 정치 세력이다? 사림이다라는 거를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골품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골품제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거. 그렇죠. 우리 신라를 떠올려야 되겠죠. 육두품 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원나라에 기대어 권력을 누렸다. 이거, 그렇죠. 친원 세력.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친원 세력에 대한 이야기고요. 3번, 중종 반정을 주도하여 다시 집권하였다. 이거 누구에 대한,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입니까? 그렇죠. 훈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도움을 주었다. 누굽니까? 그렇죠. 훈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 지방에 서원을 세워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되어 있죠? 사림, 서원과 향약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정답 바로 5번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서원과 이 사림, 어떤, 그렇죠. 어떻게 세력을 키워갔다? 지방에 이렇게 서원이라는 학교를 세움으로 해서 뭐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존경하는 유학자를 모시고 제사도 지냈다 했었죠. 그러면서 사림들끼리 점점 결속력이 강해진다, 더 끈끈해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력을 점점 키워나갔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5번 문제 5번으로 정답 정리해 보았고요.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들에 해당하는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이들은 조선시대의 양반과 함께 지배층에 속하였다고 합니다. 양반 말고 또 어떤 신분이 있더라? 외국어를 통역하는 역관. 아, 역관. 통역의 일을 했다 이야기했었죠? 질병을 고치는 일을 담당하는 의관 등 전문적인 일을 맡은 관리들이다. 여러분들, 양반과 함께 지배층에 속하였고요. 그리고 통역하는 역관, 그 다음에 의료, 의술을 펼치는 의관, 전문적인 일을 맡은 관리들, 무엇을 떠올리면 됩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직들 떠올리면 된다고 했었죠. 의사 같은 직업들. 그렇죠. 바로 중인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인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중인에 해당하는 신분,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상민으로 분류되었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 중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정답 될 수가 없고요. 2번 특수행정구역에서 살았다. 특수행정구역에 대한 이야기 해준 적 조선시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인과 관련 없고요. 3번 재산처럼 여겨져 사고 팔렸다. 노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중인과는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4번 주로 잡과를 통해 관리가 되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시대 과거제 설명하면서 문과, 무과, 잡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일을 맡은 이 기술직들 어떻게 관직에 진출했다? 잡과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다, 관리가 되었다 이야기해 주었죠. 정답 바로 4번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나라에 세금을 내는 백성이었다. 상민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상민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 상업하는 상인들. 혹은 뭐 수공업자들도 포함되었다 이야기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답 4번으로 정리했고요. 중인에 대한 내용 중요합니다. 강의 끝나고 한번더 정리해 주시고요.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사군 육진 지역을 개척한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때 누굽니까? 사군 육진 영토를 넓혔다. 바로 세종. 세종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종에 대한 설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차돈이 순교하였다? 여러분들, 이차돈 순교 언제입니까? 그렇죠. 조선과는 관련이 없죠. 신라 때 이야기입니다. 2번, 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경국대전 편찬 시작은 세조지만 완성된 것은 누구? 성종 때. 성종 때 이야기입니다. 3번, 과점법이 처음 시행되었다. 우리 친구들 아마 문제 풀면서 정답은 쉽게 찾았을 텐데, 과점법? 과점법 하면, 그래, 고려 말 지배층인, 지배 세력인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했다. 그러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해줬다. 이거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지? 하고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과점법 처음 시행된 거는 여러분들 언제냐면은 이제 고려 말때 이야기입니다. 고려 말 때. 고려 말때 이야기고요. 4번. 묘청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묘청의 석영 천도 운동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 언제입니까? 조선이 아니라 고려 시대 때 이야기가 됩니다. 5번 이종무가 쓰시마 섬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지금의 대마도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언제입니까? 세종 때 이야기가 되죠. 왜구들, 왜구들의 소굴, 왜구들의 근거지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이 교재에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정답 바로 5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세종이 다스렸던 시기에 있었던 일을 묻고 있었기에 정답 5번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보기를 통해서 어떤 전쟁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산도 대첩 나왔네요. 떠오르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순신.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라고 합니다. 이순신은 어떻게 판옥선과 거북선 이야기했었죠? 판옥선과 거북선을 이용한 학익진 전법.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치듯이 배를 둘러싸고 공격했다. 학익진 전법이고요. 그리고 이순신과 수군의 활약 덕분에 조선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 뭐죠?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1592년 일어난 임진왜란이고요.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병이 혁파되었다. 이 전쟁 중, 임진왜란 중에 사병이 혁파되었나요? 아니죠. 조선 태종 때 이야기입니다. 2번, 삼별초가 봉기하였다. 여러분들, 삼별초 봉기 언제입니까? 그렇죠. 고려시대 때 이야기죠. 3번, 친명배금 정책. 명나라 친하게 배척한다. 금, 후금을 배척한다. 이거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3번은 인조 때, 조선시대 인조 때 이야기입니다. 4번, 국왕이 강화도로 피란하였다. 이거 언제입니까? 그렇죠. 정묘호란 때, 조선 인조 정묘호란 때 이야기입니다. 5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승리했다. 권율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야기했었죠. 임진왜란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정답 바로 5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요 내용 행주산성 권율도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와 관련 있는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조는 왜 강화도가 아니라 남한산성으로 피란을 갔을까?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어떻게? 적이 생각보다 빨리 공격해와서 강화도로 가지 못했다. 그러면서 남한산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바로 병자호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뭐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란 갈수 있었지만 병자호란 때는 어떻게? 청나라 군대가 워낙 빨리 오니까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에서 피란하고 저항하다가 결국 항복하였다. 이야기해 주었죠? 1번, 청나라 황제의 침략으로 일어났다. 그렇죠. 병자호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정답 바로 1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2번,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몽골의 침략. 고려시대 때 이야기죠. 일본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임진왜란 끝나고 도자기 기술자들 포로로 일본으로 끌려가면서 일본 문화 발달했다. 이야기했습니다. 4번, 광해군이 중립외교 정책을 취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후금이 성장하면서 명나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명나라가 조선에 지원군 보내달라. 그 이야기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5번, 조선과 후금이 형제 관계를 맺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바로 정묘호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정답 바로 1번, 병자호란과 관련된 내용 골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 드디어 끝났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아, 그동안 여러분들 수강 후기 게시판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었다. 이해가 잘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매일 쉬운

0: 쉬운 스토리 한국사 2편 또 재밌는 내용들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편에서 우리 또 만나자고요.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형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첫 강의 어땠나요? 오랜만에 문제를 많이 풀려니까 손이 뻐근하기도 하고 괜히 느린 내 머리가 내 손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우리 2강부터는요, 그런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 특별한 마술을 하나씩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할 마술은요, 바로 편안함의 마술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를 보더라도요,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도와주는 마술이에요. 다들 준비됐나요? 네, 뾰로브롱 뿅! 좋습니다. 그럼 우리 마술의 기운과 함께 그러면은 다음 학습 목표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익히기,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익히기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지난번에 원리만 익히고 직접 문제를 풀진 않았는데요. 오늘 3일차부터 5일차까지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계산도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문제 풀기 전에요, 우리 원리 깨치기 먼저 볼게요. 잠깐 복습입니다. 보면은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이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우리 계산하는 순서 어떻게 됐었어요? 앞에서부터 그냥 차례대로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만 섞여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차례대로 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여기에 괄호가 있을 때 좀 달라졌죠. 괄호가 있을 때 뭐부터 푼다? 괄호부터 푼다. 네, 이 점만 유의한다면요, 우리 문제 금방 잘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근데 괄호가 없는. 네, 괄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고민할 건 없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쫘라라락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입니다. 5 곱하기 12 나누기 2네요. 앞에서부터 푼다고 했으니까 5 곱하기 12가 1번, 나누기 2가 2번,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곱하기입니다. 5 곱하기 12는 혹시 암산되나요? 네,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 세로셈을 풀면 돼요. 5 곱하기 12는, 5, 2는 10, 1 올리고요. 여기도 올릴게요. 다음에 10에 5 곱하기 1은 5. 그러면은 5에다 1을 더해서 60, 해서 60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60 나누기 2는, 이것도 한번, 네, 세로셈으로 풀어볼까요? 6 나누기 2는 3. 그러면은 6, 아래가 없으니까 30이 되겠네요. 30. 이렇게 풀어서 마지막에 정답은 30.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그 연산을 연습한다는 건요, 정확하게 푸는 거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신속하게 푸는 거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산을 좀 더 빨리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하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여기다가 바로 푸는 겁니다. 우리 세로셈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5, 2는 10, 0 쓰고요. 여기다 1 받아올림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1은 5, 그 다음에 1 받아내려서 60, 바로 되나요? 되죠, 그쵸? 그 다음에 60 나누기 2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세로셈 굳이 쓸 필요 없죠, 그쵸? 이게 먼저 우리가 10의 자리부터 보면 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봐요. 이렇게 가리면 딱 가려지나요? 좋죠. 그럼 6 나누기 2는 3, 그럼 3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0 나누기 2 할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30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정답은 30. 얼마나 간편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문제풀이 갈게요. 좋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곱하기가 느리다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막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네, 여러 주변 사람들 있죠? 그럴 때막 99단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막 나한테 99단을 물어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만 보면은 아무 99단이나 내줘! 해서 딱 마주치면은 4 곱하기 6은? 3 곱하기 7은? 이렇게 딱 여러 번 말을 하면요, 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여러분들 99단 실력이 엄청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평소에 99단 게임하면서 99단 실력은 많이 늘려놔야 돼요. 알겠죠? 네. 이어 3번 문제입니다. 27 곱하기 2 나누기 2. 이거는, 네, 7, 2, 14, 1 올리고요. 2, 2는 4, 54입니다. 54 나누기 6은 바로 6, 9, 54 생각나야죠. 그러니까 9입니다. 정답. 정답은 9. 이어 4번입니다. 30 곱하기 6 나누기 9. 네, 숫자는 크지만 당황할 건 없어요. 여기 보면은 0 곱하기 6, 0이죠. 그냥 0 쓰면 됩니다. 3, 6에 18. 좋습니다. 180. 빠르죠. 그 다음에 180 나누기 9. 이거 당황하지 말고요. 여기 0 가립니다. 18 나누기 9는 바로 2가 나와야죠. 2. 2하고요. 0 나누기 9, 네, 0이죠? 20. 바로 정답 20인 거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20. 네. 만약 의심이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세로셈으로 풀어보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80 나누기 9가 되겠죠? 9. 그러면은, 100의 자리에서 1 나누기 9는 안 되니까 여기는 비워놓고요. 그 다음에 18 나누기 9는 2, 18, 0. 그러면 여기도 0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로셈을 안 쓰고 빨리빨리 푸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풀이 적응하면 됩니다. 이어서 5번입니다. 12 곱하기 7 나누기 4. 이거는요, 12 곱하기 7은 2, 7에 14, 4, 1. 1, 7에 7 해서 84입니다. 이렇게. 이거 빼먹었네요. 84 나누기 4는, 이번에도 바로 풀수 있을까요? 4 나누기 4는 1. 8 나누기 4는 2, 21.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풀수 있으면 좋아요. 정답은 21. 이어서 6번 문제입니다. 25 곱하기 4 나누기 5. 이거는 5, 4, 20, 2를 올리고요. 2, 4에 8, 8 더하기는 10. 100의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가네요. 숫자가 100입니다. 그다음 100 나누기 5죠. 100 나누기 5 앞에 가려봅니다. 10 나누기 5 뭐죠? 2죠. 2, 0 나누기 5 없죠. 20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20 적어주면 되겠죠.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36 곱하기 4 나누기 8. 이거는요, 6 곱하기 4는 24. 여기다 20 받아 올리고요. 3, 4, 12. 이만큼 더하니까 144입니다. 난144 나누기 8. 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어려운 게 나왔을 때는 바로 세로셈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144 나누기 8은 1 나누기 8, 안 되죠? 14 나누기 8은 1, 8. 그럼 나머지는 64입니다. 64 나누기 8은 8, 8, 8이 64니까요. 그렇다면 정답은 18이 되겠네요. 18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등호 쓰고 정답 빼먹지 말고 18까지 이렇게 완성해 줄게요.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48 곱하기 6 나누기 9. 이거는 풀어봅니다. 8, 6에 48, 8 쓰고요. 4 올립니다. 40이죠. 4, 6에 24, 24에다가 4를 더하니까 28, 288이 되죠. 288을 9로 나누니까, 이번에도 만만치 않네요. 세로셈 갑니다. 288 나누기 9. 2 나누기 9안 되죠? 28 나누기 9는 3, 27. 나머지는 18. 18 나누기 9는 2입니다. 네, 바로 정답은 32 구할 수 있었죠. 정답은 32입니다. 표시해 줄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8 곱하기 12 나누기 16이에요. 그러면은 8, 2, 16, 1 올리고요. 8, 1은 8, 8에다가 1 더해서 96. 그 다음에 96 나누기 16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나눗셈 할 때요. 세로셈을 할 때도, 네, 사실 무작정 우리가 세로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세로셈 있죠? 96 나누기 16. 혹시 머릿속에 바로 숫자가 떠오르나요? 네, 떠오르면 좋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는 친구들은요, 이 부분을 잘 보면 좋아요. 여기 계산 숫자의 끝자리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은요, 이걸 끝자리 맞추기라고 하는데요. 이거 볼게요. 숫자가 어려울 때는 끝자리를 봐요. 6에다가 몇을 곱하면 뒷끝자리가 6이 나올까요? 6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6, 1은 6, 6, 6, 36. 그쵸? 6 곱하기 1, 아니면 6 곱하기 6이 끝자리가 6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처음에 몇을 넣어보면 좋을까요? 한, 네, 6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6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66.

꽤 36, 3 올리고, 16에 6, 96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6이라는 거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복잡한 나눗셈을 할 때요, 이 끝자리 부분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끝자리가 어떤 수가 어울리는지 생각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네, 정답 몫에다가 써주면 우리가 좀더 정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네,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은 정답은 6입니다. 이어서 14번입니다. 14번. 35 곱하기 8이에요. 여기 보면은 5, 8에 40, 4 올리고요. 3, 8에 24, 24 더하기 4는 28, 280입니다. 280 나누기 14,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할수 있어요. 볼게요. 28 나누기 14, 되나요? 2죠. 2. 그러니까 여기서 2를 씁니다. 정답. 아, 그리고 또 있죠. 0 나누기 14는 없으니까 2, 10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바로 20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간 되게 많이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15번입니다. 42 곱하기 9 나누기 18입니다. 2, 9, 18. 1 올리고요. 10만큼 4, 9, 36 더해서 37. 378입니다. 378 나누기 18. 아, 이거는, 네. 어쩔 수 없이 새로셈 합니다. 378 나누기 18은, 네. 이렇게 37 나누기 18은 2. 36이 되죠. 그 다음에 18 남았습니다. 18은 여기다가 몫을 1만큼 써주면 딱 나누어 떨어지네요. 정답은 21입니다. 네, 아래다 이것도 써줄게요. 21. 다음 문제입니다. 16번. 55 곱하기 3 나누기 15가 되네요. 5, 3에 15. 1만큼 올리고요. 5, 3, 15. 똑같네요? 그럼 165가 되겠죠. 165 나누기 15는? 이거는, 혹시 바로 될까요? 네, 그래도 새로 셈 한번 해볼게요. 165 나누기 15는, 16 나누기 15는 1. 15. 나머지가 15가 됩니다. 15 나누기 15는 1. 이렇게 해서 딱 놔두어 떨어지네요. 정답은 11입니다. 등호 쓰고 11. 마무리까지. 이어서 17번입니다. 24 나누기 3 곱하기 4. 이거는 바로 할수 있습니다. 24 나누기 3은 3, 8, 24. 8입니다. 다음은 8, 4, 32. 아, 이런 문제만 있으면 정말 좋겠죠. 정답은 32. 이어서 18번입니다. 30 나누기 6, 30 나누기 5 곱하기 7. 이거는 30 나누기 5는 6, 6 곱하기 7은 42. 네, 이건 암산으로도 될것 같아요. 정답은 42. 다음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45 나누기 5 곱하기 8. 45 나누기 5는 9. 9 곱하기 8은 72. 네, 정답은 72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54 나누기 6 곱하기 3이죠. 54 나누기 6은 9. 9, 3에 27. 27. 정답은 27. 이어서 21번입니다. 64 나누기 8은 8. 그다음에 8이 16. 이거는 네, 정답은 바로 16. 그다음에 22번입니다. 네, 이런 문제들 우리 암산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81 나누기 9는 9. 9, 4에 36. 정답에 36 적겠습니다. 네, 다음 23번입니다. 30 나누기 15 곱하기 5. 이거 조금 문제가 까다롭죠? 네, 근데 우리 숫자가 뭔가 익숙합니다. 어때요? 딱두 배를 하면 될것 같지 않나요? 직접 한번 해볼게요. 30 나누기 15. 끝자리를 여기를 0을 맞추려면 5에다 몇 배를 하면 될까요? 네, 5, 2는 10, 5, 4, 20. 네, 4는 너무 큰것 같으니까 2를 넣으면 딱 맞겠죠? 그러니까 5, 2, 10. 좋아. 2를 넣어보자. 5, 2, 10. 1 올리고 1, 2, 2. 30. 아, 오케이. 딱 맞네요. 그러니까 끝자리만 보면 바로 알수 있었죠. 네, 2고요. 2, 5, 10. 그러니까 정답은 10. 바로 풀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4번. 42 나누기 14 곱하기 3.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네요. 우리 끝자리 보면 쉽다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은 4에다 몇을 곱해야 2가 될까요? 4, 1은 4, 4, 2, 8, 4, 32. 아, 3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42 나누기 14. 3을 하면요. 4, 3, 12, 1, 1, 3은 3, 4. 아, 맞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3. 3 곱하기 4는 12.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몇이 될지 이렇게 가늠하고 딱 맞추는 건요. 여러분들 수감각 향상이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틀리면 다시 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숫자를 딱딱딱 집어보는 거 되게 좋습니다. 다음 33번입니다. 슬슬 마지막.

문제네요. 108 나누기 12는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죠. 108 나누기 12, 8이랑 2, 몇을 하면 좋을까요? 2, 4, 8, 2, 9, 18. 4를 곱하는 건 아무래도 너무 작을 것 같으니까 9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죠? 네, 그래도 세로셈으로 확인해 볼게요. 108 나누기 12, 한번 9를 적어볼게요. 2, 9, 18, 10 올리고요. 1, 9는 9, 아, 108딱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끝자리를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을 하면 네, 잘 맞출 수 있겠구나 확인했습니다. 정답은 네, 여기 9고요. 9, 9에 81 해서 정답은 81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34번 마지막 문제 풀게요. 보면은 132 나누기 6 곱하기 3입니다. 아, 이거는 숫자가 좀 큽니다. 바로 세로셈 갈게요. 132 나누기 6, 13 나누기 6은 2, 12, 12가 남습니다. 12 나누기 6은 2 해서 여기는 네, 여기 마저 쓸게요. 22 쓰고 22 곱하기 3은 66입니다. 정답은 바로 66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3일차 모두 마무리해봤고요. 다음은 4일차 이어서 풀도록 해볼게요. 4일차입니다. 4일차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 근데 뭐가 있는? 괄호가 있는 식. 그러니까 괄호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문제 풀면 되겠죠. 2번 문제부터 갑니다. 6 곱하기 괄호 56 나누기 7입니다. 56 나누기 7, 괄호 먼저 해줘야겠죠. 56 나누기 7은 7, 8에 56이니까 8. 그 다음에 6, 8에 48. 정답은 바로 48.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48.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3번. 12 곱하기 괄호 40 나누기 8입니다. 40 나누기 8은 8, 5, 45입니다. 12 곱하기 5. 이거 바로 할수 있겠죠? 2, 5, 10, 0, 1. 1, 5에 5, 60입니다. 정답은 60. 다음 문제입니다. 4번. 13 곱하기 36 나누기 6.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6, 6에 36, 6이죠. 13 곱하기 6입니다. 3, 6에 18, 1 올리고요. 1, 6에 6, 78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아, 정답을 안 썼네요. 정답은 78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27 곱하기 괄호 71 나누기 8입니다. 72 나누기 8은 8, 9, 72, 9죠. 27 곱하기 9. 숫자는 커도 방법은 동일해요. 7, 9, 63, 6, 60 올리고요. 2, 9, 18, 18에 6을 더하니까 243입니다. 정답은 243.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9 곱하기 괄호 48 나누기 16. 이젠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디 본다고요? 끝자리 보면 좋다고요. 6에다가 몇을 곱하면 8이 될까요? 6, 3에 18, 3 정도 넣으면 됩니다. 네, 정답은 3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 3에 27, 그냥 하면 되죠, 이거는. 정답은 27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6번, 36 곱하기 괄호 108 나누기 9죠. 108 나누기 9. 아, 이렇게 숫자가 크면은 세로셈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보면은 10 나누기 9는 1, 9 쓰고요. 18 남습니다. 18 나누기 9는 2. 그렇다면, 아, 정답은 12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한번더 남았습니다. 36 곱해줘야 돼요. 아, 이거는 그냥 세로셈으로 할게요. 36 곱하기 12 하면은 6, 2, 12, 1 올리고요. 3, 2, 6, 72가 됩니다. 36 곱하기 1은 36. 근데 그냥 36이 아니라 10의 자리를 보고 36이라 써야 돼요. 36이지만 사실 360인 거죠. 그러면 이 아래로 쭉 내리면 2, 7 더하기 6은 13 올리고요. 그다음에 43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432가 됩니다. 정답 432. 네, 다음 17번입니다. 이번에는 밖에 나눗셈이 있고요. 안에 곱셈이 있네요. 그래도 괄호 안에 있는 곱셈 먼저 하면 됩니다. 4, 2에 8, 24 나누기 8은 3. 정답은 3. 네, 다음 문제입니다. 36번. 36 나누기 괄호 3 곱하기 4입니다. 3, 4, 12. 36 나누기 12는 이거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2, 3, 6, 1, 3, 3. 이건 바로 3인 거. 정답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죠. 정답은 3. 네, 쉬운 수들은요. 이렇게 그냥 암산으로 눈으로 하면 좋아요. 다음 19번입니다. 48 나누기 괄호 8 곱하기 3이에요. 8, 3에 24, 24, 48 나누기 24. 아까랑 똑같죠? 2, 2, 4, 4, 2, 8. 바로 2 나오죠. 방금 거랑 똑같은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6 나누기 괄호 4 곱하기 7이에요. 4, 7에 28.
방금보다는 조금 어려웠지만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8, 2, 16, 2, 2, 4, 어? 2를 곱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은 해볼게요. 56 나누기 28, 2를 하면요. 8, 2, 16, 1, 2, 2, 4, 56. 아, 역시 예상이 맞았습니다. 우리 예상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56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22번 64 나누기 괄호 2 곱하기 8입니다. 2, 8에 16, 64 나누기 16은 이번에도 느낌 오나요? 네, 아마 6, 4, 24니까 4 정도 넣으면 맞을 것 같은 느낌? 해볼게요. 6, 4, 24, 2 올리고요. 1, 4에 4, 6. 아, 오케이. 4 넣으니까 진짜 맞았습니다. 아, 이럴 때 되게 기분 좋아요. 그쵸? 4. 다음 문제입니다. 24번. 3, 6에 18. 이렇게 쓰고요. 72 나누기 18은요? 네, 이거는 정답 4입니다. 정답 4. 마찬가지로 우리가 끝자리. 끝자리 보면은 좀 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어 30번입니다. 30번. 네, 숫자가 좀 헷갈리죠? 보면은 괄호 먼저 5, 5에 25. 그다음 200 나누기 25인데요. 이건 세로 셈으로 풀어볼게요. 200 나누기 25. 근데 이걸 풀 때요. 보면은 20 나누기 25.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럼 1의 자리인데 어떤 숫자 넣으면 딱 좋을까요? 끝자리. 끝자리 봐요. 끝자리. 5랑 0이죠? 5, 4, 20. 5, 5, 6에 30, 5, 8에 40. 그런데 네, 4랑 6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대충 8 정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8 넣어보겠습니다. 5, 8에 40, 4 올리고요. 2, 8에 16.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8이 되는 거였네요. 정답 8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4일차 마무리했고요. 다음 바로 5일차 가겠습니다. 네, 5일차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식,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 그리고 괄호까지 배운 내용 모두 다 종합하는 그런, 네, 일자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산해볼게요. 1번입니다. 덧셈, 뺄셈이죠? 차례로 계산하는 겁니다. 차례로 계산할게요. 3 더하기 5는 8, 4 더하기 5는 9, 98이죠? 98 빼기 37. 받아 내림도 없습니다. 아, 그냥 바로 61. 계산하면 되죠? 정답은 61. 다음 문제입니다. 2번. 이번에는 아까랑 똑같은 수인데요. 뭐가 달라요? 괄호가 있죠. 그럼 뭐부터? 괄호부터. 55 빼기 37입니다. 5 빼기 7은 안 되죠. 바로 받아내림. 15에서 7을 빼니까 8. 4 빼기 3은 1. 18입니다. 43 더하기 18. 이 정도는 암산 가능합니다. 3 더하기 8은 1. 4 더하기 1에다가 받아올림까지 해서 61. 정답은 61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2번. 3번. 52 빼기 16 더하기 7. 52 빼기 16은, 네, 받아내림 먼저 해야 되겠죠. 12 빼기 6은 6. 4 빼기 1은 3. 36입니다. 36 더하기 7은, 6 더하기 7은 3. 받아 올려서, 네, 43이 바로 되겠네요. 정답은 43. 다음입니다. 4번. 이번에 52 빼기 괄호 16 더하기 7. 괄호 먼저. 16 더하기 7은 23. 52 빼기 23은, 아, 받아내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에서 3을 빼면 9, 4 빼기 2는 2, 정답은 바로 29 갑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많이 건너뛰었죠? 이번엔 숫자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더라도 할 건 어때요? 똑같죠? 그냥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차례대로 1번, 2번, 3번, 요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볼게요. 80 빼기 34는, 받아내립니다. 10에서 4를 빼니까 6, 7 빼기 3은 4, 46입니다. 바로 다음 거, 46 더하기 12는? 이거 바로 되죠? 58. 58 더하기 28은? 이번엔 좀 해야 됩니다. 8 더하기 8은 6, 10 받아 올리고요. 5 더하기 2는 7, 86입니다.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정답은 86.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4개인데요. 괄호가 있습니다. 뭐부터? 괄호부터. 그러면 볼게요. 34 더하기 12, 제일 먼저 해야죠. 뭐예요? 46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서를 따지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80에서 46을 뺍니다. 그대로 못 빼죠? 7, 10 받아내립니다. 아이고. 네, 여기서 10만큼 받아내립니다. 10에서 6을 빼니까 4, 7에서 4를 빼니까 3, 34입니다. 34에다가 28을 더하니까 4 더하기 8은 2, 12, 3 더하기 2는 5, 5에다가 1 더하니까 62, 정답은
62. 뭐 3개

3개가 있건 4개가 있건 우리가 하는 거는 똑같아요. 방법만 알면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입니다. 이거 마찬가지로요. 차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3 곱하기 54. 3, 4, 12. 3, 5, 15. 1 더해서 162. 162 나누기 9. 아, 이거는 세로 셈하겠습니다. 16 나누기 2는 1. 9하고요. 72가 나왔습니다. 72 나누기 9는, 이건 쉽죠? 8입니다. 잠시만요. 72, 아래다가 0. 정답은 18입니다. 마지막으로 등호랑 정답까지 깔끔하게. 네,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3 곱하기 괄호 54 나누기 9예요. 괄호가 있으니까 뭐부터? 괄호 먼저. 54 나누기 9는 6. 3 곱하기 6은 18. 네, 이번엔 숫자가 훨씬 작게 나왔네요. 정답은 18. 다음 문제입니다. 21번. 21번이죠? 아, 이번에 나눗셈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나눗셈이 나눗셈 나와도 똑같죠? 어떻게 해요? 그냥 차례대로. 차례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곱셈, 나눗셈 막 이게 섞여 나오거나 막 나눗셈만, 곱셈만 연달아 나온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72 나누기 12는? 아, 세로 셈하겠습니다. 72 나누기 12는? 끝자리를 보면은 몇 정도 나올까? 네. 2, 6에 12니까 6 해보겠습니다. 2, 6, 12, 1, 1, 6에 6, 72. 아, 딱 맞습니다. 기분 좋죠? 6입니다. 6 나누기 3은 바로 2. 정답은 또 2.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이어서 22번입니다. 72 나누기 괄호 열고 12 나누기 3. 12 나누기 3은 4. 72 나누기 4죠. 이거 세로 셈입니다. 72 나누기 4. 7 나누기 4는 1, 4. 나머지는 32. 32 나누기 4는 8. 네, 32. 네, 정답은 바로 18.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8. 오른쪽에다가도 등호 쓰고 18.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어서 23번 문제입니다. 96 나누기 6 곱하기 4.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 빠르게 풀게요. 이거는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 곱하기 4는 6, 4, 24. 2. 1, 4는 4, 64입니다. 정답은 64. 다음 문제, 24번. 아까랑 똑같은데 괄호만 생겼죠? 그렇다면 괄호 먼저 하면 되죠. 6 곱하기 4는 24. 96 나누기 24는 4, 4, 16. 아무래도 4 같습니다. 네, 정답도 4가 맞습니다. 정답은 4입니다.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42 곱하기 4 나누기 괄호 7 곱하기예요. 이거 네, 숫자가 많아서도 똑같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근데 뭐 먼저? 괄호하고 차례로. 7 곱하기는 14입니다. 이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니까, 그 다음엔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볼게요. 2 곱하기 4는 8. 4 곱하기 2는 16. 168입니다. 그 다음에 168 나누기 14.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요. 정답은 12가 나옵니다. 정답은요. 12. 이렇게 우리가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올 때 곱하기 나누기 괄호 있으면 좀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네, 좀 높이 차이를 두고 순서를 매기면 조금 더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5일차까지 문제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어떠나요? 선생님의 숨이 가쁜 만큼 여러분들의 숨도 가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스피드 퀴즈 주겠습니다. 다음 문제 정답 한번 구해보세요. 네, 문제는 3 곱하기 괄호 열고, 4 나누기 2 괄호 닫고, 곱하기 2입니다. 우리가 지금 5일차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야 풀수 있는 그런 문제죠. 여러분들의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꼭꼭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다들 안녕!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의 책임질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느덧 2강까지 왔네요. 어때요? 지난 강의 친구들 딱 해봤을 때할 만했을까요? 할 만한 친구들, 그리고 조금 어려웠다 하는 친구들 다 있을 텐데, 선생님이 지난 강의 끝날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강의가 끝나고 친구들이 선생님이 풀어본 방법대로 한번 스스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친구들의 것이 된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오늘도 연산 공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준비가 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것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야죠. 자, 오늘 배울 부분은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리고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넘어서 분수 곱하기 자연수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연산 키포인트 문제풀이 하기 앞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연산 키포인트 보겠습니다.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인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꿨습니다. 1과 3분의 2 곱하기 2를 3분의 5 곱하기 2로 바꾼 것이죠. 그 다음은 우리가 아는 그 방식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쵸?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네요. 자, 분자와 자연수 이렇게 곱해주면 3분의 10이 나오고요. 3분의 10, 풀었다. 이게 아니죠. 이 가분수를 우리는 대분수로까지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연산키 알아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2와 2분의 1 곱하기 11. 그렇다면 우리 아까 봤던 대로 한번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2와 2분의 1 한번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친구들, 이 정도는 아마 다알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한번더 짚고 넘어갈게요. 분모에서 자연수를 곱해주고요. 그러면 2 곱하기 2 해서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분자를 더해줍니다. 그럼 4에다가 1 더하면 5가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분자로 써주는 거예요. 분모는 그대로 2를 적어주고, 분자는 아까 계산한 5를 적어준다. 그렇다면 2분의 5가 됐고요. 이거를 곱하기 11을 해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계속 해볼까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 곱하기 자연수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보니까 약분되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2분의 5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2분의 55, 딩동댕? 이게 아니죠? 뭘 해야 한다 그랬죠? 그쵸. 대분수로 바꾸어 줘야 한다. 자, 2분의 55를 대분수로 바꾼다. 어떻게 바꾼다? 한번 해볼게요. 55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쭉쭉 해볼게요. 자, 15에다가 15에서 2가 몇번 들어간다? 7번 들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머지가 1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요 순서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읽어주냐? 27과 2분의 1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해가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3과 4분의 1 곱하기 2예요. 자, 바로 그러면은 대분수를 어떻게 가분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4분의 13 곱하기 2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분자와 자연수끼리만 곱한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13 곱하기 2를 한다. 13 곱하기 2를 한다. 그렇다면은 4분의

얼마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13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나와요? 26이 나옵니다. 그쵸? 어? 그랬더니 어때요, 친구들 보세요? 약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약분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럼 약분 해줘야죠? 4와 26, 약분 2로 할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4는 2가 되고요. 26은 13이 됩니다. 자, 해서 결국에는 2분의 13이 나오고요. 그쵸? 여기에서 마지막 대분수로 바꿔줘야 한다.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6과 2분의 1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8번 한번 풀어볼게요. 8번. 8번도 한번 풀어봐야죠. 자, 1과 5분의 4. 바로 그냥 선생님이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5분의 9가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5분의 9 곱하기 4와 똑같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5분의 36이 되는 걸알수 있고, 그쵸? 마지막으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대분수로 바꿔준다. 7과 5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3번도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이번엔 2와 8분의 1 곱하기 2네요. 처음 2와 8분의 1을 우리는 가분수로 바꿔줍니다. 그쵸? 8분의 1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맞죠? 자, 계속 가볼게요. 8분의 17 곱하기 2를 해주는데, 한번 여기서 이번에는 약분을 해볼까 싶어요. 자, 약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과 2가 약분이 됩니다. 그쵸? 뭐로? 2로 약분할 수가 있죠. 해서 2로 한번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가 되고요. 1이 됩니다.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분모는 그대로 4로 둔 다음에 17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네요. 17 곱하기 1 하면 17이 나온다. 여기서 가분하게 이제 우리는 대분수로 바꾸어줘야 한다. 4와 4분의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좋습니다. 자, 16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번, 이번에는 3과 8분의 7 곱하기 3이 되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숫자가 좀 크다고 당황하면 안 돼요. 침착하게 우리 이거 가분수로 바꾸어 봐야겠죠? 그쵸? 바꾸면 뭐가 나오냐? 8분의, 자, 3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한번 계산해 보면 알수 있어요.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 8분의 31 곱하기 3이 되고요. 맞나요? 이거는 즉 얼마가 나온다? 8분의 93이 나온다. 93이 나온다. 선생님 숫자가 너무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한번 이거 우리 대분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한번 지금 바꿔볼까요? 자, 93 나누기 8을 적어봅니다. 자, 계속 쭉쭉 계산을 해볼게요. 13 안에 8은 한번 들어가죠? 그쵸? 하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어요? 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적어주면 되죠.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11과 8분의 5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18번으로 넘어왔습니다. 18번 한번 해볼게요. 1과 9분의 2 곱하기 15입니다. 볼까요? 1과 9분의 2를 우리는 가분수로 바꾸어줘야겠죠. 9분의 11 곱하기 15가 되네요. 그쵸? 그렇다면 이건 즉, 9분의 11 곱하기 15가 됐고요. 그쵸? 자, 여기서 9와 15 어때요? 약분이 되네요. 그쵸? 자, 그럼 한번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약분을 싹 해보는 거예요. 3으로 하면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약분을 해봤습니다. 이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쉽겠죠? 그쵸? 하니까 뭐가 돼요? 3분의 5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럼 우리 이것도 어떻게? 대분수로 바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18과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1번입니다. 3과 10분의 3 곱하기 20. 점점 숫자가 커지는 게 느껴지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과 10분의 3. 이거를 우리는 또 가분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 10분의 33이 되고요. 곱하기 20이죠. 그렇다면 10분의 33 곱하기 20과 같고요. 약분할 게 보이나요? 약분할 게 보이나요? 보이죠? 10과 20. 이게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약분 딱 해볼게요. 하니까 1이 되고 2가 됩니다. 분모가 1이 되네요. 그쵸? 분모가 1이 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결과값이 자연수로 나오겠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33과 2만 곱해줘도 돼요. 분자와 자연수만 곱해줘도 정답이 나온다. 33에다가 2 곱하면 얼마 나와요? 66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66이다. 1분의 66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분모가 1이면 그냥 자연수다. 이렇게 친구들 당연히 알고 있겠죠? 24번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12분의 얼마가 되죠? 19가 되네요. 곱하기 6입니다. 그쵸? 자, 하면은 12분의 19 곱하기 6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약분 바로 할수 있겠네요. 약분 해봅니다. 12와 6. 6으로 약분할 수가 있어요. 1, 2.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계산을 해주니까 2분의 19가 나온다. 2분의 19가 나온다. 이거를 우리는 대분수로 바꿔준다. 9와 2분의 1.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27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과 16분의 1 곱하기 12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니까 16분의 17 곱하기 12가 되고요. 그 다음 16분의 17 곱하기 12를 해주면 됩니다. 자, 16과 12, 16과 12, 16과 12, 16과 12. 뭘로 약분할 수 있죠? 그쵸. 2로도 약분할 수 있지만 더큰 수, 더큰수 뭐가 있죠? 4로도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4로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4로 약분을 하니까 요렇게 약분이 되네요. 맞죠? 그 다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4분의 얼마가 나와요? 17 곱하기 3 하면? 17 곱하기 3 하면 5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이거를 이제 대분수로 바꾸면 12와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31번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21분의 25 곱하기 14가 되고요. 그래서 21분의 25 곱하기 14를 하려니까 또 약분이 되네요. 21과 14가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7로 약분이 되죠. 하니까 3, 2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계산을 하니까 어때요? 3분의 52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3분의 50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또 대분수로 바꿔준다. 16과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1과 3분의 2를 우리는 1 더하기 3분의 2로 보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3분의 2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각각 2로 곱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1에다가도 2를 곱해주고, 3분의 2에다가도 2를 곱해준다. 각각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한다. 1 곱하기 2를 하면 2가 되고, 3분의 2 곱하기 2를 하면 3분의 4가 된다. 여기서 3분의 4. 그냥 붙이면 안 되겠죠. 2와 3분의 4. 이런 분수는 없습니다. 이건 대분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3분의 4를 대분수로 바꾸어 준 다음에 2와 2 더하기 1과 3분의 1을 더해준다. 2 더하기

0: 1과 3분의 1을 더해주니까 3과 3분의 1이 된다. 자, 이번에는 한번 이 방법으로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2와 2분의 1 곱하기 3입니다. 자, 2와 2분의 1을 우리는 어떻게 본다? 어떻게 본다? 2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을 각각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각각에다가 어떻게? 2 곱하기 3 하고 또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2 곱하기 3 하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그쵸? 2분의 1 곱하기 3 하면요? 2분의 1 곱하기 3 하면 2분의 3이 나옵니다. 2분의 3 이렇게 두면 되나요? 아니죠. 대분수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 1과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7과 2분의 1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 4번이네요. 4와 3분의 2 곱하기 5. 이것도 한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4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5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 즉, 4 곱하기 5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5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20 더하기 3분의 10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쵸? 3분의 10. 대분수로 바꾸어 줘야겠죠? 그러면 20 더하기 3과 3분의 1이라고 볼수 있고, 즉, 23과 3분의 1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6번도 한번 나누어 봐야겠죠. 자연수와 분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1 더하기 4분의 3 이렇게 적어주고 곱하기 10이네요. 이번에는 자 계속 해봅시다. 이거는 결국 뭐예요? 1 곱하기 10 하고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계속 해보죠. 1 곱하기 10은 10이 그냥 나오고요. 그쵸? 4분의 3 곱하기 18이니까 어때요? 4분의 3 곱하기 18이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쵸? 약분해줘야죠. 약분 2하고 5 이렇게 약분을 해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맞죠? 그렇다면 2분의 15가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맞나요? 그렇다면 10 더하기 7과 2분의 1이 되고요. 정답은 뭐가 된다? 17과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도 한번 빠르게, 아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3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2가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각각 또 곱해주는 거예요. 3 곱하기 2 더하기 6분의 1 곱하기 2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3 곱하기 2는 뭐예요? 6이죠? 그쵸. 6분의 1 곱하기 2 하려니까 또 보여요. 딱 보이죠? 뭐가 보여요? 약분할 게 보여요. 약분할 게 보인다. 그래서 3, 1.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이제 계산을 딱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요. 6과 3분의 1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13번 해보겠습니다. 13번도 한번 풀어보죠. 자, 2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12가 되고요. 그쵸? 계속 해볼게요. 그렇다면 2 곱하기 12 더하기 8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8을 한번 다시 써볼까 싶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8분의 자, 1 곱하기 12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24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12 이것도 딱 보이죠? 약분할 게 보입니다. 약분을 빠르게 해봐야죠. 뭘로 약분해요? 4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2와 3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2분의 3 이거는 가분수니까 우리 대분수로 바꾸어 줘야겠네요. 1과 2분의 1 이렇게 되고 마지막 더해주니까 25와 2분의 1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와 9분의 5 곱하기 3입니다. 자, 해볼게요. 2 더하기 9분의 5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2 곱하기 3 더하기 9분의 5 곱하기 3 이렇게 해주고요. 빠르게 6 더하기 9분의 3, 9분의 5 곱하기 3 이것도 약분이 되어 맞죠? 3이랑 1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3분의 5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6 더하기 1과 3분의 2니까 1과 3분의 2니까 더해주면 7과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 21번입니다. 자, 보세요. 2 더하기 10분의 3이 됐고요. 그쵸? 곱하기 5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2 곱하기 5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5가 되고요. 그쵸? 2 곱하기 5는 10이 되고, 10분의 3 곱하기 5 하려니까 약분이 돼가지고, 1, 2, 이런 식으로 5로 약분할 수가 있습니다. 5로 약분을 해가지고, 2분의 3,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이건 즉 뭐다? 10 더하기 1과 2분의 1과 같고요. 해서 더해주니까 11과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 자, 볼까요? 3 더하기 12분의 7 곱하기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계산을 해줘야겠죠? 각각 계산을 해주는 거죠? 3 곱하기 3 더하기 12분의 7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각각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3 곱하기 3은 9가 되고요. 더하기 10이랑 3, 이것도 약분이 되네요. 약분을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서 계산을 하니까 4분의 7 이렇게 되고요. 자, 9 더하기 1과 4분의 3과 같죠? 해서 더하면 10과 4분의 3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27번 한번 풀어볼까요? 27번입니다. 27번은 1 더하기 15분의 2에다가 12를 곱하는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죠? 각각 곱해준다. 이제는 친구들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랑도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이렇게까지 썼고 1 곱하기 12 하면 12가 되고 그 다음에 15분의 2 곱하기 12를 하면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또. 3으로 약분이 되네요. 3으로 4. 3으로 약분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5분의 8이 되네요. 자, 5분의 8 이거 대분수로 바꿀 수가 있겠죠.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1과 5분의 3이 되고요. 자, 그럼 정답은 뭐가 된다? 13과 5분의, 자, 5분이죠. 5분의 13과 5분의 3이 된다. 5분의 3이 정답이 된다까지 해봤습니다. 30번입니다. 1과 18분의 7 곱하기 6이에요. 1과 18분의 7 곱하기 6 해볼게요. 1 더하기 18분의 7 곱하기 6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각각 곱해주는 거니까 빠르게 이번에는 해볼게요. 1 곱하기 6 더하기 18분의 7 곱하기 6이 되고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6 더하기, 자, 18과 6, 약분을 6으로 할 수가 있어요. 6으로 약분을 해주면은 3분의 7이 됩니다. 3분의 7.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요. 그쵸? 그러면 3분의 7도 우리 대분수로 바꿔줄 수가 있죠? 3분의 1. 2와 3분의 1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8과 3분의 1이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면서 약분을 했지만 우리는 계산 전에 미리 이제 약분을 해보는 거예요. 15분의 2 곱하기 5를 이렇게 미리 약분을 한 후에 계산하는 법을 터득을 해서 2와 바탕으로 한번 우리 계산을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 1번 4분의 3 곱하기 2예요. 이걸 우리는 미리 약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 1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한 다음에 2분의 3이구나. 2분의 3은 1과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약분을 미리 한번 해봅니다. 미리 2로 약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약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약분을 한 후에 계산을 하니까 3분의 5 이렇게 나오고 1과 3분의 2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이것도 약분을 미리 2로 할 수가 있네요. 자, 2로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고요. 5분의 14가 된다. 5분의 14는 대분수로 바꾸면 2와 5분의 4가 된다. 좋아요. 10번입니다. 26분의 9 곱하기 4네요. 26과 4를 우리 이번에도 약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로? 2로 할 수가 있죠. 2로 약분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건 이 상태로 계산을 했을 때 13분의 18이 되고요. 즉, 뭐다? 1과 13분의 5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자, 36과 20도.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돼요. 자, 뭘로 약분을 하는 게 좋을까요? 4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9와 5가 되네요. 그렇다면 9분의 25가 되고요. 자, 9분의 25다 하면 결국 뭡니까? 1, 자, 2와 9분의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입니다. 이것도 계산 전에 약분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 전에 한번 해볼게요. 자, 대분수를 일단 가분수로 바꾸고요. 3분의 10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자, 여기서는 어때요? 약분할 게 없죠? 그럼 바로 가는 겁니다. 3분의 20. 그 다음에 이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6과 3분의 2가 된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4분의 5 곱하기 8이고요. 약분이 되죠? 1, 2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이 됩니다. 자, 이것도 풀어보겠습니다. 9분의 20이 되고요. 곱하기 6인데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3으로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하니까 3분의 40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3분의 40. 3분의 40이면 13과 3분의 1이다. 이렇게 대분수로 바꿀 수가 있죠. 2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와 14분의 5 곱하기 7이 되네요. 자, 2와 14분의 5 이것도 한번 우리가 가분수로 바꿔야 합니다. 가분수로 바꾼다 하면은 14분의 얼마가 돼요? 14분의 33이 돼요. 여기다가 곱하기 7을 하는데, 자, 하기 전에 딱 약분할 거 보이죠? 14와 7이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뭘로? 7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약분한 다음에 계산하는 겁니다. 2분의 33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대분수로 바꾼다면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와요? 16과 2분의 1이 나온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2와 22분의 1, 2와 21분의 2 곱하기 14입니다. 해볼게요. 20, 21분의. 자, 이거 우리 가분수로 바꿔야죠. 자,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 나와요? 44가 나오고 곱하기 14를 해주는데 7로 약분이 됩니다. 2와 3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그렇다면 3분의 8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3분의 88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계산을 하면 29와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한번 화끈하게 연산 문제 풀어봤습니다. 친구들 어려웠나요? 아니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남은 문제들도 정말 많아요. 이제 이 남은 문제들 친구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죠? 이 강의가 끝나면 친구들이 혼자 스스로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면서, 아,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이 계산 방법들이 친구들의 것이 될수 있도록 친구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이 이 강의 끝나고 열심히 복습을 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선생님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강의에서 친구들을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벌써 막 설레고 기대가 되네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사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1: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

0: 거예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함께 6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만점학 연산 11단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공부 제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 시간,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목을 확인해 봤으니까 이어서 오늘의 공부 목표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공부 목표는 바로 요겁니다.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인데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산 1차 시 3일차부터 5일차까지 모두 함께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할 게 남았죠.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40 나누기 12입니다. 자, 이40 나누기 12의 몫을 분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에 함께 잘 멋지게 해결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퀴즈까지 모두 확인해 봤으니까요, 바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처럼 바로 계산 문제 풀기 전에 항상 뭘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요. 우리 함께 원리를 깨쳐 보기로 했잖아요. 제목 그대로 원리 깨치기, 원리를 확인하고 그다음 이제 계산 문제 풀어 볼 건데요. 자, 오늘의 공부 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내용을 복습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몫이 1보다 작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 공부해 보았지요. 자, 배웠던 부분이지만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 나누기 4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보면은, 우리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해 봤지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냥 씩 넘기지 말고 같이 한번 함께 한번더 그림을 확인해 보자고요. 자, 나누어지는 수가 3이에요. 그래서 네모난 빵이, 뭐 네모난 피자, 네모난 떡다 좋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은 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모난 빵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가 1, 1, 1, 3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네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먹을 때한 사람이 먹는 빵의 크기, 몫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네 부분 나누어서 그 중에 한 부분 먹고, 또한 부분 먹고, 또한 부분 먹으면 한 사람이 결국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3개 먹는 것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3개다. 그 몫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해 봤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3 나누기 4의 몫은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슉슉슉, 나누는 수는 분모로 쇽쇽쇽. 그래서 4분의 3이에요라는 진분수의 형태로 적어 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겠지요? 자, 진분수는요, 진짜 분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아서 항상 1보다 작은 진짜 분수, 진분수의 형태로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나타내 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공부 목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 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은요, 네모난 빵을 한번 또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수가 5기 때문에, 자, 네모난 빵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보자고요. 그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5 나누기 3은요, 방금 본 것처럼 3분의 1이 5개이기 때문에 분수로 쓰면 3분의 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자가 분모보다 더큰 분수를 우리 가짜 분수예요. 가분수라고 했지요. 자, 그 오른쪽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정리하면 5 나누기 3의 몫은 5는 분자로 슉,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3은 분모로 슉, 3분의 5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뭐, 시험을 치거나 문제를 풀면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선생님, 이런 문제 정답을 쓸때 이렇게 가분수로만 쓰면, 가분수로 쓰면 틀리나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분수로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때 보통은 가분수보다는 대분수의 형태로 많이 정답을 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연습할 때 정답이 가분수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대분수의 형태로 쓰는 연습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문제를 풀다 보면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예 대놓고 가분수로 몫을 쓰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정답을 이렇게 3분의 5 가분수로 적어 줘야죠. 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가분수로 정답이 나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분수의 형태로 고쳐 쓰는 연습을, 습관을 지금부터 한번 보면 어떨까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5 나누기 3의 몫을 쓸 때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로, 나누는 수는 분모로 적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정답이 가분수라면 가분수는 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원리였습니다. 자, 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연산력 키워 볼 건데요. 자, 바로 3일차 문제 한번 만나볼 겁니다. 제목은요, 오늘의 공부 목표와 같은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 인데요. 자, 보세요. 문제가 나눗셈의 몫을 뭐로?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이런 문제들은요, 반드시 정답을 가분수로 나타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요, 꼼꼼하게 문제를 읽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해요. 이걸 읽지 않고 그냥 정답을 쓰면 그냥 친구들이, 가분수네? 바로 대분수. 그냥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에 따라 가분수로 쓰세요. 대분수로 쓰세요. 기하분수로 쓰세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문제더라도 이렇게 위에 있는 어떻게 하세요라는 문장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몫을 가분수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대표 문제, 연산키 문제 확인하고 가자고요. 자, 4 나누기 3입니다. 원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4를 분자로 슉, 3을 분모로 슉 적어보니 가분수 형태로 나왔네요. 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나누어주는 수가 이렇게 나누는 수보다 클 때는 몫은 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나타나요.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연산키 문제 확인해 봤으니까요. 본격적으로 3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3 나누기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면, 나누는 수보다 더 크면 몫은 가분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죠. 3은 분자로, 2는 분모로 2분의 3이에요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 2분의 3을 대분수로 쓰고 싶지만 참으세요. 문제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5 나누기 3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원리를 떠올리며, 5는 분자로 샥 올려주고요. 3은 분모로 샥 아래로 내려줍니다. 간단하죠?
정말 쉽죠.

하지만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쉽다고 후다닥 풀면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3을 위에 쓰거나 5를 아래에다가 쓰거나 5를 6으로 쓰거나 3을 8로 쓰거나 이런 실수에서 틀리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때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것 중요하고요. 문제를 풀때 천천히 정확하게 정답을 적어주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꼭꼭 기억하세요.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3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8 나누기 3입니다. 자, 원리를 떠올리며 샥샥 적어 보자고요. 꼼꼼하게, 정확하게 8은 분자에다가 적어 주고요. 3은 분모에다가 적어 주고요. 대분수로 고치고 싶지만 문제를 잘 보고 가분수로 이렇게 정답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도 한번 풀어 볼까요? 13 나누기 3입니다. 자, 13은 어디로? 그래요. 위로, 분자로. 다음 3은 어디로? 아래로, 분모로. 따라서 몫은 3분의 13이라고 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3일차 문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 볼 건데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3일차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15쪽에 있는 20번 문제예요. 자, 4번까지 풀어봤고 우리 20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볼 건데요.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몫을 말해 보세요. 몇 분의 몇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자, 11은 분자로 올려주고요. 10은 분모로 내려줍니다. 10분의 11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20번 문제였고요.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이번엔 14 나누기 11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치에 맞게, 각자의 자리에 맞게 잘 넣어주면 되죠. 14는 분자에다가, 11은 분모에다가 가분수 11분의 14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하나 더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엔 3일차 문제 22번 문제입니다. 자, 13 나누기 12예요. 이번에도 각자의 위치에 맞게 잘 배치해 줍니다. 자, 13은 분자에다가, 12는 분모에다가, 12분의 13이라고 이렇게 몫을 가분수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정확하게 천천히 잘 보고 적으면 우리 친구들 아마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남은 문제들 이번 시간 끝난 뒤에 한번 마저 풀어보고요. 자, 3일차에 이어 우리 4일차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 시작하자마자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4일차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만 한번 쉬었다가 가자고요. 머리 식힐 겸.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요, 꿀팁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첫 번째 꿀팁으로 필기구를 확인해요 라고 했지요. 자, 자리가 잘 정돈되어야 공부를 잘,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필통, 연필, 필기구를 잘 확인해 보세요 라고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런 꿀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해 보세요 라는 것인데요. 자, 이 말은요, 선생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바로 누구냐면,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세상을 바꾼 과학자입니다. 아! 맞힌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바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한 번 더,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해봐. 왜냐하면 설명할 수 없다면 안다고 할 수 없어. 라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하면, 아, 그게 이렇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건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말로, 나만의 말로 이건 이래서 이래 이래 라고

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정확하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요, 뭐 국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우리가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 수학 문제를 풀때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풀이 과정을 쓰세요라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또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가 풀이 과정 쓰는 문제예요. 자, 풀이 과정을 잘못 쓰겠다라는 건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연습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평소에 수학 문제를 풀때 원리를 잘 이해하고요. 평소에 자꾸만 설명하는 연습을 한다면 이런 풀이 과정을 쓰는 문제가 나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평소에 연습한 대로 나만의 언어로 이건 이건 이래서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풀이 과정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꿀팁 잘 기억하자고요. 설명할 수 없다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해 보는 연습을 해보자. 이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 자, 잘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힘내서 4일차 문제도 만나보자고요. 자, 4일차 문제는 바로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 분수로 나타내기 그두 번째입니다. 자, 연산키 문제 확인해 볼 건데요. 11 나누기 2의 몫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11은 분자로, 2는 분모로, 2분의 11인데요. 자,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이 문제는 가분수가 아니라 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줘야죠. 이렇게 2분의 11이라는 가분수로 나왔다면 우리는 이 가분수를 5와 2분의 1이라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대분수로 쓰면 되죠. 정답은 5와 2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문제를 말로 설명해봐라고 한다면 원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요. 그냥 11을 그냥 여기다가 쓰라고 했고, 2를 분모에 쓰라고 했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원리를 잘 아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빵이 11개 있고, 이걸 두 사람이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하면, 빵 하나를 똑같이 2등분해서 그 중에 한 조각을 먹는 셈이니, 2분의 1을 11개 먹는 것과 같아요, 한 사람이. 따라서 2분의 1이 11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먹는 빵의 양, 그 몫은 2분의 11이에요. 이건 5와 2분의 1이라고 또할수 있죠. 라고 설명할 겁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 문제를 풀 때요,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문제 하나를 골라서 나만의 말로 풀이 과정을 설명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문제 풀어보죠. 4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4 나누기 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4, 나누는 수가 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리에서 본 것처럼 각자의 위치에 맞게 쏙쏙 집어넣어주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4를 분자에다가 3을 분모에다가 적어주고 끝! 이 아니라 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분수 1과 3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5 나누기 3입니다. 그러니까 5를 분자에다가 3을 분모에다가 가분수니까 대분수 1과 3분의 2라고 적어보면 되겠지요. 자, 이런 식으로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9 나누기 3입니다. 그러니까 9를 분자에다가 4를 분모에다가 대분수 2와 4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4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신나게 풀어보죠. 17 나누기 3입니다. 17과 4를 각각의 위치에 맞게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대분수로 고쳐주면 되겠지요. 4분의 17을 대분수로 고치면 4와 4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일차 문제, 이번엔 17쪽에 있는 20번 문제 한번 만나볼 건데요.
8 나누기

3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면 돼요. 자, 원리를 떠올리며 8을 분자에다가 3을 분모에다가 넣어주고요. 대분수 2와 3분의 2라고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대분수의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13은 분자에다가 넣어주고요. 나누는 수 3은 분모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대분수 4와 3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4일차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고요. 이번엔 22번 문제입니다. 15 나누기 4인데요. 마찬가지로 15를 분자에다가 4를 분모에다가 적어준 다음에 대분수 3과 4분의 3이라고 잘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일차 문제 2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5일차 문제까지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5일차 문제는요, 나눗셈의 몫을 기약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기약분수라는 것이 나왔네요. 기약분수라고 하면은 바로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1뿐이라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를 바로 우리 기약분수라고 한다고 배웠지요. 자, 연산키 문제, 대표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 나누기 6이니까 8과 6을 각각 분자 분모에 적어준 다음에 약분을 해 주자고요. 그러니까 2로 약분하면 분자는 4, 분모는 3.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기약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3분의 4를 대분수로 나타내 주면 1과 3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일차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2 나누기 4입니다. 2와 4를 각각의 위치에 넣어 줄까요? 나누어지는 수 2는 분자에다가 4는 분모에다가. 자,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 주자고요. 언제까지? 기약분수가 될 때까지.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까지 말이죠. 2로 각각 약분하면 이렇게 분모는 2, 분자는 1이라는 기약분수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2번 문제입니다. 역시 6은 분자에, 9는 분모에, 3으로 약분하면 각각 3과 2, 즉 3분의 2라는 기약분수로 적어보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5일차 3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각자의 위치에 맞게 적어줍니다. 다음은 약분이 되면 약분해주면 되겠죠. 2로 약분하면 각각 5와 6이죠. 6분의 5라고 기약분수 적어보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5일차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9 나누기 15예요. 그러니까 9를 분자에다가 15를 분모에다가 적어주고요. 자,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해주자고요. 3으로 한번 약분해 볼게요. 분모는 5, 분자는 3, 그러니까 5분의 3이라는 기약분수로 적어보면 되겠네요. 자, 5일차 문제 3문제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19쪽에 있는 2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0 나누기 4입니다. 10은 분자에, 4는 분모에다가 약분하면, 2로 약분하면 2와 5지요. 그러니까 2분의 5고요. 가분수를 대분수로 한번 적어보면 2와 2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38 나누기 4예요. 우리 배운 것처럼 38은 분자에다가 4는 분모에다가 적어주고요. 자, 2로 약분하면 분모는 2, 분자는 19입니다. 자, 이제 2분의 19라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칠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9와 2분의 1이라는 자연수와 진분수가 함께 있는 대분수, 그러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2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14 나누기 6입니다. 자, 14를 분자에다가 올려주고요. 나누는 수 6을 분모에다가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약분할 차례인데요. 자, 2로 한번 약분하면 분모는 3, 그리고 분자는 7이죠. 그러니까 3분의

0: 7인데 이것을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3분의 1이라고 적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5일차 문제 22번까지 만나보았고요. 남은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차근차근 꼼꼼하게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의 퀴즈 해결하기 전에 연산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인데요. 몫이 1보다 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배웠지요. 세모 나누기 네모에서 세모는 분자에다가 네모는 분모에다가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에 나누는 수는 분모에 적어주면 되는데요. 자, 이때 나누는 수가 더 크다면 분모가 더 크다란 뜻이니까 진분수. 반대로 나누어지는 수가 더 크다면 분자가 더 크다는 뜻이니까 가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때 가분수는 대분수로도 쓸수 있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를 멋지게 해결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이거였죠. 40 나누기 12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방금 정리한 것처럼 40은 분자에다가 적어주고요. 12는 분모에다가 적어줍니다. 자, 그런데 약분이 되면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기약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4로 약분하면 분자는 10이고요. 분모는 3입니다. 그래서 3분의 10이라는 가분수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왕이면 대분수로 쓰는 습관을 들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0이라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나타내면 3과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푼 것처럼 멋지게 풀었으리라 믿어 봅니다. 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풀어보는 퀴즈, 보너스 퀴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잘 보세요. 56 나누기 35의 몫을 나타내 볼 건데요.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기약분수로 한번 나타내어 보세요. 그리고 정답을 바르게 구했다면 이렇게 수강 후기 게시판에 그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의 꿀팁 뭐였나요?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해 보세요 였죠. 남은 문제들 풀어보다가 마음에 드는 문제 딱 하나 골라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말로 한번 이건, 이건, 이래서 이래라고 설명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연산력 쑥쑥 키워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무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미술관 가서 명화를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경험 있으실까요?
1: 아, 물론 있죠. 특히 평소에 좀 교과서를 통해서 실제로 보고 싶었던 작품을 정말 마주하게 되면 정말 막 가슴이 막 뜁니다. 혹시 선생님도

0: 좀 그러시나요?
1: 저도 비슷한데요. 그런데 그 감동이 너무 심해서 기절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거를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0: 적과 흑. 바로 이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을 말씀하시는 거죠?
1: 와우, 선생님. 역시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스탕달이 19세기에 한 도시를 여행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쓰러질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최근에도 꾸준히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0: 도대체 어떤 도시길래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1: 그곳은 바로 르네상스의 본고장 피렌체입니다.
0: 아, 르네상스.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뭐 3대 천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맞죠? 네, 바로 그 르네상스의 천재들이 활동했던 그 도시죠. 아, 저도 이 스탕달처럼 기절하면 어떡하죠? 제가 너무 이 감동을 잘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1: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피렌체 어떤 도시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0: 자, 본격적으로 피렌체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일단 궁금한 게좀 있거든요. 이 중세에 뭐 경제와 정치 중심 도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이 피렌체에서 이 르네상스가 가장 이렇게 꽃피우게 된 걸까요?
0: 피렌체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술에 전폭적으로 후원했던 한 가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 뭐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문화재단 그런 곳인가요?
0: 아니, 그거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피렌체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피렌체는 로마의 도시로 기원을 하였으며 번영한 무역업과 중세시대 금융업의 중심지로서 오랜 세월을 보낸 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탄생지가 되었습니다. 피렌체는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 유럽과 전 세계 도시들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핵심 도시 중 하나라고 말하죠. 그림을 하나 볼까요?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그림,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프레스코화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고대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들의 모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앙에 있죠. 대부분 인물의 정체는 모호하거나 미묘한 세부 사항이나 암시를 통해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되는 인물로는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자라투스트라가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각각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를 통해 묘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파엘로는 프톨레마이오스 옆에 자화상을 포함했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인 정확한 원근법 투영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며, 라파엘로는 이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철학과 유럽 문화의 부활과 같은 이 그림의 주제는 연극, 공학, 광학, 기하학, 생리학, 해부학, 역사, 건축 및 미술에 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개인적 추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테네 학당은 라파엘로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로 여겨지며 그의 걸작이자 르네상스 고전 정신의 완벽한 구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르네상스

0: 책상쓰기를 이끌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코시모 대 메디치인데요. 이탈리아인 은행가, 정치인 및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사실상의 피렌체 통치자로 군림했던 메디치 정치 세력의 창시자죠. 코시모의 권력은 은행가로서 비롯한 그의 엄청난 재력을 통해 생겨난 것이며 교육과 예술, 건축 분야의 대후원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문서 수집에 관심이 많았는데 1443년 산 마르코 수도원 안에 메디치 가문 도서관을 만들어서 보관하였습니다. 메디치 가문 도서관은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의 창고였으므로 인문주의에 꽂힌 르네상스의 기초가 되었죠. 그리고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끈 건 그의 손자 로렌초 대 메디치였는데요. 그는 외교관이자 정치인이었으며 학문과 예술인들의 후원자였습니다. 보티첼리와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들을 후원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면에서 예술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메디치 가문의 헌신적인 후원 덕분에 피렌체는 지금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피렌체 대성당의 웅장한 돔,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된 걸작들까지 보고 나면 문화라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 메디치 가문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은행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그 돈으로 도시 전체를 말 그대로 예술의 도시로 만든 거네요. 네.
0: 특히 로렌초 대 메디치는 위대한 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1480년 나폴리 왕국과 전쟁 위기가 닥쳤을 때 직접 나폴리로 건너가 평화 조약을 맺어 도시를 구한 덕분에 붙여진 거죠. 그의 탁월한 외교력이 빛을 발한 겁니다.
1: 피렌체 예술가들을 지원한 것에서 나아가서 위험에서 구한 그런 영웅이었군요. 네, 그런데 단순히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이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좀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0: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어요. 로렌초 대 메디치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궁전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메디치 가문의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기도 했죠.
1: 마치 요즘의 이 아이돌 연습생들처럼 이 생활부터 뭐 교양, 그리고 교육,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거죠?
0: 맞습니다. 이런 혜택 덕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도시 피렌체에서 재능을 꽃피운 겁니다.
1: 그럼 지금부터 이 피렌체를 빛낸 천재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단테.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들이 나왔던 이 시기를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르네상스란 이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 퍼진 문화 사조를 의미하는데요. 부활, 재탄생을 뜻합니다. 중세시대 유럽은 신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며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한 문명을 재발견하면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 신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의 이성과 잠재력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잠재력을 연구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테네 학당의 중심에 위치했던 겁니다. 르네상스계를 밝힌 천재들이 문학, 미술,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이 거장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피렌체에서 추방당한 뒤에 인류에 남은 대서사시, 신곡을 쓴 정치가이자 시인, 단테가 되겠습니다. 단테는 피렌체에서 1275년부터 1294년에 걸쳐서 약 20여 년간 신학을 비롯해서 다방면에 걸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0: 특히 브루네토 라티니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곡이라는 작품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단테는 중세의 스콜라 철학을 깊이 연구를 했고요. 스콜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또한 배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테의 대표작인 신곡은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에 이끌려서 지옥에 가고 지옥보다는 고통이 덜한 연옥을 지나 끝으로 베아트리체에게 안내돼서 천국에 간다라는 기독교 사상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단테는 결국 피렌체의 내전에 휘말려서 추방이 되었고 긴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라벤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말라리아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죽은 후에도 고향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했고 라벤나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피렌체 정치사에서 억울함을 당했던 또 다른 사람, 마키아벨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69년 피렌체에서 태어난 마키아벨리는요, 1498년부터 1512년까지 피렌체 공화국 제2서기국의 서기장을 역임했습니다. 그가 메디치가의 군주에게 바치는 짧지만 강력한 원칙이 담긴 군주론이라는 책자를 보게 되면 정말 냉혹한 인물상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당시 마키아벨리는 정치에서 추방당했지만 당시 공직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메디치가의 어필하는 자기소개서 성격도 그래서 가미되어 있었던 책입니다. 1513년 발표한 이 군주론에서 위대한 군주와 강한 군대, 풍부한 재정이 국가를 번영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군주는 어떠한 수단을 취하더라도 허용되어야 하고 국가의 행동에는 종교 및 도덕적 요소는 첨가할 것이 아니라는 마키아벨리즘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정치 사상은 일찍부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2007년 11월 네이처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습니다. 1452년 피렌체 인근에서 태어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의 정신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화가이자 발명가, 건축가, 해부학자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융합의 시대를 개척했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새를 보면서 인간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비행기계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또 당시 교회에서 인체 해부를 금기시했지만 다빈치는 사실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인체를 해부하고 이 내부 구조를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다양한 해부 소묘와 비트루비우스적 인간도 그려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와 잠수함, 낙하산까지 설계를 했는데요. 인간의 창의성과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했던 르네상스 정신을 직접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요, 미켈란젤로가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거장인데요. 피에타, 다비드상, 최후의 심판 등 정말 수많은 걸작을 남긴 예술가입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메디치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예술 활동을 했는데요. 그 일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사티로스라는 납작코에 희죽거리는 입을 한 늙은 목축의 신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렌초란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인의 이는 몇 개 빠지는 법이란다 라고 농담처럼 건넸죠. 잠시 후에 다시 정원을 찾았을 때 미켈란젤로가 이빨 한 개를 빼서 완벽한 노인의 모습으로 만들어두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 로렌초가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후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가가 신과 가장 가깝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진흙에서 생명체를 창조했듯이 조각가는 돌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다비디상도 대리석 덩어리에서 끌어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각 재료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그리스 조각에서 받은 영향으로 완벽한 육체를 구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라파엘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라파엘로는 조화와 균형의 천재였는데요. 색채, 구도, 인물 배치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이 라파엘로는 특히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시스티나 성모, 초원의 성모, 이러한 수많은 성모상을 남겼는데요. 그가 그린 성모 마리아는 엄숙하고 경건하기만 한 중세의 성모와는 달랐습니다. 온화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한 명의 어머니로 표현을 해냈던 것이죠. 하지만 라파엘로는 놀랍게도 37세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다빈치가 67세, 미켈란젤로가 89세까지 산 것과 비교하면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죠. 하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남긴 작품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피렌체 여행 어떠셨나요?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빛낸 인물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야,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0: 저는 솔직히 이런 분들은 역사 속에서만 이렇게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 미켈란젤로는 엄청나게 까칠하고 또 좀 고집불통이었다라고 해요. 약간의 대인기피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메디치가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것 자체가 미켈란젤로한테는 하나의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다작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완성한 건 20여 점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고쳤던 거죠.
1: 역사에 남은 천재들이지만 같이 일하기엔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0: 맞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오직 이 그들의 재능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준 거니까 그 또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좋습니다. 이렇게 박세훈 선생과 함께한 오늘 피렌체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도시로 떠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똥보다 비싼 똥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향유고래의 똥, 용유냥. 주로 고급 향수의 원료로 쓰이는데 가격은 500g당 2천만 원 정도에 달해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데

0: 릴리장도지 커피 열매를 먹은 사양 고양이 똥으로 만든 루아 커피. 이 역시 가격이 만만치 않아 50g당 40만원에서 70만원 수준, 커피 한 잔당 7만원에서 10만원 인셈이야. 도대체 무슨 똥이 이리 비싼 건지 다들 황당하지?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황당한 얘기도 아니야. 산유고래의 똥과 사양 고양이의 똥이 생산되는 양보다 이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서 가격이 비싼 거거든. 우리는 이것을 희소성이 높다고 말해.
1: 자, 여러분, 혹시 사양 고양이의 또 향유고래의 똥의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두 다 희소성 때문일 텐데요. 반갑습니다. 연결고리 사회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합리적 선택입니다. 경제 단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중학교 사회 2에서 경제 단원 처음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통합사회 2 경제 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키워드 합리적 선택이 등장한다는 거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 이전에 우리가 대체 왜 이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이에요. 희소성 때문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메울 수 없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다조차 메울 수 있는 반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속담입니다. 결국 이러한 속담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확장된다. 이렇게 무한하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건 한정된다. 자,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희소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하게 뭔가 양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양이 적다고 해서 모든 자원이 희소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중섭의 작품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에 이 이중섭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한두 점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작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작품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존재하는 작품의 양의 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망의 수준이 커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이 작품이 희소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희소성의 개념이라는 건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자원의 양이 적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희소성이라는 문제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바로 선택의 문제에 직면을 하는 거예요. 한정된 용돈으로 나의 이 작디작은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사야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희소성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는 결국 선택의 직면을 할 때 이왕이면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선택이 되기 위해서 이 선택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 그러면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먼저 편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이 편익이라는 건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했어.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만족감을 편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편익과 함께 우리는 비용이라는 녀석을 따져야 되는데 특히 경제학에서는 이 비용의 개념을요,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회비용도 어쨌든 비용이에요. 그럼 우리 직관적으로 이왕이면 이러한 기회비용이라는 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을 거고요. 만족감과 이득을 뜻하는 편익의 수준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클 때 이를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기회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클 때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편익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왕이면 기회비용을 낮추는 쪽을 선택을 해야겠죠. 기회비용을 최소화해야겠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기회비용이 같다면 우리는 이왕이면 나의 만족감의 수준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선택이 비로소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한번 더 사례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분식점에 갔어요. 이왕이면 내가 떡볶이, 라면, 김밥 다 먹고 싶죠. 그런데 내 호주머니 속에는 한정된 용돈 밖에 없습니다. 고로 나는 떡볶이를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 내지는 김밥을 먹을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를 한번 보면요. 모두 다 가격이 5,000원으로 같아요. 그런데 이 각각을 선택하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의 수준은 다 다르죠. 각각 8,000원, 7,000원, 9,000원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같을 때 우리는 이왕이면요. 김밥을 먹을 때 당연히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개념을 심화해서 우리 기회비용의 개념을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떡볶이를 사 먹는데 돈 5,000원을 지불했어요. 근데 떡볶이를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의 수준이 8,000원이래요. 그럼 이러한 떡볶이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나의 가치는요. 8,000원에서 5,000원을 뺀 3,000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라면은 어때요? 내가 돈 5,000원을 냈는데 7,000원의 만족감을 얻었기 때문에 2,000원만큼의 가치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김밥의 경우는 어떨까요? 얼마일까요? 그렇죠. 4,000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기회비용이라는 걸 구해볼게요.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지칭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떡볶이를 선택했다면요. 일단 떡볶이를 선택해서 나는 돈 5,000원을 포기하게 되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라면 또는 김밥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라면을 통해서는 2,000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고 김밥을 통해서는 4,000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더 큰 4,000원, 요 두 가지를 합쳐서 9,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떡볶이 선택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개념을 똑같이 라면의 사례에 적용을 해보면 라면값 5,000원에 플러스 라면을 선택한 순간 나는 떡볶이와 김밥을 포기해요. 근데 이 둘 중에 더 가치가 큰 건 김밥 4,0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밥을 합쳐서 마찬가지로 9,000원이라는 기회비용이 산출됩니다. 자, 그러면 김밥을 볼까요? 김밥 값으로 우리는 5,000원을 지불을 하고요. 김밥 선택한 순간 떡볶이 또는 라면을 포기합니다. 이 둘 중에 가치가 더 큰 건 떡볶이 3,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합쳤을 때 8,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어떠한 선택이 합리적이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편익과 기회비용을 분석한다. 그런데 이 중에 기회비용에 비해서 편익의 수준이 클 때 이를 우리는 합리적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떡볶이와 라면과는 달리 김밥을 선택했을 때의 편익은 9,000원. 기회비용은 8,000원. 그렇죠.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더 크다. 역시나 김밥을 선택하는 것이 이 안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앞으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올 때 이러한 합리성의 의미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등속운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럼 이 두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면 물체는 어떤 모습으로 운동하게 될까요? 바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이 포물선 운동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공을 앞으로만 툭 던져준다. 그러면 그 공은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연계되는 부분 교육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그걸 그래프로 작업하는 그런 걸 공부했었고요. 또 하나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자유낙하 운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운동이 합쳐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의 물체의 운동을 보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이 성취 기준 속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숨어 있었냐면요. 중력의 작용으로 인한이라고 되어 있고 도대체 지구 표면에서 그 물체는 어떻게 운동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구 주위의 다양한 운동 중에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주위를 돌고 있는 원운동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부분이랑 연계가 되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조금 심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등속 운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속 직선 운동을 살펴볼 건데 요거 한번 잘 분리해보면 등속 운동 딱 이름에서도 아, 시간에 따라 물체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들의 위치를 본다면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속력이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 그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바로 우리가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동시에 나타날 때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요 내용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거 여러분 조금 어려워했던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물체가 멈춰 있던 물체였죠. 기준면으로부터 일정 부분 높이에 있는 물체거든요. 무언만 받으면서 운동하게 되나요? 그렇죠. 바로 중력만 받아서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 물체의 연직 아래 방향, 즉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지에 있던 물체가 요거 되게 중요했었죠. 아, 처음에는 멈춰 있었구나. 그 부분을 짚어주시고요. 이제 손을 놓습니다. 그럼 그 물체에 중력이 작용해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낙하할 겁니다. 따라서 중력만 받아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우리는 그것을 자유낙하 운동 운동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방향이 어딘가요? 그렇죠. 힘의 방향은 아래 방향입니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물체는 어디로 운동하고 있나요?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그 물체의 운동 방향 역시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겠죠. 아,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구나. 그럼 이 물체의 속력은? 그렇죠. 빨라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낙하하는 동안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죠. 왜요? 중력의 크기 우리 한번 보니까 9.8에다가 질량을 곱한 건데 낙하한다고 해서 질량이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고 있으니 당연히 낙하하는 동안 증가하는 속력의 크기가 같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그 속력은요, 매초 9.8mps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그래프 역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해석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X축 시간이고요, Y축에는 속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속력이 지금 매초 9.8mps씩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런 등속 운동과

공은 곧게 날아가는 것도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바로 포물선을 그리며 운동하게 됩니다. 이 포물선 운동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등속운동, 자유낙하운동이 도대체 통합과학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공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공을요, 내가 앞으로만 던진 거예요. 즉, 수평 방향으로만 던졌습니다. 내 손을 떠난 다음에는 이 공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수평 방향으로 이 물체는 그렇죠. 바로 등속 직선 운동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물체 보면요. 매초 이동하고 있는 수평 방향으로의 칸수를 보면 여기 지금 세 칸 이동한 거고요. 여기서도 세 칸 이동한 거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세 칸 이동한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연직 방향으로는요. 중력만 작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자유낙하 운동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수평 방향으로 던져준 것이 아니라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이 자유낙하하는 운동과 함께 동시에 보게 된다면 지금 연직 아래 방향으로는요. 즉 연직 방향으로는 동일하게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두 물체가 운동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이 수평면이라고 하는 곳에는 같은 시간에 동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더 크게 이제 확장이 되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지금 던져주게 된다면 결국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등속직선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이 합쳐져서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속력을 높여주게 된다면 어느 순간 바로 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결국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등속운동, 자유낙하 운동 이것이 기본이 되어서요. 통합과학에서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공부하게 되니까요. 꼼꼼하게 이 부분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강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진분수 나누기 단위 분수를 진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의 분모, 다음과 같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 다음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를 진분수 곱하기 곱또 다른 분수, 이런 형태로 바꾸어서도 나타내보았죠? 자, 이렇게 분수의 나눗셈은 분수의 곱셈으로도 바꿔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60분의 29 나누기 60분의 43. 자,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43분의 29가 되겠더라. 자, 정답 잘 맞췄을 거라고 믿어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네, 오늘은요. 연산 2차 시에 3일차부터 5일차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까지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분모가 다른

진문순환 후기 진문수의 내용까지 만나볼게요. 자, 그럼 3일차의 내용을 먼저 만나볼게요. 자, 3일차 내용입니다. 분모가 다른 진문수 나누기 진문수의 계산 어떻게 할까? 자, 우리 원래 분모가 다른 진문수 나누기 진문수 통분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연산 2차 시에서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아, 우리 분수의 나눗셈,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네. 이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4분의 3 나누기 5분의 2는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분모와 분자를 서로 바꾸어서 4분의 3 곱하기 2분의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계산해서 4, 2, 8, 3, 5, 15, 8분의 15로 나타낸 다음 대분수로 바꾸어서 그 몫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 때에는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서 곱하면 된다.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 바꾸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 원리를 알 수 있었죠? 자, 이제 문제 만나볼게요. 3분의 2 나누기 4분의 1입니다. 일단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거예요. 3분의 2 곱하기 분자 분모 바꾸면 1분의 4예요. 그러면 3 곱하기 1은 3, 2, 4, 8. 3분의 8인데 이것은 대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2와 3분의 2라고도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1분의 4라고 나타내었는데요. 사실 1분의 4는 그냥 4여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진분수 나누기 단위분수를 할 때에는 그냥 이 단위분수의 분모를 곱한다 라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둘 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4분의 3 나누기 5분의 1이에요. 4분의 3 곱하기라고 곱셈 기호로 바꿔준 다음 1분의 5 분자 분모를 바꿔줍니다. 4, 1은 4, 3, 5, 15, 4분의 15이고 대분수로 바꾸면 3과 4분의 3이 되겠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문수 나누기 단위분수이니까 그냥 바로 분모를 곱하는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3번, 5분의 2 나누기 6분의 1입니다. 이 경우는 5분의 2 곱하기 1분의 6 이렇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수 있고 5분의 2, 6, 12이니까 5분의 12이고 2와 5분의 2라고 대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5분의 3 나누기 8분의 1이에요. 역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꿀 건데요. 5분의 3 곱하기 1분의 8 이렇게 나타냅니다. 5, 1은 5, 3, 8에 24. 5분의 24인데 대분수로 바꾸면 4와 5분의 4가 되겠죠. 다음 5번 6분의 5 나누기 3분의 2예요. 이 경우는 6분의 5 먼저 쓰고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2분의 3 이렇게 분자 분모를 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6이 12, 5, 3, 15, 12분의 15인데요. 우리 이거 3으로 약분이 되잖아요. 4 그리고 5, 4분의 5다. 대분수로 바꾸면 1과 4분의 1이겠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7분의 2 나누기 9분의 4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면 7분의 2 곱하기 4분의 9가 되고 7, 4, 28, 2, 9, 18, 28분의 18이고 2로 약분을 했을 때 14분의 9가 되니까 14분의 9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일단 곱셈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약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한 단계 줄이고 싶다면 언제 약분하라고 했죠? 그렇죠. 이 단계에서 약분을 해주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7분의 3 나누기 4분의 3입니다. 한번 볼게요. 7분의 3 그대로 쓰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다. 그 다음 분자 분모를 바꾸어서 3분의 4라고 써볼까? 자,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약분 바로 해볼게요. 3으로 약분, 3으로 약분. 그러면 7분의 4. 이렇게 쉽게 계산 결과 얻을 수 있죠. 한 단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7분의 4 나누기 5분의 2입니다. 7분의 4 곱하기 이렇게 나눗셈 기호 바꿔준 다음 2분의 5 곱해주죠. 그럼 약분 되나요?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7분의 2, 5, 10, 7분의 10이 되고 대분수로 바꿀 수 있죠. 대분수로 바꾸면 1과 7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9번 볼게요. 7분의 5 나누기 8분의 3이에요.

7분의 5 곱하기 기호 바꿔주세요. 그 다음 3분의 8 이렇게 분자와 분모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자, 약분 되는 게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만약 없다면 그대로 곱해주면 돼요. 7, 3, 21, 5, 8에 40, 21분의 40이죠? 그러면 21이 한번 들어가니까 자연수 부분 1, 그 다음 40에서 21을 빼주면 19가 돼요. 그래서 1과 21분의 19가 되고요. 10번, 7분의 6 나누기 4분의 3, 7분의 6에다가 곱해줍니다. 뭐를? 3분의 4를. 약분되는 것이 있나 보니까 약분이 되네요. 3으로 1, 그 다음 2, 7분의 2, 4, 8.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7분의 1이 되겠죠. 다음 11번, 8분의 3 나누기 7분의 4예요. 역시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나타낼게요. 8분의 3 곱하기 4분의 7. 그러면 약분되는 것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없다면 32분의 37에 21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8분의 5 나누기 4분의 3. 역시 곱셈으로 바꾸어 볼게요. 8분의 5 곱하기 3분의 4. 약분되는 것이 있나 보니까 4로 약분이 됩니다. 2, 3은 6, 5, 1은 5. 6분의 5가 되겠고요. 8분의 7 나누기 7분의 2도 역시 볼게요. 8분의 7 그대로 쓰고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 2와 7 분자 분모 서로 바꾸자. 그 다음 약분되는 것이 있나 볼게요. 약분되는 것이 없죠. 그러면 8이 16, 7, 7에 49가 됩니다. 16이 49에 몇번 들어갈까? 16 곱하기 3이 48이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 3 쓰고 49에서 48을 빼면 1이 되니까 3과 16분의 1이 되겠죠. 14. 9분의 2 나누기 5분의 3이에요. 9분의 2 곱하기 3분의 5라고 쓸수 있고 약분되는 것 없죠? 9, 3, 27분의 2, 5, 10, 27분의 10이 되겠고요. 15번 9분의 5 나누기 8분의 3은요? 9분의 5 곱하기 3분의 8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약분되는 것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9, 3, 27, 5, 8에 40. 27분의 40인데요. 이거 대분수로 나타내려면 40에 27이 몇번 들어가는지 알아야 했죠? 한번 들어갑니다. 그럼 1. 40에서 27을 빼면 13이니까 1과 27분의 13이 된다. 다음 10분의 3 나누기 4분의 3은 10분의 3 곱하기 3분의 4라고 나타낼 수 있고 약분이 되죠? 1로 3으로 약분, 3으로 약분. 그다음 2로 약분이 돼요. 그러면 5분의 2가 된다. 자, 이렇게 3회차 16번 문제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확인을 해보았어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이제 이어지는 4회차 내용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4회차 내용입니다. 역시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나요? 그렇죠. 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신 분자 분모를 바꾸어서 나타내서 곱해주자. 이렇게 곱했더니 12 곱하기 3은 36, 5 곱하기 10은 50. 약분을 했더니 18분의 25가 되고, 오, 대분수로 나타내야지 1과 18분의 7이 된다. 자, 분모와 분자를 바꾼다는 것, 이것만 알고 있으면 분수의 나눗셈이 훨씬 쉬워집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1번, 11분의 4 나누기 3분의 2예요. 그러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기 위해서 11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써줍니다. 약분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약분수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2로 약분, 2로 약분. 그러면 11분의 2, 3은 6이 되겠네요. 11분의 6이에요. 2번, 11분의 6 나누기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11분의 6 곱하기라고 기호를 바꿔주고 3분의 4를 해줍니다. 약분이 되는지 한번 눈으로 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3으로 약분이 되네. 11분의 2, 4, 8. 11분의 8이 되는구나. 어때요? 어렵지 않죠? 다음 3번. 11분의 6 나누기 9분의 4예요. 그러면, 일단 11분의 6은 그대로 쓰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 분자 분모를 바꿔줍니다. 4분의 9가 되죠. 약분이 되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러면, 오, 2로 약분이 되네. 2로 약분. 그러면, 11 곱하기 2니까 22.
3, 9, 27. 22분의 27이니까 대분수로 바꾸면 1과 22분의 27에서 21을 빼면 5죠? 1과 22분의 5. 4번. 12분의 7 나누기 7분의 3이에요. 역시 나눠지는 수는 그대로 12분의 7 쓰고 곱셈으로 바꾸자. 3분의 7 곱하자. 그러면 약분되는 것 있나요? 없죠. 약분되는 게 없다면 그냥 그대로 계산합니다. 12 곱하기 3은 36. 그 다음 7, 7에 49.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볼게요. 1과 36분의 13이 된다. 49에서 36을 뺐더니 13이죠. 다음 5번. 12분의 11 나누기 9분의 2예요. 역시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볼게요. 12분의 11 곱하기 나눗셈은 곱셈으로 2분의 9가 된다. 약분이 될까? 오, 됩니다. 3으로 약분. 3으로 약분. 그러면 4이 8분의 11 곱하기 3은 33이 되죠. 자,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8, 4, 32잖아요. 자연수 부분은 4. 8분의 1. 그래서 4와 8분의 1이 되는 거죠. 6번. 13분의 6 나누기 5분의 4예요. 13분의 6은 그대로 쓰고 곱셈으로 바꾸자. 4분의 5를 곱하자. 자, 약분되나요? 됩니다. 2로 약분이 됩니다. 3, 그리고 2. 13 곱하기 2는 26이거든요. 26분의 3호 15.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약분을 빠르게 할수 있으려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곱셈구구예요. 여러분 혹시 곱셈구구 조금 빠르게 머릿속으로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6학년이어도 자존심 상해할 거 없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두세요. 그럼 빠르게 빠르게 약분을 할수 있습니다. 7번. 15분의 4 나누기 6분의 5예요. 그러면 15분의 4 곱하기 5분의 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약분 되는지 보자. 아, 3으로 약분이 되네. 3으로 약분이 된다. 5, 5, 25분의 4, 2, 8. 25분의 8이 되는구나. 8번, 15분의 8 나누기 7분의 4. 15분의 8 곱하기 4분의 7이죠? 자, 곱셈으로 바꾸었어요. 분자, 분모, 자리 바뀌어야 되고요. 약분이 되는지 봅시다. 4로 약분이 되니까 약분하고. 15 곱하기 1은 15, 2 곱하기 7은 14. 그래서 15분의 14가 되겠죠. 다음 9번입니다. 17분의 2 나누기 9분의 8이에요. 그러면 17분의 2 먼저 쓰고 곱셈으로 바꾸자. 8분의 9 곱하기. 그러면 약분 되나요?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17 곱하기 4인데요. 17 곱하기 4는 7, 4, 28. 4, 1은 4, 68이니까 68분의 9가 되겠더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17분의 3 나누기 8분의 3이에요. 17분의 3은 그대로 쓰고, 그 다음 곱셈 기호 써주고, 3분의 8 이렇게 곱해줍니다. 약분이 되죠? 약분, 약분. 17분의 10, 17분의 그냥 8이죠? 그냥 8.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11번이에요. 18분의 7 나누기 4분의 3.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18분의 7이라고 쓰고, 곱셈 기호 바꾸어주고, 3분의 4라고 씁니다. 약분이 되는 거 찾아볼게요. 2로 약분 되지요. 그러면 9, 3, 27, 7이 14. 27분의 14가 됩니다. 20분의 9 나누기 7분의 6이에요. 20분의 9 곱하기 6분의 7. 약분해 볼까요?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3. 20 곱하기 2는 40이고, 3 곱하기 7은 21이니까 40분의 21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2단계에서 완벽하게 약분을 하기 어렵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 우리가 나중에 계산한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약분할 게 있나? 그때 다시 한번 약분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계산한 결과가 정답과 맞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분 다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약분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13번, 23분의 10 나누기 9분의 5예요. 23분의 10 곱하기 5분의 9라고 쓸수 있겠죠. 약분이 되죠. 5로 약분하면 2, 5로 약분하면 1. 그래서 23분의 29,
18.

23분의 18이 되죠. 14번, 25분의 4 나누기 5분의 2예요. 25분의 4 곱하기 2분의 5죠. 약분이 되죠. 5로 약분하면 1, 5로 약분하면 5. 2로 한번 약분해 볼까요? 1, 그 다음 2가 됩니다. 그랬더니 5분의 2가 되는구나. 간단해졌죠? 다음 15번이에요. 27분의 8 나누기 9분의 4예요. 그러면 27분의 8 곱하기 4분의 9라고 나타낼 수 있고, 약분 되죠? 9로 약분하면 1, 9로 약분하면 3, 4로 약분하면 1, 4로 약분하면 2. 그래서 3분의 2가 되는구나. 16번, 28분의 9 나누기 7분의 6은 28분의 9 곱하기 6분의 7이고, 약분 되죠? 7로 약분하면 1, 7로 약분하면 4,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3. 그래서 4, 2, 8, 8분의 3이 된다. 자, 이렇게 4일차 선생님이 16번까지 한번 풀어보았어요. 여러분들 잘 풀어보았죠? 나머지 이어지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그 다음 채점까지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실수하지 않게 정확하게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마지막 5일차의 내용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5일차입니다. 자, 5일차에 있는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이번 2차 시에서 배웠던 이 내용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배웠던 내용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진문수 나누기 진문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입니다. 자, 우리 2차 시에서 배웠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거였죠. 연산 키를 볼게요. 9분의 4 나누기 9분의 2. 이렇게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에 있어서도 우리 분자끼리 나누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다. 단, 이렇게 기호를 바꿀 때에는 꼭 나누는 수의 분자와 분모가 서로 바뀌어야 한다. 계산을 한 다음에 약분할 것이 있다면 약분을 해서 이렇게 그 나눗셈의 몫을 구할 수 있고요. 또는 11분의 7 나누기 8분의 5와 같이 분모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모가 다를 때에는 우리가 원래 통분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더라. 역시 분자 분모 바꾸고 계산한 후에 약분할 것이 있다면 약분을 해서 계산 결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알겠죠? 자, 이제 문제 만나보죠. 10분의 9 나누기 10분의 1입니다. 자, 이 경우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이긴 한데요. 우리가 그냥 이번에는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자고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분의 9. 그 다음, 곱셈 기호로 바꾸어야겠죠? 그 다음엔 분자 분모를 서로 바꾸어줍니다. 1분의 10. 이렇게 쓰는 거죠. 1분의 10 했으면 약분이 된다면 약분을 해야 하고, 그랬더니 9가 되겠구나. 어때요? 간단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문수 나누기 뭐 단위분수 해가지고 뭐 진문수 곱하기 어떤 수,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풀어도 원래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번 5일차 내용에서는 곱셈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 방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17분의 12 나누기 17분의 1은 17분의 12 곱하기 1분의 17이고, 17로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12가 되겠구나. 간단하죠? 다음, 20분의 16 나누기 20분의 1이에요. 역시 분모가 같지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 볼게요. 20분의 16 곱하기 1분의 20이죠. 20으로 약분이 되니까 결국 남는 것은 16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23분의 11 나누기 23분의 1이에요. 이 경우도 역시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보면 23분의 11 곱하기 1분의 23이 되고, 23으로 약분이 되니까 약분. 그래서 결과는 11이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약분을 한 다음에 결국 남은 수가 어떤 수인지를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5번. 25분의 14 나누기 25분의 1. 25분의 14 먼저 쓰고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1분의 25로 쓰자. 그 다음 약분이 가능하다면 약분을 해주고 남는 것은 결국 14. 6번, 27분의 25 나누기 27분의 1이에요. 그러면 27.

0: 1분의 25는 그대로 쓰고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1분의 27을 곱하자. 그러면 27로 약분이 될 것이고 남는 것은 결국 25가 되겠네. 7번. 29분의 18 나누기 29분의 1이에요. 그러면 29분의 18 곱하기 1분의 29. 자, 29로 약분이 똑같이 되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18이 되겠고, 8번. 32분의 25 나누기 32분의 1은 32분의 5, 32분의 25 곱하기 1분의 32이니까 32로 약분을 해주고, 결국 남는 것은 25가 되겠구나.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8번까지는 분모가 같은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의 형태를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나타내서 계산을 해보았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중간에 있는 문제를 살짝 건너뛰고 뒤에 있는 21번 문제부터 풀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보면 분수를 보니까 분모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분모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똑같습니다.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분자 분모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6분의 5 나누기 8분의 3은 6분의 5 곱하기 3분의 8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약분을 할수 있다면 여기서 약분해도 좋아요. 그러면 2로 약분했을 때 4, 2로 약분했을 때 3이니까 3, 3은 9, 5, 4, 20. 9분의 20인데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9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7분의 6 나누기 14분의 5예요. 7분의 6 곱하기로 바꾸고 5분의 14가 되겠죠. 그러면 약분해 볼까요? 7로 약분하면 1, 7로 약분하면 2. 그래서 5분의 12가 되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2와 5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중간에 약분을 하는 건 계산 단계를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리 곱한 다음에 나중에 약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수가 너무 커져서, 이게 어떤 수의 배수지?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미리 약분을 한 다음에 계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가 너무 커지면 나중에 약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헷갈리기도 하고. 자, 23번. 9분의 8 나누기 18분의 17입니다. 9분의 8. 그 다음 곱하기 기호 써주고 17분의 18을 곱합니다. 약분이 되죠. 한눈에 들어와요. 자, 9로 약분하면 1, 9로 약분하면 2. 바로 17분의 8이 16이에요. 그래서 17분의 16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10분의 9 나누기 14분의 3도 한번 볼게요. 10분의 9 먼저 쓰고 그 다음 나눗셈 기호를 곱셈 기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곱셈 기호로 바꾼 다음 분자 분모 위치 바꿉니다. 서로 바꿔주면 3분의 14. 그러면 우리 약분할 게 있는지 먼저 한번 보는 거예요. 약분 항상 대각선을 살펴봐야 되죠. 3으로 약분하면 3. 3으로 약분하면 1, 2로 약분하면 5, 2로 약분하면 7.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작게 쓴 숫자를 잘 보세요. 분모는 5 곱하기 1이니까 5. 분자는요, 3, 7에 21이죠. 그러면 5분의 21이니까 대분수로 바꾸는 거예요. 5, 4, 20이죠. 그러면 자연수 부분은 4가 되고요.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와 5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이에요. 12분의 7 나누기 10분의 3입니다. 역시 분모가 다른 진분수 나누기 진분수죠?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 볼게요. 12분의 7 곱하기, 그 다음 3분의 10이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 약분이 되는지 봅니다. 눈으로 쓱 보니까, 오, 2로 약분이 되겠네. 2로 약분하니까 6이 되겠네.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죠? 6, 3, 18, 7, 5, 35가 됩니다. 그러면 18분의 35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18 곱하기 2가 36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는 2보다는 일단 작죠? 그러니 자연수 부분은 1. 36보다 1만큼 작은 수이니까, 아, 2가 되려다가 18분의 1만큼 부족한가 봐. 18분의 17. 그래서 1과 18분의 17이 정답이 되겠어요. 26번 볼게요. 14분의 9 나누기 16분의 15. 14분의 9 곱하기 15분의 16. 분자 분모 바꿔줘야죠. 약분이 되는 것이 있나 봅니다. 네, 약분이 되네요. 2로 약분하면 7. 2로 약분하면 8. 그 다음 3으로도 약분이 되죠? 3으로 약분하니까 3, 3으로 약분하니까 5.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세요. 75, 35분의, 그 다음 38에 24. 그래서 35분의 24.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27번 볼게요. 16분의 9 나누기 12분의 5예요. 이 경우도 역시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씁니다. 16분의 9. 그 다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럼 분자와 분모는 어떻게 돼요? 서로 바뀌게 되겠죠. 5분의 12 이렇게 써주는 거죠. 약분이 되는지 보세요. 오, 약분이 되나? 4로 약분이 되겠다. 4로 약분하면 3, 4로 약분하면 4.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죠. 4, 5, 20분의 9, 3, 27. 그럼 20분의 27인데 대분수로 바꿀 수 있죠. 그럼 1과 20분의 7이 되겠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 28번. 20분의 7 나누기 15분의 8이에요. 20분의 7. 그다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8분의 15 분자 분모를 바꿔주자. 자, 이제 약분되는 것이 있나 볼게요. 5로 약분이 되겠네요. 4. 5로 약분하면 3.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곱했을 때 4, 8에 32이고 7, 3, 21이기 때문에 32분의 21이구나.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5일차에 28번 문제까지 한번 해결을 해보았어요. 선생님이 풀지 않은 문제가 있을 텐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연산 문제를 풀 때에는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시간을 정해두고 나서 풀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학 문제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도전 연산학 문제의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는 어디에?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언제 공개될까요? 그렇죠. 바로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자, 오늘까지는요, 연산 2차 시의 내용을 만나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연산 3차 시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원리 배우기부터 시작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2: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3: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3: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4: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전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선생님은 방학 때 휴가 계획 세우셨어요?
1: 근처에서 캠핑하고 오려고. 너는 방학 때 놀러 갈 계획이 있어?
0: 안 그래도 휴가를 어디로 가야 좋을지에 대해 부모님, 동생이랑 의논을 했는데 서로 다 다른 의견을 주장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1: 가족회의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졌구나.
0: 아니에요, 선생님. 가족회의가 어떻게 정치가 될 수 있어요? 정치는 국가랑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1: 구성원들의 생각의 차이를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하니까 가족회의도 정치로 볼 수 있어.
0: 아, 그럼 정치와 민주주의

0: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1: 그래. 우리가 방금 본 사례처럼 정치라고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국회의원의 활동, 대통령의 행위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치 맞아요. 하지만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럼 과연 정치는 무엇이고 정치에 필요한 민주주의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바로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혼자 살지 않죠. 여러 사람이 모여 살게 됩니다. 학교, 집, 학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러한 공간에서는요, 사람들끼리의 생각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부딪히고만 살아간다면은 사회가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을 잘 조정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에 다 같이 따르도록 하는 걸 우리는 바로 정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처럼 가족들끼리 이번에 휴가로 어디로 갈까라는 걸 결정하는 것. 휴가로 원하는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바로 정치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주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익과 손해가 되는 관계를 이해관계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주장한 다음에 서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공동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한 사회 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을 해결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해결하게 된 결론을 다 같이 따르도록 해라고 함으로써 사회 질서와 유지, 통합에 기여하는 것도 정치가 담당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정치의 의미는요,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를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에 따라서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좁은 의미의 정치는요,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가 국가에 한정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의 활동, 대통령의 통치행위 등등과 같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국가의 활동에만 국한돼 국가의 활동만 정치라고 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정치에 참여하는 주체는 국가를 포함해서 훨씬 더 다양해라고 봐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급 회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예를 들면은 단체 체험학습 장소를 결정하는 거라든지 혹은 체육대회 때 입을 학급별 단체복을 결정하는 것들도 정치라고 보는 건 바로 넓은 의미에서 정치라고 보는 겁니다. 즉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급회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대의원회의까지도 때로는 아파트에서의 주민회의도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 태도를 우리는 바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영어로 표현했을 때에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다수를 의미하는 데모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인 지배와 연결을 시켜보면은요,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소수, 개인의 특정한 지배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에 의해서 통치되는 정치체제를 바로

0: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 형태를 우리는 바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수가 아닌 다수가 지배하는 거야라고 민주주의를 볼 때에는 바로 정치 형태로서 민주주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형태를 넘어서 생활 양식의 측면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 양식 측면에서의 민주주의는요, 관용, 대화와 토론, 다수결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의견을 내세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나와 다른 의견도 틀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을 관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갈등과 대립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도 우리는 민주주의적 생활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다수결의 원칙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을 활용할 때에는 물론 충분한 대화와 토론, 관용의 정신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렇게 민주적 가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바로 민주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민주주의적 생활 양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는 연습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는 정치와 민주주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그럼 가족회의를 통해 휴가지를 정하는 것이 정치라면, 다음 주에 진행할 학급회의에서 단체 체험 활동 장소를 정하는 것도 정치에 해당되겠네요. 그렇지. 그렇다면 학급회의 때 우리 반 친구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다수결로 의견을 결정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겠어요. 어머, 이렇게 훌륭한 태도까지 갖게 되었구나. 기특해.

0: 하긴 뉴스 보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이 바다는 우리 영역이다 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나라는 아니라고 반박하던데 왜 이렇게 바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바다는 그냥 다 같이 쓰면 안 되나요?
1: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국가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공간이 있거든. 영토, 영해, 영공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0: 영토는 땅 같은 거죠? 근데 영해랑 영공은 헷갈려요.
1: 맞아. 영토는 국가의 땅, 영해는 국가가 다스릴 수 있는 바다, 영공은 국가의 하늘을 뜻해. 이 세 가지는 나라의 주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치도 양보하기 어려운 공간이지. 오늘은 한 국가의 영역인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해 알아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용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기사를 보면서 왜 나라와 나라 간에 땅을 둘러싸고 혹은 바다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지 우리 나은이처럼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의 땅, 바다, 하늘,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토입니다. 한 나라가 소유하고 다스리는 땅 자체를 영토라고 하는데요. 자, 한반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일까요? 아닐까요? 영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섬이 많잖아요. 그런 섬들은 우리나라의 영토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린다면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나라의 섬은 우리가 다스리고 소유하고 지켜야 되는 땅이 맞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상의 영토는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섬을 포함해서 이 영토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토는 영해와 영공을 정할 때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헌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의 가장 북쪽 끝은 바로 여기예요. 함경북도 온성군 유원진,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남쪽 끝은 제주도 남단의 마라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쪽 끝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네,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독도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 끝은 평안북도 용천군에 위치한 만도 비단섬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영해는 조금 더 복잡한 개념들이 나오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일단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나라가 소유하고 다스리는 바다를 영해라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그 나라의 바다로 볼 것인지가 조금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네, 먼저 바다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을 기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다에서 거리를 측정할 때 쓰는 단위를 해리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너무 섬이 많은 나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나라 간의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영해를 12해리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영해의 범위를 꼭 12해리가 아니더라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섬이 많고 복잡한 우리나라 영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일 쉬운 것부터. 우리나라 대부분의 동해안 지역은요,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동해안 지역 대부분, 그리고 제주도, 또 울릉도, 또 독도의 경우에는 통상기선을 적용합니다. 이 통상기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의 해안선, 최저조위선을 의미하고요. 이 통상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우리의 바다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섬이 많고 복잡한 서해안과 남해안의 경우에는요, 영해를 정할 때도 조금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소흑산도 같은 경우에는요, 육지를 기준으로 12해리까지만 영해로 정하게 되면 소흑산도 같은 경우는 영해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섬이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요,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이것을 직선기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그 나라의 바다, 영해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대한해협인데요.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의 대마도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양국 모두 12해리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예외적으로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네, 조금은 복잡한 영해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서 혹시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셨어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조금 더 많은 바다를 소유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영해

0: 영해의 범위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해의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영해의 범위를 늘리는 만큼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해를 넓히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많은 경제적인 기회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경제에 대한 권리를 독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역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이곳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권리, 예를 들어서 어업을 한다든지 자원을 탐사한다든지 인공 섬을 설치하는 이런 행위는 연안국만 독보적으로 할수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통행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의 주권이 닿는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바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바다가 생각보다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협정을 통해서 각자 어디까지 관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나라가 소유하고 다스리는 하늘, 영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영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토와 영해의 상공이 바로 영공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조금은 복잡했던 개념, 영토, 그리고 영해, 영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신 거 맞겠죠? 우리 나은이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1: 땅, 바다, 하늘을 지킨다는 게 단순한 경계 문제가 아니었네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걸린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2: 맞아.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은 단지 선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 문화, 기억,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긴 경계야. 그래서 각 국가들은 영토도, 영해도, 영공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지. 또 자원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1: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섬 하나, 좁은 바다 한 구역을 두고도 나라들이 서로 예민해지는 거군요.
2: 그렇지. 하지만 우리는 그 갈등을 그냥 싸움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해. 왜 지키려 하는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시선이 중요해. 그것이 바로 앞으로 국제 문제를 바라볼 때 가져야 할 태도야.
3: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1주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 교과서에 있는 다양한 어휘들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5학년이 되면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또 과학입니다. 낱말의 뜻을 다 알아도 이게 이해를 할까 말까인데, 교과서에 쓰인 낱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내용인지 더 힘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즐거운 과학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그림 속에 보이는 게 뭘까요? 선생님, 시루떡처럼 보이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지층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하나 이렇게 층이 있어 보이죠? 자, 지층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뭐 모래라든지, 진흙이라든지, 뭐 이러한 모래알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물에 의해서 운반이 쭉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반이 되어서, 자, 그것들이 뭐 호수나 바다 밑에 쌓이고 쌓여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층이라고 하거든요. 대체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했냐? 바로 우리가 공부할 낱말들이 이 지층과 관련된 낱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과 5학년 1학기 1단원 지층과 화석입니다. 어떤 낱말들이 등장할까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지층, 숲, 평, 층층이, 깎이다, 퇴적물, 퇴적암, 알갱이까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낱말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낱말, 단원명 자체가 지층과 화석이었잖아요. 그럼 이 지층이라는 낱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지층은 땅에 뭔가 층이 있는 거예요. 한점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과 같은 것들이 물에 의해서 운반이 된다고 했죠. 쌓여서 층을 이루는 것을 지층이라고 합니다. 층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그림에서 봤을 때 마치 그 시루떡 같은 느낌이 그래서 들었던 거예요. 지층은 산비탈이나 바닷가의 절벽 등에서 볼수 있대요. 같이 알면 좋은 말은 지층이니까 층이라는 낱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1층, 2층, 1층, 2층, 3층, 4층. 층은 여러 겹으로 나뉘어 쌓인 것 중에 한 겹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층이 있다면요. 이 중에 한 겹을 우리가 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층은 층마다 두께와 색깔이 다릅니다. 자, 쌓인 시기도 다르고요. 또 어떤 것이 쌓였는지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께와 색깔이 다릅니다. 다음 낱말은 수평입니다. 지층에는 수평인 지층도 있고요. 휘어진 지층도 있고요. 끊어진 지층도 있어요. 자, 그러면 수평인 지층이라는 것은 휘어진 지층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수평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수평입니다. 비슷한 말로써 균형이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균형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시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놀이터에서 시소 본적 있죠? 어느 한쪽으로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고 치우쳐지지 않은 상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팔 저울에 무게를 잴 때, 이것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균형을 이루고 있고 수평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평, 균형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층층이입니다. 바닷가 절벽에서 암석이 층층이 쌓인 모습을 볼수 있다. 자, 우리 층이 한 겹이라고 했잖아요. 층층이는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인 모양이에요. 층, 층, 층. 겹겹이 쌓인 모양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은 겹겹이 쌓였다고 했잖아요. 여러 겹으로 쌓였을 때 겹겹이 쌓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겹겹이, 층층이 쌓인 뒤 굳어져 줄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 낱말은 깎이다입니다. 땅 위로 드러난 지층이 침식 작용에 의해 깎이면, 침식 퇴적.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침식 작용에 의해서 깎이면, 뭐물 때문에 깎일 수도 있고 바람 때문에 깎일 수도 있습니다. 깎인다는 것은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돌 같은 것의 표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깎이다 라는

입니다. 한자를 보면요, 이 퇴적이라는 말의 뜻 자체가 흙 같은 것들이 쌓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퇴적물은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 이러한 것들이 흐르는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어서 쌓인 것을 퇴적물, 퇴적된 것, 쌓인 것을 퇴적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운반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자, 운반해서 쌓인 것을 퇴적물이라고 한다고요. 바다나 호수 밑바닥에 쌓이게 돼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굳어져서 지층이 되는 거고요. 같이 알면 좋은 말은 퇴적작용, 퇴적물이잖아요. 그럼 퇴적작용이라는 거는 뭐예요? 돌이나 흙 같은 것들이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운반이 되어 어떤 곳에 쌓이는 이 현상 자체를 퇴적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퇴적작용을 통해서 퇴적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음 낱말은 퇴적암. 퇴적물은 알겠는데 이번에는 또 퇴적암이래요. 퇴적 똑같아요. 퇴적은 모래나 흙이나 이런 게 쌓이는 게 퇴적이고요. 여기서 암은 바위, 암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적암은, 자, 퇴적물이 쌓였죠. 쌓인 뒤에 이게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돌덩어리를 뜻하는 거예요.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것이죠. 지층은 대부분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퇴적암의 종류를 나누어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암은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알갱이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사암은 알갱이 크기가 진흙보다는 조금 더큰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입니다. 모두 다 퇴적암인 거예요. 그리고 역암은 알갱이야 크기가 큰 편이에요. 큰 자갈,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루어진 퇴적암이 역암인 겁니다. 이암, 사암, 역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알갱이라는 거는 뭔데요, 대체? 퇴적암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알갱이는 작고 동그랗고 단단한 요런 물질들을 알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이암, 사암, 역암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말로는 입자라는 게 있는데요. 모래의 입자가 곱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입자는 모래를 이루는 같은 종류예요. 근데 매우 작은 물체를 입자라고 합니다. 모래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와 알갱이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이제 또 다른 낱말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같은 단원입니다. 그런데 제 다른 낱말들도 여러 가지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뭘 보고 있을까요? 우리 1단원의 단원명이 뭐였나요? 지층과 화석이었잖아요. 지층과 관련된 낱말들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남았어요? 화석이 남았습니다. 화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층이나 퇴적암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공룡의 화석을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화석을 통해서 그 당시의 환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거예요. 매우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될수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나머지 화석과 관련된 낱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화석, 몸체, 흔적, 고인돌, 호박, 추리, 석탄. 선생님, 저 호박 알아요, 호박. 된장찌개 넣는 호박.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낱말일 수도 있어요. 너무 섣불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례차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낱말. 지층에 이어서 또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중에 하나겠죠? 화석인데요. 화는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 되다 할때 되다. 뭐가 돼요? 석.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 되는 거예요. 지층 또는 퇴적암 속에 옛날에 살았던 어떤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공룡 화석 봤잖아요. 주로 이 화석 같은 것들이 지층이나 퇴적암에서 관찰하기가 쉬운데요. 이 속에 옛날에 살았던

동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옛날에 이런 곳도 살았어? 이런 환경에서 살았겠구나.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죠. 거대한 공룡뼈 화석부터 현미경으로 관찰할 정도의 작은 생물 화석까지 화석은 종류도 다양하고요. 크기도 다양합니다. 다음 낱말은 몸체인데요. 동물의 뼈나 식물의 입처럼 생물의 몸체가 남은 화석도 있다. 쉽게 얘기하면 몸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몸이에요. 몸. 그래서 물체의 몸이 되는 부분을 몸체라고 하는 겁니다. 몸체는 몸이 되는 부분이구나. 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쉽겠죠? 비슷한 말로 방금 얘기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몸은 물체를 이루는 중심 부분이 되는 거예요. 몸. 삼엽충 화석은 몸이 타원형이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이 삼엽충을 이루는 중심 부분이 되겠죠. 타원형이래요. 마디가 있는 벌레처럼 보이는 동물 화석이다. 몸체, 몸. 같이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낱말은 흔적입니다. 동물의 발자국이나 기어간 흔적도 화석이 될수 있습니다. 어머나! 정말요? 뭐가 실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발자국 남은 것만 해도 화석이 될수 있고요. 기어간 흔적, 뭔가 생물이, 동물이 기어가면은 그 자리에 흔적이 남게 되잖아요. 그것도 화석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실체는 없어졌어요. 기어가면 지나가면 끝인 거잖아요. 자, 없어졌어요. 지나간 뒤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뜻하는 거예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곳에서 우리 친구들 걸어가면 뭐가 남아요? 우리 친구들이 걸어간 흔적, 발자국이 남잖아요. 이미 몸은 지나가고 난 다음이에요. 사라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곳을 지나갔다는 흔적, 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흔적은 사라졌어요.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뜻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서 자국, 발자국의 자국, 뭐 손자국의 자국일 수도 있겠죠. 자국이 있습니다. 자국은 무엇이 지나가서 남긴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흔적, 비슷한 말이겠죠. 모래에 난 사람의 발자국은 화석이 아니다. 자, 왜요? 화석은 주로 어디에 생긴다고 했죠? 어디에서 볼수 있다고 했죠? 지층, 퇴적암에서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래밭에 사람이 발자국 하나 콩 찍었다고 해서 그걸 화석이라고 하진 않는 거죠. 흔적이라고 해서 다 화석이 아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다음 낱말은 고인돌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고인돌 실제로 본적 있나요? 실제로 보지 못했다면 사진으로 본 적은 있을까요?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고인돌은 큰 돌을 몇개 둘러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어놓은 뭐예요? 무덤인 거예요. 자, 큰 돌을 몇개 세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그 위에 더 크고 넓적한 돌을 덮어놓은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인돌이 크고 무거울수록 그 당시에 자, 그곳을 지배하던 사람의 권력이 셌다. 이걸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고인돌에 대한 설명을 봤습니다. 고인돌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유물이에요. 누가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돌 가져다 세우고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고인돌은 돌이라고 해서 다 화석이 아니라니까요. 고인돌은 사람이 만든 유물입니다. 어머, 유물이 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물은 옛날 사람들이 남긴 물건이나 흔적입니다. 어떤 물건을 남긴 게 유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하면서 남긴 흔적이 있다면 그게 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물을 보면 뭘알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생활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돌이라고 했더니, 화석이 돌이 되는 거라고 했지? 그럼 돌? 돌이면 다 화석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자,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둡니다. 자, 고인돌은 돌로 된 무덤입니다. 다음 낱말은 호박입니다. 된장찌개 호박인가요?

자, 그게 아니라고요. 호박 속에 곤충이 갇혀서 만들어진 화석이 있다. 호박. 이때 호박? 어? 호박. 먹는 호박 속에 곤충이 갇혀서 화석 아니겠죠, 이거는. 자, 이때 화석이, 호박이라는 건요.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나무에서 나온 끈적끈적한 우리 진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끈끈한 거 있어요. 끈적끈적한 물질이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서 변해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을 호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색깔이 좀 노란빛을 많이 띈다고 해요. 그러면 색깔이 예쁘겠죠. 그래서 이 호박을 이용해서 가공해서 보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 호박 속에 곤충이 갇혀서 딱딱하게 만들어진 화석도 있다는 것이죠. 화석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하는 호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소리는 같고 뜻은 다른 말. 이때의 호박은 호박, 애호박찌개, 된장찌개의 호박. 이때 호박은요. 씨가 들어있는 채소 종류의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먹거나 요리에 사용하는 식물의 열매인 거예요. 그동안은 아마 주로 이 아래에 있는 호박만 알았겠지만, 이제, 아, 나무의 진액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만들어진 호박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추리입니다. 탐정이 추리를 한다. 추리 소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추리에서 추자는 짐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뭔가 배경 지식이 있어야겠죠. 뭐 아무렇게나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단서,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추리라고 하는 거예요. 화석으로 과거의 생물과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추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자, 뭘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석.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거,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 자, 화석을 바탕으로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 자, 이걸 보고 과거의 생물이 뭐가 있었는지, 그 생물이 살았던 주변 환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추리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추리는 이럴 때 쓰는 말인 겁니다. 마지막 낱말은 석탄입니다. 석탄에서 석자는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자, 땅속에 식물이 묻혔다고 합시다. 자, 식물이 땅속에 묻힌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서, 자, 그런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고체 상태의 화석 연료입니다. 우리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뭐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자, 고체 딱딱한 거죠. 고체 상태의 화석 연료 있는 거예요. 화석 연료. 에너지를 낼수 있는 화석 연료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석탄이에요. 그럼 석탄은 화석 연료니까 연료로 이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석탄은 식물이 오래전에 땅속에 묻힌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석탄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아, 그곳이 과거에 식물이 잘 자라던 곳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에는 연료라는 게 있어요. 석탄이 연료로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연료는 태우거나 사용해서 열이나 움직이는 데 쓰이는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을 우리 연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연료가 되냐면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연료에 속하는 거예요. 석탄은 연료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양한 낱말들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 낱말들과 관련된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부터 봅시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같은 글자가 여러 번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글자들이 있나요? 지, 수, 층, 각. 자, 여기다 넣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여러 층으로, 층, 중요하겠네요. 층, 층, 층. 자,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인 모양을 나타내는 말. 무엇인가요?
겹겹이랑 비슷한 말이겠죠?

기도했죠. 바로 층층이입니다. 같은 글자 여러 번 쓰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층을 두번 써서 층층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여서 층을 이루는 거. 자, 층을 이룬대요. 시루떡처럼.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지층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 글자를 이렇게 써서 지층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예요. 양팔 저울이나 시소를 떠올리면 되겠죠? 무슨 평이라고 하나요? 수평이라고 했죠. 자, 균형 잡힌 상태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수평이라고 썼습니다. 네 번째,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 땅이나 돌 등의 표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자, 물이나 바람 때문에 벗겨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쓸수 있죠? 깎이다라고 쓸수 있죠. 우리 침식 작용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깎이다, 깍자를 써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라고 했고, 자음 힌트까지 주어졌어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이 흐르는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 운반되어 쌓인 것.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일단, 자갈이나 모래나 진흙 같은 것들이 쌓인 거예요. 쌓인 거. 뭐에 의해서 운반된 거예요? 흐르는 물이나 바람 등에 의해서 운반되어서 쌓인 것. 퇴적 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정답은 퇴적 물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또 자갈, 모래, 진흙이네요. 자갈, 모래, 진흙 등에 앞에서 나왔던 이 퇴적물이 쌓인 뒤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단단하게 굳어져 만들어진 뭐예요? 암석. 큰 돌덩어리예요. 그럼 이번에 뭐겠어요? 퇴, 적, 암석이니까 암이 되겠죠.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는 거라고요. 3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 카드로 만들어 쓰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별로 다섯 자씩 글자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알갱이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종류가 뭐였냐면요. 이암, 사암, 여감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암이라고 했는데요. 이암, 사암, 여감은 뭐의 종류인 거예요? 바로 퇴적암의 종류라고 했습니다. 퇴, 적, 암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퇴, 적, 암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암은 앞에서 나왔던 퇴적암의 한 종류죠. 이암은 맨눈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무엇의 크기가 작은 거예요? 우리 진흙 하나에 뭐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알갱이를 생각해 보면 되죠. 어딨어요? 알갱이. 여기 있네요. 두 번째는 알갱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지층은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이렇게 쌓인 뒤,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하게 굳어져 만들어진다. 어떻게 쌓인 거예요? 층층이, 여러 층으로 쌓인 것이죠. 그래서 층층이를 빈칸에 써주면 되겠어요. 겹겹이로 나중에 바꿔 써도 뭐 괜찮겠죠. 4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라고 했습니다. 자, 가로 열쇠 1번부터 볼까요? 지층이나 퇴적암 속에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있는 거, 이거 뭐라고 했죠? 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화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석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환경은 어땠는지를 알수 있다고 했죠. 세로 열쇠 2번입니다. 오래전 땅 속에 묻힌 식물들이, 식물이요, 식물. 오래

시간 동안 높은 압력과 열을 받아 변화하여 만들어진 고체 상태의 화석 연료. 뭐예요? 석탄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5번이에요. 낱말의 뜻을 보기 위해서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호를 쓰는 겁니다. 먼저, 알갱이의 뜻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 있어요? 알갱이. 작고, 동그랗고, 단단한 물질. 입자와 뜻이 비슷하다고 했죠. 알갱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알갱이는 니은이에요. 니은. 자, 니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니은을 써주겠습니다. 하나, 둘, 따다다다단, 딴따다다다단, 딴딴, 딴! 자, 도착한 곳에 니은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몸체는요? 몸이라고 했잖아요. 쉽죠? 물체의 몸이 되는 부분이니까 도착한 곳에 기억을 써주면 됩니다. 출발! 따다다다단, 딴따다다다단, 딴! 따다다다단, 딴따다다다단, 뿅! 도착한 곳에 기억 씁니다. 다음으로 호박. 자, 이거 뭐였어요? 진액이 나와서 끈적끈적한 물질이 오랜 시간 땅속에서 변해 만들어진 것. 이게 바로 호박이라고 했죠. 그럼 자, 리을 도착한 곳에 써줄게요. 따다다다단, 딴! 자, 도착한 곳에 리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흔적이라는 거 뭐예요? 발자국 생각하면 되죠?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를 뜻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빈칸에 디귿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고인돌이란 큰 돌을 몇개 둘러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어놓은 이거 뭐예요? 무덤이라고 했죠? 화석은 지층이나 퇴적암 속에 오늘날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걸린 거니까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자, 추리는 뭘 바탕으로 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까지 찾아내는 것을 우리 추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도전 낱말 그려주기! 낱말은 흔적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입니다. 짧은 글을 지어보고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들로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과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구두구두구. 과학 시간에 배웠던 어휘, 어떤 어휘가 등장을 할까요? 자, 오늘은요, 1단원 산과 염기에 나오는 어휘들 배워볼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을 봤더니요, 맛있는 것도 보여요. 오렌지 주스, 그리고 야쿠르트, 시큼한 레몬, 사이다도 있고요. 식초도 있네요. 이거는 먹으면 안 되죠. 세제들도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식초, 레몬즙, 청소용 세제 등 여러 가지 용액을 볼 수 있어요.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이용하면 다양한 용액을 성질에 따라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할 수 있죠. 지시약과 용액의 성질과 관련된 낱말을 공부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낱말이 나올까요? 첫 번째 낱말은요, 투명이라는 낱말입니다. 통과할 투에 밝을 명이에요. 통과해서 밝다. 자, 이런 의미인데요. 물 등이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은 것을 투명하다라고 합니다. 투명한 유리천장은 빛이 잘 들어오게 하여 실내를 따뜻하고 밝게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투명과 반대되는 말이 있을까요? 자, 불투명이 있어요. 불투명. 빛이 통과하지 못하여 속이 비치지 않는 것을 불투명하다라고 합니다. 빛이 곧게 나아가다가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 그림자가 생긴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유리컵이 투명한 게 있으면은 빛이 왔을 때 그 빛이 통과를 하게 되어서 환히 비쳐서 이제 투명하니까 빛이 지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된 컵이다. 그러면 빛이 지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투명과 불투명한 거. 자, 이런 거는 눈으로 바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 겉보기 성질이에요. 색깔, 모양, 냄새, 맛, 촉감, 광택. 어떤 색인지, 어떤 모양인지, 냄새는 어떻고, 맛은 어떤지, 촉감이 어떤지, 광택,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의 감각을 이용하여 알 수 있죠. 그래서 겉보기 성질은요, 눈, 코, 혀, 피부 등과 같이 사람의 감각 기관으로 알 수 있는 성질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뭐 눈으로 본다거나 만져본다거나 냄새를 맡아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는 이 성질이 겉보기 성질인 거죠. 소금물과 설탕물은 색깔, 투명한 정도, 냄새와 같은 겉보기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금물하고 설탕물이 있으면 겉보기 성질이 비슷하니까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럴 때 이제 맛을 봤죠. 맛이 이제 겉보기 성질 중에 하나지만 맛을 보기 전에는 좀 힘들죠. 눈으로 본다거나 하는 거는요. 자, 그러면 이 겉보기 성질 말고 이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이 감각기관으로 알 수 있는 성질 말고 지시약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시약이 무엇이냐? 가리킬 지에 보일 시예요. 가리킨다, 보인다, 뭔가를 지시하는 약이에요. 뭘 가리키고 뭘 보이게 하는 걸까요? 어떤 용액과 만났을 때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이 지시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겉보기 성질로 구분이 잘 안 됐을 때 지시약을 넣어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구분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이용하면은요, 여러 가지 용액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용액이 뭐였죠? 자, 우리 친구들 용액 배운 적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이다. 용질,
용질은요, 우리 설탕 물에서 설탕이 용질이에요. 녹는 물질이죠. 그 다음에 용매는 녹이는 거죠. 물이 용매입니다. 용해는요, 녹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질, 설탕이 용매, 물에 용해, 녹아서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설탕 물이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탕 물은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 있는 용액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써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를 할 때는요, 그 교과에 맞는 어휘들을 공부를 하고 그걸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물에 용질, 용매 이런 것들 지시약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시약으로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리트머스 시험지가 무엇이냐? 리트머스 이끼의 색소를 우려낸 용액을요, 거름종이에 적셨어요. 그 다음에 말려서 만든 시험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리트머스 시험지 본적 있나요?

나요? 저 리트머스 시험지가 크게 붉은색이랑 푸른색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리트머스 이끼의 색소, 그것을 우려내가지고 용액을 만든 다음에 거름종이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말려가지고 만든 시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어디서 사용을 하냐? 묽은 염산은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묽은 염산은 산성인데요. 산성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만나면은요,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자, 그래서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는 푸른색으로,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는 붉은색으로 변하는데요. 여기서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게 산성.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는 게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걸 구분할 때 리트머스 시험지를 사용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산성 용액이 무엇인가요? 우리 방금 배웠어요.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게 산성이다라고 말했죠. 산성 용액은요, 달걀 껍데기처럼 대부분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산성 용액의 성질들이 있는데요. 이 식초나 레몬즙, 구연산 용액, 이런 것들이 산성이에요. 봤는데, 식초 시큼하죠? 레몬즙 시큼해요. 요거 두개 정도는 우리 친구들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산성이 약간 신맛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거를 녹이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산성 용액을 배웠으니까 염기성 용액도 배워야 하겠죠. 염기성은요,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기성 용액에 삶은 달걀 흰자나 두부와 같이, 자, 이런 것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이 염기성 용액이랑 만나면 이런 것들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달걀 흰자랑 염기성 용액이 만나면 이 삶은 달걀 흰자가 흐물흐물해지면서 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성 용액에 무엇이 있냐? 표백제, 유리세정제, 제빵소다 용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미끌미끌한 것들, 세제 종류의 염기성 용액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염기성 용액의 특징, 과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는요, 기포입니다. 기포, 공기 기의 거품포이다라는 한자를 보고 대충 무엇이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액체나 고체 속에 기체가 들어가 거품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있는 것을 기포라고 합니다. 묽은 염산에 조개 껍데기를 넣으면, 자, 우리 조개 껍데기 아까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것을 산성과 만나면은 녹는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이 조개 껍데기도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묽은 염산이랑 조개 껍데기가 만나면 기포를 발생하며 녹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 기포가요, 거품이 일어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요, 이 산과 염기에 나오는 낱말들 살펴볼 건데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가족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모두 다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에서요, 이 세제로 변기통 청소도 하고 있고요, 표백제로 화장실 바닥을 벅벅 문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분은 유리 세정제로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고 있어요. 자, 여기 봤더니요. 아, 생선을 잘랐던 도마인가 봅니다. 그 도마를 식초를 묻혀가지고 닦고 있습니다.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는 가족이네요. 일상생활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의 이용과 관련된 낱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낱말이에요. 비린내예요. 비린내. 우리 친구들, 비린내 나. 이런 말 써본 적 있어요? 이 비린내라는 건 물고기나 동물의 피, 익히지 않은 콩 등에서 나는 좋지 않은 냄새를 비린내라고 합니다.
생선을 손질한

도마를 아까 이 아저씨께서 생선 손질한 도마 청소하고 있으셨잖아요. 그 도마를 식초로 닦으면 생선의 비린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식초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에요. 그리고 이 생선에 손질한 도마, 염기성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염기성과 산성이 만나면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선의 비린내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에 산성인 식초나 레몬즙을 뿌리면 염기성인 비린내가 줄어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선에 레몬즙 뿌려 먹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게 비린내를 줄여주는 효과 때문에 이제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제산제예요. 제산제의 한자를 봤더니요. 억제할 제에 산산, 약제제예요. 산을 억제하는 약제다. 산을 억제한대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위에 보면은요, 소화될 때 위에서 위액이 나오거든요. 그 위액은요, 산성일까요? 염기성일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좀 녹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산성입니다. 근데 그 산성 물질인 위액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 쓰리고 아프겠죠. 위가 아프고 속이 쓰려요. 그때 제산제를 먹어주는 거예요. 그때 먹는 약이 제산제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어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으면 속쓰림이 약해진다. 왜냐면 이제 이 위액은 산성이고요. 그럼 제산제는 무슨 성일까요? 그렇죠. 염기성이겠죠.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이 산성이 약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라는 것은요, 약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말이에요. 제산, 제. 이렇게 쓰죠. 소화, 제. 소화를 시켜주는 약, 진통제, 통증을 줄여주는 약, 해열제, 열을 풀어주는 약. 해서 이런 식으로 약을 쓸 때에 제라는 말을 넣어서 씁니다. 자, 다음은요, 물때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화장실을 이렇게 봤을 때 물때가 끼어 있는 거본적 있나요? 뭐 세면대라든지 이런 데좀 하얗게 올라왔다든가 거울 같은 데도 얼룩 같은 게 있으면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 그게 이제 물때인데요. 물에 섞여 있는 더러운 물질이 다른 장소에 올마붙어서 끼는 때를 물때라고 해요. 그래서 욕실 거울에 물때가 껴서 얼룩이 생겼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 물때 청소를 염기성 용액인 여러 가지 세제로 이렇게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때는요. 이때 쓰이는 이 물때 말고 또 다르게도 사용을 합니다. 바닷가에서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거나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때를 물때라고 하거든요. 이제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또 썰물이라고 하죠, 썰물. 그 다음에 우리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밀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 이때를 물때라고 해요. 그래서 물때가 언젠지 알아봐가지고 이제 갯벌이나 이런 데갈때 놀러 갈때 밀물일 때 가면은 또 위험하니까 좀 썰물일 때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좀 놀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물때 알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은 환경입니다. 사람이나 동식물 등의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주변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자를 보니까요. 고리환의 지경경이에요. 고리거든요. 고리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나한테 영향을 주는 모든 상황이 환경입니다. 사람의 활동으로 환경이 오염되면, 우리 주변에 이 상황들이 오염이 되면 동식물의 서식지, 동식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파괴되는 등 생물에게 피해를 준다. 그래서 이 환경과 같이 쓰는 말이 또 자연이죠. 자연환경 이렇게요. 산, 들, 강, 바다, 식물, 동물 등과 같이 사람이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것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환경을 자연이다라고 하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지 않고 저절로 생겨난 것들, 자연, 그게 둘러싸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 환경. 그래서 자연 환경이라고 쓰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자연

자연 환경이 오염되는 이 하나가 바로 산성비가 내리는 겁니다. 자, 산성비는요, 산성 물질에 오염되어 강한 산성을 띠는 비예요. 그래서 이 대기 오염, 이 공기가 오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산성을 띠는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산성비가 산성의 특징이 아까 탄산칼슘으로 만들어진 조개껍데기나 뭐 달걀껍질 이런 거를 녹였잖아요. 그래서 이 대리암으로 만들어진 건축물, 문화재 같은 것도 지금 훼손이 되고 녹고 있어요. 산성비로 훼손된 조각상입니다. 그래서 산성비가 이렇게 강한 산성을 띠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이에요.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와 같은 물질에 의해서 공기가 더러워지는 것을 대기 오염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늘이 이제 뿌얘질 때 공기가 이제 오염되었구나. 뭔가 캑캑 기침이 나오고 우리 친구들 그런 적 있나요? 이제 대기 오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라는 게큰 공기, 큰 대의 공기기거든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공기가 오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은 사람의 호흡기나 눈에 질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대기 오염과 함께 알면 좋은 말로 환경 오염이 있어요.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농약 등에 의해서 환경이 더러워지거나 훼손되는 현상을 환경 오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을 하면 환경 오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중에서 물이 오염됐다 하면 수질 오염, 그래서 공기가 오염됐다, 대기 오염, 땅이 오염됐다, 토양 오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요, 산성화입니다. 산성으로 되었다, 될 화가 쓰여 있어요. 물질의 염기성이 약해지거나 산성이 강해지는 것. 염기성이 약해지고 산성이 강해지는 것을 산성화라고 하는데요.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여 토양이 산성화되면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오염이 되고 자연 환경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다 발생을 하면은 이제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산성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그러면 이 바닷물도 산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땅도 산성화가 되죠. 그럼 농작물이 잘 자라기도 힘들 것이고, 바닷속에 있는 이 산호나 뭐 조개, 물고기들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산성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고 오염 물질이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산과 염기부터 해서요, 이 산성화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의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 환, 투, 제, 이런 글자 카드가 있네요. 1번이에요. 물등이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은 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투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우, 너 속이 참 투명하다라고 말한다는 건 너의 속이 다 보인다. 네 마음이 어떤지 다알것 같다. 이런 말이죠. 그냥 투명 말고 속이 안 보인 거. 그렇죠. 불투명이죠. 우리 투명과 함께 불투명도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나 동식물 등의 생물이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주변 상황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상황, 고리처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환자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액체나 고체 속에 기체가 들어가 거품처럼 둥그렇게 부풀어 있는 것 무엇이라고 하죠? 맞아요. 기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 용액과 그리고 이 조개껍데기가 만났을 때 기포를 내면서 이제 녹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이에요.
산성 물질인 위액이

음식이 너무 많이 나와 위가 아프거나 속이 쓰릴 때 먹는 약이에요. 산성을 좀 약하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성을 약하게 만들어 주는 약, 제산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라고 했어요. 산성 물질에 오염되어 강한 산성을 띠는 비, 산성을 띠는 비 무엇인가요? 그래요. 바로 산성비입니다. 산성비. 어떤 용액과 만났을 때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 무엇일까요? 맞아요. 지시약이었어요. 그래서 지시약으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 하세요. 산성화예요. 물질의 염기성이 강해지거나 산성이 약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산성화죠.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성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해져야 되고 염기성은 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우산 이끼의 색소를 우려낸 용액을 거름 종이에 적신 뒤 말려서 만든 시험지다.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로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겉보기 성질이에요. 색깔, 모양, 냄새, 맛, 촉감, 광택 등 사람의 감각을 이용하여 알수 있는 성질이 겉보기 성질이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성질은 우리가 맛도 한번 보고, 눈으로 보고, 이런 감각기관으로 다알수 있는 성질이 겉보기 성질이에요. 자,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빨랫비누 물은 붉은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무슨 무슨 용액이야. 자, 우리 리트머스 시험지가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은요, 염기성 용액이죠. 그래서 우리 헷갈리면 푸른색으로 변하는 건 염기성이야. 푸염 이렇게 외워도요. 나중에 잠깐 헷갈릴 때 생각이 날수 있어요. 푸른색으로 변하는 게 염기성 용액이구나. 아, 빨랫비눗물 염기성이구나. 이렇게요. 자, 그다음 2번. 무슨 무슨 용액은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다. 자,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요. 산성 용액이죠. 아까 푸른색이 염기성이었으니까요. 붉은색은 산성입니다. 저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놓는데 붉은색이 됐다. 이거 산성비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물질의 염기성이 약해지거나 산성이 강해지는 것은 산성화거든요. 산성화. 자, 그러면 산성화 여기 있으니까 이거 따라가서 기억이라고 써줍시다. 짜자자자자자짜짜짜짜짜짜 기억. 그다음 미음이에요. 물고기, 동물의 피, 익히지 않은 콩 등에서 나는 좋지 않은 냄새 무엇이죠? 그렇죠. 비린내예요. 자, 비린내 여기 따라가 볼게요. 따다다다다 따따따 니은 적어주고요. 디귿, 물에 섞여 있는 더러운 물질이 다른 장소에 얼마 붙어서 끼는 때, 물, 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물, 때. 띠리리리리, 띠띠띠띠띠띠. 자, 물, 때, 디귿. 자, 마지막 리을이에요.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와 같은 물질에 의해 공기가 더러워지는 것. 무엇이죠? 그렇죠. 대기오염이에요. 띠리리리리 띠띠띠띠 여기에 리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기포, 제산제, 산성비예요. 위액이 많이 나와 속이 쓰릴 때에는 무엇을 먹는다? 자, 위액은요. 산성

0: 중요해요. 그래서 산성을 약화시켜줄 수 있는 제산제를 먹으면 되겠죠. 제산제. 자, 다음 2번입니다. 묽은 염산에 대리암 조각을 넣으면 대리암 조각이 무엇을 발생하며 녹는다? 저 염산이랑 대리암 조각이 만나면 기포를 발생하며 녹는다. 그래서 염산이랑 대리암 조각, 염산이랑 조개 껍데기, 염산이랑 달걀 껍질, 자, 이런 것들이 만나면 기포를 발생하며 녹는다 하고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3번입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기체의 1번은 공기 중에 수증기와 만나 산성 물질이 되고, 산성 물질이 뭐뭐뭐로 내려 환경에 영향을 준다. 저 산성 물질이 산성비로 내려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산성화가 되어 가고 있네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어휘들 함께 잠깐 보도록 할게요. 투명,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은 겉보기 성질이죠? 근데 겉보기 성질로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알수 없다면 지시약을 사용해야 하겠고요. 또, 리트머스 시험지의 색깔 변화로도 산성 염기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러면 염기성이다. 붉은색으로 변한다, 산성이다. 하고 생각해 보면 돼요. 산성 용액, 염기성 용액이 있고요. 그리고 기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비린내가 납니다. 비린내가 난 생선을 식초를 넣어가지고 냄새를 좀 줄여줬고요. 또 위액에 이제 산성에 강하니까 제산제를 먹으면 속수림이 좀 약해진다. 물때, 환경, 또 산성비, 대기 오염, 산성화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이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산성 염기성이 뭔지도 알았지만 또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나요? 오늘 과학에 관련된 어휘를 공부해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 이제 한자와 관련된 어휘를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더 기대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씩씩하고 밝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어휘의 뜻을 알고 익혀서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 쑥쑥쑥 키워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열심히 그동안 어휘 공부를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어휘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정말 어때요? 글을 읽을 때에도, 교과서를 볼 때에도 그 이전보다는 내용의 이해가 더 쏙쏙 되지 않나요? 이만큼 우리 독해에 있어서 어휘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은 또 어떠한 낱말들 공부해 볼지 같이 짜잔 살펴볼게요. 10가지 준비했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공약, 공청회, 독재, 시민, 유권자, 공익, 주권, 집회, 투표, 마지막으로 행사하다까지. 조금 어려운 낱말들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교과서에서 한 번쯤 아마 우리 친구들이 봤을 것 같은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오늘도 힘내서 공부해 봅시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학기 초에 반장 선거 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후보로 나온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자기 이름 소개도 하고 뽑아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제가 반장이 되면 우리 반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 자, 반장 선거보다 더한 단계 위가 되겠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우리는 공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나온 후보자들이 이러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공약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우리는 공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이 다 비슷비슷했다. 공약을 세웠으면 어때요? 당연히 지켜야겠죠. 왜냐하면 국민과 한 약속이잖아요. 사진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현수막에 공청회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눈 크게 떠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낱말이에요. 공청회. 대체 무엇일까요? 공청회에서 청이라는 글자는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듣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에요. 뭘 듣기 위해서요? 의견을, 생각을 듣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개적인 회의를 우리는 공청회라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는 것을 공청회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는 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의견을 듣기 위해라고 했으니까 공청회를 개최했다. 말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설명을 듣고 보니 또 어렵지 않죠? 의견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친구들 어떤 말이 떠오르나요? 독재자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나요? 독재자 할때 독재.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국민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자, 독재 정치, 그리고 독재. 우리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정치를 확립했다. 민주정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친구들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헌법에 의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의견과 뜻이 같은 시민들이 모인 시민단체인 거예요. 선생님, 시민이라는 말의 뜻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누리고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민들을 우리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국민이자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에게 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고 했죠?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투표함에 표를 넣고 있습니다.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유권자라고 합니다. 유권자에서 유는 있다는 뜻이에요. 권리가 있어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유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에 참여했다. 참여할 권리가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선거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할 권리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선거권은 말 그대로 선거,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거권에 피라는 글자가 하나 더 붙은 거죠. 피는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만을 위한 이익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익은 사익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일회용품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쓰레기를 잘 줍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공익을 위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행동에는 분리배출도 있다. 자, 공익 잘 기억해 둬야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국가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자, 쉽게 얘기하면요.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바로 주권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바로 그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우리나라가 이 주권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나 이런 시기에서는요. 주권을 빼앗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만큼 주권이 소중한 겁니다. 대한민국 제헌법 1조 2항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민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주권을 잃는다는 건참 끔찍한 일이다. 끔찍한 일이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지금 보면요, 푯말을 들고 사람들이 막서 있어요. 여러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을 집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이라는 글자의 모이다. 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으다 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다음 낱말입니다. 지금 투표함에 태극 를 넣고 있는데요. 자, 진짜 태극기를 넣는 게 아니라 투표를 하자. 선거에 참여하자. 그만큼 투표하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미에서 자, 이런 사진을 만든 겁니다. 선거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해진 용지, 종이에 의견을 표시하여 내는 일을 투표라고 합니다. 투표 굉장히 중요하겠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투표로 대표가 선출된다. 누가 대신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투표해서 대표를 뽑는 겁니다. 사람들이 손을 막 들고 있어요. 우리 반 급식 도우미를 뽑으려고 합니다. 자, 손을 들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급식 도우미를 뽑는데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권리의 내용을 실제로 이루다. 내 권리를 정말 사용하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행사하다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다. 우리 반 급식 도우미를 뽑을 때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손을 들었다. 나의 권리를 사용하려고 손을 든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다. 말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을 나의 권리를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낱말들 살펴봤으니까 또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 같이 익혀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가 없을 때 길이 못 재나요? 자가 없어도 길이를 잴수 있습니다. 어림할 수 있어요. 신체를 이용하여 길이를 재고 또 신체를 이용해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죠. 엄지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을 한껏 벌린 이 길이를. 이 길이를 우리는 뿅이라고 합니다. 민준이는 여동생보다 두어 뼘 정도 키가 크다. 두어 뼘 정도 키가 크다. 이런 뜻이고요. 두 팔을 둥글게 모아 만든 둘레. 자,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든 둘레 안에 들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이만큼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아름이라고 합니다. 인심 좋은 아주머니는 나무를 한 아름만큼 주셨다. 이만큼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 키. 길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키, 길. 사람이 빠지면 나올 수 없도록 구덩이를 두 길, 키의 두배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길 정도로 깊게 팠다. 문제 풀어볼게요.

3초는 배가 나와 허리 둘레라고 했잖아요. 허리 둘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한 아름은 넘어 보였다. 팔로 이렇게 둘러서 한 아름은 넘어 보였다. 아름이라는 단위가 어울리겠죠? 낱말들을 이용한 다양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밑줄 친 나는 무엇인가요? 나는 경제, 노동, 인권, 환경, 평화 등 여러 영역에서 활동해요. 여기까지만 읽어서 모르겠어요. 나의 활동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든 모임으로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에요. 뭐라고 했죠? 시민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의 정답 5번인 거예요. 2번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쓰세요. 초성 힌트. 기역, 이응 나와 있네요. 사익보다는 사익은 개인의 이익이었어요. 그럼 사익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공익. 우리 모두를 위한 이익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답이 이미 나와버렸네요. 공익을 앞세우는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요즘 공익 광고에서는, 자, 공익 광고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광고가 공익 광고인 거죠. 뭐, 온라인에서 바른말을 사용합시다. 라든지, 학교 폭력을 하지 맙시다. 라든지, 이렇게 공익 광고에서는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공익인 거예요. 3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박전 의원은, 어머, 비선거권 나왔네요. 피가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자, 반대로. 피선거권이 있었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피선거권이라는 것은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투표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3번에 4번. 4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색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많은 청년이 잘못된 독재 정치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독재 정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대. 어색하지 않죠? 2번. 교황은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독재주의 정발을 비판했다. 좋습니다. 3번. 독재에 맞서는 투쟁 끝에 싸웠어요. 우리는 국민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다. 맞죠? 4번.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는 삼권분립. 한 곳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나누어진 거예요. 왜? 서로를 견제하면서 하나가 다 독차지 않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 거죠. 삼권분립을 통해 독재 정치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그럼 민주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거겠죠. 그래서 독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도 살펴볼게요. 우리는 독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사회 비리를 낳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웬 꽃을 한 뭐라고 하죠? 뼘이 아니라 한 아름 이만큼 사오셨어요. 한 아름이나 사오셨어요. 엄마 생일이잖아. 아들이 무심하네. 그런데 지금 보니 우리 영수가 키가 많이 컸구나. 그럼요. 아마 아빠랑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걸요? 아빠랑 얼만큼 차이가 날걸? 한 아름 아니죠. 한뼘 정도 차이가 나겠죠. 한 길이면은 키의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겠죠. 그래서 한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걸요? 저렇게 써주면 됩니다. 6번입니다. 밑줄 친 낱말의 뜻을 오른쪽에서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도 무리에 속하면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쉽다. 군중심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니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심리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법을 바꿀 것인지는 시민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투표, 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정해진 용지, 종이에 의견을 표시하여 내는 일을 뜻하는 겁니다. 기억.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주권, 주인된 권리 회복을 위해 대외적으로 노력하며 독립에 힘썼다. 국가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주인된 권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디귿이랑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7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공약부터 유권자까지 낱말들 쭉 나와 있네요. 어떤 상황인가요? 자, 앞에 나와서 지금 후보자들이 공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미세먼지로 학생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것은 각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약속은 이거예요. 뭐겠어요? 기억에 어울리는 말은 공약입니다. 저의 공약은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투표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라는 거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유권자겠죠? 맞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을 신중하게 이것 할 것이라 믿습니다. 소중한 투표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죠. 나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행사입니다. 자, 모든 문제 잘 풀어줬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같이 글을 읽고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두 문제네요. 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정원과 같다. 자, 첫 문장부터 굉장히 멋진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거죠.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정원과 같다. 그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어질 내용은 이 다양한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선거,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습이며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후보자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하며 약속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우리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책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요.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아, 이런 공약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 때만 바짝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특정 정책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게 공청회라고 했죠. 시민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권력에 맞서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집회를 열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집회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거.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묻힐 수도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다보면 소수의 의견이 묻히는 경우도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이지만 항상 다수결의 원칙이 옳다라고 이야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소수의 의견 역시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항상 다수의 의견만 우선시되고 다수의 의견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므로 소수의 의견도 소중한 거예요. 소수의 의견도 잘 새겨 듣고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대표자를 뽑은 후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할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앞에서 정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라는 물과 햇빛을 끊임없이 공급해야만 한다. 정원이 더 풍성해지려면, 아름다워지려면 물도 있어야 하고 햇빛도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사회에 관심을 두고 참여를 해야 민주주의가 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과 비를 맞기도 하지만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민주주의라는 꽃과 정원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할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윗글에 사용된 비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찾았어요. 굉장히 멋진 비유가 사용되었다고 우리 이야기했었잖아요. 한번 빈칸을 채워봅시다. 민주주의 무엇에 비유했나요? 그리고 모든 시민의 관심과 이것을 물과 햇빛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부분 찾아볼게요. 마치 정원을 가꾸듯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라는 물과 햇빛을 끊임없이 공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의 관심과 참여. 이게 바로 정원에 있어서는 물과 햇빛과 똑같은 거예요. 관심과 참여가 있으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어요. 물과 햇빛이 있으면요. 무엇과 정원과 꽃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 민주주의라는 꽃과 정원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기억에는 정원, 니은에는 참여라고 쓰면 되는 것이죠. 2번입니다.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재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표를 뽑는 것이 중요해. 투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죠? 1번, 맞습니다. 2번 수연.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외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나요? 선거 투표 말고 없다고 했나요? 아니죠.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예로 설명한 게 공청회 열린다고 했고요. 그래서 의견을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집회 이야기도 나왔어요. 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어. 선거랑 투표밖에 없어. 2번 잘못된 거예요. 3번 지은. 후보자들이 내세운 여러 가지 공약을 유권자들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4번 준법. 다수결을 따르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맞고요. 5번 승주.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다른 것은 2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우리 또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관용 표현 익혀보면 좋겠죠? 감쪽같군. 이렇게 하면 엄마도 눈치채지 못하실 거야. 뭔가 시험지에다가 꾸미고 있어요. 정말이니? 지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더니 정말 잘했구나.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고 칭찬하고 있으세요. 엄마, 저 국어 100점 맞았어요. 지구멍, 조그만 지구멍 작고 어둡잖아요. 근데 거기 햇볕이 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0: 아니, 이건 숫자를 고친 거잖아, 이 녀석아! 자, 엄마가 아셨어요. 아, 엄마, 죄송해요. 지구멍을 찾고 싶다.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창피해요. 이런 뜻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는 것은 몹시 안 좋은 상황, 고생하는 생활에서도 좋은 일이 생기는 날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멍을 찾고 싶다. 어, 부끄러워요. 곤란해요. 그래서 숨고 싶을 때 사용하는 속담, 관용 표현입니다. 두 가지 기억해 두면 되겠죠? 문제 풀어 볼게요. 다음 속담은 모두 쥐가 들어가는 속담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는 거예요. 이것이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 자, 우연히 이루거나 알아맞히는 걸 실수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 자, 그리고 마음과 달리 겉으로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아유, 고양이 쥐 생각하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고양이가 정말로 쥐를 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쥐 생각한다는 거는 겉으로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다음. 이것 앞에 쥐. 무서운 사람 앞에서 꼼짝 못 해요. 쥐가 무서워하는 거 고양이가 되겠죠. 고양이 앞에 쥐. 마지막으로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를 뜻하는 표현은 도관에 든 쥐. 장독대, 도관에 든 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짧은 글을 써볼까요? 주권이라는 낱말이 들어가도록 글 지어보고 글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한 낱말 가지고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핫템 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쩡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13번째 만남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로 이제 시계 계산을 열심히 하면서 마무리해봤고 자 오늘은 새로운 주제의 시작입니다. 바로 부등식이라는 친구가 등장했어요. 이 부등식이란 어떤 친구고 또 이 부등식도 해를 가지거든요. 이 부등식의 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 부등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등식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 등식 어떤 식을 등식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이 는 이름이 등호죠. 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을 줄여서 등식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는 보이면 등식이다 해주면 됐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부등식은 어떤 기호를 사용한 식일까요? 그렇죠. 눈치채셨죠? 바로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부등호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네 종류나 있습니다. 우리 왼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우리 요 짝대기는 등호의 의미죠. 크거나 같다. 간단히는 이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작거나 같다. 간단히는 이하이다. 자, 요렇게 네 종류의 부등호 중 하나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누가 더 크고 작은지 그 관계를 나타낸 식을 우리는 간단히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 부등식의 예를 볼까요? 5는 3보다 크다. 어떤가요? 부등호가 있으니까 부등식인 거죠. 그 다음 2x-5는 9 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부등호가 있으니까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부등식이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퀴즈. 7은 4보다 작다.

이거 부등식인가요? 선생님, 얘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 맞지만 부등호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부등식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부등식은 우리가 거짓인 부등식이라고 해요. 자, 아무튼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따지지 말고 부등호가 보이면 뭐다? 부등식이다라고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등식에서도 등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은 좌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우변,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똑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일상에서 이 범위를 얘기해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혹은 뭐 놀이공원에 가서도 이 놀이기구는 키가 150cm 이상인 사람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많은데, 자, 요런 상황은 우리가 부등호를 이용한 부등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두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x의 두 배에 3을 뺀 것은, 자, 여기서 한번 잘라주세요. 7보다 크대요. 우리 친구들 x 두 배, 2x죠. 여기서 3을 뺀 것.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7이랑 비교하면 크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부등호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2번 볼게요. 한 개의 A1인 초콜릿 5개 총 가격은 5천원 이상이래요. 한 개의 A1인 초콜릿 5개 가격은 5 곱하기 A잖아요. 이총 가격이 5천원 이상이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꼭요 등호를 의미하는 짝대기 하나 그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우리 친구들 부등식으로 나타낸 연습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해라는 용어는 지금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면이에요. 어디서 등장했나요? 그렇죠. 방정식에서 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는 5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의 해는 뭔가요? 다들 x는 3이에요. 외쳤죠? 우리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3 더하기 2는 5, 즉이 등식이 성립되는 미지수 x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값이었어요. 여기 3 대입하면 참 되는 거 맞잖아요. 자, 이 해의 의미가 부등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러니까 부등호가 맞도록 하는 미지수 값을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거고요.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부등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등식 풀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 x 값이 마이너스 1, 0, 1, 2일 때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 개의 값 중에서 이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 값, 해를 구하라는 의미죠.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 보면서 이 부등호 방향이 맞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좌변에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인데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는 3보다 작은 게 맞아요. 부등식이 참이 되죠. 따라서 얘는 해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차례대로 x에 0 대입하면 3 곱하기 0 더하기 1은 0 더하기 1이니까 1인데 요 1은요, 얘가 1이 되는 거죠? 3보다 작은 게 맞죠? 이번에도 부등식이 참이니 해로 챙겨주셔야 됩니다. x에 1 대입하면 3 곱하기 1 더하기 1은 4예요. 그런데 4는요, 3보다 작은 게 아니라 반대로 커요.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짓이에요. 그럼 얘는 해에서 탈락인 겁니다. 자, 이어서 2도 대입해 볼게요. 3 곱하기 2 더하기 1은 7이기 때문에, 7도 3보다 요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잖아요. 거짓이라서 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마이너스 1, 0, 2다. 요렇게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우리 부등식은 이제 범위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여러 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 찾았다고 끝났다 하지 마시고 나머지 값들도 대입해서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2번에서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x에 마이너스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얘는 3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3 더하기 2는 5. 자, 5는 1 이하인 게 아니라 1보다 큰데요? 거짓이에요. 0을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3 마이너스 2 곱하기 0은 3. 3도요, 1 이하가 아니라 1보다 커서 거짓말이에요. 자, 1을 대입하면은요, 3 마이너스 2 곱하기 2은 3 빼기 2에서 1. 1은 1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작거나 같다는 작을 때도 참, 같을 때도 참 성립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같을 때도 1은 1 이하다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참입니다. x에 2를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 곱하기 2는 3 빼기 4여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습니다. 작거나 같다일 때 모두 성립하는 거니까 이때도 이 부등호가 참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해는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알수 있네요. 옆에다 써보면 해는 1이다. 써줄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부등식의 뜻과 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일이 대입하는 거 힘들죠? 쉽게 푸는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부등식의 성질을 배우고 나면 부등식도 쉽게 풀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 기대하면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땜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110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13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서 바로 마름모입니다. 우리 마름모가 가지고 있는 성질과 또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마름모의 뜻부터 출발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마름모 어떤 사각형인가요? 그렇죠, 바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입니다. 오늘 이 마름모를 주인공으로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름모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쌍별 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마름모 평행사변형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평행사변형이다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왜 평행사변형일까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로 근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름모 같은 경우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에 부합하니까 아, 너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당연히 모두 만족하겠죠? 자, 우리 성질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성질이 바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인데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성질은 만족하네요. 자, 두 번째 성질은 뭐였냐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였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이렇게 각의 크기가 같을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성질이 바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름모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이 대각선과 관련된 성질이 추가로 더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마름모는요, 바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자,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것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저절로 가지게 되는

성질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수직 이등분 한다는 거죠. 즉, 두 대각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각이 직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기호로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선분 AC와 선분 BD가 서로 수직이다를 나타낸 기호죠. 그리고 선분 OA, 선분 OC 길이가 같고, 선분 OB, 선분 OD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왜 수직 이등분 하는가 증명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부터 증명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마름모 ABCD에서 일단 두 대각선 AC와 BD를 그어서 교점을 O라고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마름모는 평행 400형이니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바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가로 보여야 될 것이 여기가 직각이다. 요것만 추가로 더 보이면 돼요. 자, 여기서도 우리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할 건데요. 자, 여기 보이는 삼각형 ABO와 삼각형 ADO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삼각형이 선분 OB, 선분 OD 길이가 같고요. 또 선분 AB, 선분 AD 길이도 같고, 선분 AO는 공통이죠? 그러면 세 변의 길이가 모조리 같네. 아, 두 삼각형은 SSS 합동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과 이 각은 대응각으로 크기가 같을 건데, 둘이 더하면 몇 도예요? 그렇죠. 직선을 이루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180도입니다. 그럼 절반씩 나눠 먹으면 여기가 90도, 즉 직각이란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선분 AC와 선분 BD는 서로 수직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앞으로 마름모가 있고요. 이렇게 두 대각선이 그려져 있다면 결국 네 개의 합동인 직각 삼각형으로 쪼개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보탬 개념인데요. 자, 평행 400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지금 두 쌍의 대변이 나란히 평행한 평행 400형이 있습니다. 자, 얘가 마름모가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될까요? 자, 그첫 번째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됩니다. 평행 400형인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대요. 자, 그러면 평행 400형 성질에 의해서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져요. 아, 그러니까 너는 마름모구나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바로 대각선과 관련된 조건인데요. 평행 400형이 있는데 만약에 두 대각선이 직교한대요. 아, 두 대각선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각이 직각이라는 의미죠. 직각으로 만난다의 의미입니다. 자, 그럴 때도 너는 마름모구나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우리 평행 400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내용을 써먹을 수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두 직각 삼각형을 볼게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도 당연히 직각이 되겠죠? 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두 직각 삼각형을 비교해 보면 요 선분은 공통으로 길이가 같고 밑변의 길이는 한 줄짜리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끼인 각은 직각으로 같네요. 무슨 합동? 맞아요. SAS 합동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대응변의 길이도 합동이니까 같아지고요. 마찬가지로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평행 400형이 두 대각선이 직교할 때도 결과적으로 마름모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포텐 핵심 개념 문제 1번에서 마름모의 성질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름모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이 O일 때 XY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제 마름모 보이고 두 대각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같은 모양으로 일단 표시를 해야 문제가 잘 풀립니다. 그러면 X는 지금 이 16의 반쪽짜리 길이잖아요. 따라서 16의 절반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y 찾으러 가볼게요. 자, y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얘는 각의 크기인데요. 우리 마름모는 일단 네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죠? 마름모의 뜻이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B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따라서 여기는 32도가 됩니다. 오, 그러면 결국 저 Y는 요 직각 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네요. 자, 우리 직각 삼각형에서 얘가 이미 90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두 예각의 크기 합은 90도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즉, Y랑 32를 더한 게 9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Y는 90에서 32를 빼면 뭔가요? 그렇죠. 58이구나. 요렇게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자, 많은 모는 네 변의 길이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 하나를 그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문제풀이에 많이 이용되니까 잘 챙겨 두시고요. 자, 우리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있는데요. 마른 모가 되고 싶대요. 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각 x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마른 모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됐고요. 또는 두 번째로 두 대각선이 직교하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와 있으니 각을 이용해야 되겠죠? 아, 두 대각선이 직교하면 얘가 마른 모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가 90도가 되도록 하면 되니까 x의 값은 뭘로 말해주면 될까요? 이 삼각형에서 얘가 90도이고 싶어. 그럼 얘네 둘 더한 게 90도면 되겠죠?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90도에서 40도를 뺀 50도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절로 90도가 되면서 마른 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0: 운전자가 잠시 손을 놓아도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는 기술. 저는 자율주행 AI입니다. 도로 위의 모든 것을 수학으로 인식하고 판단하죠. 자율주행의 기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동차에 장착된 두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두 카메라가 앞차를 바라보는 방향을 선으로 이어보면 두 카메라와 앞차가 하나의 삼각형을 이루게 되죠. 이제 삼각비를 활용하여 앞차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한 예각의 크기와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삼각비의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기술, 차선을 유지하는 기술에도 삼각비를 활용합니다. 차로의 중앙을 안전한 목표지점이라고 할 때 현재 내 위치와 목표지점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목표지점까지의 각도를 재죠. 빗변과 높이의 관계인 삼각비를 이용하여 이탈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탈 거리가 커져 위험해질 경우 즉시 핸들을 돌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죠. 저에게 운전은 감각이 아니라 끊임없는 삼각비 계산의 연속인 셈입니다.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숙입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 자동차의 AI 속에 중학교 수학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도 오늘 EBS 오는 길에 그 자동차의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요즘 보면은 그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중학교의 삼각비,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삼각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랑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삼각비의 뜻을 복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삼각비라는 게 학생들이 많이 괴로워하지만 결국엔 그냥 비율이에요. 삼각형 속에 숨어있는 비율.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은 아니고 어떤 삼각형이죠? 네, 직각 삼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 개의 변 A, B, C가 있는데

이 A, B, C 사이에 길이의 B를 확인하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그리고 먼저 기준각이 있어요. 기준각. 여기 보시면 A라는 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또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A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바는 이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가 두고 나머지 길이의 B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사인, 그 다음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인데 이 사인은 무엇이냐? 이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가 두고 빗변의 길이의 분의 높이가 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B, A라는 기호를 확인해서 B, A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B분의 A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은 무엇이냐? 코사인 똑같아요. 기준각을 왼쪽 아래에다가 두고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 그래서 이렇게 C의 모양처럼 B분의 C가 코사인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나머지 하나는 탄젠트죠.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기준각이 왼쪽 아래에 있고 밑변분의 높이,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를 우리는 탄젠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삼각비의 정의, 그걸 우리가 복습하는 단계였고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큰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사인 A는 B분의 A가 있었잖아. 여기서 B를 넘겨요, 왼쪽으로. 그러면 A는 B 사인 A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B도 넘깁니다. C는 B 코사인 A가 되겠죠? B 코사인 A. 자, 그 다음에 A는 C 탄젠트 A.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 영상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이 AI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먼저 카메라 두 개가 있어요. 이 카메라 둘 사이의 간격을 구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B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요 길이에요. 앞차와의 거리. 이 D가 궁금한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카메라 있죠? 이두 개의 카메라에서 앞차를 바라보는 그 방향을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진행 방향이 있을 거예요. 요게 진행 방향. 마찬가지로 여기도 진행 방향이 있겠죠? 자, 똑같이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카메라는 앞차를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비스듬히 바라보는 각도가 먼저 정해져요. 그러면, 아,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삼각형. 이 삼각형이 결정됐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각도로 확인하느냐? 요 각도로 확인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세타 1이라고 하고, 여기를 세타 2라고 할게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 여기를 이어서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B라는 길이가 이 위에서도 B라고 옮겨질 건데 이거를 두 개로 쪼개서 볼수 있다는 거죠. 뭐랑 뭐?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럼 이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또 어떻게 구하느냐? 조금 전에 다뤘던 삼각비를 활용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탄젠트 쓸게요. 자, 우리 아까 궁금했던 여기 D 거리 있죠? 이 D는 왼쪽, 오른쪽으로 또 옮길 수가 있어요. 자, 왼쪽에 옮겨서 D, 오른쪽에 옮겨서 또 D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그만한 직각 삼각형을 하나 봅니다. 요거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조금 돌려서 보면은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여기가 90도. 그 다음에 D를 또 옮기면 이 아래가 D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타 1 표시하면 여기가 세타 1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삼각비 그대로 이용합니다. 자, 여기를 내가 뭐 물음표라고 뒀을 때, 탄젠트 세타 1은 뭐분의 뭐? D분의 물음표고, 그러면 물음표는 뭐라 쓸수 있어요? 맞아요.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왼쪽 그림에 다시 한번 표현하면은, 네, 여기가 D 곱하기 탄젠트 1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1. 오른쪽도 마찬가지겠죠. 각도가 세타 2로 바뀐 것만 변한 거니까 D 곱하기 이번엔 뭐?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어라? 이 B라는 길이를 우리가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네. B는 D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D 탄젠트 세타 2. 자, 그래서 그걸 한번 작성해 봅니다. B는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2니까, 네, 괄호 치고,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했던 D는 뭐라 쓸수 있어요? 네, 넘길 거 넘기면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탄젠트 세타 2 분의 B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자동차는 카메라 두 개, 그리고 그 카메라 두개 사이의 간격, 그리고 앞차를 바라보는 각도, 그걸 이용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동차 속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수학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에 친근한 만큼 여러분들도 수학을 친근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즐거운 수학 얘기로 찾아올게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우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패턴을 공부하게 될지 바로 한번 오늘의 패턴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친구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친구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해야 할 것 같아. 이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버디와의 대화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Hi, Yeonwoo. You look worried.
2: Hi, buddy. I forgot my friend's birthday. I think I have to tell my friend.
1: Oh, I see. You could also say, I'm gonna have to tell my friend.
2: I'm gonna have to tell my friend.
1: Good.
0: 영상 잘 보고 왔을까요? 자, 바로 한번 대화 내용 확인해 보면서 어떤 표현을 얘기해 주는지 보겠습니다. Hi, 현우. You look worried. 이번엔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너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라고 버디가 얘기를 해요. 현우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Hi, buddy. I forgot my friend's birthday. 굉장히 큰일이 났습니다. Forgot. 잊어버렸대요. 내 친구 생일을 잊어버렸어 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일이 난 거죠. So I think I have to tell my friend. 아무래도 내가 친구한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think I have to.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맞는 표현인데 우리 버디가 또 어떤 표현을 소개해 주냐면 Oh, I see. 알겠다. 너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혹시 들었을까요? 빈칸에 들어갈 핵심 패턴. I'm gonna have to 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So I'm gonna have to tell my friend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대요. I think I have to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편하게 I'm gonna have to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대로 현우가 따라합니다. I'm gonna have to tell my friend 내 친구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 good 이라고 대답을 했고 대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키 패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I'm gonna have to 라는 표현입니다. I'm gonna, 나 뭐 할 거야 라는 말인데 뒤에 have to가 붙어서 나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있어 라는 느낌을 줄 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I'm gonna have to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to 뒤에 나오는 말을 완성해주면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문장을 완성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예문 같이 한번 말해보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I'm gonna have to pass. Pass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내키지 않는 선택지가 왔을 때 그건 좀 넘겨야 할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할 때 정중하게 거절하는 표현이 I'm gonna have to pass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이에요.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I'm gonna have to say no. Say no,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아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예문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it. 아무래도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 걸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한 번 더 생각한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키 패턴 버디와의 긴 대화 보고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Hyunwoo, you look worried.
2: Hi, buddy. I just realized I forgot my friend's birthday.
1: Oh, no. What are you going to do?
2: I'm gonna have to tell him and apologize.
1: It's better to be honest than let him know later.
2: I just hope he won't be too upset.
1: Don't worry too much. A sincere apology goes a long way.
2: You're right. I'll send a message now and get a small gift.
1: That shows you really care. 현우, you look worried.
2: Hi, buddy. I just realized I forgot my friend's birthday. Hi, buddy. I just realized I forgot my friend's birthday.
1: Oh, no. What are you going to do?
2: I'm gonna have to tell him and apologize. I'm gonna have to tell him and apologize.
1: It's better to be honest than let him know later.
2: I just hope he won't be too upset. I just hope he won't be too upset.
1: Don't worry too much. A sincere apology goes a long way.
2: You're right. I'll send a message now and get a small gift. You're right. I'll send a message now and get a small gift.
1: That shows you really care.
0: 영상 잘 보고 연습했을까요? 긴 대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핵심 패턴과 그리고 추가 표현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디가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현우, you look worried. 현우야, 너 걱정스러워 보인다. 어떤 느낌이 있길래, 어떤 표정을 짓고 있길래 걱정스러워 보인다고 얘기를 할까요? Hi, buddy. 인사를 하고 나서 I just realized. 너 방금 깨달았어.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I forgot my friend's birthday. 내 친구 생일 까먹은 거 나 이제 막 깨달았어. 어떡하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Oh no. 안 돼.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너 뭐 할 거야?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I'm gonna have to tell him and apologize. I'm gonna have to. 핵심 패턴 등장했죠? 해야 할 것 같아. 뭘 해야 될 것 같냐면 그에게, 친구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apologize 하면 사과하다 라는 뜻입니다.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it's better. 뭐 하는 게 더 낫다? To be honest. To be honest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일단 honest라고 하는 표현부터 보면 솔직한, 정직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게 더 낫다? 솔직하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게 더 낫다. 뭐보다? Then let him know later. 나중에 걔가 알게 하도록, 알게 두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to be honest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활용해서 to be honest, I don't like it. 솔직히 말해서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사과를 한다면 그게 도움이 될 거야, 효과가 있을 거야라고 조언을 해줘요.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I'll send the message. 바로 모여야겠다. 메시지 보내고 그리고 now and get a small gift. 작은 선물을 미리 챙겨놔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뒤늦게라도 축하를 해주면 괜찮겠죠? So that shows you really care. 자, 그건 보여주지. 그게 뭐예요? 앞에 이런 메시지 보내고 선물을 챙기는 그런 행동이겠죠? So 그러한 너의 행동이 보여주는 거야. You really care. 너가 정말로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대화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패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친구에게 말해야 할것 같아. 자, 이거 영어로는 I'm gonna have to tell my friend. I'm gonna have to 해야 할것 같다. 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봐야겠죠? Today's mission. I'm gonna have to 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I'm gonna have to 라고 하는 오늘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의 말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봄입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10대 소녀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멋진 직업을 갖는 것이 꿈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당시 고려 소녀들의 가장 큰 꿈은 바로 고향인 고려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고려 소녀들의 꿈이 고려로 돌아가는 거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날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눈을 크게 뜨고 숨은 살짝 죽인 다음 살금살금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2: 나는 원나라에 가고 싶지 않아. 너무 무서워.
3: 야, 왕자님도 저리 의젓하신데 우리도 힘을 내보자.
4: 서기,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원나라에 가면 무서운 황제와 신하들의 수발을 들어야 한대.
3: 정말? 정말 그렇단 말이야?
2: 그럼 이제 두 번 다시 고려 땅을 못 받게 되는 거야? 싫어, 싫다고.
1: 아니 친구들, 무슨 일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3: 저희는 왕의 명령을 받고 공녀로 뽑

0: 잡혀 원나라로 가던 중인데 얘가 무섭다고 자꾸 울잖아요.
1: 10대 초반의 나이로 보이는데 벌써 공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2: 네, 그런데 저희 공녀들에 대해 잘 아시나 봐요.
1: 그럼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들 중 하나였죠. 앞서 우리는 40여 년 가까이 이어진 여몽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는데요. 몽골은 1271년 원이라는 새 나라 이름을 공식 선포하고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국가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고려는 몽골과의 전쟁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 가슴 아프게도 많은 고려인들이 원나라로 끌려가 힘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러분 나이 또래쯤 되는 어린 소녀들도 있었고요. 당시 몽골로 끌려간 고려의 여인들은 곡물로 바쳐진 여인이다라고 해서 곡녀라고 불렸는데요. 앞서 우리가 만난 친구들은 바로 원나라의 곡물로 바쳐진 곡녀들이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아주 슬픈 얼굴을 한 어린 소년이 보이시나요? 그의 정체는 바로 충수광의 둘째 아들인 강릉대군인데요. 고려의 왕자가 원나라로 끌려가다니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몽골의 캐식이라는 제도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말로는 황제를 호위한다는 뜻의 숙위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원나라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원나라는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자신들이 정복한 지역의 지배층, 즉 왕족의 자녀나 귀족의 자녀들을 인질로 데려와서 황실 친위부대를 만들었는데요. 고려 역시 이 캐식을 피해갈 수는 없었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머나먼 타국에서 낯설고 외로웠을 고려의 왕자와 어린 곡녀들. 이들은 과연 고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려의 가슴 아픈 역사로 가득한 원나라 간섭기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여몽전쟁이 끝난 후 원나라는 고려의 관리를 보내 나란 일을 마음대로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고려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고려의 동북쪽 땅인 화주에 쌍성총관부란 지방관청을 설치하였고 서경의 동령부를, 제주엔 탐라총관부를 설치했습니다. 원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일본을 정벌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4: 일본 정벌에 나서야겠으니 고려에서 군인과 식량, 무기를 준비해 주시오.
3: 원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고려의 군인과 물자까지 동원해 일본 정벌에 나서지만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면서 일본 정벌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5: 사람들이요!
3: 이 일로 인해 고려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죠. 원나라는 또 고려의 왕을 황제라 부르지 못하게 했는데요. 왕의 호칭 앞에는 원나라에 충성하는 임금이라는 의미를 담아 충자를 붙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공주와 혼인하여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어야 했습니다.
1: 여러분, 원나라 황제는 왜 공주를 고려의 왕과 혼인시켰을까요? 원나라는 고려 왕을 황제의 사위로 만들어서 고려를 감시하고 정치에 개입하려 했는데요. 당시 고려는 원나라 황제의 사위 국가가 된 덕분에 몽골과의 전쟁에서 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왕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바꿔버릴 만큼 이 고려에서 원나라의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방탕한 생활로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충혜왕을 폐위시키고 원나라 출신 덕령공주에게서 태어난 충무광을 왕으로 세우기도 했죠. 그런데 원나라는 정치에만 간섭한 것이 아니었어요. 매년 금, 은, 인삼, 도자기, 그리고 가죽, 매 등 아주 많은 고려의 특산물을 곡물로 바치게 했는데요. 매요? 새까지 바쳤다고요? 하고 놀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당시 몽골 사람들은 매 사냥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고려의 매는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또 지금의 제주도인 탐나에는 목장을 두고 몽골인들이 쓸 말을 기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고려를 떠나야 했던 어린 소녀들. 공녀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원나라는 고려의 여인과 남자들도 끌고 갔는데요. 고려의 여인들이 공녀로 끌려가는 일이 반복되자 고려인들은 딸을 낳으면 이를 숨기거나 혹시 들킬까봐 걱정하면서 이웃들조차도 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딸의 머리를 깎여 스님으로 출가시키거나 일찍 결혼을 시키는 좋은 풍습까지 생겨났는데요. 여러분의 또래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혼인을 해야 했다니 너무 슬픈 일이지 않나요? 그런데 고려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자식을 원나라에 보내지 않으려 했던 걸까요? 원나라로 끌려간 궁녀들은 원나라 궁궐에 들어가 궁녀가 되거나 또는 귀족의 시녀가 되어 힘든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들 대부분은 평생 고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녀로 선발되어 간 소녀 중에서는 훗날 원나라 황제의 부인이 된 기황후도 있었는데요. 원나라의 황후가 되다니 고려에 남아있던 그녀의 가족들은 큰 권세를 누리게 되었겠죠. 이렇게 공녀로 가서 황후나 고위 관료의 후실이 되는 경우가 생기자 일부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 딸을 바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나라의 간섭이 강했던 시기, 고려와 원나라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교류가 활발해졌는데요. 고려 사람이 원나라에 가서 생활하거나 원나라 상인이 고려로 오면서 서로의 문화가 전파되었죠. 그렇다면 당시 어떤 문화적 교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3: 원 간섭기에는 고려와 원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고려에는 몽골식 머리 모양인 변발과 저고리와 치마가 하나로 된 남자 옷인 철릭이 유행하였고 몽골에서 유행하던 음식도 전해졌는데요.
4: 이건 만두라는 음식이고 이 술은 소주라는 거요.
5: 아주 맛이 좋군요.
3: 고려에는 몽골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풍습도 생겨났습니다. 혼인할 때 여인이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얼굴에 연지를 찍는 것은 몽골식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죠. 또 몽골어와 관련된 말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6: 마마, 수라를 드시옵소서.
3: 임금이나 그 가족을 높여 부르던 마마나 임금에게 올리던 밥을 뜻하는 수라, 벼슬아치 등의 말들이 쓰였는데요. 이처럼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의 풍습을 가리켜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원나라에도 고려의 문화가 전해졌어요.
4: 고려인들은 고기를 채소에 싸먹는군요.
3: 고려에 쌈을 싸먹는 풍습이나 고려의 옷 등이 전해졌는데 이것을 고려양이라고 해요.
1: 오늘날까지 이어진 우리의 문화나 단어 중에 몽골풍에서 유래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이렇게 몽골에서 들어온 것들 중에서 고려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꿔놓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이 우연히 목화나무를 보고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목화씨 10여 개를 가져왔어요. 문익점은 이것을 장인인 정천익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재배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재배 방법을 잘 몰라서 겨우 한 그루만 살릴 수 있었다고 해요. 정천익은 여기서 씨앗을 채취해 다시 심었고 3년 만에 드디어 재배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후 전국에 이 목화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목화 재배까지는 성공했는데 여기서 씨를 어떻게 뽑아야 할지 몰라서 참 막막했던 거예요. 때마침 정천익의 집에 중국 승려가 머물게 되었는데 그에게 씨를

0: 도구인 물레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실을 뽑아 옷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당시 고려 사람들은 얇은 못이나 삼베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이 못이나 삼베처는 너무 얇아서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문익점이 이 모카씨를 들고 온 덕분에 겨울에 따뜻한 모카송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원나라 사람에게서 화약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려의 장군이자 무기 기술자였던 최무선은 젊은 시절 늘 이렇게 말했어요. 왜구를 막는 데는 화약만 한 것이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이걸 아는 사람이 없구나. 당시 고려는 일본 왜구들이 자주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는 했거든요. 화약은 이미 중국에서 발명되었지만 만드는 방법은 비밀이었기 때문에 고려는 화약 무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최무선은 화약의 세 가지 연료인 염초, 유황, 숯가루를 구해서 수많은 실험을 거듭했지만 화약을 만드는데 실패하곤 했는데요. 고민 끝에 최무선은 당시 고려 최대의 무역항인 병난도로 향했습니다. 아니, 화약을 만드는데 왜 병난도로 갔냐고요? 그곳에서 원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 염초 제조법을 배우려 했던 거죠. 염초란 화약 무기가 펑 하고 터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원료였거든요. 최무선은 원나라 사람에게서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밤낮없이 연구에 매진했고 자신만의 염초 제조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약 제조법을 완전히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진짜 화약 무기를 만드는 일이 남아있죠. 그래서 최무선은 고려 정부에 화약 무기를 만들 화통도감이란 관청을 만들자고 건의했습니다. 이후 그는 화통도감에서 화포, 불화살 등 여러 종류의 화약 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화약 무기 덕분에 훗날 금강 어귀의 진포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고려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기간에도 백성들의 따뜻한 삶과 나라의 평안을 위해 노력했던 고려의 관리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원나라에 기대어 권력을 누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몽골어를 통역하는 역관이나 원나라 궁궐에서 일하는 남자들인 환관, 매를 길러서 바치던 관청의 관리 등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들은 고려 후기 정치 세력과 함께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을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데요. 권문세족은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나란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는가 하면 농민들의 토지를 불법으로 빼앗아 넓디 넓은 농장을 차지하였어요. 당시 권문세족의 땅이 얼마나 넓었냐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이 너무 넓어서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 부산시로 불리는 하나의 시, 군 전체를 자기 땅처럼 쓸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땅 경계를 말할 때도 저기 저 산맥 너머까지, 저기 저 강 너머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권문세족에게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갔고 세금을 낼 농민이 줄어드니 나라 살림도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원나라 간섭기 고려에 찾아온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고려시대에 억울하게 끌려간 공녀들의 아픔과 권문세족의 횡포까지 그 시절 백성들이 겪은 고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1: 친구들, 오늘 역사여행부 즐거웠나요? 이제 역사책에서 원나라 간섭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저 멀리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 공녀들의 슬픈 사연을 기억해 주세요.

회사 수령의 최인쌤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분수의 나눗셈에 대한 문제 만나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분수의 친구, 바로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서수령은 기초 체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하루에 서수령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매일 한 문제씩이라도 꾸준히 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쌓아갈 오늘 서수령 씨앗은 소수와 자연수의 나눗셈, 그리고 소수와 소수의 나눗셈을 문제 안에서 계산해보고, 그리고 또 서수령 쭉 계획 삼아가지고 풀이까지 해볼게요. 자, 선생님하고 지난 시간에 3단계 거쳐서 지금 서수령 문제 풀고 있거든요. 기억나요? 네, 첫 번째, 문제 구조 파악하는 겁니다. 형광펜이나 빨간펜 들고 구하고자 하는 것과 주어진 조건 잘 구분해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계획하기죠. 내가 어떤 순서로 서술형을 해낼지 순서를 쭉 정한 다음에 세 번째는 생각을 글로 정리하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먼저요, 머릿속으로 이거는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네, 그리고 소리내서 한번 말해보세요. 따라서 뭐 2 나누기 3은 뭐이므로, 그런 다음에 그걸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 말, 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단계적으로 연습하면 충분히 서수령은 누구나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형광펜 들었나요? 어떤 수를 7로 나눈 몫이 2.32입니다. 어떤 수를 4로 나눈 몫은 얼마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어, 구하고자 하는 거 찾았어요? 네! 어떤 수를 4로 나눈 몫을 구하고자 해요.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떤 수를 구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해요? 바로 첫 번째 문장에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수를 7로 나눈 몫이 주어졌으니까, 아,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수를 구한 다음, 그 다음 어떤 수를 4로 나눈 몫을 구해보자. 두 번의 계산을 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콕콕.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자, 몫의 소수점은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연수의 나눗셈과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수점만 뿅 올려 찍어서 계산하는 것도 이 중간 과정에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프리과장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수의 정체를 밝혀내야 되겠죠? 어떤 수를 이렇게 해보죠. 어떤 수를 이번에는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라 하면 문제 조건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내면요. 어떤 수 네모를 7로 나눈 몫이 2.32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연습했었는데, 자, 나눗셈은 곱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누어지는 수를 구하려면 바로 2.32 곱하기 7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소수 곱하기 자연수. 우리 여기다가 계산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런 계산들은 연습장에다 따로 하고요. 서술형을 쓸 때는 자, 2.32 곱하기 7은 바로 여기다가 결과만 써도 괜찮아요. 그럼 이것도 자연수의 곱셈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2, 7, 14, 3, 7, 21. 2, 7, 14에다가 1을 더해서 6. 자, 소수 두 자릿수니까 똑같이 소수 두 자릿수 만들어주면 16.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연습장에 있는 걸 지우고, 어떤 수를 네모라 하면 네모 나누기 7은 2.3이라 했으므로 네모는 2.32 곱하기 7, 16.24입니다. 이제 어떤 수의 정체 알았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결론. 따라서 어떤 수를 4로 나눈 몫, 즉 16.24 나누기 4의 몫은. 자, 이제 계산할 거예요. 또 연습장 꺼내주세요. 16.24를 안에 써주고 4.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 아까 개념 리뷰했듯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24 나누기 4를 하면 되는 거죠. 16 안에는 4가 4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자, 중학생이 되면 이제 이런 계산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단원, 단원 중간중간 이런 소수의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때 많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0을 내려야 될 때. 우리 친구들, 몫은요, 그 자리까지 나눴을 때, 몫을 그 자리 위에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 자리씩 내리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한 자리를 내려서 2가 되면, 여기서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럼 2 나누기 4안 되니까, 그럴 때는요, 4를 한번더 내리는데, 24 안에는 4가 6번 들어가니까 6을 이렇게 쓰고 4.6이야, 라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4 자리는 소수 둘째 자리이기 때문에 이 둘째 자리의 몫이 바로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렸을 때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 라고 했을 땐 0으로 채워주는 거. 이것도 많이 깜빡깜빡하니까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소수점 올려 뿅 찍어주면 4.06이 됩니다. 그래서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와 같다라는 거. 자, 계산했더니 얼마? 4. 0.06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연습장은 지워보고요. 입니다. 아, 따라서 정답. 4.06.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지난번에 분수의 나눗셈에서도 이러한 문제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단원에서는 어떤 수를 이렇게 계산했더니 결과가 나왔대. 다르게 계산해봐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도요. 어떤 수를 이렇게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잘못 계산했어.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바르게 계산해봐라는 거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갈까요? 자, 형광펜 드시고 갑니다. 4장의 숫자들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다음 나눗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몫이 가장 크게 될 때와 가장 작게 될 때의 두 몫의 차는 얼마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 그랬는데 구하고자 하는 거 확인했어요? 맞아요. 두 몫의 차. 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뭔가요? 우리에게 일단은 숫자가 주어졌어요. 2, 4, 6, 8이 주어졌고, 지금 이렇게 계산 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몇십 몇점몇 나누기

몇? 아, 4장의 숫카드를 한 자리씩 이렇게 놓아보면 모두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숫카드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나올 텐데, 우리 조건이 뭐라고 나왔냐면, 몫이 가장 크게 될 때와 가장 작게 될 때를 또 만들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두 번의 계산을 할 텐데, 그두 번의 계산 결과를 빼라는 얘기죠. 문제 파악했나요?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몫이 가장 크게 될 때? 아니, 몇십 몇점몇 나누기 몇이 이제 몫인데, 몫이 가능한 크게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작게 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나눗셈의 원리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예, 10 나누기 2는 5. 여기에서 이 나누는 수를 그대로 고정을 하고요. 나누어지는 수를 두 배를 했어요. 그럼 몫이 뭐가 될까? 두 배가 되죠. 그쵸? 아, 얘를 두배 하면요. 얘가 두 배가 돼요. 무슨 말이냐? 바로 몫은요. 나누어지는 수하고 운명이 같대요. 그래서 우리 초등 과정 중에 이제 소수의 나눗셈 같은 거 계산할 때, 분수의 나눗셈 같은 거 계산할 때, 나누어지는 수를 1000배 했을 때, 몫도 1000배가 된다. 뭐 이런 내용 본적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나누어지는 수를 만약에 10분의 1배 했다. 그럼 몫도 10분의 1배? 얘 1000배 했다. 얘도 1000배? 10배 했다. 얘도 10배? 그 말은 뭐냐? 몫을 내가 가장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나누어지는 수를 가장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만약 10 나누기 2는 5에서 이번에는요. 이 10을 고정하고 2를 반으로 작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10 나누기 1, 즉 2분의 1배를 한 거예요. 그럼 10 나누기 1은 뭐가 되죠? 10이 되죠. 어때요? 몫은 2배가 됩니다. 나누는 수를 2배 하면요. 몫은 나누는 수를 2분의 1배를 하면 몫은 2배가 돼요. 그럼 반대로 나누는 수를 2배 하잖아요? 몫은 2분의 1배가 됩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몫을 가장 크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를 가장 크게 만들고 나누는 수를 가장 작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운명이 같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는 운명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몫을 가장 작게 만들고 싶어. 그럼 똑같이 나누어지는 수를 가장 작게, 나누는 수를 가장 크게 만들면 돼요. 이게 나눗셈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자, 개념 리뷰.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조건에 맞는 나눗셈식을 만들 때 몫을 가장 크게 만들고 싶어. 그럼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로 나누면 되고, 가장 작게 만들고 싶어. 가장 작은 수에서 가장 큰 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획 세울게요. 자, 우리 어떻게 계획 세워줄까? 아, 먼저, 몫이 가장 클때 만들어 보죠. 그럴 때는 가장 큰 수니까, 우리 친구들 수카드 크게 비교하면 2, 4, 6, 8 순서로 나왔으니, 그래서 앞자리부터 8, 6, 4를 놓고, 가장 작은 2를 여기다 놓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가장 작게 만들 때는 반대로, 가장 작은 수 2부터 2, 4, 6, 하고 8 가장 큰 수를 여기에 두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 계산한 다음 비교해 보자고요. 좋아요. 풀이가 좀 갑니다. 자, 먼저 몫이 가장 클 때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로 가장 작은 수로 나눌 때, 이므로 어떤 계산을 하면 되느냐? 바로 86.4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연습장 꺼내주세요. 이제 계산합니다. 86.4 나누기 2는 8 나누기 2는 4, 2, 4, 8. 한 자리 내려주면 3번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4 내려주세요. 두번 들어.

들어가면서 마무리. 그 다음, 몫의 소수점, 뿅! 나누어지는 수,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3.2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요거 지우고요. 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몫이 가장 작을 때는 식 어떻게 세우면 돼요? 반대로 가장 작은 수. 그래서 여기도 가장 작은 수 나누기 가장 큰 수로 만들어 주자고요. 그래서 24.6 나누기 8 계산합니다. 우리 연습장 가지고 오세요. 여기 다 할까요? 네. 24.6 나누기 8. 24에는 8이 3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 내려주는데, 우리 친구들, 6 안에는 8이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0 채워주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더 나눌 수 있잖아요. 끝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0을 내려서 계속 나눌 수 있어요. 그럼 60 안에는 몇번 들어가요? 7번. 8, 7, 56. 빼주고, 또 끝자리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주면 40이니까 5번 들어가면서 이제야 마무리가 됐어요. 그 소수점 뿅 올려 찍어주면 3.075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자, 이제 따라서 두 몫의 차 구해 볼게요. 따라서 두 몫의 차는 자, 어떤 계산해야 될까? 차라는 건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는 거니까 43.2 빼기 3.075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 부분 지워보고 연습장 꺼내주세요. 또43.2 빼기 3점. 우리 친구들 소수의 뺄셈, 덧셈은 어디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냐? 소수점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075. 이렇게 빼줘야 되겠고요. 없는 자리에는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0을 채워주고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0에서 5뺄수 없으니 받아내림하는데 여기 1 받아서 10, 또한번 받아가지고 여기 10이 이렇게 되는 거죠. 10 빼기 5는 5, 9 빼기 7은 2, 1 빼기 0은 1, 그 다음에 0, 4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래서 40.12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바로 뭐라고 쓸수 있어요? 40.125. 이렇게 세 번의 계산을 통해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형광펜 들고. 지민이네 집에 있는 강아지는 7.2kg이고,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2.4kg 더 가볍습니다. 자, 문제. 강아지의 무게는 고양이의 무게 몇 배인지 프리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강아지의 무게가 고양이의 무게 몇 배인지 구하려면 나눗셈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도 무엇은 무엇의 몇배 관계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얘 되게 많이 드는 거12 이거 있잖아요. 10은 2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면 너무 쉽게 5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빠르게 10 나누기 1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모는 세모의 몇 배냐라는 걸 계산하려면은 바로 네모 나누기 세모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우리 중학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몇 배냐라는 거. 근데 특히 우리 친구들 이렇게도 나와요. 2는 10의 몇 배냐 이렇게. 작은 수가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수 나누기 작은 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보고 무엇은 무엇의 몇 배냐라고 그랬을 때 무엇 나누기 무엇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강아지의 무게가 고양이의 무게 몇 배냐라고 그랬으니까 강아지의 무게 나누기 고양이의 무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볼까? 강아지의 무게도 나와 있고요. 고양이도 강아지, 아, 고양이는 직접 몇 킬로그램이야 라고 나와 있지 않고 강아지하고 비교하고 있네요. 자, 좋아. 그러면 우리 계획 세우자. 일단, 고양이의 무게를 구해야겠다. 그지?
강아지보다 이만큼 더 가볍다라고 그랬으니까 더 할까 뺄까? 그래, 빼서 구한 다음 나눗셈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 두 번의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고양이의 무게 구한 다음 몇배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거 개념 코코. 우리 친구들 이제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리수를 공부하게 이제 배우게 돼, 아 여기서 이제 과정에서 계산하게 될 텐데 분모가 10인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고 아니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10배하여 자연수의 나눗셈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계산 과정에서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풀이 과정. 첫 번째, 고양이의 무게를 구합니다. 고양이의 무게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강아지보다 2.4kg 더 가볍다 했잖아요. 했으므로 어떤 계산을 하면 되느냐? 강아지 7.2에서 2.4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뺄셈 계산해 볼게요. 7.2 빼기 2.4. 자, 받아내림해 줘서 12 빼기 4는 8, 6 빼기 2는 4, 소수점 꽁 내려 찍어주면 4.8. 4.8kg이 되는 걸 알았어요. 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몇 배인지 계산할 수 있겠죠? 아, 마지막 결론이니까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얘기 써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 바로 계산하지 말고 뭘 구하고자 하느냐. 우리 친구들 서술형은 조금 잘난 척 해주세요.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풀었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말이죠. 따라서 강아지의 무게는 고양이의 무게의 몇 배냐면 7.2 나누기 4.8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개념 코콕에서 리뷰했던 바로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리수의 계산. 어떻게 하느냐? 물론 분수로 바꾸면요. 얘는 10분의 72 나누기 10분의 48이니까 10 놓고 그냥 72 나누기 48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소수로 바꿔주면 되지만 나눗셈 할때 똑같이 소수 한 자리수. 요렇게 10배를 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72 안에는 48이 몇번 들어가나요? 네, 한번 들어가죠. 그럼 4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이 이쪽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끝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주면, 자, 이게 빼주면 얼마가 돼요? 12에서 8 빼면 4, 그 다음에 6 빼기 4는 2가 되는 거니까 240은 5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마지막에 소수점 처리 잘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옮긴 후에 소수점이 올라가야죠. 옮기기 전 올라가면은 0.15가 되잖아요. 자, 반드시 옮긴 후에 소수점을 올려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배? 이제 1.5배. 다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계산했던 거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계산 과정은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두 번의 계산을 통해서 정답. 바로 뭐가 되느냐? 1.5배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소수 한 자리수 나누기 한 자리수 계산하는 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소수점의 위치 주의해 주세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형광펜 들고 몫의 소수점 아래 10번째 자리 숫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 이 문제 선생님이 고를 때 너무 반가웠어요. 와, 이거 나 진짜 꼭 풀어줘야지, 우리 친구들한테. 왜 그랬냐면은,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이러한 소수를 또 많이 만나게 될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 나눗셈 해보았을 때 뭔가 나눠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0을 내려서 나눠야 되는 경우, 경험해본 적 있죠? 그때는 답을 딱한 수로 쓸수 없어가지고 소수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라 그런 조건이 나왔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그런 소수들은 보통 아니 어떤 수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요, 열 번째 자리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요. 뭘 찾는 문제냐면 규칙성을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12.7 나누기 3.3이 주어진 조건이니까 이를 나누어서 소수점 뒤에 어떤 숫자들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나오는지를 발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자리의 숫자를 예상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랍니다. 좋아요. 우리 개념 리뷰. 소수 나누기 소수를 할 때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 오른쪽 끝자리에 0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 자리씩 내려서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끝없이 나눌 수 있어요. 좋아. 그럼 우리 풀이 과정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12.7. 12.7 나누기 3.3을 해보자고요. 여기다 해볼까? 연습장 가지고 와서요. 3.3. 자, 이 문제 우리 규칙 찾아가지고 그 규칙 안에서 열 번째 자리 숫자 찾기예요. 소수 한 자리 수니까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되겠네. 좋아. 127 안에는 33이 네번 들어갈까요? 4, 3, 12, 4, 3, 10, 3번 들어가겠네요. 그쵸? 네. 4번이 아니라 3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3. 그럼 3, 3은 9, 3, 3은 9, 99니까. 자, 여기 빼주면은 17에서 9를 빼는 거니까 8이 되겠고, 11에서 9를 빼니까 2가 되면서, 우리 끝자리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서 계산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옮긴 후의 소수점이 뿅 올라가니까, 자, 몫의 소수점은 여기 찍힙니다. 3점으로 시작이 되겠고, 그리고 280 안에는 몇번 들어갈까? 한 8번쯤. 자, 그럼 83, 24, 83, 24니까 6. 맞네요. 자, 그럼 빼주면은 6에다가, 그 다음에 7에서 6 빼면 1이에요. 이것도 끝자리에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주면 160인데, 이160 안에는 몇번 들어갈까? 한 4번쯤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 3, 12, 4, 3, 12. 그래서 또 빼줬어요. 빼줬어요. 0또 내려줬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280이 또 나왔어요. 그럼 280 안에는 또 8번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8번 들어가니까 264가 될 거고, 또 빼주면 16에서 0 내려주면은, 160, 이거 몇번 나와요? 네, 4번. 그러면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계속 나눠도 84848484844가 계속 반복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3.84848484 어느 정도까지 적당히 어떤 수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지만 알아볼 수 있게 써주고 끝까지 끝나지 않아요. 점점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소수를요, 선생님 살짝 미리 귀띔을 해주면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자,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거든요. 무한히 계속 반복이 되는데 무한 소수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84가 계속 반복되죠. 되돌림, 되돌림, 되돌림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 순환, 순환, 순환, 순환 돼서 순환 소수라고 한답니다. 그때도 똑같은 문제로 나와요. 막 100번째 자리 숫자 구하라 이래요. 또 어차피 규칙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숫자가 반복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홀 숫자 자리는 8이고 짝 숫자 자리는 4가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보니까 소수 첫째 자리부터 무엇이 반복이 된다? 8과 4가 반복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되므로 소수점 아래 열 번째 자리의 숫자는 누구? 짝수 번째니까 4입니다. 자, 정답은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문제의 네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문제. 형광펜 들고. 포도 11.7kg을 한 상자에 2kg씩 팔아 팔려고 합니다.
이 포도를 남김없이 모두 담으려면 포도는 적어도 몇 킬로그램이 더 필요한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라고 그랬네요. 아, 어떤 문제는 상자에 담은 것만 팔 거야. 몇 상자 팔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남김없이 모두 포도를 조금 더 가져와서 꽉 차게, 알차게 상자에 담으려고 한대요. 자, 개념 콕콕. 우리가 나머지에 대한 문제는요. 상자에 담긴 물건만 팔 경우에는 나머지를 버리고 그 다음에 목만 생각해야 되는데 덫에어 모두 팔 때는 이 나머지에서 부족한 부분만큼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얼마나 더 필요한지가 되는 거고 주어진 조건은 포도가 얼마가 있었고 한 상자에 얼마씩 담는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자 포도 11.7kg을 2kg씩 담는다라고 했으니까 나눠볼게요. 그러면 5번 들어가고요. 10이니까 우리 친구들 여기서는요. 자연수 부분까지만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7인데 1.7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자를 뭐 2.4 상자에 담는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몫은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고 나머지가 1.7이 되는 거예요. 이므로 자, 5상자에 담고 1.7kg이 남습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포도를 모두 채워 담으려면 지금 한 상자에 2kg씩 담는데 1.7만 있어. 그럼 이제 2에서 1.7을 뺀 나머지 0.3kg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0.3kg이 적어도 더 필요합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를 잘 읽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 주세요. 자, 첸쌤의 한마디입니다. 서술형은 글로 쓰는 수학이니까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믿고 한줄한줄 써보세요. 오늘도 항상 응원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과연 이번 시간은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가장 먼저 다룰 개념은 바로 직각삼각형에서의 합동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두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SSS 합동.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SAS 합동.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ASA 합동이었죠. 총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했어요? 각각의 합동 조건마다 세 가지. 변이 세 개냐, 변 두 개와 그 끼인 각의 크기냐, 아니면 변 하나와 그 양끝 각 두 개냐. 총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우리 직각삼각형은요, 아주 특별해요. 왜? 한 각이 이미 90도 직각임을 알고 있죠. 그러면은 정보가 두 가지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합동 조건을 새롭게 배워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자, 두 직각삼각형은 다음의 경우에 서로 합동이다. 첫 번째 것부터 보면은, 자,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두 개만 같아도 돼요. 빗변의 길이 같고 한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요, 이 친구들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일단은 각 C와 각 F가 90도인 두 직각삼각형 ABC와 DEF에서, 자, 첫 번째 빗변의 길이 같다 했죠? 그러니까 AP와 DE가 같습니다. 변의 길이가 하나 같아요. 두 번째, 한 예각의 크기 같다 했죠? 각 B와 각 E가 같아요. 자, 삼각형에서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요, 나머지 한 개의 각의 크기도 당연하게도 같겠죠? 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따라서, 각 B와 각 E가 같고요. 각 A와 각 D마저 직각삼각형이니까 자연스럽게 같아져요. 변 하나에

양극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합동, 무슨 합동? ASA 합동이 되죠. 따라서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만 같아도 이두 직각삼각형은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합동 조건을 새롭게 영어 단어로 써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직각 영어로 하면 right angle이에요. 그래서 R 가져오고요. 빗변 hypotenuse라고 하거든요. 어렵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빗변은 H다.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자, 각 앵글이었죠. 따라서 한 예각 앵글까지 같은 합동이다 해서 RHA 합동입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합동, RHA 합동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합동도 있습니다. 뭐냐면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합동.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 사이드가 같은 합동, RHS 합동이라고 나타내고요. 얘는 증명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방금 각 C, 각 F 두 개가 90도인 두 직각삼각형 ABC와 DEF에서 AC, DF 요두 개가 길이가 같대요. 그러면요.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어떤 모양처럼? 밑에 있는 모양처럼. 이게 맞닿도록 붙이면요. 어떤 삼각형이 되냐면, 밑에를 잘 보면 90도끼리 붙었으니까 180도가 되죠? 그럼 얘네는 한 선분을 만들죠.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 둘이 같아지고요. 어떤 삼각형? 이 삼각형 ABE는요.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았어요. 각 B와 각 E의 크기가 같거든요. 뭐야? 그러면은 두 직각삼각형이 직각이죠? 빗변이죠? 한 예각의 크기가 같죠? 둘이 어떤 합동? 방금 전에 배운 RHA 합동이다.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 얘네 둘이 합동이 되네. 뭐만 같아도 빗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만 같아도 두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된다. 이 합동을 어떻게 부를 거냐? RHS 합동입니다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뭐만 판단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냐, 빗변이 같냐, 그 다음에 각이 같냐, 아니면 변이 같냐, 이것만 보신다면 합동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너무 어려워야 하면요, 직관을 이용하시면 돼요, 직관. 일단 같아 보이는 걸 먼저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기를 보면요, 일단 느낌상 얘네 둘이 먼저 같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을 비교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럼 삼각형 ABC와 삼각형 JKL, 이 친구들부터 먼저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직각삼각형은 보통 직각부터 써주니까 삼각형 BCA. 그다음 삼각형 직각에 해당하는 J부터 해가지고 뭔가 대응될 것 같은 JLK 요 순서대로 합동이 되냐 안 되냐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직각이죠? 둘 다? 빗변의 길이 13cm로 같죠? 나머지 한 변을 찾아보니까 5cm, 5cm 같네요. 얘네 둘은 합동이 됩니다. 직각이죠? 빗변 길이 같죠? 나머지 한 변의 길이 같죠? RHS 합동 요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얘네 둘도 뭔가 합동이 될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찾아보자 이거 적어 봅시다. 삼각형 GHA랑 I랑 삼각형 E 그러고서 합동인지 이제 대응각을 찾아보려고 보니까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뜯어봐야겠죠. 그럼 직각이죠? 13cm죠, 빗변이? 여기 40도인데, 여기 50도예요. 얘네 합동 아니잖아. 진짜 아닐까요? 아니죠. 왜? 우리 두 개의 각을 줬으면요, 삼각형에서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자동적으로 준 거예요. 여기가 몇 도예요? 50도잖아요. 여기가 50도이기 때문에, 뭐야. I랑 D랑 대응이 되네. I랑 D랑 대응이 되려면 F랑 H랑 대응이 되겠구나. 하고서, E, F, D 이렇게 만들고 얘네 둘은 합동이 됩니다. 어떻게? 직각이죠? 빗변 길이 13cm로 같죠? 한 각의 크기가 50도로 같죠? RHA 합동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깔끔하게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활용하면요, 각의 이등분선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좀 유추를 할수 있거든요. 자,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점 P에서 각을 이루는 두 변. 각이란 거는 사실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잖아요. 이 각각 OA와 OB를 우리가 변이라 그랬어요.

또 각의 크기가 같죠. 즉, 둘의 어떤 합동? RH, A 합동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 CP와 DP의 길이는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이번에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라 일단 한 점을 찍고 길이를 재봤더니 CP와 DP의 길이가 같았대요. 같고 나면은 그 결론이 뭐냐면 OP 쭉 이었을 때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각의 이등분선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똑같죠. 두 개의 삼각형, 삼각형 POC와 삼각형 POD, 요두 개가 뭐가 된다? 합동이 된다만 보이면 각이 같겠죠. 어떤 합동이 될까요? 직각이죠. 그 다음에 OP, 이 빗변을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 다음 거리가 같았으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죠. 무슨 합동? 둘이 RH, S 합동. RH, S 합동이니까 어떻게? 대응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즉, 각을 이등분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간단해요. 문제는 너무 쉬워요. 문제는 어떻게 하냐? 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점 P니까 두 개의 거리가 같아야 돼요. X는 4. 여기 거리가 같아요? 그러면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이 점이 존재해요. 그럼 여기가 35도란 말이에요. 여기가 35도니까 X는 몇이다? X도는 55도가 돼야 되죠? X는 55. 도 빼셔야 돼요. X도니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뭐다? 직관이 필요합니다. 뭐가 합동이 될지 먼저 판단부터 하셔야 돼요. 보면요, 우리는 이 삼각형이 합동일 것 같아요. 그래서 DE의 길이를 구해라 하면은 AT와 AE의 길이를 따로따로 구하고 싶고요. 여기가 2cm가 될것 같고 여기가 5cm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을 따지자면 정답은 7cm가 될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거를 이야기하셔야죠. 그러면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됨을 판단하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직각이죠, 둘 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싹 지울게요. 둘다 직각이죠? 그다음 빗변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빗변의 길이 같죠? 그러면은 RH S냐 A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S이기 때문에 RH S 합동임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RH A로 유도를 해야겠죠? 그럼 판단 잘 해보면요. 여기가 동그라미. 그다음에 여기가 X죠. 그럼 우리는 동그라미와 X를 더하면 직각삼각형이니까 90도가 나온다. 판단할 수 있고요. 또이 삼각형을 잘, 여기가 180도 나와야 되니까 90도 빼면 여기랑 여기 세모라고 하면요.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하면 90도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두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X랑 세모랑 같다. 즉, 아, 여기 X네. 그럼 뭐야? 한 예각의 크기 같으니까 둘이 어떤 합동이 된다? 삼각형 DBA와 삼각형 E, B로 가면 A죠? AC는요, RH, A 합동이 된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대응변 2cm, 5cm 합하면 7cm 정답이었죠. 또 가볼까요? 자, 직관. 직관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BE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여기 10cm에서 뭘 빼야겠다. AE를 빼야겠다라는 거죠. AE, 누가 봐도 몇 cm예요? 6cm예요. 왜? 얘네 둘이 뭐가 될것 같아요? 합동이 될것 같아요. 그 합동 근거를 어떻게 찾냐? 직각이죠? 빗변을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한 예각의 크기가 같아요. 따라서 삼각형 AED와 삼각형 ACD는요, 합동이 됩니다. 무슨 합동? RHA 합동이 돼요. 따라서 AE도 6cm가 되고, 그럼 BE는 몇 cm? 10cm에서 6cm를 뺀 정답은 4cm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요. 너무 간단하죠. 또 볼까요? 또 직관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보자마자 아 얘네 둘이 뭔가 합동이 될것 같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EDC 우리의 목표는 EDC를 구하는 건데 사실 얘는 여기랑 같아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38도, 여기는 52도. 그럼 우리 나머지 EDB의 크기가 128도가 되고요. 그럼 그거를 하나씩 나눠 가진다면 각 EDC의 크기는 128도를 2로 나눠준 68도가
사도가

되겠구나. 체크를 할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거 외압동인데 그래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직각이에요. R. 빗변이 공통이에요. H. 한 변의 길이가 같아요. S. 합동이라고요. RHS 합동 찾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연습할 때 직관으로 먼저 풀고 그다음 뭐 하자? 그다음에 근거를 찾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배울 개념은 뭐냐면 삼각형의 외심이에요. 보통 우리가 삼각형을 공부를 하면요. 삼각형의 총 다섯 가지 중심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할 거거든요. 다섯 개가 있어요. 삼각형의 외심, 내심, 무게중심. 여기까지 이세 개가 중고등학교 때 다루는 삼각형의 중심들이에요. 그다음 나머지 수심, 방심 이 친구들은 중등 교육 과정에는 없으니까 굳이 공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가장 첫 번째인 외심입니다. 외심. 자, 외심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접, 외접원부터 정의를 해줘야 돼요.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한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다각형에 있을 때 모든 꼭지점이 한 원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원이 다각형에 외접한다라고 합니다. 외가 바깥의 자예요. 바깥에서 접한다라고 하고요. 그 원을 다각형의 외접원이라고 할 거고요. 그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할 거다? 외심이라고 할 겁니다. 줄여서 외심. 자, 이 삼각형으로 보자면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점 A, B, C가 모두 이원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원이 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 되는 거고요. 이 외접원의 중심 O가 바로 이 삼각형의 외심 되는 겁니다. 외심.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외심,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구할까요? 하고 봤더니 특별한 성질을 지녀요. 삼각형에 이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각각의 변마다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요, 얘네가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 점이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이 삼각형의 외심이 됩니다. 뭐의 교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우리는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고요. 이 외심은 특별한 성질을 지녀요.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 즉 OA, OB, OC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왜 같아요? 정의상 외접원의 중심이고요.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바로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 되죠. 항상 반지름은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같으니까 아, OA, OB, OC 다 같구나.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게 외심입니다. 자, 궁금하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진짜 한 점에서 만나냐? 사실 생각해보면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세 점이, 세 직선이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려져서 삼각형을 만들거든요. 근데 특별하게도 이 외심은요. 삼각형의 세 수직 이등분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대요.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일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이 교점 O가 나머지 한 변의 수직 이등분선도 지난다를 보이면 돼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O에서 수선을 내리면 그게 이 BD와 CD를 이렇게 BC를 이등분한다.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이면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수선을 내렸을 때 BC가 절반으로 이등분된다. 이것만 체크를 하자 이겁니다. 그럼 뭐예요? 아, 얘네들이 뭔가 합동임을 보여야겠죠. 그 방향성을 유지한 채로 한번 증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점 O가 A, B의 수직 이등분선, AC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요. 이 각각의 삼각형 AFO, BFO, 그다음 AEO, CEO 요두 개가 각각 합동이 됩니다. 왜 합동이 돼요? 각 하나 같고요. 여기 길이 같고 하나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요. 변두개 사이에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각각의 삼각형들이 다 SAS 합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OA랑 OB랑 길이가 같겠네.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보라색 삼각형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적어주면 AOA와 OC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길이가 같다는 표시가 땡땡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볼게요. 길이가 같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등분한다잖아요. 이등분. 뭐가? O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그 수선의 발을 D라고 하면요. 삼각형 OBD와 삼각형 OCD 이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됨을 원해요. 어떤 합동이

되냐? 직각삼각형이죠. 둘다 직각삼각형. OBD와 OBC는 둘다 90도가 돼요. 그 다음에 OB와 OC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R 맞았고 H까지 맞았네요. 그 다음 나머지 여기 OD, OD 한 변을 공통으로 갖기 때문에 둘은 합동이 됩니다. 어떤 합동? RH, S 합동. 따라서 OBD와 삼각형 OCD는요 서로 합동이 됩니다. RH, S 합동. 최종적으로 할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B부터 D까지 요 길이와 C부터 D까지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즉 BD랑 CD랑 같으니까 OD는 BC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즉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O인데 그게 나머지 수직 이등분선도 지난다? 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삼각형의 외심은요. 삼각형의 형태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얘가 삼각형일 땐 삼각형의 내부에 예쁘게 존재해요. 근데 2번에 별표 쳐주세요. 직각 삼각형일 때는 어디에 존재하냐면 빗변의 중점에 존재합니다. 여기다가 별표 3개 적어주시고요. 둔각 삼각형일 때는요. 없는 게 아니라 생기긴 생기는데 어디에? 삼각형의 외부에 생겨요. 내부에서만 찾을 수 없을 뿐. 자, 그게 어떤 식으로 문제로 쓰이냐? 개념하기 문제 2번 보면요. 이 삼각형의 외심이다. 직각 삼각형인데 저 뭐가 삼각형의 외심이다. 그때 A, B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외심의 성질, 각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다니까 여기도 5cm, 여기도 5cm, A, B의 길이는 10cm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굉장히. 자, 이 삼각형 외심을 활용하면요. 어떤 거를 이용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OA, OB, OC로 잘랐을 때 하나씩, 각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다. 그러면 여기도 X가 되고요, 밑각이니까. 여기도 Y가 되고요, 여기도 G가 돼요.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X 두 개, Y 두 개, G 두 개, 다 합하면 180도 나와야 되니까, 하나씩 더하면 90도다. 요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두 번째. 요런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각 BOC의 크기는요, 정확하게 어디에 두 배가 되냐면 각 A의 두 배가 됩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요, 요 A부터 O까지 지나서 쭉 연장선 그었을 때 교점을 D라고 해볼게요. D라고 하면요, 여기 각의 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되고요. 여기 각의 크기를 X라고 하면 여기도 X가 되죠. 그러면은 왼쪽의 삼각형 OAB에 대해서 요 외곽, 요 크기는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이니까 두 배의 동그라미가 돼요. 이 동그라미, 요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 여기는요, 같은 논리에 의해서 두 배의 뭐가 되냐? 두 배의 X가 됩니다. 즉, 각 A는 동그라미 플러스 X인데요, 여기 BOC는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가 되니까 정확하게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X의 크기를 구해라. 그럼 뭐예요? 외심이니까 몇 배가 된다? 두 배가 된다. 따라서 각 X의 크기는요, 두 배인 130도다.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좀 간단하게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외심, 외심.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를 유지하고 있으면 여기도 27도가 돼요. 그럼 두 밑각 합하면 54도죠? 그러면은 180도에서 54도를 빼겠다. 각 X의 크기는 몇 도가 되냐? 각 X의 크기는 꼭지각이니까 126도가 된다.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볼까요? 자, 외심의 위치. 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 맞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자, 예각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 내부에 존재한다. 우리 방금 전에 배웠어요. 삼각형 내부에 있었어요. 자, 3번.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은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위치하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애매하죠?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은요, 이등변 삼각형에서만큼은 뭐랑 동일했어요? 이 친구는 사실상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과 동일했거든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외심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거 위에 위치? 아, 맞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4번, 둔각삼각형 외심은 존재하지 않냐?
아니에요. 존재해요. 다만 어디에 있을 뿐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외부에 있을 뿐 정답은 4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5번 직각삼각형의 중심은 빗변의 중점 맞다.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방금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쓸게요. 삼각형 외심을 활용할 거거든요. 이렇게 OA, OB, OC 쪼개졌을 때각 하나씩 더하면은 몇 도가 나와야 된다. 각 X와 20도 플러스 14도, 34도 다 더한 게 우리는 90도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56도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데요. 이거 왜 그랬죠? 이유가? 이등변이 다 되기 때문에 여기도 X, 여기도 20도, 여기도 14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개씩 더한 게 180도, 하나씩 더하면 90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점 O가 삼각형의 외심이다. 그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하라고 봤는데요. 중요한 거, 외심.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외심은. 삼각형의 외심은 뭐의 교점? 바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수직 이미 표시됐으니까 우리는 이등분이네? 이등분이네? 이등분이네? 요렇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럼 여기가 7cm면 여기도 7cm. 여기가 6cm면 여기도 6cm. 여기가 5cm면 여기도 5cm. 즉 삼각형 ABC 둘레의 길이는요. 두 배에 5 더하기 6 더하기 7 되기 때문에요. 12, 18, 즉 36cm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간단하죠? 자, 실전 테스트 한번 볼까요, 문제?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O가 지금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죠. OA, OAB와 OAC가 3대 2래요. 그럼 AOC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점 O가 도대체 뭔데?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빠르게. 뭐였죠?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의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에 존재한다?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란 소리예요, 외심. 무슨 말이에요? 외심이니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라는 성질을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알고 나면, 요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죠. 왜? 여기 각과 여기 각이 이등변 삼각형, 밑각의 크기 같아지니까, 요거 하나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거 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90도를요, 뭐 하셔야 돼요? 비례배분하셔야 돼요. 뭐, 3대2로 나누었을 때 2에 해당하는 만큼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3과 2를 더해서 총 5개 분에 몇 개다? 2개만큼 가져갑니다. 약분하셔서 18 만들어 주시고 2를 곱해 주시면 36도임을 체크해 주시는 거죠. 요 각이 36도예요? 그럼 요 각의 크기도 36도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 AOC의 크기는 36 더하기 36, 72를 어디서? 180도에서 빼서 구하는 거죠. 정답은 108도. 정답 5번.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 배웠는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두 가지를 배웠어요. 자,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무슨 합동? RH, A 합동이었고요. 자, 똑같이 빗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RH, S 합동이었죠. 요두 개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성질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외접, 외접원, 외심.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한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한 원이 있을 때이 원은 다각형의 외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원의 이름을 다각형의 외접원이라고 불러줬죠. 그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뭐가 됐냐면 외심이라고 불러줬고요. 그 외심, 삼각형에서는 특히 어떻게 만들었더라?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심의 성질, 뭐였냐면 삼각형의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같았고요. 그 거리가 각각이 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됐었죠. 이 외심의 위치, 어떻게 됐었냐면요. 예각삼각형은 삼각형의 내부에 있었고요. 직각삼각형은 삼각형 빗변의 중점. 둔각삼각형은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했었어요. 자, 외심을 활용해요. OA, OB, OC 나눴으면요. 이 각각을 더해주면 전부 합해서 90도 만들어 줬었고요. BOC의 크기는 각 A의 두 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까지 이렇게 배운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배운 개념을 활용해서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전책 15페이지에 10번 서술형 풀이를 포함해서 이제 하단 자막에 제시된 네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면 될것 같고요. 총 다섯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다섯 문제를 풀고 자료실에 있는 답안을 확인해 본 다음에 이 서술형 10번만큼은 여러분들께서 풀이 과정을 직접 적어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신다면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운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삼각형의 외심 내용이었는데요. 어렵지 않았죠?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활용해서 다음 시간 삼각형의 내심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식물의 에너지 사용과 저장과 관련된 중단원 실전 문제 9번부터 18번 문제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서 논술형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 유형 확인하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형에서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9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식물에서 낮과 밤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낮과 밤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기체 교환과 관련된 문제는요, 이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낮 그리고 밤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기체가 출입하는지 그 결과를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체 교환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빛이 강한 낮과 빛이 없는 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이 모두 다 일어나지만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광합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반면 밤에는요,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식물의 호흡은 낮과 밤 할 거 없이 항상 일어나는 작용이므로 호흡만 일어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호흡의 결과에 기체 교환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렇게 염두를 해두고요.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낮에는 가작용과 나작용이 모두 일어나고 있지만 밤에는 나작용만 일어나고 있으므로 낮에만 일어나고 있는 이 가작용이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낮과 밤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이 비작용이 바로 호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낮과 밤 한번 기체 교환 확인을 해볼게요. 자, 모두 다 일어나고 있지만 광합성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합성의 기체 교환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기체 교환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 밤에는요, 우리 산소를 흡수해서 영양분을 분해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해내고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 기체를 방출해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는 광합성, 나는 호흡, 그리고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용과 기체는 이렇게 쉽게 찾아줄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도 계속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자, 일단 우리 A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B는 산소라고 우리 찾아줬었거든요. 따라서 A는, 즉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맞고 산소, B는 여러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는 기체 맞습니다. 자, 그런데 3번 보시면요.

낮에는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더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낮에는 호흡과 광합성 모두 일어나지만 광합성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광합성량이 더 크므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계속 볼게요. 4번. 가에서, 즉 광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양분의 일부는 잘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 우리 호흡에 이용이 되죠.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낮에는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광합성에 이용된다. 자,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이라는 말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요, 그대로 우리 낮 시간 동안에 광합성의 재료로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또 기체 교환이기 때문에 낮 그리고 밤 가지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보기를 보니까 정말 낮과 밤이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1번. 낮과 밤 모두 기체 교환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느 효과가 더 커서 어떤 기체를 흡수하고 어떤 기체를 방출하는지 그 결과가 달랐던 거예요.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럼 밤 한번 볼게요. 밤에는 광합성은 일어날 수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흡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맞는 설명이죠. 3번. 낮에는 광합성만 일어나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 모두 일어나지만 이 광합성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던 겁니다. 따라서 3번이 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낮에는 호흡으로 방출됐던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광합성 재료로 이용된다. 방금 문제에 있었던 지문과 또 같은 지문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만약에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낮 중에서도 막 이제 막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거나 혹은 조금 흐려서 광합성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정확하게 같은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지만 반대로 호흡은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이 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체의 출입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 3번입니다. 12번 볼게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양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광합성을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포도당으로 생성을 해내지만 우리 녹말 형태로 엽록체에 저장했다가 주로 밤에 설탕 형태로 바뀌면서 체관을 통해 양분이 이동되고요. 필요한 기관에서 뭐 다른 세포들이 호흡을 할때 쓰거나 혹은 다른 기관을 구성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저장이 된다라고 해서 이 양분의 쓰임새에 대해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양분은 주로 낮에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낮에는요, 광합성 열심히 해서 막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이 아니라 밤에 설탕 형태로 체관을 통해서 양분은 이동했던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기도 왜 맞는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2번, 양파는 양분을 포도당 형태로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식물 종류마다 양분을 어떤 양분 형태로 저장하는지 그 형태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식물은 포도당, 혹은 녹말, 혹은 단백질, 지방,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양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분을 포도당 형태로 저장하는 식물이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양분은 저장이 되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생물들,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서 양분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4번.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요,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될 수 있다라고 이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녹말,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형태의 양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식물의 여러 기관으로 운반된 양분 중 일부는 식물이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양분은 이렇게 호흡을 하는 데 쓰이거나 구성 혹은 저장하는 데 쓰일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광합성

과정과 양분의 이동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우리 너무나도 친숙한 광합성과 호흡 그림이죠. 자, 이러한 문제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광합성 과정에서 이제 관여하는 이런 물질들의 이름을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특징들까지 우리 친구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그림을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가관과 나관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데요.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운반이 되고, 그리고 광합성의 재료로 쓰이고 있는 이 A는요, 물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물을 운반하는 관인 간은 물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또 다른 광합성 재료 B는 무엇일까요? 바로 입의 기공을 통해서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므로 기체의 이산화탄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요, 양분이 합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합성되는 양분의 형태는요, 가장 작은 당인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은요, 그냥 계속 포도당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차곡차곡 연결되어서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엽록체의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주로 밤에는요, 좀 이동하기 쉽게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이 양분이 변화하면서 이 양분이 필요한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나는요, 바로 체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또 다른 물질 하나가 산소 기체였죠. 이 산소 기체는 스스로 호흡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남는 기체는 이렇게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 A, B, C, D, E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요. 지금 선생님이 적은 것과 일치하는 것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3번 C,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찾는 것 정도는 우리 친구들 좀 쉽게 쉽게 잘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고요. 자, 그럼 이어지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A, B, C, D, E 그리고 가와 나에 대해서 더 자세한 특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내용까지 우리 친구들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A는 물이었죠. 기공을 통해서 식물 잎으로 흡수되었나요? 자, 우리 물은 뿌리를 통해서 물관을 통해 잎까지 제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공을 통해 식물 잎으로 흡수되는 것은 지금 이 그림에서 찾으면 B,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B는 뿌리에서 가를 통해 잎으로 운반된다. 자, 이게 바로 물 A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A라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3번. C는 주로 밤에 나를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는 가장 먼저 합성되는 양분 형태인 포도당이었거든요. 이 포도당이 이제 나, 즉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합성되는 형태는 C가 맞지만 우리 저장 형태는 D고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운반이 될 때는 이 형태로 이동을 함으로 C가 아니라 E라고 고쳐줘야 되므로 3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4번 D는 아이오딘, 아이오딘 알칼륨 용액과 반응하여 첨랑색을 나타낸다. 자, 우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으로 많이 등장했던 내용이죠. 이 광합성 산물로 정말 녹말이 형성됐니?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떨어뜨렸던 시약이 바로 이 아이오딘, 아이오딘 알칼륨 용액이었습니다. 자, 이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청람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되면서 녹말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녹말과 만나서 청람색이 되므로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5번. 광합성 과정에서 합성된 양분은요, 처음에는 포도당이었어요. 근데 얘가 E의 형태로 엽록체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될 때는 녹말인 D의 형태로 엽록체에 저장된다라고 해야 되므로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쭉 읽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든 기역은 잎에서 바로 사용되거나
혹은 일부가 니은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기억이 될 것이고 저장되는 형태가 니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양분, 바로 처음에 만들어지는 형태가 바로 포도당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장될 때는 물에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저장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녹말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염록체에 저장된 이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으므로 주로 물에 잘 녹는 디귿 형태로 바뀌어서 밤에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운반되는 형태는요, 양분의 형태는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따라서 디귿에 들어갈 말은 설탕이므로 우리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광합성 산물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합성 산물은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자, 일단 식물들의 세포 호흡으로 사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쓰인다라고 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혹은 식물체 자체를 구성하는 데 쓰이거나, 그래도 남으면 특정 기관에 저장을 하거나, 혹은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염두하면서 우리 보기 한번 볼게요. 기억,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된다. 그렇죠. 우리 광합성 산물로 만들어진 이 양분은요, 스스로의 몸체를 구성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자, 니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한다. 맞습니다. 우리 양분을 분해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되므로 우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모두 다 뿌리와 줄기에 저장할까요? 자, 일단 저장을 할 수는 있는데요. 모두 다 뿌리와 줄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물은 뭐 열매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식물은 뭐 다른 기관에, 잎에다가 막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이곳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주로 단백질 형태로 저장하는 식물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저장할 때요. 탄수화물 형태 혹은 단백질 형태 혹은, 단백질 형태 그리고 지방의 형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양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다양한 게 아니라 저장하는 기관도 식물의 종류마다 모두 다 달라서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탄단지 중에서도 단백질 형태로 주로 저장하는 식물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5개 나와 있는데 한번 각각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콩, 바로 이 콩이 단백질로 주로 저장하는 식물이었죠. 따라서 바로 1번이 답이고요. 그러면 감자는 주로 어떤 형태였나요? 바로 녹말이었습니다. 포도당은 이름과 어울리게 포도는 포도당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땅콩은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자, 고구마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의 몇 가지 음식물들 교재에 나온 것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8번 볼게요. 과일 나무의 줄기 껍질을 그림처럼 이렇게 껍질 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벗겨내면요. 이 부분만 싹 벗겨낸 거죠. 크고 좋은 과일을 얻을 수가 있대요. 자, 이렇게 벗겨놓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아주 신기하게도 이 벗겨놓은 위쪽 부분에 달려있는 과일은 굉장히 크고 탐스럽게 막 자라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과일은 작게 잘 자라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농사 기법을 환상박피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자어인데요. 환상, 그러니까 동그라미 환자에 모양 상자예요.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그 겉에를 벗겨낸다라고 해서 박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물관과 체관 중에 체관이 조금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내면은 체관이 통로할 수, 아, 체관이 지금 벗겨내지는 거예요. 즉, 양분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위쪽에서 이파리를 통해서 열심히 광합성을 하고, 이제 양분을 여러 각 기관으로 전해줘야 되는데요. 자, 내려오다가 양분이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위쪽에 양분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박피를 한 아래쪽까지는 양분이 도달하지 못해서 얘네들은 잘 자라지 못하고요. 일부러 이게 선택적으로 이 양분을 몰아가지고 더 탐스러운 과육을 얻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체간을 없애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과일들이 이제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기억.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이 양분이 밑에까지 이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줄기 껍질을 동그랗게 벗겨내면 체간이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양분이 아래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귿, 잎에서 생성된 양분이 동그랗게 벗겨낸 줄기의 아랫부분까지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과육은 비실비실해지고 위쪽이 더 크고 좋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실전 선오륜술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합성 산물의 저장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자, 이걸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는 물질로 세포 안에 많이 쌓이게 되면 삼투압이 높아져 식물 세포에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 포도당 열에 가 결합된 이 녹말은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삼투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저장을 할때 이렇게 잘 살아남기 위해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죠. 또한 녹말은 분자 구조가 크고 안정적이어서 식물이 오랜 기간 저장하기에도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투가 뭘까요? 우리 중학교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삼투라고 하는 현상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농도가 다른 두 물질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을 경계로 맞닿아 있냐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한쪽은 농도가 크고요. 한쪽은 농도가 낮아요. 예를 들면 이 한쪽에는 포도당이 5개가 들어있는데 한쪽에는 포도당이 1개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은 항상 평등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농도가 다른 두 물질이 맞닿아 있으면 항상 이 농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면 농도가 맞춰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이 포도당 자체가 직접 넘어가면은 농도가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것을 경계로 지금 나눠져 있냐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나눠져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기가 큰 물질은 직접 이동을 할수 없고 크기가 작은 물질만 이동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포도당이 직접 이동해서 농도를 맞춰줄 수 없으니 이것을 녹이고 있는 용매, 즉, 물, 이런 것들, 더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이동함으로써 농도를 똑같이 맞춰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삼투라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용매가 농도가 높은 곳에 있는 쪽으로 용매가 이동을 하면은 희석이 되면서 농도가 동일하게 맞춰지게 되겠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도당이 많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용매가 들어오면서 막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세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녹말로 저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포도당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녹말로 바꿔 저장하는 까닭을 위 자료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위에 있는 근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 그대로 저장하지 않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포도당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삼투압이 높아진다. 따라서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보관을 해야 세포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모범 답안 함께 볼게요.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 삼투압을 높입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삼투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자 구조가 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양분 저장하기에 적합합니다라고 이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잘 정리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다음은 가와나 지역의 과수원에서 낮과 밤의 기온에 대한 자료다라고 해서 가, 그리고 나의

지금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중에 어느 지역의 과일의 당도가 더 높을지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요,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고려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도란 무엇이다? 음식물에 들어있는 당의 농도고요. 이 과일의 당도가 과일 맛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우리 친구들 과일을 살때 당도 높은 거를 우리가 찾아서 사죠. 왜죠? 더 달고 맛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과일을 기르는, 재배하는 사람들도 이 당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는데 어떠한 기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당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나 낮 기온을 보니까요. 낮 기온은 모두 다 32도로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 밤 기온이 다르죠. 가는 밤 기온이 20도까지 뚝 떨어져요. 즉, 열대야가 없는 일반적인 밤 기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날을 보니까요, 밤 기온이 27도로 훨씬 높습니다. 즉, 밤에도 잘 식지 않는 열대야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서 기른 과일과 나에서 기른 과일 중에 어느 지역의 당도가 더 높을지를 우리 광합성과 호흡 관계로 고려해서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광합성은 어떻게 될지, 호흡은 어떻게 될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광합성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광합성은요, 낮 동안에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자, 그런데 낮에 지금 서로 기온이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광합성량이요, 가 지역이든 나 지역이든 같을 것임을 알수 있어요. 그쵸? 기온이 같으니까. 자, 그런데 호흡은 어떻게 될까요? 호흡은 낮과 밤할거 없이 항상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특히나 밤에 지금 보시면은 밤에는 광합성을 할수 없어서 낮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양분을 분해하면서 계속해서 호흡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밤에 지금 기온이 가는 20도고 나는 27도예요. 즉 온도가 나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호흡은요, 기온이 더 높은 지역에서 더 활발하게 호흡을 하기 때문에 가보다는 나 지역에서 호흡을 더 많이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광합성에는 차이가 없지만 호흡량이 나가 더 큽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낮 동안 열심히 만든 이 양분을 우리 호흡을 하면서 포도당이나 작은 당류를 계속해서 분해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그 당류는 누가 더 많을까요? 가가 더 많은 겁니다. 따라서 당도가 더 높은 지역은 가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열대야가 계속되면 식물은 호흡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그래서 광합성으로 생성한 양분이 많아지지만 호흡으로 소모하는 양분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저장되는 당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일 당도는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답을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논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생이 낮과 밤의 숲을 산책하고 작성한 수필의 일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가 먼저 보면요. 오늘은 맑은 날씨에 숲을 산책했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이제 산책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걷는 동안 느낀 점, 공기가 참 맑고 깨끗하다. 그런데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이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식물은 낮 동안 광합성을 하잖아. 아,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니까 더 맑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훌륭하죠. 자, 그리고 나 일기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밤늦게 조용한 숲길을 산책해 보았습니다. 근데 낮과는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단순히 어두운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공기가 무겁고 탁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생각을 해요. 왜일까? 이 과학적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낮에는 광합성을 하지만, 밤에는 광합성을 못 하기 때문에, 호흡만 일어나구나. 그래서, 밤에는 호흡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니까 숨쉬기 답답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너무 훌륭하죠? 자, 그렇다면, 낮과 밤의 숲속 공기 상태가 달라지는 이유, 이것을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 관련해서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앞에서 열심히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반복했었던 낮과 밤의 기체 교환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낮에는요, 광합성과 호흡이 모두 일어나지만 광합성량이 더

이산화탄소 흡수, 그리고 산소 발생,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 밤에는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공기가 무겁고 탁하게 느껴지는구나. 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범 답안 한번 볼게요. 낮에는 식물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내보낸다. 그래서 상쾌하구나. 반면,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산소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함으로 탁하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새로운 단원인 6단원 공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미술관 가서 명화를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경험 있으실까요?
1: 아, 물론 있죠. 특히 평소에 좀 교과서를 통해서 실제로 보고 싶었던 작품을 정말 마주하게 되면 정말 막 가슴이 막 뜁니다. 혹시 선생님도 좀 그러시나요?
0: 저도 비슷한데요. 그런데 그 감동이 너무 심해서 기절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거를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한대요.
1: 적과 흙. 바로 이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을 말씀하시는 거죠?
0: 와우, 쌤, 역시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스탕달이 19세기에 한 도시를 여행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쓰러질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심지어 최근에도 꾸준히 병원에 실려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1: 도대체 어떤 도시길래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0: 그곳은 바로 르네상스의 본고장 피렌체입니다.
1: 아, 르네상스.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뭐 3대 천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 맞죠? 네, 바로 그 르네상스의 천재들이 활동했던 그 도시죠. 아, 저도 이 스탕달처럼 기절하면 어떡하죠? 제가 너무 이 감동을 잘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0: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피렌체 어떤 도시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0: 자, 본격적으로 피렌체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일단 궁금한 게좀 있거든요. 이 중세에 뭐 경제와 정치 중심 도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이 피렌체에서 이 르네상스가 가장 이렇게 꽃피우게 된 걸까요? 네.
0: 피렌체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술에 전폭적으로 후원했던 한 가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 뭐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문화재단 그런 곳인가요?
0: 아니, 그거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피렌체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피렌체는 로마의 도시로 기원을 하였으며 번영한 무역업과 중세시대 금융업의 중심지로서 오랜 세월을 보낸 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탄생지가 되었습니다. 피렌체는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 유럽과 전 세계 도시들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0: 가장 핵심 도시 중 하나라고 말하죠. 그림을 하나 볼까요? 르네상스를 상징하는 그림,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프레스코화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고대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들의 모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앙에 있죠. 대부분 인물의 정체는 모호하거나 미묘한 세부사항이나 암시를 통해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되는 인물로는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아르키메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자라투스트라가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각각 플라톤과 헤라클레이토스를 통해 묘사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라파엘로는 프톨레마이오스 옆에 자화상을 포함했습니다. 이 그림은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인 정확한 원근법 투영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하며 라파엘로는 이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철학과 유럽 문화의 부활과 같은 이 그림의 주제는 연극, 공학, 광학, 기하학, 생리학, 해부학, 역사, 건축 및 미술에 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개인적 추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테네 학당은 라파엘로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로 여겨지며 그의 걸작이자 르네상스 고전 정신의 완벽한 구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르네상스 기를 이끌어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코시모 데 메디치인데요. 이탈리아인 은행가, 정치인 및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사실상의 피렌체 통치자로 군림했던 메디치 정치 세력의 창시자죠. 코시모의 권력은 은행가로서 비롯한 그의 엄청난 재력을 통해 생겨난 것이며 교육과 예술, 건축 분야의 대후원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문서 수집에 관심이 많았는데 1443년 산 마르코 수도원 안에 메디치 가문 도서관을 만들어서 보관하였습니다. 메디치 가문 도서관은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의 창고였으므로 인문주의에 꽂힌 르네상스의 기초가 되었죠. 그리고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끈 건 그의 손자 로렌초 데 메디치였는데요. 그는 외교관이자 정치인이었으며 학문과 예술인들의 후원자였습니다. 보티첼리와 미켈란젤로 같은 예술가들을 후원하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면에서 예술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메디치 가문의 헌신적인 후원 덕분에 피렌체는 지금도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피렌체 대성당의 웅장한 돔,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된 걸작들까지 보고 나면 문화라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 메디치 가문,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은행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그 돈으로 도시 전체를 말 그대로 예술의 도시로 만든 거네요. 네.
0: 특히 로렌초 데 메디치는 위대한 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1480년 나폴리 왕국과 전쟁 위기가 닥쳤을 때 직접 나폴리로 건너가 평화 조약을 맺어 도시를 구한 덕분에 붙여진 거죠. 그의 탁월한 외교력이 빛을 발한 겁니다.
1: 피렌체의 예술가들을 지원한 것에서 나아가서 위험에서 구한 그런 영웅이었군요. 예, 그런데 단순히 지원만 해준다고 해서 이 수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진 않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좀 특별한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0: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어요. 로렌초 데 메디치는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고는 궁전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메디치 가문의 자녀들과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기도 했죠.
1: 마치 요즘에 이 아이돌 연습생들처럼 이 생활부터 뭐 교양, 그리고 교육,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거죠?
0: 맞습니다. 이런 혜택 덕분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이 도시 피렌체에서 재능을 꽃피운 겁니다.
1: 그럼 지금부터 이 피렌체를 빛낸 천재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즉, 신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인간의 이성과 잠재력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잠재력을 연구했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테네 학당의 중심에 위치했던 겁니다. 르네상스기를 밝힌 천재들이 문학, 미술, 조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는데요. 이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이 거장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피렌체에서 추방당한 뒤에 인류에 남은 대서사시, 신곡을 쓴 정치가이자 시인 단테가 되겠습니다. 이 단테는 피렌체에서 1275년부터 1294년에 걸쳐서 약 20여 년간 신학을 비롯해서 다방면에 걸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브루네토 라티니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곡이라는 작품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단테는 중세의 스콜라 철학을 깊이 연구를 했고요. 스콜라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또한 배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단테의 대표작인 신곡은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에 이끌려서 지옥에 가고 지옥보다는 고통이 덜한 연옥을 지나 끝으로 베아트리체에게 안내돼서 천국에 간다라는 기독교 사상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단테는 결국 피렌체의 내전에 휘말려서 추방이 되었고 긴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라벤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말라리아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죽은 후에도 고향 피렌체로 돌아오지 못했고 라벤나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피렌체 정치사에서 억울함을 당했던 또 다른 사람, 마키아벨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69년 피렌체에서 태어난 마키아벨리는요, 1498년부터 1512년까지 피렌체 공화국 제2 서기국의 서기장을 역임했습니다. 그가 메디치가의 군주에게 바치는 짧지만 강력한 원칙이 담긴 군주론이라는 책자를 보게 되면 정말 냉혹한 인물상이 그려지게 되는데요. 당시 마키아벨리는 정치에서 추방당했지만 당시 공직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메디치가의 어필하는 자기소개서 성격도 그래서 가미되어 있었던 책입니다. 1513년 발표한 이 군주론에서 위대한 군주와 강한 군대, 풍부한 재정이 국가를 번영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군주는 어떠한 수단을 취하더라도 허용되어야 하고, 국가의 행동에는 종교 및 도덕적 요소는 첨가할 것이 아니라는 마키아벨리즘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정치 사상은 일찍부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2007년 11월 네이처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에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습니다. 1452년 피렌체 인근에서 태어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의 정신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화가이자 발명가, 건축가, 해부학자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융합의 시대를 개척했던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는 새를 보면서 인간도 하늘을 날수 있다고 믿으면서 비행기계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또 당시 교회에서 인체 해부를 금기시했지만 다빈치는 사실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인체를 해부하고 이 내부 구조를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다양한 해부 소묘와 비트루비우스적 인간도 그려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리콥터와 잠수함,
낙하산까지

0: 설계를 했는데요. 인간의 창의성과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했던 르네상스 정신을 직접 보여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요. 미켈란젤로가 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거장인데요. 피에타, 다비드상, 최후의 심판 등 정말 수많은 걸작을 남긴 예술가입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메디치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예술 활동을 했는데요. 그 일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사티로스라는 납작코에 희죽거리는 입을 한 늙은 목축의 신을 조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렌초란 사람이 지나가다가 노인의 이는 몇 개 빠지는 법이란다 라고 농담처럼 건넸죠. 잠시 후에 다시 정원을 찾았을 때 미켈란젤로가 이빨 한 개를 빼서 완벽한 노인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해요. 그러자 이 로렌초가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후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가가 신과 가장 가깝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진흙에서 생명체를 창조했듯이 조각가는 돌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낸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다비드상도 대리석 덩어리에서 끌어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조각 재료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그리스 조각에서 받은 영향으로 완벽한 육체를 구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라파엘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라파엘로는 조화와 균형의 천재였는데요. 색채, 구도, 인물 배치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이 라파엘로는 특히 성모 마리아를 그린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시스티나 성모, 초원의 성모, 이러한 수많은 성모상을 남겼는데요. 그가 그린 성모 마리아는 엄숙하고 경건하기만 한 중세의 성모와는 달랐습니다. 온화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한 명의 어머니로 표현을 해냈던 것이죠. 하지만 라파엘로는 놀랍게도 37세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다빈치가 67세, 미켈란젤로가 89세까지 산 것과 비교하면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죠. 하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남긴 작품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 자, 오늘 피렌체 여행 어떠셨나요?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빛낸 인물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야,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0: 저는 솔직히 이런 분들은 역사 속에서만 이렇게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 미켈란젤로는 엄청나게 까칠하고 또 좀 고집불통이었다라고 해요. 약간의 대인기피증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메디치가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것 자체가 미켈란젤로한테는 하나의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다작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완성한 건 20여 점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고쳤던 거죠.
1: 역사에 남은 천재들이지만 같이 일하기엔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0: 맞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오직 이 그들의 재능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준 거니까 그 또한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좋습니다. 이렇게 박세훈 쌤과 함께한 오늘 피렌체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도시로 떠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
3: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4: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5: You need some hot water?
6: Oh, yes.
4: 어린 학생들이
5: This one.
4: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8: 앉으세요.
4: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오늘 두 번째 대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열심히 같이 잘 공부했지요? 좋아요. 정말 정말 기특해요, 우리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도 잘 올려주고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질문도 이렇게 올려주고 같이 소통하면서 앞으로 남은 강의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오늘은 우리 북투 교재 준비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서술형 평가 연습하고 그 뒤에 활동하기까지 같이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봐야겠죠? 지난 시간의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름과 겨울에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여름과 겨울에 우리나라는 기후가 굉장히 많이 달랐죠. 여름에는? 맞아요. 굉장히 덥고 습한 특징이 있었고 겨울에는 아주 춥고 건조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요? 그렇죠. 바로 바람, 바람의 영향 때문이죠. 여름에는 어디에서부터 어떤 바람이 불어오죠? 맞아요. 남쪽에 있는 바다에서부터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여름은 덥고 습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겨울에는 어디에서? 그렇죠. 북서쪽에 대륙에서부터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의 겨울은 춥고 그 다음에 아주 건조한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죠. 바로 바람의 영향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북투 교재 계속해서 공부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북투고요. 40조 펴주면 되겠죠. 같이 필기할 필기 도구 잘 준비하고요. 이렇게 서술형 평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미리 혼자서 글 쓰는 연습 미리 하고 오세요. 알겠죠? 그래야 우리 친구들 실력이 더 쑥쑥 늘 거예요. 아, 나는 그냥 강의 들으면서 같이 해야지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혼자 시간을 내서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좋아요. 알겠죠? 먼저 연습하고 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유정이가 한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으로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유정이가 선생님께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읽어봅시다. 선생님, 인천과 강릉은 위도가 비슷한데 강릉이 인천에 비해 겨울에 더 따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지금 여기서 유정이는 인천과 강릉 왜 기온이 다르게 나타나나요?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문제 아래에 이렇게 기후도를 예시로 잘 줬지요. 여기서 우리 힌트를 얻어서 답변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인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인천 찾아서 동그라미. 자, 인천은 영도네요. 영도. 그 다음 강릉은 여기 동그라미 약 2도 정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비슷한 위도라는 것은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는 건데 왜 인천과 강릉 가로로 그었을 때 비슷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이 인천보다 더 따뜻한가요?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을 잘 적었나요? 어렵지 않죠? 자, 문제에서 이렇게 인천

강릉 지역의 이름을 썼다고 해서 헷갈릴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배웠듯이 인천 어디예요? 그렇죠. 황해 서해안을 뜻하는 거고, 강릉은 어디예요? 맞아요. 여기 동해, 동해를 뜻합니다. 우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겨울에 동해가 서해보다 더 따뜻한 이유를 같이 공부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자, 여기, 커다랗고 높은 산맥, 태백산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이 산맥이 어느 정도는 막아주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동해안은 조금은 더 따뜻하다. 라는 것이 있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서해안보다 동해의 수심이 훨씬 깊다라고 했죠. 수심이 깊을수록 그만큼 물의 양이 많은 거니까 그 물의 어떤 열이 잘 식지 않습니다. 서해안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식어요. 그래서 동해안이 겨울에 조금은 더 따뜻할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백산맥 적어주어야겠죠. 이게 키워드예요. 태백산맥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이란다. 두 번째로는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기온이 더 높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자, 1번 문제 잘 해결했나요?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 지도를 보고 제시어를 모두 사용해서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을 쓰세요라고 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기후가 아니라 무엇을 나타냈다? 강수량을 나타냈다. 자, 연 강수량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제시어를 모두 사용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제시어가 북부지방이죠. 북부지방이라고 하면 여기 위쪽 북부지방이 되겠고요. 남부지방도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이쪽 밑에를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제시어 두개다 써야 되고 강수량 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내용을 적으라는 것이겠어요? 그렇죠. 북부지방, 남부지방 강수량을 비교하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그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기 이렇게 힌트 잘 줬어요. 색깔로 강수량을 표시했습니다. 색이 점점점점 진해질수록 강수량이 많고, 색이 옅어질수록 강수량은 줄어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북부지방 색깔이 어떻죠? 색깔이 더 옅은 색깔입니다. 아, 남부지방보다 북부지방의 강수량이 더 적구나.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도 찾을 수 있겠죠? 이거를 말로 정리하면 됩니다. 의미만 통하면 돼요. 문장을 반드시 똑같이 정확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만 통하면 돼요. 자, 북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올수록 강수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적어도 의미 충분히 통하고,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의미 통하겠죠. 자, 예시 답안입니다. 북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 늘어난다. 그렇죠? 그다음 남부지방에서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강수량 줄어든다. 또는 북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강수량이 적다. 이런 식으로 의미만 통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월별 자연재해 발생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점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알수 있는 점을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에 나타난 어떤 정보를 그 무엇이든 적으면 돼요. 알겠죠? 꼭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그래프에 나타난 정보라면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월별 1월부터 12월까지 자연재해가 언제 얼만큼 발생하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막대의 색깔에 따라서 어떤 자연재해인지도 구분을 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일단 막대의 길이가 우리 눈에 띄지요. 아, 7월과 8월에 막대의 길이가 가장 기네.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났겠구나. 이런 점을 적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눈에 띄나요? 맞아요. 선생님은

이 노란색 막대가 눈에 띄네요. 아하, 7월, 8월, 우리는 이때를 여름이라고 하죠. 여름에는 노란색의 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겠구나. 이런 점을 적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초록색 막대예요. 초록색 막대 9월, 10월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체로 이 시기를 가을이라고 하죠. 아, 가을에는 초록색 태풍의 피해가 크겠구나.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은 뭐 1, 2월, 11월 이런 때를 적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글로 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있죠?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는 주로 여름에 집중된다.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름에는 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다. 그리고 가을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등등등 이 그래프 속에서 답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 4번 봅시다. 다음 내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읽어보기 전에 문제 먼저 체크할게요. 누가 할수 있는 노력을 쓰라고 했죠? 그렇죠. 국가가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을 적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간혹 가다가 여기 잘 해석하고 여기다 답안에다가 국가가 하는 노력을 적어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문제에서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빠, 이번 주말에 가기로 했던 벚꽃 축제가 취소되었다는구나. 오빠가 이야기하죠. 기후 변화로 벚꽃이 너무 빨리 피었다가 져버렸대요. 자, 여기 체크합시다. 벚꽃이 너무 빨리 피었습니다. 자, 이렇게 봄꽃이 빨리 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날씨가 금방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겨울이 그만큼 짧아져서 봄이 빨리 왔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 겨울이 짧아진 거구나. 자, 그다음 정원이. 지난 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아 빙어 축제가 취소되었잖아요. 자, 여기도 체크. 얼음이 얼지 않았다. 왜 얼음이 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기온이 어느 정도 낮아야, 기온이 낮아야 얼음이 얼 텐데, 물이 얼 텐데, 기온이 그만큼 낮아지지 않은 거죠. 아,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졌구나. 이러한 점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엄마가 말씀하시죠.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일 수도 늘어나서 걱정이네. 이렇게요. 자,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일 수가 늘어났다. 자, 폭염이라고 하면 무엇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기온이 높아져서 아주아주 아주 무시무시한 더위다라고 했었죠. 여름에 일어나는 자연재해입니다. 여름이 길어져서 폭염일 수가 늘어난다. 자, 이네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다라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구나.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는구나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을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노력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우리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으로서? 그렇죠. 일단 가장 먼저 쓰레기 양 줄일 수 있겠고요. 그 방법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뭐 장바구니를 사용한다. 그런 것들 될수 있겠죠. 또? 맞아요. 우리 자동차. 자동차에서 아주 아주 많은 양의 온실가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런 점들을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중교통, 그 다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쓰레기를 줄인다. 장바구니를 이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문제 볼게요. 19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 까닭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1960년 초반 우리 인구 분포도가 나와 있죠. 설명 읽어볼게요. 1960년대 이전에는 우리나라 남서부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고
북동부 지역의 인구 밀도는 낮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남서부 지역에는 인구 밀도가 높고, 남서부라고 하면 이 아래쪽을 뜻하겠죠. 남서부에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북동부에는 왜 사람들이 적게 살았나요? 이 시기가 도대체 어떤 시기이길래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960년대 이전은 어떤 시대였죠? 맞아요. 키워드 들어가면 되겠죠. 산업화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아갔다? 그렇죠. 농사 지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에 이 시기에는 농사를 짓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답안 작성하면 돼요. 1960년대 이전 우리나라는 주로 어떤 농사? 벼농사 중심의 농업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넓은 평야가 펼쳐진 이 남서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될수 있겠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인구 이동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끼친 영향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과 이 화살표의 굵기, 선의 굵기로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얼만큼 이동을 했는지를 나타냈어요. 이 지도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친구들도 아마 눈에 잘띌 거예요. 서울로 아주 많은 이 화살표가 향하는 것을 볼수 있고, 그 화살표의 두께도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또 부산으로 온 사람들도 아주 많이 보입니다. 자, 이러한 인구 이동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이쪽이 수도권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수도권뿐만 아니라 또 부산도 있어요. 여기 남동쪽 해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사회에 암기에서 적는 문제보다 우리가 지금 계속 풀고 있는 것처럼 자료를 해석해서 그 속에서 힌트를 얻어서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쵸? 잘 따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된다. 또는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의미가 통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다음 그래프를 보고 해당 지역의 인구 변화로 생긴 문제를 쓰래요. 문제. 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먼저 이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낯설지 않은 그래프죠? 좋아요. 제목을 보니까 촌락의 인구 변화입니다. 1960년에서 2022년이 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것을 한눈에 잘 살펴보기 위해서 쭉 반으로 나눠주세요. 보면 이 파란색이 유소년층이죠. 자, 유소년층 1990년에 169만 명이었는데 2022년이 되면서 33만 명으로 쭉 줄어들었습니다. 유소년층이 줄어들었구나. 그 다음 여기 주황색, 노란색인가요? 주황색 이 표시는 청장년층인데 504만 명에서 272만 명으로 쭉 줄어들었죠. 청장년층도 그만큼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보라색, 노년층인데 노년층은 77만 명에서 146만 명으로 늘어났네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유소년층, 청장년층 우르르 빠져나가고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까요? 혹은 줄어들까요? 맞아요. 이 지역은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부분 많이 공부했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그렇죠.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 지역의 빈집이 늘어날 거고, 또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다 보면 생활 편의시설도 줄어들고, 노인

복지 문제도 생기고 그러한 점들을 우리 답안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빈집, 일손 부족, 그리고 노인 복지 문제, 또 편리한 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진다. 이러한 것들 우리 친구들도 답안 잘 적었죠?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서술형 평가 마지막 8번 문제 만나볼게요.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각각 쓰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은 왜 수도권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드는지, 도대체 수도권이 어떤 곳이길래 그 이유를 기억 부분에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뒤에 내용도 살펴볼게요. 이로 인해 나타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나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행정기능의 일부를 분산하기 위해 과천에 정부 과천 청사를 건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이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어떤 것이 되겠어요? 그렇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적어주면 되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답안을 차분하게 작성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작성해 봅시다. 수도권이 어떤 곳이길래 왜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기억나죠? 사람들은 결국에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다라고 했어요. 수도권에 산업이 발달해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 부분 적을 수 있겠죠? 또! 그렇죠. 우리 수도권에는 교육, 의료, 뭐 문화, 이러한 생활 편의 시설들이 아주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곳에 그냥 걸어가면 얼마든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학교도 갈수 있고, 영화관도 갈수 있고. 맞죠? 자, 그런 부분 우리 기억에 적어줄게요.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또는 여러 종류의 편의 시설, 그리고 편리한 서비스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수도권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항상 도로가 막혀 있는 교통 혼잡 문제,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이런 다양한 것들 우리 친구들 니은에 적으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주택이 부족해진다. 그리고 교통이 혼잡하다. 이런 내용 잘 적을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우리 서술형 평가 문제 어렵지 않게 잘 해결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활동하기 하러 가봅시다. 네, 여러분 이제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재미있게 활동하기 같이 해보자고요. 북투교재의 42쪽입니다.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가로세로 열쇠예요. 우리 친구들도 가로세로 열쇠 잘 풀어봤나요? 좋아요. 혹시 어려운 게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복습해보도록 하세요. 먼저 가로 열쇠부터 해결합니다. 첫 번째, 1번 가로. 많은 비가 내려서 하천이 흘러 넘쳐서 주변 땅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다. 자,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자연재해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무엇일까요? 하천이 흘러 넘쳤다. 그렇죠. 홍수가 되겠죠. 자, 1번 가로, 홍, 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가로 해결해 볼까요? 겨울철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무엇이 내렸다? 그렇죠. 눈이 내리는 현상입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의 종류 중에 하나네요. 자, 눈이 많이 온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눈설자를 써서 폭설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2번 가로, 여기 폭, 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기후가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변화하는 현상이다. 짧은 시간 변화한 게 아니라 우리 평균적인 대기 상태인 이 기후가 변화합니다. 자, 이것을 네 글자로? 그렇죠. 기후 변화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로. 기, 후, 변, 화. 우리 친구들도 잘 해결했죠. 마지막 4번 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번에

0: 때 부르는 말. 그렇죠. 사계절이 되겠죠. 사, 계, 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 세로 열세 해결해 볼게요. 1번. 1년 동안 일정한 곳에 내린 물의 총량입니다. 자,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총량을 우리는 이렇게 불렀죠? 세 글자. 그렇죠. 강수량 되겠습니다. 강, 수, 량. 강수량.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2번 세로입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매우 심한 더위다. 더위, 여름에 나타나는 자연재해겠죠. 2번 가로는 폭염이 되겠죠. 자, 폭, 염 적어줄게요. 네. 그 다음, 3번, 대기의 온도. 대기의 온도, 공기의 온도라고도 하죠. 기온입니다. 기, 온. 자, 마지막. 중국과 몽골 사막의 모래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옵니다. 모래먼지라고 하면 황사가 되겠죠. 황, 사. 자, 이렇게 가로, 세로, 열쇠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넘기면 또 다른 활동하기가 있어요. 자, 우리 이런 형식은 처음 만나보는데, 사랑이가 쓴 일기예요. 이 일기에 각 번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기 위해서 우리 OX 퀴즈를 풀어봐야 됩니다. 준비됐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인구 밀도는 일정한 넓이 안에 사는 사람의 수로 인구의 밀집 정도를 나타낸다.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렇죠. 맞았죠. 우리 인구 밀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맞았으니까 1번에 흐림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19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남동쪽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밀도가 높았다. 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그렇죠. 여기 1960년대 이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B 틀렸습니다. 우리 이 뒤에 있는 설명은 바로 1960년대 이후에 대한 설명이지요. 따라서 땡. X니까 버스가 되겠네요. 버스. 자, 2번에 버스. 자, 그 다음 3번. 오늘날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는 학업이 들어가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인구가 빠져나가면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되겠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주택이 부족하겠어요? 빈집이 늘어나겠죠. 교통이 혼잡하겠어요? 아니죠. 도로가 뻥뻥 뚫려 있습니다. 틀렸으니까, 아, 4번의 상추구나. 자, 그다음 마지막 5번 볼게요.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서울로 이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핏 보면 맞아 보이는데 삐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을 서울이 아닌 다른 곳, 비수도권으로 옮겨야겠죠. 서울로 옮기면 서울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은 삐 틀렸다. 천하장사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OX 퀴즈 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빈칸 채워볼게요. 짜잔!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각각의 내용. 우리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 일기를 쭉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대단원 내용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자, 우리 2단원, 우리나라 지리 탐구 부분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점 또는 더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 지인쌤이 바로 달려가서 답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오늘 정말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마지막 대단원, 세 번째 대단원으로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0: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가 대단원, 이단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4시간 동안 북1과 북2를 통해서 대단원, 이단원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먼저 대단원 정리 학습으로 대단원, 이단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북1 교재 72쪽입니다.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요,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거의 의미 공부했었죠. 선거가 무엇이냐? 선거는요,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무엇으로 뽑는 일? 그래요, 투표로 뽑는 일이 선거입니다. 자, 선생님이 투표와 선거의 차이를 잘 기억해라라고 했죠. 선거는요, 국민을 대신할 대표를 투표로 뽑는 전체적인 과정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투표라는 것은 내가 지지하는 어떤 후보자를 표시하는 행동, 그것이 투표이지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선거의 역할을 공부했습니다. 선거는 어떤 역할을 할까? 자, 국민이요, 나의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국가 운영에 반영할 수 있어요. 국민 주권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거를 통해 대표로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은요, 국민을 대신해 일할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땅히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힘이 있다, 그런 정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대표가 일을 잘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한 네 가지의 선거 원칙 공부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정한 나이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 보통 사람들도 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통 선거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평등 선거는 성별, 재산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수의 표를 행사하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누구나 같은 수의 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접 선거, 다른 사람이 대신하지 않아요. 유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밀 선거, 비밀이에요.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비밀로 하는 거죠. 자, 보통 선거는요, 모든 국민의 뜻을 담기 위한 선거 원칙. 평등 선거는요, 모든 국민의 뜻을 공평하게 담기 위한 선거 원칙. 직접 선거는요,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지 않기 위한 선거 원칙. 그리고 비밀 선거는요,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선거 원칙들이 모두 다 지켜져서 선거가 이루어질 때그 대표가 국민들이 뽑은 대표라고 할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국가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란 일을 하는 기관, 국가 기관인데요. 자, 우리는 국회, 정부, 법원이 하는 일을 공부했었죠. 자, 국회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무엇을 만들고 고치거나 없애요?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없애요. 입법에 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부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이 외에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도 하고요. 국정감사도 하고 인사청문회도 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정부는요,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국가기관이죠. 자, 그래서 실행한다 해서 행정부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정부의 조직도 봤었죠. 정부에는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관, 차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법원은요, 법률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을 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자,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죠. 우리가 뭐 삼심제도부터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개한다. 자, 그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이 어떤 것들을 재판하냐면 개인 간의 갈등을 해결해줘요. 민사재판. 그리고 개인과 국가,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도 해결해줘요. 자, 이런 것들은 행정재판이라고 했고요. 또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지요. 형사재판도 합니다. 자, 법원은 법을 맡아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법부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니까 각 국가기관마다 하는 일이 다르지요. 자, 국가 권력을 나누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기관이 국가 권력을 나누는 까닭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권력 분립이 필요한가요? 국회, 행정부, 법원이 서로 견제하여 균형을 이룰 때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보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국가기관에서 법도 만들고 막 법에 따라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오라, 난 안 틀렸어, 재판까지 내린다면 이런 일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권력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자, 다양한 권력 분립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가요, 행정부와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요.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거죠. 자, 그리고 대통령이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어요. 즉,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것은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재판관이요, 법률이나 정책이, 그러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이 헌법, 우리나라 최고의 법, 헌법에 어긋나는지 어긋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중단원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민주주의에서는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자, 미디어의 의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는요,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 미디어입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미디어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일단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겠죠. 자, 그리고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 중요한 사회의 중요한 가치나 규범을 전달하는 일도 하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사회 문제에 주목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조금은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디어 때문에 우리는 비판적으로 이용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허위 조작 정보가 많기 때문이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까닭, 사실과 다르나 진짜처럼 보이도록 꾸민 무엇? 허위. 허위가 뭐예요? 가짜죠. 거짓이에요. 이것을 조작했어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민주주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요, 정확한 정보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공부를 했습니다. 네 가지 방법 있었는데요. 출처를 확인해요. 출처라는 건 뭐예요? 너 어디서 왔니? 이 정보 누가 만들었니? 어떤 기관이 만든 거니? 어떤 날짜에 만들어진 거니? 자, 이게 출처입니다. 신뢰성을 알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목에 주의를 하라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제목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용도 항상 함께 확인을 해라. 자, 그리고 근거 자료를 확인해라. 자, 어떤 정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하는데 이게 타당한 건가? 근거 자료를 확인해라. 자,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죠.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대단원, 2단원의 핵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요, 우리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1번부터 14번까지만 풀어볼 거예요. 남은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1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어떤 활동을 하는 장면입니까? 자,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요, 대통령 선거에서 기표소에 들어가서 지지하는 후보를 표시하고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를 투표로 뽑는 일, 이거 무엇입니까? 선거이지요? 자, 그럼 정답 몇 번이겠어요? 1번, 선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찾아볼게요. 1번, 국민 주권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맞죠? 선거는요, 국민 주권을 실천하는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국민이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국민이 항상 모여서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대신할 대표를 선거로 뽑는 거죠. 자, 2번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표를 뽑는 거 맞고요. 국가의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보다 대표가 더 많은 주권을 갖게 되나요? 아니죠. 민주주의에서는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대표는요, 국민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틀렸어요. 5번, 대표에게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선출이 되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4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친구들.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선거의 역할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사람이요, 당선이 되었어요. 최다 득표를 받았나 봐요. 국민이 저를 뽑아주신 뜻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당선 소감을 이야기하네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선거의 역할 찾아봐요. 1번. 선거에 참여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만약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요, 그 혜택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고요. 2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죠. 맞아요.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에 따라, 그렇죠? 국민의 뜻을 선거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번, 대표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겠죠. 4번, 대표를 뽑고 나면 더 이상 정책에 신경 쓸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대표를 뽑고 나서도 대표가 일을 잘하는지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5번, 어린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후보만 당선이 될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요, 어린이 안전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요, 교육이나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지역의 대표는 교육이나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겠죠? 즉,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린이 안전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후보만 당선될 수 있다. 이 보기는 옳지 않죠. 자, 그럼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다음 중 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네 가지 선거 원칙 떠올리면서 보기 볼게요. 1번, 주변

사람들이 많이 뽑는 후보자에게 투표해요? 아니죠. 내 생각대로, 내 소신대로 투표를 해야죠. 모든 국민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보통 선거죠.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해야 해요? 비밀이에요? 비밀 선거죠. 다른 사람이 투표를 대신할 수 없고 자신이 직접 투표해야 해요? 직접 선거죠. 5번, 성별, 재산, 학력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수의 표를 행사해요? 평등 선거죠.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친구들. 다음의 대화에 나타난 선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사람들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자, 지금 투표 사무원이요, 투표 용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표씩 투표할 수 있어요. 모두 다한 표씩 투표할 수 있어요. 같은 수의 표를 행사하는 것은 평등 선거의 원칙이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기억에 들어갈 선거에 참여하는 올바른 유권자의 태도에 대해 쓰세요. 자, 유권자가 무엇입니까, 친구들? 유권자.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권리? 투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유권자예요. 자, 지금 두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장 선거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야. 자, 일단은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봐서 친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두 어른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이래요. 자,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그랬더니 요 앞에 있는 사람이 올바른 유권자의 태도에 대해 말해줍니다. 자, 기억에 어떤 말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우리 어떤 사람을 대표로 뽑으면 좋다고 했어요. 그래요. 정책 살펴라. 그리고 댐데미를 살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친구들이 문장을 적을 때에 정책, 댐데미라는 낱말이 들어가게 문장을 완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후보의 공약, 정책 공약, 후보의 공약을 비교하고 댐데미를 살펴서 선택해야 돼. 자, 공약과 댐데미 모두 살펴봐야 되겠죠? 공약만 얘기하고 댐데미를 살펴보지 않으면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대표가 될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공약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좋아. 댐데미가 너무 괜찮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을 대표로 뽑으면 사람은 좋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공약과 댐데미를 잘 살펴봐야 된다. 자, 이두 개의 낱말 넣어서 문장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다음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거관리위원회는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선거를 진행시키고 또 홍보도 하는데요. 하는 역할이 아닌 것 골라볼게요. 1번, 후보자의 공약을 정해준다. 공약 정해줘요? 아니죠. 공약은요, 후보자가 정하는 거예요. 2번, 투표소와 개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겠죠.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인 명부를 만들고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요. 자, 선거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투표 참여를 홍보한다.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아닌 건 1번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어서 8번 문제도 친구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를 선거 진행 과정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자, 지금 기역부터 미음까지 선거 진행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그 전에 우리 선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로 먼저 해볼까요? 자,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되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명부가 작성되었을 때이 명부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후보자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후보자 받아요. 그럼 만약에 4명이 나왔다. 그럼 기호 1번부터 기호 4번까지 있겠죠? 자, 이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투표를 하고 이제 개표하고 결과를 확인하죠? 그래서 가장 득표수가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 번호 한번 적어 볼게요. 가장 먼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합니다.

사례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법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봅시다. 자,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에 찬반 투표한대요. 자,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대요. 자, 그리고 디귿, 국회의원이 대기 오염 예방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했어요. 자,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네요. 자, 순서대로 쓰면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이 되겠죠? 자, 기호 적으면 리을, 디귿, 기역, 니은입니다. 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리을, 디귿, 기역, 니은.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을 보고 알수 있는 국회의 역할로 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아래 보면 2000 몇십 몇년 국회 주요 일정표가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적혀 있는데요. 자, 몇월 며칠에는요, 환경보호 관련 법률안을 심의해야 되고요. 또몇월 며칠에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해야 되네요. 자, 예산안 심의도 해야 되고요. 국정감사도 해야 돼요. 오, 국회는 정말 다양한 일을 하네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국회는 오직 법을 만드는 일만 하나요? 아니죠.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많은 일을 합니다. 2번. 국회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권한이 있나요? 자, 국무총리 임명은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국회에서는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회가 동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자, 3번. 국회는 다른 기관을 감시하는 일도 하죠. 자,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인사청문회, 이거 다 감시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4번. 국회는 모든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 아니에요. 통과되지 않는 법률안도 있겠죠. 아니고요. 5번. 국회는 정해진 예산을 집행하는 일을 한다. 자, 친구들. 국회는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을 합니다. 이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지요. 자, 그래서 알맞은 거몇 번? 3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조직도가 나타내고 있는 국가 기관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 차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어디에서 봤죠? 행정부의 조직도에서 봤습니다. 자, 따라서 이 국가기관은 정부, 행정부라고 적어도 돼요.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국무총리가 하는 역할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국무총리가 하는 역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국무총리는 어떤 역할이에요? 대통령을 도와서 행정각부를 관리해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나란 일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신하여 준다고도 했죠. 자, 그럼 1번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한다? 국무총리는요, 정부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지 않습니다. 2번 행정각부의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3번 대통령을 도와 행정각부를 관리한다. 맞습니다. 4번 국무회의를 이끌며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자, 국무회의는요, 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국무회의를 이끄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의장이잖아요.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 이건 대통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고요. 5번,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그 역할을 대신한다. 맞죠? 자, 그래서 모두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3번, 5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친구들 14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행정부 소속의 행정각부가 하는 일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행정부의 조직도 봤을 때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각부가 굉장히 많았죠? 자, 각 부마다 전문적인 나라 일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 표를 보면서 뭐, 이 부는 이 일,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의 이름을 봤을 때,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만 있으면 문제 풀수 있다 라고 했죠.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교육부. 군대를 운영하고 국가를 지켜요? 군대를 운영하고 국가를 지키는 거 뭐예요? 국방이잖아요. 국방?

국방부가 되겠죠. 아닙니다. 국방부. 자, 그리고 2번 행정안전부. 해외 국가와 외교 조약을 체결한대요. 외교 조약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외교부가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아니에요. 틀렸고요. 자, 3번 외교부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 외교부는 아니죠. 자,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거 문화, 체육, 관광부입니다. 관광부. 자, 그래서 아니에요. 자, 리을이 아니고 4번이죠. 환경부.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자, 재난과 국민 안전 뭐예요?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현재는 이름이 기후에너지환경부예요. 자, 그리고 5번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자, 보건이 건강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복지, 건강과 복지 맞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바르게 연결된 거 5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14번 문제까지 멋지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15번부터 25번 문제까지는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대단원의 핵심들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서 잘 자리 잡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도요, 북일 교재 가지고 공부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납시다.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드디어 이제 4단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북2에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 함께 해결해 볼 건데요. 자, 마지막이니만큼 우리 조금 더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서술형, 논술형 평가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다섯 장의 수카드 1, 2, 3, 4, 5 중에서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에서 40분의 24와 크기 같은 분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될까요? 자, 먼저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있는 수카드 중에서 두 장 뽑아서 진분수를 만든다고 했어요. 자, 진분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진분수를 일단은 전부 다 써보는 거예요. 자, 분모가 1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숫자가 다 분모보다 크니까 진분수가 될 수 없겠죠? 최소한 분모가 2부터 여러분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모가 2인 경우에는 2분의 1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가 3일 때 3분의 1, 3분의 2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가 4인 경우에는 4분의 1, 4분의 2, 그리고 4분의 3이 있고요. 자, 분모가 5인 경우에는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진분수 구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40분의 24와 크기가 같은 분수라고 했지요. 자,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또는 나누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 분모가 여러분들 4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지금 분모가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가 있는데요. 자, 40의 약수인 경우, 자, 반대로 말하면 여기의 숫자들의 배수가 40이 되는 경우를 일단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탈락하는 것들 있죠. 어떤 것이 탈락하느냐? 바로 3분의 1과 3분의 2는 탈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것들 중에서 우리가 크기 같은 분수를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자, 2분의 1을 분모가 40인 분수로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의 20씩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분의 1은 여러분들 40분의 20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근데 40분의 20은 40분의 24와는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전부 다 찾아보는 거예요. 자, 찾아보면 4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의 10씩 곱해줘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0분의 10, 40분의 20, 그리고 40분의 30입니다. 자,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자, 그럼 이번엔 분모가 5인 경우를 자, 분모가 40인 것으로 우리 크기와 같게 만들어 주려면 분모 분자 80 곱해 주면 되겠죠. 자, 80 곱해 주면 40분의 8, 40분의 16, 40분의 24, 그리고 40분의 얼마요? 그렇죠. 자, 8 곱해주니까 32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서 40분의 24와 크기가 같은 분수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5분의 3인 것을 찾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정답 얼마? 5분의 3 우리 친구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해결했던 이 과정 깔끔하게 정리해보면 우리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5분의 3이 여러분들 정답될 수 있다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분모가 4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분수 중에서 6분의 5와 크기 같은 분수를 모두 구한다고 해요. 자, 풀이 과정 쓰고 우리 정답 구해볼 건데요. 자, 분모가 4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분수 중에서 6분의 5와
크기가 같은 분수. 그러면 우리 6분의 5와 크기가 같은 분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0이 아닌 같은 수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하거나 나누어주면 되는데, 자, 6분의 5는 기하분수라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자, 2씩 곱해서 우리 분수

함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6분의 5와 크기가 같은 것.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12분의 10이 있겠고요. 18분의 얼마? 15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4분의 그렇죠. 24분의 20 있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50 곱해주면 30분의 25 있겠고, 또 우리 60 곱해주면 36분의 얼마요? 30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0 곱해볼까요? 70 곱하면 42분의 35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80 곱하면 48분의 40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얼마 곱해줄까요? 9 곱해주면 54분의 그렇죠. 45. 자, 이런 여러분들 등등등등의 분수들이 크기가 같을 텐데, 자, 여기서 조건은 어떤 거냐면, 분모가 4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분수래요. 그럼 분모가 40보다 크고 50보다 작은 분수를 찾으면 어떤 것이 있냐면, 여기에 보니까 42분의 35가 있고, 그 다음에 48분의 40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과 풀이과정 정리를 해보면, 자, 이렇게 우리 분수, 같은 분수 쭉 선생님처럼 나타내 볼수 있겠고요. 자, 그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 42분의 35, 그 다음에 48분의 40 적어주시면 2번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수의 분모에 5를 더한 다음에 8로 약분을 했더니 7분의 5가 되었다고 해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8로 약분을 했다고 해요. 자, 8로 약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8로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7분의 5는 약분하기 전에 얼마였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나누기 8을 해서 7분의 5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이거에 거꾸로 된 과정, 곱하기를 해주면 원래 분수가 얼마였었는지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분수를 찾으면 여러분들 얼마가 되느냐? 그렇죠.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80 곱해주면 56분의 4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분수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보니까 어떤 분수의 분모에 5를 더한 다음 8로 약분했다고 해요. 자, 이 5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어떤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수의 분모를 5를 더한 다음에 자, 이것을 8로 약분을 한게 7분의 5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원래 분수는 여러분들 얼마였을까요? 자, 56에서 그렇다면 5만큼을 빼줘야 원래 분수가 나오겠죠. 자, 56에서 5를 빼주면 여러분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51이 나오죠. 자, 그래서 원래 분수는 얼마가 된다? 51분의 40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모 5 더해서 56분의 40이 되고 이것을 8로 약분했더니 7분의 5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과정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본 것. 정리해보면, 우리 8로 약분하기 전에 분수를 먼저 우리 친구들이 구해줘야 돼요. 자, 8로 약분하기 전에 분수는 어떻게 구한다? 8로 약분을 했다는 건 분모 분자 똑같이 8로 나누었다는 거니까, 이 전이면 뒤집어서 생각하자. 그렇다면 곱하기 8을 해서 원래 분수를 찾자. 자, 원래 56분의 40이었는데 또 조건은 어떤 거였냐면, 분모에 5를 더하기 전에 분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6에서 5를 빼줘서 51분의 40이 나온다고 하는 이 과정 우리 친구들이 풀이 과정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정답 51분의 40 적어주시면 3번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수카드 2, 5, 8 중에서요,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에서,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쵸? 진분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이런 수카드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거 우리 친구들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반복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유사한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장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진분수 중에서 기하분수를 모두 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 개의 수카드를 이용해서 진분수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해요. 진분수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분자보다 큰 분수예요.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것 5분의 2가 있겠고요. 또, 그 다음에

8분의 2, 8분의 5, 총 3개의 진분수를 여러분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하분수입니다. 자, 기하분수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기하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우리 분수, 그러니까 즉더 이상 약분할 수 없는 분수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한 분수는 어떤 것인가요? 바로 5분의 2와 8분의 5는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8분의 2의 경우에는 우리가 분모와 분자 똑같이 2씩 약분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 약분으로 해서 더 이상 되지 않는 기하분수 모두 찾으면 두 가지, 어떤 것? 5분의 2와 8분의 5를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풀이 과정이 이 부분은 꼭 들어있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분수 이렇게 세 가지 만들 수 있다는 내용 꼭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기하분수는 이렇게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풀이 과정에 있고, 정답 이렇게 두 개의 분수 써주시면 4번 문제 해결 완료입니다. 자, 5번 볼까요? 9분의 4와 15분의 8을 통분하려고 합니다.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수 중에서 100보다 작은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되느냐? 9와 15의 공배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네요. 자,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수라면. 자, 그럼 9와 15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 바로 최소공배수죠? 최소공배수를 선생님과 함께 같이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9와 15의 최소공배수 구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 무엇이 있나요? 3이 있습니다. 자, 3으로 똑같이 나누면 몫이 3, 그리고 몫이 5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3과 5는 더 이상 나눠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최소공배수는 3과 3, 그리고 5를 곱한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해주면 얼마가 되느냐? 45가 됩니다. 즉, 45,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여러분들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45의 배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찾아볼까요? 자, 45의 배수, 먼저 45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여러분들, 맞아요. 90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135가 있겠고요. 자, 쭉쭉쭉쭉쭉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여러분들 공통분모가 될수 있어요. 45의 배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100보다 작은 수라고 했었죠. 자, 저 조건을 만족시켜주려면 100보다 작은 것 무엇 있습니까? 45와 90 있죠? 자, 그래서 정답 몇 개다? 두 개다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그럼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다? 자, 9와 15의 공배수이고 거기에 최소 공배수가 45라는 점. 그리고 45의 배수. 그럼 여러분들이 쭉 쓰겠죠? 자, 그중에서 100보다 작은 수가 무엇이다? 45와 90이다. 자, 그래서 정답이 총몇 개다? 이두 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분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과정 쓰고 정답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0.16보다 크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0.36보다 작고요. 세 번째 조건은 분모는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 지금 소수와 분수가 서로 섞여져서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다음을 만족하는 분수가 모두 몇 개인지를 찾는 겁니다. 즉, 분수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힌트로 나와 있는 것은 소수가 힌트로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배웠어요. 소수를 무엇으로 바꿔주는 것? 분수로 바꿔주는 것 같이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무엇으로 바꿔줘라? 분수로 바꿔줘라.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바꿔보도록 해요. 자,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 0.16보다 크대요. 그럼 0.16을 우리 분수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소수점 아래에 두 자리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분모가 얼마? 100이라는 것알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100분의 16보다는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0.36보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0.36보단 작대요. 자, 똑같이 소수점 아래 두 자리 있으니까 분모는 100이 돼요. 자, 100분의 36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 들어가는 어떠한 분수들인데요. 자, 문제는 무엇이냐? 세 번째 조건입니다. 분모가 25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분모가 25인 분수를 만들어주고 이 사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분모가 25인 분수로 만들어주더라도 두 개의 분수의 크기는 변화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00에서 25가 되기 위해서는 나누기 4를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여러분 분자 나누기 4를 해줍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25분의 4가 되죠. 자, 그렇다면 100분의 36은 얼마가 될까요? 똑같이 나누기 4를 분모 분자 해주니까 25분의 9가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겠네요. 자, 25분의 4보다는 크고 25분의 9보다는 작은 분수를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분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25분의 5 있겠고요. 25분의 6, 25분의 7, 그리고 25분의 8. 자, 이렇게 총몇개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개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몇 개인지 여러분들 정답 쓰는 거니까 정답 몇개 써주셔야 돼요. 네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과정 정리해보면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자, 이렇게 분수와 소수가 섞여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구하는 문제인지 먼저 찾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숫자를 바꿔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0.16을 이렇게 25분의 4, 0.36을 25분의 9로 나타내 주고, 조건을 만족해서 분모가 25인 친구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사이 안에 어떤 숫자들이 있는지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4개인 것을 구하자. 자, 이게 바로 우리 6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우리 선운의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0.83km고, 선운의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는 20분의 19km, 선운의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25분의 23km인데, 자, 이 중에서 선운의 집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인지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단위가 아니라 여러분들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 서로 다 다른 거 확인할 수 있죠. 소수입니다. 분수입니다. 분수입니다.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모양, 어떻게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다르거나 또는 단위가 다르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로 여러분들 일치시켜줘야 된다. 즉, 똑같게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게더 쉬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 친구들의 자유예요. 자, 이 분수를 소수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 소수를 분수로 바꿔서 비교해도 됩니다. 자, 선생님은 분수를 소수로 바꿔줄래요. 그러면 우리 20분의 19를 먼저 소수로 바꿔줘야겠죠? 20분의 19를 소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요, 우리 분모가 10, 100, 1000인 분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00인 분수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0인 분수로 만들어주려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얼마씩 곱해요? 50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0분의 얼마가 되느냐? 그렇죠? 90?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소수로 나타내면 0.95km예요. 아, 즉, 집에서 우체국까지는 0.95km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집에서 도서관까지인데 25분의 23입니다. 자, 이건 역시 분모를 얼마로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100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죠? 25에 얼마를 곱해주면 100이 되니까요. 4를 곱해주면 100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40 곱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얼마? 100분의, 그렇죠. 9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00분의 92 하니까 여러분, 이거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0.92km죠? 아, 자, 선생님, 이거 단위, 이거 잘못 썼는데,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킬로미터.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볼게요. 소수로 우리가 비교를 하니까 한눈에 볼 수가 있겠네요. 어디까지의 거리가 더 먼지. 자, 0.83km, 0.95km, 0.92km. 자, 이 중에서 가장 먼곳 여러분들 어디예요?
그렇죠. 0.95km. 0.95km가 어디인지 봤더니 집에서 우체국까지의 거리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여러분들 뭐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체국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했던 이 과정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과정을 정리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결국은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방법을 보기 좋게 나타낸 것이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에요? 어쨌든 지금 서로 표현 방법이 다르니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해줘라? 일치시켜줘라. 그래서 표현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일치시켜줘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어떤 것이 더 큰지를 우리 친구들이 이 풀이 과정에만 잘 나타나 있으면 우리 7번 문제의 풀이 과정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체국이라고 하는 정답까지 적어주시면 아주 금상첨화겠죠? 자, 8번 문제는요. 10분의 3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은 분수 중에서 분모가 20인 기하 분수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해결하는 방법. 먼저 일단 그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식으로 쓰는 거예요. 10분의 3보다 크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분의 3보다 작은 분수. 뭔지 모르니까 일단 큰 네모라고 해둘게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분모가 20인 기하 분수를 구한다고 합니다. 자, 조건이 있어요. 아, 20인 거를 찾아야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세 개의 분모가, 자, 여긴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세 개의 분모가 똑같이 다 20이면 우리가 비교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럼 바꿔주겠습니다. 자, 20인 것으로 바꿔주면 여러분들 분모와 분자 20 곱하니까 20분의 6이 되겠고요.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4분의 3은 분모와 분자에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50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분의 15가 되겠죠. 즉,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수. 자, 분모가 20인 친구들 중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20분의 7, 20분의 8, 20분의 9, 20분의 10, 20분의 11, 20분의 12. 엄청 많다. 그쵸? 20분의 13. 20분의 14. 자, 이렇게 있겠네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기하 분수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기하 분수는 뭐예요? 더 이상 약분이 될수 없는 거예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모가 20이니까 20의 약수인 친구들은 기하 분수가 아니겠죠? 그러면 분자가 20의 약수인 친구들 일단 다 제거해 줄게요. 20분의 8, 20분의 10, 20분의 12, 그 다음에 20분의 14. 그쵸? 자, 여기에서, 20의 약수가 아니라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20과 약수,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찾아봐야 되는데, 20분의 8, 20분의 10, 20분의 12, 20분의 14, 모두 여러분들 2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약수 2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기하분수가 될수 없어요. 자, 나머지 20분의 7, 20분의 9, 20분의 11, 20분의 13은 공약수가 1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8번 문제의 정답, 기하분수 모두 구하면 20분의 7, 20분의 9, 20분의 11, 20분의 13 이렇게 4개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과정 여러분들 풀이 과정 쓰면 자, 이렇게 우리 써볼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분모가 20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건 맞춰주기 위해서 두 개의 분수를 분모가 20인 분수로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있는 분수 중에서 우리가 기하 분수의 의미를 잘 생각해서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를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구하는 문제인데요. 15분의 2보다 크다고 합니다. 18분의 네모보다 18분의 네모보다 15분의 2가 지금 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함께 구해보도록 해요. 자,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서로 분모가 달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15와 18의 최소 공배수로 여러분들 우리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3으로 나눠줘 볼게요. 그럼 몫이 5와 6이 나오죠? 자, 더 이상 안 되니까 곱하기에서 최소 공배수 가면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9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 90인, 분모가 90인 분수로 고쳐주면 자, 15분의 2는 여러분 얼마가 되나요? 90분의 12가 되고요. 자, 여기는 90분의 얼마가 되느냐면 곱하기
5를 해줘야 90이 되니까 네모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건데, 자,

스킨과 분자끼리만 비교하면 되죠. 즉, 네모 곱하기 5가 12보다 지금 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랑 뭐밖에 없겠어요? 그쵸? 1과 2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9번 문제 정답 모두 몇 개예요? 1과 2니까? 그렇죠. 두 개인 것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해결한 이 과정, 우리 정리해보면 바로 이 과정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비교하기 위해서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준 게 지금 중요해요? 통분. 자,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준 것, 우리 친구들 중요하고요.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무엇끼리만 비교했다? 분자끼리만 여러분 비교해서 우리 네모 안에 있는 수 1, 2라는 거 찾아서 정답 두개 찾아내시면 9번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인데요. 10번 문제는 세 사람이 설명하는 기하 분수가 얼마인지 그 조건에 맞게 우리 친구들이 써주는 거예요. 자, 일단 분모가 20이라고 합니다. 아, 알겠어요. 자, 분모는 일단 20인 분수고, 두 번째는 2.5보다 큰 분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분수니까 이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2.5는 여러분들 분수로 나타내면 2와 10분의 5입니다. 자, 그런데 분모가 2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분모가 20인 것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분모가 20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와 분자에 2씩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오나요? 2와 20분의 10이 되겠죠. 자, 2와 20분의 10보다는 커요. 자, 근데 뭐보다는 작아요? 2와 20분의 13보다는 작아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수인데, 자, 기하 분수입니다. 기하 분수는 더 이상 분모와 분자 약분되지 않는 거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와 20분의 11과 2와 20분의 12가 있는데, 20과 12는 2라고 하는 숫자로 여러분들 약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약분되지 않는 거, 2와 20분의 11 하나밖에 없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과정, 풀이 과정 쓰시면요. 우리 2.5를 분수, 20인 분수로 고쳐주는 것, 우리 중요하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 숫자들, 자, 이 숫자들이 2와 20분의 11, 2와 20분의 12가 있다. 그 중에서도 기하 분수는 뭐다? 2와 20분의 11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찾아주시면은 우리 10번 문제 정답까지 해결함으로써 우리 4단원 10개의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를 다 마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10개의 문제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문제 해결해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드리는 미션은요, 교재의 문제를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문제를 만들고 정답을 쓰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숫자 정도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자, 숫자 정도만 바꿔도 여러분들 풀이 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한번 기존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살짝살짝만 바꿔서 다시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리고 그 스스로 푼 다음에 정답이 제대로 나오고 풀이 과정 이렇게 되는 거구나 확인을 한 다음에 다른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줄 겸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그 문제와 정답을 남겨주시면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되고 다른 친구들도 그 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 될수 있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4단원 약분과 통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북원 교재를 이용해서 우리 5단원 내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백분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죠? 자, 꽉꽉 퀴즈 정답 혹시 풀어 보았나요?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우리는 백분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우리 백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오늘은 그럼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네, 오늘은 바로

백분율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알아볼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백분율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볼게요. 오늘의 개념 만나볼까요?

지난 시간에 기준량이 100인 비율. 맞아요. 바로 백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잖아요. 오늘은 백분율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공책에 할인율 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할인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 원래 가격에 대한 할인한 금액의 비율을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가격에 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가격이 기준량이 되겠고, 할인한 금액은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할인율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바로 비교하는 양을 기준량으로 나누어야 하니까, 할인한 금액을 무엇으로 나누어요? 그렇죠. 원래 가격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원래 가격. 나누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구하면 우리 그냥 분수 형태로 비율을 구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100을 곱하면 백분율로 그 비율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할인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공책의 할인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원래 가격이 1,000원이고 할인된 판매 가격이 900원인 경우? 오, 일단 첫 번째. 할인된 판매 가격이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인지를 구하고 100%에서 빼서 할인율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지 할인된 가격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100%에서 이 비율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자, 할인된 판매 가격은 원래 가격의 얼마만큼일까요? 원래 가격은 1,000원이었고 할인된 판매 가격은 900원이니까 1000분의 900이잖아요? 그러면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바꾸어서 나타낸다면 100분의 90이 될 것이고, 아, 그래서 90%구나. 그러면 우리 전체가 100%이니까 100에서 90을 뺐을 때 10이다. 그래서 할인율은 10%구나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인된 판매 가격이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인지를 생각해서 할인율을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할인한 금액이 원래 가격의 몇 퍼센트인지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원래 판매한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900원에 팔았다면 얼마만큼을 할인한 거예요? 할인한 금액? 그렇죠. 100원만큼을 할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할인한 금액은 1,000 빼기 900. 즉 100원이니까 할인율은 원래 가격 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중에서 100만큼이지, 기준량이 100인 비율로 바꾼다면 100분의 10이 되니까, 아, 10%야. 그래서 할인율은 10%구나라는 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은행의 이자율을 구해 볼 겁니다. 은행의 이자율 구하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예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금한 금액에 대한, 그러니까 예금한 금액이 기준량이 되고, 이자는 바로 비교하는 양이 되겠죠? 아, 그러면 이자를 예금한 금액으로 나누어주면 되겠네. 그럼 이자율은 이자를 예금한 금액, 예금한 금액으로 나누자. 그러면 비율을 분수 형태로 구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100을 곱하여 우리 백분율로 이자율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다 보면 예금한 금액이라고 말이 안 나오고 때로는 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거든요. 예금한 금액과 원금은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은행의 이자율 어떻게 구할까? 은행에 10만 원을 예금하고 1년이 지나 원금과 이자를 받았더니 10만 4천 원이 된 경우. 자, 그러면 이자하고 원금을 모두 합친 게 10만 4천 원이니까 우리는 일단 이자가 얼마만큼인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서 원금만큼을 빼주는 겁니다. 10만 4천 원에서 10만 원을 빼주면 4천 원이 되겠죠? 그러면 예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다? 그럼 이자를 예금한 금액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를 예금한 금액으로 나누자. 바로 10만 분의 4천이 되는 거죠. 이자율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100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0만 분의 바로 4,000을 해주고,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비율을 구해주자. 그러면 4천에다가 100을 곱했을 때 40만이 되니까 10만 분의 40만은 4가 되죠. 아, 그러면 4%네. 이 은행의 이자율은 4%야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은행의 이자율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는 소금물의 진하기도 구해볼 거예요. 소금물의 진하기 또는 설탕물의 진하기 아니면 초코우유에서 뭐 초코우유의 진하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소금물의 진하기는요,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이에요. 자, 어떤 것의 진하기는 소금물의 양에 대한, 그러니까 소금물 양이 기준량. 소금의 양은요, 그렇죠. 비교하는 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의 비율을 백분율로 구하면 소금물의 진하기가 되겠구나. 예를 들어, 소금의 양을 무얼로 나눠요? 그렇죠. 소금물의 양으로 나누는 거죠. 소금, 물, 의, 양으로 나누고, 그 다음 100을 곱하여 소금물의 진하기를 구하자. 그런데 이렇게 구해진 소금물의 진하기는요, 어때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금물이 진하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짜지는 거예요. 소금물의 진하기 한번 구해 볼게요. 소금을 30g 녹여서 소금물 150g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금물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을 구해보면, 그렇죠. 기준량은 150이 되니까 소금물의 양 150분의 30이 됩니다. 그러면 백분율로 그 비율을 나타내어 볼까요? 150분의 30에다가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그 비율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150분의 30은요, 3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분의 1이 되죠. 5분의 1에다가 100을 곱했으니까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하기는 20%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백분율이 사용되는 경우 선생님과 이렇게 알아보았어요. 근데 이것 말고도 어떤 야구선수의 타율이라던가 또는 어떤 선거에서의 득표율이라던가 또는 정답률이라던가 여러 가지 비율을 백분율 형태로 자주 구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제들 만나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 한번 만나보죠. 1번, 할인율을 구하여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할인율, 그러니까 원래 가격에 대한 할인한 금액의 비율을 백분율로 구하는 거죠. 여기 공책이 원래 1,000원이었는데 860원에 판매되고 있대요. 가방은 25,000원이었는데 22,000원에 판매되고 있대요. 할인율 구해볼 건데요. 일단 할인한 금액이 얼마만큼인지를 볼게요. 1,000원이었는데 860원이 되었다? 그러면 140원만큼 할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할인율은요, 할인한 금액 140을 무얼로? 그렇죠. 원래 가격으로 나누어서 바로 1000분의 14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그 비율을 구해보자. 그러면 우리 1000분의 얼마가 된다고 볼수 있나요? 14,000이 된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분을 하자. 그럼 14가 되고, 아, 결국 할인율은 14%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가방. 25,000원이었는데 22,000원이 됐어요. 얼마만큼 할인했을까요? 그렇죠. 빼주기만 하면 돼요. 바로 3,000원 할인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가방은 25,000원이었으니까 25,000분의 할인한 금액은 3,000원이죠. 3,000이라고 비율을 먼저 써주고 여기에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00으로 먼저 약분을 해줄게요. 그랬더니 25분의 3이 되죠. 25로 약분을 했더니 바로 1 그리고 4가 됐죠. 남은 것은 3과 4 곱해주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인율 한번 구해보세요. 할인율 구하는 방법 두 가지 있었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할인한 금액이 얼마만큼인지를 생각해서 할인율을 구해봤어요. 다음 2번. 은행에 15,000원을 예금하고, 아니, 은행에 15만원을 예금하고, 1년이 지나 원금과 이자를 받았더니 15만 4,500원이 되었습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구해보세요. 자, 이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이자가 얼마만큼인지 알아야겠죠? 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은 것이 15만 4,500원이래요. 15만 4,500원에서 원금 15만원을 빼주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4,500원이 되겠죠. 예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은 이자를 무엇으로 나누어요?
원금으로 나누어 줘야겠죠. 원금 15만 원으로. 자, 그렇다면 이자율을 구할 때에는 이 비율에 100을 곱해야 주어야 하니까 15만 분의 4,500에다가 100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했더니 15분의 45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15로도 약분이 되니까 1 그리고 3이 되죠. 그래서 3, 이자율은 3%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이자율 구하는 문제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고요. 설탕 14g을 녹여서 설탕물 140g을 만들었습니다. 설탕물의 양에 대한 녹인 설탕의 양의 비율을 구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아, 설탕물의 진하기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소금물의 진하기, 설탕물의 진하기 모두 같은 방법으로 풀수 있어요. 설탕물의 양에 대한 녹인 설탕의 양의 비율. 자, 설탕물의 양은 140g, 설탕은 14g. 그러면 140분의 14인데 약분을 했더니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라면, 그렇죠. 백분율로 나타내었을 때 10%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해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개념 그리고 간단한 문제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1번. 근영이네 학교 6학년 학생 200명 중에 42명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이 학교 6학년 학생 중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 수의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구해보세요. 자,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한대요. 그럼 기준량은 6학년 학생 전체가 되겠죠. 200이 되겠고요. 안경을 쓰고 있는 학생이 42명, 즉 42명이었기 때문에 비율은 200분의 42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비율을 백분율로 구하기 위해서는 100을 곱해주자. 그러면 약분이 되죠? 100으로 약분했을 때 2, 100으로 약분했을 때 1. 그러면 2분의 42이니까 역시 2로 약분을 하면 21이 되겠죠. 따라서 21%가 정답이 되고요. 2번. 우진이가 20만 원을 예금한 뒤 1년이 지나 원금과 이자를 받았더니 20만 7천 원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딱 보아도 이자율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1년 뒤에 받은 이자는 얼마일까요? 20만 7천 원에서 20만 원만큼을 뺐어요. 그랬더니 7천 원이 남았으니까 이자는 7천 원이 되는 거죠. 예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예금한 금액은 바로 20만 원. 그리고 이자는 7천 원이죠?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7천 원에다가 100을 곱했을 때 70만이 되니까 결국 20만 분의 70만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2분의 7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7을 2로 나누어 보자. 2, 3은 6. 빼면 1이죠. 보이지 않는 0을 내리고 2, 5, 10. 몫의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3.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한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은요. 3.5%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3번. 카페에서 3,000원짜리 음료 한 잔을 구입했더니 구입 금액의 5%를 적립금으로 받았습니다. 적립금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3,000원짜리 음료 한 잔을 구입했더니 5%를 적립금으로 받았대요. 자, 5%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0분의 5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는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비율에다가 기준량을 곱했던 거 기억하죠? 자, 기준량이 3,000원이다. 여기에 비율을 곱하자. 바로 100분의 5. 그랬더니 100으로 약분을 하면 남는 것은 30, 그리고 5니까 3, 5, 15. 즉, 150이 되는 거죠. 적립금으로 받은 금액은 150원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어요. 자, 우리 기준량 곱하기 비율을 하면 비교하는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두면 문제풀이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 4번입니다. 하늘이는 여름방학 32일 중 24일 동안 수학방송을 시청하였습니다. 여름방학 전체 기간 중 하늘이가 수학방송을 시청한 날수의 백분율로 알맞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하늘이가 여름방학 32일 중 24일 동안 수학방송을 시청했대요. 그러면 32일 중 24일만큼을 시청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것은 4, 8로 약분을 했을 때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분모가 100인 분수로도 바꿀 수 있겠네? 100분의 75네. 그렇다면 100분의 75, 75%겠구나. 자, 기역 50% 아니고요. 니은 75% 정답이고요. 디귿 90% 아니죠. 바로 정답은 니은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다음 5번. 생존 수영 체험 수업을 신청한 24명의 학생 중 3명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4명 중 생존 수영 체험학 수업에 참여한 학생 수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자, 그러면 3명이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참여한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24명이 신청했고 그중에서 3명이 수업을 참여하지 않았다. 24 빼기 3이죠? 21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요? 24명 중에 21명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을 약분해서 간단하게 나타내어 보면 우리 3으로 약분했을 때 8, 3으로 약분했을 때 7이죠? 8분의 7인데요. 자, 이것의 비율을 소수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7 나누기 8이다. 자, 나눠지는 수가 더 작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0을 내려주는 거예요. 바로 88에 64. 뺐더니 6이죠.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려요. 그러면 87에 56. 뺐더니 4. 보이지 않는 0을 또 내리면 40이죠. 바로 40이 돼요. 아, 우리 그 비율을 구했을 때 0.875가 되겠네. 그러면 비율을 100분율로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 100을 곱해서 87.5%겠구나 라고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분율로 나타낼 때에는요, 기준량이 100인 분수로 바꿔서 나타내도 좋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소수 형태로 비율을 구한 다음 100을 곱하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다음 6번. 마을버스의 성인 요금은 1200원인데, 오전 6시 30분 전에 이용하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탈수 있다고 합니다. 성현이의 어머니께서 오전 6시에 이 마을버스를 탄다면 내야의 요금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와, 마을버스를 좀 일찍 타면 할인을 해주나 봐요. 성현이네 어머니께서는 오전 6시에 마을버스를 타셨기 때문에 20% 할인된 금액으로 타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타시는 거니까 실제로 내는 거는 전체의 얼마만큼일까요? 그렇죠. 바로 80%만큼을 내고 이용을 하시는 거죠. 자, 마을버스의 원래 성인 요금이 1200원인데 얼마만큼을 내신다고요? 80%, 즉 100분의 80만큼을 내시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 있어요. 100으로 약분을 하고 남는 것은 12 그리고 80이죠. 12 곱하기 80은 960. 따라서 내야 할 요금은 960원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알수 있겠죠? 또는 어떤 방법으로도 풀수 있어요. 아, 할인하는 금액 100분의 20. 그래서 1200에다가 100분의 20을 곱해서 할인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 원래 요금에서 빼는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겠죠? 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미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45%가 여학생입니다. 6학년 여학생이 108명일 때 6학년 전체 학생은 몇 명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6학년 전체 학생은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기준량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요. 예를 들면, 45%가 우리 여학생인데 108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45%가 108명이라고? 오, 그럼 45를 9로 나누었을 때는 5이니까 5%는 얼마일까? 108을 9로 나누어 보면 9, 1은 9, 9, 2, 18. 그래서 오, 12명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전체 학생의 수잖아요. 전체 학생의 수는 사실 100%란 말이죠. 그럼 5% 이용해서 100% 구할 수 있죠. 왜냐면 20 곱하면 되잖아요. 12에다가도 20을 곱해주세요. 그러면 240명. 아, 그래서 100%라면 우리 240명이 되겠구나. 전체 학생의 수. 그러니까 기준량을 다음과 같이 구해볼 수 있습니다. 8번. 세아가 우리말 퀴즈 대회에 참가하여 정답을 맞힌 비율이 85%라고 합니다. 전체 문제수가 40개였다면 세아가 정답을 맞힌 문제는 몇 개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세아가 정답률 85%라고 하는데요. 전체 문제수가 40개예요. 그러면 정답률이 100분의 85이니까 다음과 같이 100분의 85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2가 되고 20으로 약분을 하면 5가 돼요. 5로 약분이 됩니다.
1, 그리고 5로 약분을 하면 17이 돼요. 남은 것은

괜찮은 학생이 우리가 당선이 되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일단 빈칸 첫 번째에는 황석찬 후보가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황석찬 후보가 당선이 됐다. 자, 그러면 득표율은 어떻게 구할까? 득표율은요, 우리가 전체 우리 투표한 학생 수, 그러니까 투표한 수에 대한 무엇의 비율? 이 황석찬 학생이 얻은 수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300명이 기권 아무도 하지 않고 전부 다 투표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300명 중에서 몇 명? 123명이 황석찬 학생에게 투표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득표율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구할 수 있죠. 100으로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3만 남고 3으로 약분을 하면 41이 되니까 아, 41. 즉, 백분율로 구하면 41% 득표를 했구나. 득표율을 구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10번입니다. 어느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의 원래 가격과 판매 가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할인율이 가장 큰 음식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김밥이 2,500원이었는데 1,800원, 라면은 3,000원이었는데 2,400원, 떡볶이는 4,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음식에 할인율이 가장 클까요? 한번 할인율을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김밥은 얼마나 할인했나? 할인한 금액을 보니까 700원 할인했고요. 라면은 얼마나 할인했나? 3,000원에서 2,400원이니까 600원만큼 할인했죠. 떡볶이는 4,000원이었는데 3,000원이 됐으니까 1,000원만큼 할인을 한 거예요. 할인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할인한 금액을 뭘로 나눠요? 그렇죠. 원래 가격으로 나누어 줘야 해요. 그러면 2,500분의 700이 되죠.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100으로 약분, 100으로 약분, 그 다음 25로 약분을 했더니 1 그리고 4가 됩니다. 7, 4, 28이죠? 아, 할인율 28%네. 그 다음 라면 3,000원이었는데 600원만큼 할인했어요. 그러면 600을 3,000으로 나누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 100을 곱해줄까? 자, 600으로 나누었더니 1, 그리고 5가 남았죠? 5로 약분을 했더니 20이 남았고, 아, 20이네. 할인율은 20%야. 떡볶이는 4,000원이었는데 3,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00원만큼 할인을 한 거죠? 4,000분의 1,000이다. 그 다음 여기에 100을 곱해주면 되잖아요? 자, 1,000으로 약분, 1,000으로 약분. 4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5가 되겠죠? 그래서 25%가 되는 거예요. 자, 할인율이 가장 큰 음식을 골라야 해요. 28%, 20%, 25%. 28%가 가장 크니까 바로 김밥의 할인율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제 오늘의 문제과학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각각의 할인율을 구한 다음 마지막에 비교를 해보세요. 11번. 문제 해결 접근하기입니다. 다음 직사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120%로 확대하여 만든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변의 길이를 120%씩 늘려서 확대해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 여러분 쉽게 알수 있을 거고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새로운 직사각형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자, 새로운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얼마일까? 우리 변의 길이를 120%로 확대한다고 생각하고 각각 구한 다음 넓이를 구해보자. 가로와 세로를 각각 120%로 확대한 길이를 구한 다음 새로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여 넓이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직사각형 가로와 세로 120%로 확대한 것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로의 길이는 원래 15cm였는데요. 자, 15cm를 120%로 확대를 해보는 거예요. 15 곱하기 100분의 120이 되는 거죠. 100분의 120은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분의 6이죠. 그러면 5로 약분을 했을 때3 그리고 1이 되니까 3, 6, 18. 즉, 18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세로는요, 원래 8cm예요. 8cm였는데 120% 확대한다? 8 곱하기 100분의 120. 자, 역시 5분의 6이라고 약분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5분의 86의 48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48 나누기 5를 했을 때 5, 9, 45 빼면 3, 0을 내려서 6, 5, 6에 30이니까

우리 120% 확대하면 9.6cm가 되는구나 라는 것 여러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겠죠. 18 그리고 9.6이니까 2를 곱해주는 거예요. 86에 48, 16은 6, 108이죠? 89, 72, 그 다음 91은 9니까 바로 162가 돼요. 8, 2, 7, 1. 바로 172.8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로 15cm를 120%로 확대했을 때에는 15 곱하기 100분의 120.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계산했더니 18cm가 됐어요. 세로 8cm를 120%로 확대한다면 8 곱하기 100분의 120. 그랬더니 9.6이 나왔잖아요. 9.6.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는 18에다가 9.6을 곱하여 구하자. 그랬더니 172.8제곱센티미터가 되는구나. 다음과 같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되돌아보기예요. 이번에는 처음 직사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를 80%로 축소하여 만든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이번에는 축소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도 방법은 똑같아요. 가로의 길이가 15cm였다면 80%로 축소를 한다? 100분의 80을 곱해주면 되겠죠. 우리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분의 4이니까 역시 5로 다시 한번 약분을 하면 3, 4, 12. 즉, 12cm가 되는 거예요. 세로는 8cm였는데 이거 80%가 되는 거니까 8 곱하기 100분의 80이잖아요. 역시 약분을 하면 5분의 4. 아, 결국 5분의 32를 계산하라는 거네. 그럼 32 나누기 5를 했을 때 5, 6에 30 빼면 2죠? 때 보이지 않는 0을 내리면 5, 4, 20. 그래서 아, 6.4네. 자, 이제 우리 넓이도 구할 수 있겠죠? 12 곱하기 6.4. 그러면 48, 그 다음 72. 그래서 8, 6, 7. 76.8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80%로 가로의 길이를 축소했을 때에는 12cm.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80%로 축소했을 때 6.4cm. 따라서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는 76.8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꽉꽉 퀴즈입니다. 꽉꽉 퀴즈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호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우리 백분율이 활용되는 다양한 경우 만나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만나봐요. 여러분 모두 안녕!

0: 와우.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뻔뻔한 그림 퀴즈로 출발합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과학 용어는 무엇인가요? 소금을 녹이는 애? 정답은 바로 용매죠. 물처럼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죠. 다음 문제. 각설탕이 물에 고르게 섞여 있네요. 무엇일까요? 정답, 용액이죠.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하죠. 설탕이 이야기합니다. 난 이것에 따라 용해되는 양이 달라. 정답은 물의 온도죠. 같은 용질이라도 일반적으로 용매 온도가 높을수록 용질이 더 많이 용해되는 것이죠. 내가 더 진해. 그래, 인정.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요? 용액의 진하기죠.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를 용액의 진하기라고 하죠. 마지막 문제는 뻔뻔한 그림 넌센스 퀴즈입니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용이 있고 해가 있고, 아하, 용해? 용해라는 것은 소금, 설탕이 물에 녹는 것처럼 용질이 용매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말하죠.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뻔한 퀴즈 아주 쉽게 맞췄나요? 그렇다면 3단원에서 공부한 과학 용어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용해와 용해 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3단원에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총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대단원 정리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모두 준비되었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대단원 정리입니다. 자, 우리 3단원 용해와 용액에서 무엇을 공부했었나요? 일단, 용해가 무엇인지, 용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죠. 자, 그리고요, 우리 물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달라졌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용액의 진하기를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도 공부했고,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용액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자, 이 내용들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용해를 공부하기 위해서 물에 여러 가지 물질을 넣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 설탕, 모래를 각각 물에 넣었더니요.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나요? 어떤 것은요, 물에 녹고요. 어떤 것은 물에 녹지 않았어요. 자, 물에 녹는 것은 소금, 설탕, 모래 중에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소금과 설탕은 물에 녹고, 모래는요, 물에 녹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아하, 물질이라고 물에 다 녹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물에 녹는 물질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과학의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실험 어떻게 했는지, 그 실험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항상 이렇게 세트, 한 세트라고 생각하고 이걸 정리해 두면요, 시험 문제 푸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용사형제, 이거 정확하게 우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 사진을 보면서 정확하게 기억해 둡시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소금을 물에 녹이면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이때 소금은 뭐예요? 물에 녹는 물질이죠? 자, 이렇게 녹는 물질은 용사형제 중에 어떤 이름인가요? 그렇죠. 바로 용질입니다. 자, 여기서 용은요, 녹을 용이죠. 질은 바탕질. 그래서 녹는 그 물질. 그 녹는 주인공, 이걸 우리 용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물은요, 소금이 물에 녹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녹이는 물질이죠. 우리 녹이는 물질은, 그렇죠. 바로 용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금이 물에서 녹는 중, 녹는 과정이죠. 이걸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바로 용해입니다.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섞이는 그 현상을 우리는 용해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다 녹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소금물이 완성됐습니다. 이것을 바로 용액이라고 하죠?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용액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는 방법. 먼저 좀 재미있는 방식으로 소금, 설탕 같은 거 넣을 때 질질 흘리지 말고 잘 넣어. 그래서 용질이죠. 아, 물이 아주 매정하게 녹여버리네. 용매. 헤헤, 녹는 중 용해. 그리고 완성된 소금물 용액. 이렇게 기억했죠? 자, 그리고 이한 문장도 정확하게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액이 된다. 다시 한번.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용액이 된다. 이 용사형제 헷갈리지 말고 꼭잘 구분해서 기억해 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소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에 무게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실험이었는지 기억하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시약포지에요. 소금을 올려두고요. 비커에 물을 이렇게 담아서요. 그리고 유리막대도 이렇게 두죠. 그래서 용해 전에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소금을 물에 용해시켰어요. 그러면 소금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시약 표지 빠뜨리면 안 돼요. 그대로. 그리고 유리막대도 그대로.
해야지만 정확한 무게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더니 소금이 물에 溶해되기 전과 溶해된 후의 무게는 어땠나요? 그렇죠. 바로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 알아냈어요. 우리 이 실험 왜한 거예요? 무엇을 알아내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요? 선생님이 또한 문장 정리해 줬어요. 안 보인다고. 어떻게 된게 아니다. 사라진 게 아니다. 소금이 물에 溶해가 돼서 소금물이 되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라진 거예요? 만약에 사라졌다,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무게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무게가 같다라는 것은 아하, 사라진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크기가 작아져서 물에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어진 게 아니다. 그대로 고르게 아주 작게 섞여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리해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을 비교해 봤어요. 자, 두 가지 요인, 용질의 양,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 첫 번째, 바로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을 비교했었어요. 어떤 실험이었나요? 용질의 종류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서 용해되는 양을 비교했었죠. 예를 들어, 설탕과 제빵소다다. 그러면 설탕은 모두 용해되는데요. 제빵소다는 대부분 용해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럼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즉, 용매가 같을 때, 무엇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다르다? 용질의 종류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물에 많이 녹고 어떤 물질은 물에 적게 녹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용질의 종류. 근데 용질의 종류가 같더라도 이것에 따라 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달랐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물의 온도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험을 했어요. 나머지 다 똑같이 해요. 물의 양 똑같이 하고요. 용질의 종류, 용질의 양다 같게 하는데 무엇만? 물의 온도만 다르게 해요. 그래서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각각 백반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았더니 따뜻한 물에 넣은 백반이요. 차가운 물에 넣은 백반보다 더 많이 용해된 거예요. 아하! 그러면 또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물의 양과 이 용질의 종류가 같아요. 그래도 무엇에 따라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다르다? 바로, 아하, 물의 온도에 따라 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다르구나. 일반적으로 온도, 그 물의 용매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되는 양이 많구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용액의 진학이에요. 같은 양의 용매에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고 적은 정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용액의 진학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진한 용액 또는 묽은 용액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용액의 진학이는요, 용질의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온도와 양이 같은 용매에 용질을 용해했을 때 용질의 양이 어떨수록 더 진한 용액이라고요? 그렇죠. 더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다라고 했었어요. 자, 또 용매 양으로도요, 용액의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자, 어떻게? 같은 양의 용질을 용해했을 때 용매 양은 어떨수록 더 진한 것이다? 그렇죠. 바로 적을수록 더 진한 용액이다라고 했었죠? 그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말표 하나로 정리해 둡시다라고 했어요. 기억하고 있죠? 자,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진한 용액, 묽은 용액이다. 자,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이제 할수 있어야 돼요. 자, 용질의 양은 많을수록 진하고 적을수록 묽은 용액이다. 용매의 양은 적을수록, 그리고 적을수록 진하고 많을수록 묽다라는 거 이렇게 표로 딱 정리해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요, 한 가지 방법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비교하는 거예요? 진하기가 다른 용액에 방울토마토와 같은 물체를 띄워보는 거예요. 물체를 넣어봅니다. 자, 그러면 진하기에 따라서 물체가 뜨는 정도가 달라졌는데요. 방울토마토 같은 물체를 용액에 넣었을 때 용액이 진할수록 물체가 더 어떻게?
높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높이 떠오른 이 용액이 더 진한 용액이다. 이렇게 비교.

발표했었어요. 자, 왜 방울토마토를 사용한 거라고요? 적정한 무게의 물체를 사용해야 되죠. 그럼 방울토마토 말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물체 무엇이 있었나요? 메추리알도 있었고, 또 공깃돌도 있었고, 쇠구슬 같은 무거운 것은 가라앉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용에게 진화기를 비교하는 방법, 우리 추가로 세개더 있었습니다. 기억하나요? 색깔이 있는 용에게 진화기는 그렇죠. 색으로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색이 더 진할수록 진한 용액. 또는요, 맛이나 냄새. 이걸로도 비교할 수 있었죠. 맛과 냄새가 더 강할수록 진한 용액이다. 또한 가지 방법 더 있었는데, 그렇죠. 바로 무게로 비교를 했죠. 무게가 더 무거울수록 용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라는 뜻이므로 더 진한 용액이다는 거. 용액의 진하게 비교하는 네 가지 방법도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마지막 일상생활 속에서 용액이요. 정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었어요. 어떤 용액이 이용되었나요? 아, 일단 이 친구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땀을 흘리고 난 후, 운동을 하고 난후 마시는 이온음료. 자, 또는 스포츠 음료라고 했죠. 몸속에 부족한 물질들과 무엇을 보충해주죠? 그렇죠. 바로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리할 때도 용액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는 식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초는 요리의 맛을 좋게 해주죠. 그 음식의 신맛이 골고루 퍼지게 합니다. 또 냄새 제거에도 도움을 주고요. 소독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많이 이용되고 있죠? 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친구들 물비누 왜 사용하죠? 손에 있는 세균을 제거해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용액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골고루 닦아서 세균을 없앨 수 있죠. 자, 다음 구강청결제 이건 입속 세균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입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용액이죠. 이 외에도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액을 이용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이용하고 있다? 용액은 진화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조건에 맞게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액은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 기억을 해줘야겠죠? 자, 용액이 이렇게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용액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3단원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쭉 정리가 되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 이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에 도전해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문제왕 타임입니다. 문제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개념 머릿속에 잘 정리해두고 대단원 마무리 1번 문제부터 시작해보자고요. 1번, 2번, 3번 쭉 이어지는 문제네요. 다음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이 담긴 비커에 소금, 갈색 설탕, 생모래가 한 숟가락씩 담긴 티백을 넣었을 때의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온도와 양이 같은 물, 비커 3개에 똑같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티백에다가 소금, 갈색 설탕, 그 다음에 생모래, 똑같은 양한 숟가락씩 이렇게 담아서요. 실에 연결하고요. 물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위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우리 실험을 계획할 때는 같게 할 조건, 다르게 할 조건을 잘 정해야지만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자, 다르게 한 조건 무엇일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지금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어때요? 온도와 양이 같은 물이죠. 자, 그러면 물의 양과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 같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한 조건 물의 양 아니죠. 같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소금, 갈색 설탕, 생모래를 넣었어요. 어떤 거에는 소금, 어떤 거에는 갈색 설탕, 어떤 거에는 생모래. 지금 뭘 다르게 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물질의 종류를 다르게 한 것이죠. 자, 있나요? 물질의 종류? 그렇죠. 바로 여기 디귿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 각각의 물질을요. 한 숟가락씩 담긴 티백을 넣었대요. 어때요? 넣은 물질의 양은 지금 같다라는 게 문제 속에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물질의 양은 다르게 한게 아니라 같게 한 조건입니다. 다르게 한 거는요, 물질의 종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같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디귿이죠. 왜 물질의 종류만 다르게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녹는 것도 있고 녹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는 다 같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실험했는지 잘 살펴보면요, 다르게 한 조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이에요. 다음 5분 후에 관찰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5분 후 보니까요, 속은 이 티백 속 물질의 변화, 소금의 양이요,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요, 소금이 물에 녹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색깔 변화는 없어요. 왜? 소금도 투명하고 물도 투명하니까 같은 색이니까 색깔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럼 갈색 설탕도요, 티백 속 물질의 변화. 갈색 설탕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아, 이 말은 갈색 설탕도 물에 녹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갈색 설탕은 갈색 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녹으면서 물의 색도 점점 갈색으로 변한 거죠. 자, 그런데 생물에는 어떨까요? 물에 녹지 않아요. 자, 그러면 티백 속 물질의 변화. 어떨까요?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대로 있다. 티백 속에 그대로 생모래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색깔 변화 어떨까요? 생모래,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물의 색깔 변화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 변화 없다. 즉, 생물에는 물에 녹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봅시다. 아, 그렇다면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어느 거냐요? 지금 실험 결과로 우리 무엇을 알아낸 거예요? 소금과 설탕은 물에 녹지만 무엇은? 생물에는 녹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알게 된건 뭐예요? 아, 모든 물질이 물에 다 녹는 게 아니라 물에 녹는 물질도 있고 녹지 않는 물질도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내용 찾아볼까요? 모래는 물에 잘 녹는다, 녹지 않는다라고 해야 하고요. 모든 물질은 물에 녹는 게 아니다. 생모래처럼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다. 모든 물질이 물에 녹지 않는 게 아니다. 녹는 물질, 설탕, 소금 이런 거 있죠? 여기 있네요. 물에 녹는 물질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도 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알아낸 것이죠. 소금과 갈색 설탕 대신 밀가루를 사용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자, 소금과 갈색 설탕은요, 물에 녹는 물질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밀가루는 물에 녹나요? 아, 아니죠. 그럼 반죽 만들 수 없어요. 녹아버리잖아요. 그쵸? 밀가루는요, 녹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내용이에요. 자, 영준이가 소금물을 맛보았더니 짠맛이 났지만 소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금물처럼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져 물에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여기 소금물처럼 소금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져서 물에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니에요? 소금에다가 물. 이렇게 소금을 물에 녹였더니 소금물이 됐네요. 자, 이렇게 소금과 같이 물에 녹는 물질, 溶질. 자, 물과 같이 소금을 녹이는 물질, 溶매. 자, 그럼 이제 녹는 중이죠. 고르게 섞이는 현상, 溶해.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됐어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소금물은 溶액이 되겠죠. 소금물처럼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소금이 녹았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아져서 물에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용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아, 용사형제 나왔습니다.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죠. 자, 용질, 용매,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용액은 물에 녹는 소금이나 설탕 같은 물질이다. 녹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소금, 설탕 질질 흘리지 말고 잘 녹여. 용질이 바로 소금과 설탕 같이 녹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소금이나 용매는 소금이나 설탕을 녹이는 물과 같은 물질이다. 자, 녹이는 물질 매정하게 녹여버립니다. 용매 맞네요. 설명 잘했고요. 설탕물에서 설탕은 용매가 아니라 용질, 물은 용질이 아니라 용매, 설탕물은 용액이다. 이건 맞네요. 자, 용액은 물에 넣은 소금이나 설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안 보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아주 작게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이다. 용액은 설탕물처럼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이다. 자,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섞여서 이제 완성된 것, 이건 용해가 아니라 바로 용액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옳은 것은요, 2번이라고 할수 있네요. 이거 우리 친구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틀렸다. 괜찮아요. 지금은 틀려도 괜찮아요. 왜? 지금은 시험 전이니까 다시 복습하면 됩니다. 아, 틀려도 괜찮지만, 틀린 거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렸으면 다시 개념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6번입니다. 오른쪽은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비눗방울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교를 쓰시오. 이 친구 비눗방울 용액으로 이렇게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기억. 비눗방울 용액은 물에 비누를 용해한 용액이다. 비눗방울 용액 맞지요. 자, 비눗방울 용액이 들어있는 통의 바닥에는 비누가 가라앉아 있다? 분명히 용액이라고 했잖아요. 용액은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이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누가 가라앉아 있지 않겠죠. 용액이니까요. 비눗방울 용액을 만들 때 이용한 물은 용매이고 비누는 용질이다. 물, 매정하게 녹였어요. 녹이는 물질 용매. 비누는요, 녹는 물질. 그러니까 용질 맞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요, 니은이 되겠습니다. 용액은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고요. 또 맛과 같은 성질이 다 일정하죠. 그렇죠? 잘 구분해 둡니다. 자, 그럼 7번, 8번 볼게요.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수진이, 물에 각설탕을 녹였더니 각설탕이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준원이가 그래서 고쳐줍니다. 각설탕은 사라진 것이 아니야. 이렇게 돼서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문제 먼저 풀고 넘어갑시다. 위 대화에서 밑줄 친 기역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설탕의 크기와 관련지어 쓰래요. 자,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답을 쓸 때는 설탕의 크기와 관련된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사라진 게 아니라 자, 각설탕이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크기가 어떻게?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만큼 아주 작아져서 물에 고르게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탕 크기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아져서 물에 고르게 섞여 있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져서 물에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있는 거야. 라고 고쳐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수진이가요. 그럼 각설탕이 물에 녹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어? 라고 했더니요. 준현이가 각설탕을 물에 용해하기 전과 용해한 후에 무게를 비교해 보면 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위 대화에서 준원이가 말한 니은을 실험하는 과정입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 하래요. 자,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용해하기 전에는요, 전자저울 위에 시약포지, 각설탕, 유리막대, 물이 든 비커 올려뒀고요. 그 다음에 용해한 후에는요, 어떻게 설탕으로 용해해서 똑같이 시약포지, 유리막대 빼면 안 돼요. 여기도 똑같이 쟀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올려놓고 또 이렇게 무게를 쟀어요. 자, 1번. 전자저울을 사용하기 전에 0점을 맞춘다. 자, 우리 친구들, 전자저울 사용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0: 일단 전자저울을 평평한 곳에 올려두고 수평을 맞춰야 합니다. 수평은요, 이 전자저울 뒤에 수평계가 있죠. 거기 이렇게 빨간 원 안에 공기방울이 가운데 있으면 수평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자저울을 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바로 무게 재기 전에, 그렇죠. 0점 조절 단추, 여기 0점이라고 써있는 요 단추를 딱 누르고 0을 맞춘 다음에 무게 재는 거죠. 오, 너무 사용을 잘했습니다. 맞죠? 각 설탕을 물에 용해하기 전과 용해한 후의 무게는 어떤가요? 그렇죠. 같죠. 왜? 각 설탕이 물에 녹으면서, 용해되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아주 크기가 작아져서 여기 지금 고르게 섞여 있는 것이니까 무게는 같은 것이죠. 물에 각 설탕을 넣을 때 설탕 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가요? 아니죠. 설탕 가루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이든 비커 이외에 다른 곳에 떨어지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이럴 경우 이좀 무게가 좀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실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과학에서는요, 실험을 여러 번 해봅니다.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실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겠죠? 미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1번, 2번에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 100g에 설탕 25g을 용해하였을 때 설탕용액의 무게는 얼마인지 쓰래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의 무게와 설탕의 무게를 합한 것과 설탕용액의 무게는 같아야 하겠죠? 자, 그래서 125g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9번까지 풀어보았어요. 그럼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용질이 물에 용해되면 사라지지 않고 물과 골고루 섞여서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남은 문제 모두 함께 마무리해 보자고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프랑스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박아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32강에서 만났습니다. 어느덧 이 세 번째 대단원의 북원도 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이 북원의 끝은 아니지만요. 오늘은요, 중단원 탐구 문제 10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준비되셨죠? 문제 풀이 시작합니다. 10번에서 1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잎에 도달한 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때요? 잎이 있어요. 잎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잎이 없다. 그래서 다르게 할 조건, 여러분에게 혹시 물어본다면, 잎의 유무가 다르고, 나머지는 모두 같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잎을 그대로 둔 고추, 모종, 이것에서 잎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수 있겠네요? 또, 잎을 모두 떼어낸 고추, 모종, 이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을 할 겁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위 실험에서 같게 한 조건과 다르게 한 조건을 보기에서 각각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잎이 있다. 잎이 없다. 잎의 유무가 다르게 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니은 이렇게 체크해 놓고 우리 친구들 너무 신나가지고 같게 한 조건, 잎의 유무 이렇게 적으면 땡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같게 한 조건은 1번이고요. 다르게 한 조건이 2번이란 말이에요. 잎의 유무는 다르게 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체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다르게 한 조건을 적었으므로 이제 모든 나머지의 것들은 같게 한 조건이라고 기록을 해줘야겠죠? 물의 양도 같아야 하고요. 탈지면의 유무도 같아야 합니다. 어디는 탈지면 하고 어디면 탈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추 모종의 크기도 최대한 비슷해야 하고 같게 하는 조건에 들어가겠죠? 삼각 플라스크의 크기도 같아야 합니다. 다르게 하는 조건 하나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조건들을 갖게 해야 이 다르게 하는 조건 때문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조금은 예상을 해볼게요. 잎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었나요? 맞아요. 물방울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잎에서 어느 정도 광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물들을 배출하니까요.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 나올지 한번 기대하면서 볼게요. 위 실험 결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오호! 잎을 그대로 둔 고추 모종! 비닐봉지 안쪽에 물방울이 맺혔다. 맞습니다, 여러분. 잎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요, 물방울이 맺히게 됩니다. 무슨 작용 때문에 그런가요? 맞아요. 증, 산, 작, 용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증은요, 그 찔증자를 쓰고, 여기에 산은 흩어진다라고 할때 흩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증기와 같은 것들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거, 물이 상태가 변하여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 증산 작용은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과 같은 것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잎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이 비닐봉지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거고요. 잎을 떼어서 모두 낸 고추 모종은요,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에만 동그라미다. 12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은 봉숭아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역에서 디귿 중에서 증산작용이 주로 일어나는 부분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나죠. 대부분 잎의 뒷면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공에서 일어납니다. 기공은요,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변세포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증산작용을 하기도 하지 않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리는 때는 언제이겠어요? 이 식물이 물이 충분히 있을 때,
그럴 때 열리겠죠. 그런데 식물에도 물이 충분히 있지 않다면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13번에서 1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서로 다른 두 식물의 꽃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가는요, 찔레꽃의 구조이고요. 나는 어때요? 나는 호박꽃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찔레꽃을 잘 관찰해 보면요. 여기에 씨가 만들어지는 곳, 이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암술이에요. 그런데 이 암술보다 키는 좀 작지만 이 끝에 가루가 묻어 있는 가루를 생산하는 이것이 바로 수술입니다. 이 꽃잎은요, 넓게 펼쳐져서요,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고 있고요. 이 꽃잎을 받치고 꽃잎도 또 보호하는 것이 꽃받침입니다. 그런데 이 찔레꽃과 살짝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호박꽃 한번 볼게요. 호박꽃은요, 여기에 뭔가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이 호박꽃은 암꽃이에요. 호박꽃은요, 암꽃과 숫꽃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박꽃은 암꽃과 숫꽃을 같이 하나의 꽃 봉오리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암술은 있고 꽃잎도 있고 꽃받침도 있지만 수술은 볼 수가 없다. 정말 많은 식물들, 정말 많은 생김새들, 이 식물의 생김새는 다양하므로 반드시 암술과 수술은 같이 있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없고, 꽃은 반드시 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암술이 어떤 기능이고 수술은 어떤 기능, 꽃잎 그리고 꽃받침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꽃이 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씨가 만들어지는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키가 큰 이것을 우리 암술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호박꽃의 암꽃에도 암술이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조금 키가 작고 끝에 꽃 가루가 묻어있는 이것. 꽃가루를 생산하는 것이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호박꽃에는 이 기역에 해당하는 수술이 없습니다. 모든 호박꽃에 다 수술이 없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박꽃은 암꽃과 숲꽃이 나뉘어져 있는 식물입니다. 여기 볼게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꽃잎이고요. 꽃잎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꽃받침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기역은 수술이다. 니은은 꽃받침이다. 암술은 디귿이고요. 꽃잎은 니을이에요.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1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기역에서 리을 중 다음 설명과 같은 일을 하는 꽃의 부분을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꽃잎을 받치고 보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받치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이 꽃받침이라는 거 우리 알수 있거든요. 여기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은이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위 가꽃과 나꽃의 구조를 비교하여서 다른 점을 쓰시오.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없다? 기역이 없습니다. 기역 수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박꽃은요, 암꽃과 숲꽃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종류의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여 보자면, 가는 암술도 수술도 꽃잎도 꽃받침도 모두 있지만, 나는 수술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16번 한번 가볼까요? 식물의 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꽃의 크기는 모두 손바닥보다 크다. 여러분, 어떤 꽃은 큰 꽃도 있고요. 어떤 꽃은 엄청 작은 꽃도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꽃의 생김새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러하다라고 하는 보기는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꽃의 색깔은 노란색과 빨간색만 있다. 이거 어때요?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 길을 지나가다가 보는 정말 많은 아름다운 색상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과 빨간색만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매우 다채롭게 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예쁘면 예쁠수록 무엇을 할수 있다? 이 꽃가루 바지, 수분을 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꽃의 생김새는 매우 다양합니다. 맞아요. 모든 꽃의 꽃잎은 갈라져 하나씩 떼어낼 수 있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래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통꽃도 있습니다. 하나가 통으로 되어 있는 통꽃, 갈라져 있는 갈래꽃. 어느 것은 통꽃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꽃은 주로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일을 한다. 여러분, 꽃은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 번식을 하죠. 번식을 하기 위해서 씨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 씨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한가요? 수분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이 수분이라고 할때 숫자는 받을 수. 분자는 가루분, 가루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꽃가루, 바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분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맞아요. 바로 잎입니다. 잎에서 이 광합성이 일어나면서 양분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의 정답,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꽃의 생김새는 다양하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 되겠는데요. 17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은 식물 도감에 나온 두 식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식물 중 꽃이 더큰 것에 기호를 쓰시오. 여러분, 여기 설명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사진만 가지고, 이거 뭐가 더 큰지 곧바로 알수 있나? 혹시 클로즈업 한 것이면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식물에 대한 설명이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호박, 박과이고요. 밭이나 산 길쭉 등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이고요. 꽃은 6월에서 9월에 피고 10cm보다 크게 자라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크기가 나와 있네요. 꽃말이 지칫과이고요. 들이나 밭에서 흔히 자라는 식물이다. 이렇게 예쁜 식물 우리 친구들도 본적 있을까요? 여러 줄기가 한 곳에서 나고 꽃은 4월에서 7월에 피는데 크기가 어때요? 2mm 정도이다. 우와, 정말 작은 꽃의 크기를 갖고 있는 식물이군요. 그렇다면 꽃이 더큰 것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설명을 잘 읽어본 우리 친구들은 아하, 호박꽃이 훨씬 더 크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죠?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괄호 볼게요. 꽃의 무엇에서 만든 꽃가루가 무엇으로 옮겨 붙는 것을 꽃가루 바지 또는 수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꽃의 아주 중요한 기능, 꽃은 번식을 한다. 무엇을 통해서 씨를 만든다. 씨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여기에서 니은이에요. 꽃의 무엇에서 만든 꽃가루가 있어요. 이 꽃가루가요, 암술로 가야 돼요. 수술은 꽃가루를 만들고요. 이것이 암술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꽃가루 바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꽃가루 바지는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요, 곤충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어요. 바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요, 또 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한자어로 따지자면 새는 조매화, 곤충은 충매화, 바람은 풍매화. 물은 어때요? 물은 물 숫자를 써서 수매화라고 구분을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 교재에서는 새, 곤충, 바람, 물과 같이 분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수분이 반드시 새, 곤충, 바람, 물에 의해서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인간이 인공적으로 수분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붓과 같은 것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데 우선 다시 원래대로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요. 꽃의 무엇에서 만든 꽃가루? 꽃의 술에서 만드는 꽃가루가 어디로 옮겨가야 된다? 암술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꽃가루가 옮겨갔을 때 여기에서 씨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19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꽃가루 바지 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면 씨가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아까 이 그림 잘못본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수술의 꽃가루가 암술에 붙으면 여기 안쪽에서 씨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옥수수는 바람에 의해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진다. 어때요, 여러분? 바람, 물, 곤충, 새, 와 같은 것에 도움을 받는데 이 곤충을 유혹하는 그러한 꽃들은요 향기도 강하고 그리고 냄
색깔도 예쁜 편입니다. 그런데 바람의 도움을 받는 식물들은 대체로 꽃이 엄청 화려하거나 꽃에서 냄새가 잘 나거나 하기보다는요, 조금은 수수한 느낌이 드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물 어때요? 이 검정 말과 같이요. 물 안에서 살고 있는 수생식물들은 물의 도움을 받아서 수분을 해야 하고요. 새와 같은 동물의 도움을 받는 것은요, 새가 앉을 수 있도록 조금은 튼튼해야겠죠. 그래서 선인장이나 바나나와 같은 거, 동백나무와 같은 것이 이 새의 도움을 받아서 꽃가루 바지를 합니다. 그러면 옥수수는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현재까지 맞는데, 꽃가루 바지는 곤충, 새, 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거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곤충, 새, 물,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인공적으로 사람이 일부러 꽃가루 바지를 해주는 인공 수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X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요. 모두 동그라미 표하는 것은 1번과 2번만 되겠습니다. 이제 20번 한번 가볼게요. 동박새는요, 식물의 꽃가루 바지를 도와줍니다. 아하, 새의 도움을 받아서 수분을 하는 것이네요. 이 새와 관련 있는 식물은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동박새라는 이름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식물. 동, 백, 나, 무입니다. 이 나무와 같이 튼튼한 것에 새가 앉아서 꽃가루 바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곤충에 의해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는 식물을 모두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곤충에 의해서 꽃가루 바지가 되려고 하면 꽃이 화려한 편이고 향기도 나고 예쁜 편입니다. 또한 이꽃 가루가요, 약간 찐득찐득한 그런 것이 있어요. 대신 풍매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꽃가루 바지가 되는 것들은요, 이꽃 가루가 굉장히 가볍고 잘 날아갑니다. 여기에서의 벼는요, 바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호박은요, 아주 크고 노랗고 화려하고 그래서 곤충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는 어때요? 소나무는 곤충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고 나사말은 물의 도움을 받습니다. 바나나는요, 아주 크고 튼튼해서 새의 도움을 받고요. 코스모스는 또 곤충의 도움을 받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해보자면요. 21번에는 니은 그리고 비읍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22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검정말, 검정말 어디 살고 있나요? 검정말은 물 속에 삽니다. 그래서 검정말을 우리는 수, 생, 식, 물이라고도 부릅니다. 물에서 생활하는 식물, 물에서 살아가는 식물이라는 뜻이겠죠. 이렇기 때문에 검정말은요, 물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의 도움을 받아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2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23번에서 2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식물 안에서 물과 양분이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뿌리에서부터 꽃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여기 뿌리에서 물이 흡수돼요.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 물을 흡수해서요, 줄기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른 줄기로도 이 물이 뻗어갈 수 있어요.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물을 흡수했다. 물과 빛,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나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잎에서는요, 광합성이라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잎이 있어요. 그리고 줄기가 있겠지요.
빛이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있겠죠? 그러면 23번부터 2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위 과정에서 식물의 각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뿌리는요, 땅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한다 맞습니다. 뿌리의 많은 뿌리털들은요, 물의 흡수 작용을 도와줍니다. 잎은요, 식물에 필요한 양분을 만듭니다. 맞아요. 여기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거든요. 줄기를 통해서 꽃으로 양분이 이동한다. 맞습니다. 곳곳으로 양분이 이동하게 됩니다. 줄기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줄기의 아주 중요한 역할, 통로이고 무언가를 이동시킵니다. 물과 양분을 이동시키는 거겠죠? 잎은요, 물과 양분을 식물 밖으로 내보낸다. 오, 굉장히 들어보면 헷갈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보기가 왜 틀렸느냐? 여러분, 양분은 기껏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 양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분 자기가 더 자랄 수 있도록 써야 해요. 잎을 통해서 양분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잎을 통해서는 무엇이 나가느냐? 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양분을 식물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23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이 물도 만들어지는 내도록 다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광합성에 사용하고 그리고 내보낼 수 있는 것을 일부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번에는 5번이고요. 24번 한번 가볼까요? 위 과정을 보고 다음 주어진 말을 모두 사용해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공은 이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이 빠져나갈 때 어떻게 된다? 수증기의 형태로 나갑니다. 그래서 찔증자를 써서 우리가 이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갈 때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줄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를 통해 잎으로 이동하여서 일단 광합성에 이용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부는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상태로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과정 정확하게 적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서술형 돋보기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맑은 날 오후에 딴 잎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잎의 생김새에서 기역, 니은, 디귿 찾아볼게요. 기역은요, 잎, 넥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은요, 잎 몸체라고 해서 잎 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잎 자루입니다. 이번 문제 갈게요. 위 잎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뒤에 아이오딘, 아이오디아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볼게요. 에탄올이든 작은 비커에 잎을 넣었고요. 뜨거운 물이든 킨 비커에 넣은 뒤에 유리판을 덮었어요. 그러면 에탄올에 의해서 엽록체가 이 녹색 색소가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잎의 색깔이 연해지면 꺼내서 따뜻한 물로 헹군 다음 이제 페트리 접시에 올려서 그 다음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색으로 변해요? 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요, 녹말에 반응해요. 녹말에 반응해서 청남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잎의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잎에서 녹말이 만들어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2번 갈게요. 다음은 찔레꽃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주어진 말을 4개 사용해서 꽃가루받이 과정을 쓸게요. 어떻게 되느냐?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는 암술로 옮겨가죠. 그렇게 돼서 이 씨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도움을 받느냐면 새나 바람, 곤충과 같은 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곤충의 도움을 받아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 붙는다라고 하는데 왜냐? 여기에서는 왜 곤충만 적을 수 있느냐? 바로 찔레꽃이 그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4개만 더 풀어볼게요. 양파 표피세포 표본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양파 안쪽 표면에서 껍질을 벗겨내고요. 이 받침유리 위에 올려놓고 물을 떨어뜨려요. 공기방울이 생기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기지 않도록 유리를 덮고요. 염색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염색액을 거름 종이로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2번 가볼까요?
강학현입니다.

0: 위에서 관찰 대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점을 조절하는 미동나사가 되겠습니다. 3번이에요. 다음은 양파 표피세포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세포 안에 둥근 모양의 무엇이 있고 핵이 한 개씩 있고 세포 가장자리가 어떠하다, 두껍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식물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포 안에 핵이 있습니다. 세포막으로도 둘러싸여져 있고 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작아서 맨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데요. 세포벽이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요.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를 받아 씨를 만드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꽃잎일까요? 암술일까요? 수술일까요? 꽃받침일까요? 정답을 아는 우리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식물의 구조와 기능 더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사주만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독해력이라는 것은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힘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재미있는 글 읽어보고요, 문제도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오늘 글의 주제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거입니다. 이 사회와 관련된 글을 읽어볼 건데요. 서로 존중해요라는 글과 이런 문화, 저런 문화라는 글이에요. 어떤 글일지 궁금하죠?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교재 30쪽 폈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서로 존중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누가 누구를 존중하는 걸까? 선생님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전 세계는 여러 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세계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도 있고, 먼 나라도 있지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이렇게 있어요. 이 나라마다 옷도 다르고, 집, 음식, 노래, 춤, 놀이,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인데요. 이 문화가 비슷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고 하면은 살아가면서 필요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문화거든요. 옷도 입고, 집에서 살고, 음식을 먹고, 어떤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이를 하고 하는 것들. 이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다 즐기고 먹고 하는 모든 이것들이 다 문화예요. 근데 나라마다 이 문화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즐겨 먹지만, 네, 우리 친구들 돼지고기, 소고기 즐겨 먹나요? 네,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의 사람들은, 자, 이슬람교, 이 종교의 한 종류예요. 이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의 사람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

힌두교를 믿는 나라의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지요. 네, 음식이 지금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 소고기 다 즐겨 먹는데 이슬람교,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먹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는요,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문화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문화가 서로 다른 나라의 친구를 만났을 때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서로 다른 나라의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 쟤네는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 소고기도 안 먹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뜻하게 대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는 그곳의 친구들을 밝은 표정으로 대하도록 해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따르거나 우리나라의 문화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고집이라는 게 뭐예요? 고집. 우리 친구들 고집. 고집은요, 여기 밑에 보면 자기의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버티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고집이 센 편인가요? 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따르는 거. 야, 역시 이 다른 나라 게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거. 혹은 야, 우리나라 문화가 최고지. 우리나라 문화만 따라야지 하는 거. 둘다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사람이라는 점은 같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해요. 존중이 뭐예요? 존중.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문화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그래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점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그 나라에서 쓰는 독특한 인사법이 있어요. 독특한이 뭘까요? 독특한. 다른 것과 비교하여 특별하게 다른. 그러니까 독특한이라는 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인사법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인사법으로 인사를 나누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해주면 오, 우리나라 문화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역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인사법으로 인사를 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 미국에서 어떻게 할까요? 미국에서는 한 손을 내밀어 서로 맞잡으면서 인사해요. 이렇게 손을 탁 내밀어가지고 맞잡으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인사법이에요. 보편적이다라는 게 뭘까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는 것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이런 뜻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탁 내밀어가지고 악수를 하는 건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인사법이죠. 그러니까 두루 통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자주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 인사법은 보편적인 인사법이다. 뭐꼭 독특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프랑스에서는요, 서로 끌어안고 양쪽 볼을 번갈아 마주대고 인사를 합니다. 입으로 쪽쪽 소리를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안고 양쪽 볼을 번갈아서 이렇게 마주대면서 인사를 해요. 입으로 쪽쪽쪽, 쪽쪽쪽 할 수도 있고요. 안할 수도 있고요. 정말 독특하죠? 선생님, 이상해요, 이상해요. 우리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사람들끼리 반감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도예요. 인도에서는요, 자신의 두 손을 가슴 앞에 펴서 마주대고 고개를 숙인 후, 나마스테라고 말하며 인사해요. 자, 해볼게요. 자신의 두 손을 가슴 앞에 펴서 마주댑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나마스테. 네, 아주 잘했어요. 인도의 인사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를 해요. 자, 그럼 티베트. 이제는 티베트 가볼게요. 티베트에서는요, 서로 마주보고 귀를 잡으며 혀를 길게 내밀며 인사해요. 자, 마주보고 귀를 잡으면서 혀를 길게 내밉니다. 이렇게 혀를 내미는 거예요. 선생님, 뭐예요? 메롱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혀를 길게

내밀수록 상대를 존경하는 것이라고 해요. 선생님, 혀를 길게 내미는 거는 더 그렇게 심술궂게 다른 사람께 뭔가 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른 나라, 이 티베트에서는 이 상대를 존경할 때 이렇게 혓바닥을 더 길게 내민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쪽 부분에 글을 읽으면서 다른 나라의 독특한 인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치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그랬어요. 고집하다와 존중하다가 있습니다. 높이요, 귀중하게 대하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존중하다이죠? 존중하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존중하다를 넣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저의 창의적인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자, 우리 다른 나라의 인사법을 존중하자고요. 그 말은 높이어서 우리 귀중하게 대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다음입니다.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고 굳게 버티다.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고집하다입니다. 고집하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거를 말을 해요. 고집하다. 너의 의견만 고집하지 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우리 결정하자. 이렇게 또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로 하세요. 내 동생 다현이는 자기만의 독특한 평범한 버릇이 있다. 여기에서 힌트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만의. 다현이가 이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이 자기만의 어떤 버릇이래요. 자기만의 버릇이라는 건 나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버릇이 되겠죠. 그래서 독특한이라는 건 그쵸. 나만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버릇. 이 평범한이라는 것은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버릇.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버릇.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악수를 하려고 한 손을 내딛었다, 내밀었다. 한 손을 내디든 걸까요? 내민 걸까요? 앞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움직이는 걸 우리는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죠. 손을 내밀었다. 내디뎠다는요, 이 발을 앞으로 이렇게 내디뎠다. 발을 앞으로 움직이는 걸 내디뎠다라고 하고,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었다라고 해요. 손을 내밀었다에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이 글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과 나라마다 다른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무엇이었나요? 따뜻하게 대하고 존중하자라는 거였죠. 그리고 나라마다 다른 인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인사법. 어떻게 인사하는지 이 여러 나라들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인사법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나라의 이름과 그 지역의 인사법을 나타낸 그림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미국, 프랑스, 인도. 여기 그 다음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우리 미국, 프랑스, 인도의 인사법 지문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쭈중 찾아보니까요. 미국에서 어떻게 인사했어요? 한 손을 내밀어 서로 맞잡으면서 인사를 했죠? 자, 미국. 한 손을 내밀면서 맞잡으면서 인사하는 거. 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보편적인 인사법이다.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프랑스. 프랑스는요, 프랑스에서는 서로 끌어안고 양쪽 볼을 번갈아 마주대고 인사한다. 입으로 쪽쪽 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 볼을 마주대고 인사하는 거, 여기 있네요. 쭈준. 자, 그 다음 인도. 인도는요, 자신의 두 손을 가슴 앞에 펴서 마주대고 고개를 숙인 후 나마스테라고 말하며 인사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해 문제는요, 특히나 중요한 게 우리 글. 지문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문을 찾아보고, 이렇다고 했지. 그러니까 답은 이거야. 라고 찾아보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 속 친구에게 해줄 말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난 요즘 이 옷만 입어. 이 옷이 다른 나라에서 유행이거든. 자, 지금

지금 이 친구가 입은 바지가요, 다른 나라에서 유행이래요. 그런데 이 옷만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유행인 것만 좋아하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선우가 말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호진이는요, 우리나라의 문화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야. 자, 이 친구가 우리나라의 문화만 고집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의 문화만 무조건 따르고 있나요? 그렇죠. 무조건 따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좋아하는 옷인지 어쩐지 상관없고, 다른 나라에서 유행이라니까 그냥 이 옷만 입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선우가 아주 잘 말을 해줬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풀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이라고 했죠? 예, 다시 글 지문으로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따르거나 우리나라의 문화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사람이라는 점 같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해요. 이렇게 나온 부분 찾았죠?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가로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무엇이라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글 구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존중해요라는 글이었어요. 나라마다 자기만의 무엇이 있다. 자기만의 문화가 있다. 문화가 다 다르다. 서로 무슨 문화를 가진 사람끼리 존중해야 한다. 이 문화가 다 다르죠. 서로 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끼리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쓰는 인사법으로 인사를 나누면 상대를 무엇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인사법들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글 읽어보면서 독해 여행 두 번째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교재 32쪽으로 갔습니다. 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예, 다양한 문화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한 나라나 지역에는 그곳만의 독특한 음식이나 음식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음식을 먹는 방법. 예, 음식도 다르고 음식을 먹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를 음식 문화라고 하는데 이 음식 문화를 통해 그 지역 문화의 특징을 더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 지역의 문화를 알아볼까요? 자, 이첫 번째 부분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음식 문화가 무엇인지 음식 문화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나와 있습니다. 음식 문화에 대해서 나오겠구나. 음식 문화는 뭔가요? 무엇을 먹고 그걸 어떻게 먹느냐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게요. 중국은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답게 지역마다 특색 있는 요리가 발달했어요. 특색이 무엇일까요? 특색. 보통의 것과 차이가 나게 다른 점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마다 다 요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나라 안에서도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토가 넓으니까 이쪽에서 먹는 음식, 저쪽 지역에서 먹는 음식이 같은 나라 안에서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중국의 사천 지역에서는 사천이라는 이 지역이 있는 거예요. 매운 향신료를 많이 넣기 때문에 향신료가 뭔가요? 향신료. 음식에 매운맛이나 향기를 더하는 조미료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매운 그런 맛을 넣기도 하고 향이 나기도 하는 그런 조미료예요. 매운 음식이 발달했는데 대표 요리로 마파두부가 있지요. 선생님, 마파두부? 저 먹어본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 들죠? 자, 사천 지역에서는요, 매운 향신료를 넣는데 마파두부가 유명하다. 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살짝 메모를 해도 좋습니다. 사천은, 아, 마파두부가 유명하다. 마파두부.

자, 그다음 북경 지역 나옵니다. 북경 지역에서는 궁중 요리의 형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궁중 요리, 궁중이 무슨 뜻일까요? 한 나라의 임금이 사는 집을 말을 합니다. 궁중 요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대요. 이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는 오리를 구워 만든 요리인 베이징 덕이 있어요. 자, 북경은 무엇이래요? 궁중 요리가 많이 발달했는데 베이징 덕. 우리가 북경을 베이징이라고도 하고요. 오리를 우리가 영어로 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리를 구워서 만든 요리를 이제 베이징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이징 덕이 있어요. 그럼 광둥 지역의 요리는 서양 요리법이 쓰인 요리가 많아요. 대표 요리는 우리가 즐겨 먹는 탕수육과 딤섬이 있어요. 광둥 지역에서 발달한 요리 뭐예요? 탕수육. 오, 맛있겠다. 그렇죠. 탕수육과 딤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는요, 지금 중국, 그 중에서도 여러 지역의 이 대표 음식들이 나와 있었어요. 아, 마파두부, 베이지떡, 탕수육, 딤섬. 그렇구나.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유럽입니다. 유럽은 음식을 먹는 방법이 독특해요. 그리고 까다로운 식사 예절을 지켜야 해요. 까다로운, 무슨 뜻일까요? 까다로운.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이 너그럽지 않고 별나게 억지스러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사 예절들이 있을까요? 식사용 빵을 먹을 때는 손으로 뜯어 먹어요. 빵은 손으로 뜯어 먹어요. 빵을 포크로 딱 찍어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뜯어 먹어요. 뜯은 빵을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두는 것은 괜찮지만 먹다가 이렇게 식탁에 잠깐 올려둘 수 있습니다. 빵을 먹던 손으로 머리나 얼굴을 만지는 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이에요. 빵을 손으로 뜯어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손으로 머리 만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뜯어 먹어요. 그러면, 뭐야. 지저분한 손으로 다시 빵 먹는 거야? 하고 그 상대방은 불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뜯어 먹던 손으로 이 머리나 얼굴을 만지지 말아라. 이게 식사 예절이다래요. 또 소금, 후추 등은 식사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멀리 놓인 소금이나 후추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을 통해 건네받아야 해요. 자, 내 저쪽에서 건너편에 이 소금이랑 후추가 있어요. 근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소금 후추, 일로 와!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기 소금이랑 후추 좀 건네줄 수 있어요? 해서 건네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네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건네받아요. 이때 다른 사람의 접시 위로 손을 뻗어 시선이나 음식을 가리는 것은 예의에 없는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의 접시에 있는데요. 소금이나 후추 받는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손 올려가지고 받으면, 그렇죠. 먼지도 떨어질 수 있고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 수프를 뜰 때, 이번에는 수프입니다. 숟가락을 바깥 방향으로 움직이고 후루룩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수프 먹을 때 숟가락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바깥 방향으로 먹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유럽의 식사 예절, 크게 무엇이 나왔어요? 빵을 먹을 때, 그리고 소금이랑 후추를 먹을 때, 그 다음 수프를 먹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 먹을 때는 손으로 뜯어 먹을 수 있다. 잠깐 빵 놔둘 수 있다. 그런데 빵 뜯다가 이 머리나 얼굴 만지지 말아라. 소금이나 후추 건네받아라. 다른 사람의 접시 위로 이렇게 손을 내밀지 말아라. 수프, 숟가락 바깥으로 해서 먹고 소리 내지 말아라.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다음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특색, 특별한 계급이나 등급, 보통의 것과 차이가 나게 다른 점, 무엇일까요? 저 보통의 것과 차이가 나게 다른 점을 우리는 특색이라고 해요. 그 음식 진짜 특색 있다. 다른 것과 다르다. 이런 거죠. 그래서 특색. 그러면 특별한 계급이나 등급, 이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다르다. 일때 어떤 등급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특급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 향신료 한번 볼게요. 음식의 매운맛이나 향기를 더하는 조미료.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름, 뭘까요? 조미료였죠? 기름은요?

식용유. 우리가 식용유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한번 낱말의 뜻도 찾아보았습니다. 네, 그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여기 첫 소리가 나와 있죠? 한 나라의 임금이 사는 집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르면 또 지문으로 가보면 되겠습니다. 궁중이라고 했어요. 궁중요리 이렇게 쓰겠죠? 자, 그다음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취향이 너그럽지 않고 별나게 억지스럽다. 여기 보니까 첫 소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까다롭다. 까다로운 유럽의 식사, 예절 하고 배웠어요. 까다롭다. 이렇게 어휘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쓴이가 알려주려는 것이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그래서 찾아 써 넣으세요. 한 나라나 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무엇일까요? 저 선생님이 잘 모르면 지문을 보라고 했죠. 한 나라나 지역에서 그곳만의 독특한 음식이나 음식을 먹는 방법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바로 음식 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그 음식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래서 음식 문화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2번 문제예요. 중국 지역과 그 지역의 대표 요리를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사천, 광둥, 북경, 베이징 떡, 탕수육, 마파 두부. 헷갈리면 지문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사천은 뭐였죠? 사천은 매운 향신료를 넣은 마파 두부였습니다. 사천은 마파 두부였고요. 북경은요? 북경이, 그렇죠. 베이징 덕이었어요. 오리를 구워서 만든 베이징 덕. 광둥은요, 광둥은 서양의 요리법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탕수육, 딤섬 해가지고 광둥은 탕수육 이렇게 가보면 되겠네요. 네, 우리 친구들 연결 다 했죠? 잘했어요. 자, 그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식사 예절 중 소금이나 후추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요, 소금이나 후추를 가져가는데 여기는 건네받고 있어요. 여기 소금 좀 주세요 해서 건네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소금이나 후추를 받으려고 쭉 이렇게 손을 내밀어가지고 접시 위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먼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것을 지문에서 찾아보면은 소금, 후추 등은 식사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멀리 놓인 소금이나 후추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람을 통해 건네받으라고 했고요. 이때 다른 사람의 접시 위로 손을 뻗어 시선이나 음식을 가리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1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4번 가보도록 할게요. 광둥 지역의 요리에 서양 요리법이 쓰인 요리가 많다는 사실로 알수 있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광둥 지역이 외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많은 서양인이 중국의 여러 지역을 좋아했을 것이다. 광둥 지역 사람들이 전 세계로 여행하기를 좋아했을 것이다. 자, 이 광둥 지역에 서양 요리법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탕수육, 딤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말은 어때요? 이 광둥 지역의 사람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갔다. 혹은 이 광둥 지역의 사람들 외국 문화 영향을 받았다. 어떤 걸까요? 외국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서양의 요리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 중국의 독특한, 이 광둥의 독특한 요리들이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1번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글또 한번 정리해 보아야 되겠죠? 각 지역의 독특한 음식 문화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크게 나와 있었는데요. 중국은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요리들이 발달해 있었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빵을 먹을 때의 예절 알아보고, 그 다음 소금과 후추를 이용할 때의 예절도 알아보았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요리로 우리가 사천, 광둥, 북경 지역의 요리들을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운 이글두개 같이 다시 보면서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은요, 서로 존중해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나라마다 자기만의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끼리는요, 존중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 그 나라에서 쓰는 인사법으로 인사를 나누면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사법 봤죠? 미국,

0: 프랑스, 인도, 티베트의 인사법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글은요, 각 지역의 독특한 음식 문화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유럽의 음식 문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이 요리가 발달되어 있었고, 유럽에서는요, 빵을 먹을 때의 예절, 손으로 뜯어 먹어라, 그리고 소금, 후추를 이용할 때의 예절, 이런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예, 선생님이랑 오늘 다양한 나라의 이 문화들을 살펴보니까, 아,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다른 나라에 여행 갔을 때, 이 다른 나라의 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이 선생님이랑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주완성 독해력을 같이 하면은요,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독해력도 올릴 수 있고요, 다양한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답니다. 글을 읽는 방법, 선생님이랑 같이 계속해서 연습해 보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주제의 글을 가지고 선생님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제주 바다를 질주하는 어선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건져 올리는 건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생선 자리돔입니다. 작전과 신호에 맞춰 숨가쁘게 돌아가는 자리돔잡이.
1: 아침에는 전쟁터에 전쟁터.
2: 더 빨리 잡으라게.
0: 더 빨리 더 많이 잡아야 하는 건 뱃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예측 프로의 일기 속에서 파도에 맞서는 것 역시 바다 사나이의 인생이죠.
1: 노력하다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있잖아요, 내일.
0: 이 봄, 자리돔이 몰려오는 제주로 갑니다.

0: 본선 한 척이 두 척의 보조선을 이끌고 서귀포 보목항을 출발했습니다. 어선들은 서쪽에 위치한 바위섬 외돌개로 향합니다. 푸른 바다 한가운데 닻을 내리고 털을 잡았습니다. 그물을 당기는 양망 작업이 한창인데요. 본선과 운반선, 보조선 두 척까지 모두 네 척의 배가 힘을 이뤄 조업을 합니다.
1: 빨리 땡기라 이거!

작전을 진두지휘하는 건 선장입니다. 본선과 보조선의 거리가 좁혀지면 그물 속 물고기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일생을 보낸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생선, 자리동입니다.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자리동 잡이가 이루어지는데요. 보리가 익어가는 오징어는 자리돔이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제주말로 자리돔은 요망지게 생겼다고 합니다. 15cm 크기의 작은 생선이지만 야무지다는 뜻입니다.

0: 자리돔처럼 이름에 돔자 항렬이 붙은 생선들이 많은데요. 돔은 가시 지느러미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주도를 상징하는 돔으로는 귀족 생선 옥돔과 서민 생선으로 알려진 자리돔이 있습니다.
1: 여름에 수온이 좀 따뜻할 때는 수심이 얕은데 10m, 뭐 15m, 뭐 7, 8m 이런 데서 겨울에 좀 추울 적에 그때는 좀 수심이 30m, 뭐 3, 40m 이런 데서 서식하고 그래야죠.
0: 자리돔은 산호나 바위 주변에 무리지어 생활하는데요. 오전에 떼를 지어 다니는 어종이라 조업은 새벽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이루어집니다. 그물을 올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투망을 시작하는데요.
1: 준비해보라.
0: 투망을 위해선 먼저 두 척의 보조선과 본선 사이에 도움줄을 연결합니다. 보조선은 본선과 50m 정도 거리를 두고 삼각형 형태로 자리를 잡습니다. 선장은 투망 위치를 확인한 뒤 신호를 보냅니다.
1: 놀아!
0: 본격적인 투망이 시작됩니다.
1: 야, 앞에 있는 형 냉겨버라니, 냉겨! 야, 그 오라이 풀라, 오라이. 내가 딱 땡길 때는 오라이 풀어주라고.
0: 본선과 보조선 사이엔 거대한 그물이 펼쳐지는데요. 마치 파란 바다 위에 붉은 카펫을 깐 듯합니다. 자리돔잡이는 본선과 두 척의 보조선 사이에 연결된 줄을 따라 사각형 모양의 그물을 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닷속 그물 위로 자리돔이 지날 때 그물을 올려 자리돔을 잡는데요. 이런 조업 방식을 삼척 들망어법이라 합니다. 이제부턴 선장과 자리돔의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1: 아침에는 전쟁터에 전쟁터. 지금 딱 어장 깔려 있으니까 이제는 딱 이 모니터로만 보면서 예, 자리돔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지.
0: 선장은 어군 탐지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1: 준비해봐.
2: 많이 있어 보라. 당겨라.

0: 상장의 지시에 따라 7명의 선원들이 힘을 합쳐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눈치 빠른 자리돔을 놓치지 않으려면 속도를 내야 합니다.
1: 야, 그 제만 당기지라. 상관은 그 제만 당기지라. 어머, 빨리 땡기면 장관아. 기타만 빨리 땡기면
0: 가장 힘든 작업은 그물을 거두는 일입니다. 자리돔과 그물, 바닷물 무게까지 합치면 1000kg이 넘습니다. 그물 속엔 자리돔이 가득한데요. 선원들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2: 많은 거예요?
3: 아니, 아니. 이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2: 한 숟가락.
4: 아무리 양이 많아도 많다고 안 해.
2: 왜 그래요?
4: 욕심이 많은 거지.
5: 어디게 소문경 가서 남으니까지.
0: 자리돔을 많이 잡으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요. 날씨가 좋아야 하고 물때도 맞아야 하며 선원들의 의기투합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잡아올린 자리돔은 4상자 40kg 정도입니다.
4: 이거 구이용 많이 나가. 구이용. 이거는 구이용. 야, 이거 어디 갖다 놓은 건지
6: 식당에도 가야 할 거니까요.
2: 양이 적어도 바로 운반하시는 거예요?
4: 그렇지. 그 저 식당에다 보내야 되니까.
7: 아까 금액으로 12만 원 한 박스.
2: 아, 저 정도면 12만 원이에요?
7: 한 박스.
2: 12만 원이면
7: 10kg.
2: 10kg. 10kg.
0: 자리돔 상자는 대기 중이던 운반선에 옮겨 싣는데요. 찬바람에 건조해지는 걸 막기 위해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운반선은 20분 거리에 있는 항구로 서둘러 향합니다.
3: 지금 그 항해 가면은 자리 파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 가서 이제 주면은 이제 소비자한테 바로 이제 판매하거든요.
0: 운반선이 도착한 곳은 배가 출항한 서귀포시 보목항입니다. 자리돔은 별도의 위판 과정 없이 직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의 물량은 제주 전역에 있는 식당에 이미 판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8: 정필아, 공부 들어올까?
0: 한쪽에선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9: 거는 젓갈용으로 가고 큰 거는 횟다리용으로 가고 작은 거는 조림도 쓰고.
0: 아직 수온이 낮아 자리돔 물량이 부족한데요. 그러다 보니 자리돔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매일 항구로 찾아옵니다.
10: 10개만 팔았어요. 10개만 팔았어. 우리 성산포도 하시는
0: 손님이 통사정을 하는데도 돌아오는 답이 없습니다.
2: 자리가 없대요?
10: 네, 자리가 없대요. 뭐 금자리네요, 금자리.
11: 7시에도 오고 7시에 왕 12시 고장 기다려도 못 상갈 때가 있어. 자리가 안 나.
12: 아까 얘기했어. 나 10일 아침에 떴다가 안에 갔다가
0: 검은 봉지까지 펼쳐들고 자리돔을 사겠다고 나선 손님도 있습니다.
13: 잠깐만.

0: 기다려오라.
1: 어떻게 드시려고요?
0: 꽃가사. 응? 꽃가가지고.
1: 꽃가가지고요?
2: 금자리를 사셨으니 운수 좋은 날입니다. 휘몰아치던 조업이 한 차례 끝나고 잠시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선장에겐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3: 없어. 딴 길로 이동하려고. 직기도 쪽으로 가려고. 여기는 굵기가 잘고 멸치대가 많아서 안 돼.
2: 자리돔이 많은 곳을 자리밭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자리밭을 찾아 동쪽 직위도로 향합니다.
4: 자리돔이란 게 이동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많이 그 서식하는 데가 있지. 그러니까 현장들이 그 포인트를 찾으려고 이 신경을 쓰고 그러는 거지.
2: 보목항 인근에서 자리돔이 많은 포인트는 처음 자리돔을 잡았던 외돌개 주변과 지금 향하는 지기도 인근입니다. 지기대에 도착하니 경쟁어선 두 척이 조업 중입니다.
3: 놀아 불란들 놀아.
2: 신기 일전하고 다시 자리돔을 잡는데요. 자리돔이 제주의 서민 생선이 된 건 근해에서 많이 잡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보릿고기의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었죠.
3: 놀아! 저 막 싸점신이야.
2: 하지만 그것도 다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4: 옛날에는 12척까지 했었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안 하려고 그래. 사람이 없어, 없어.
2: 이제 보목항에서 자리돔잡이 어선은 네 척뿐입니다.
3: 또 좀 나오다가 안 나오네.
2: 자리돔이 오가는 길목을 지키고 섰는데도 통 소식이 없습니다. 이럴 땐 기다려야 합니다.

0: 그 사이 한 선원이 늦은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오늘 메뉴는 김치와 돼지고기를 넣고 끓인 콩나물국입니다. 새벽 5시 30분에 출항해 자리돔을 잡다 보면 10시가 지나서야 아침 식사를 합니다. 한 선원은 금방 잡은 자리돔을 다듬는데요. 뼈째 썰어 된장에 찍어 먹는 것이 제주도 방식입니다.
1: 아, 다시마기 맛있다.
2: 바로 그냥 잡은 자리에서 드시네요.
0: 한천에선 선원 수위에 맞춰 밥과 국을 푸는데요. 두 사람 몫은 따로 챙겨 운반선에 싣습니다.
3: 이거 저 보조선에 밥 배달.
4: 여기 밥 배달. 보조선에 밥을 배달 가요?

배달의 생명은 신속과 정확. 보조선 선원들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전달합니다. 국 한 그릇에 반찬은 제주도산 멸치로 담근 멜저시전 부인데요. 일하고 난 뒤라 꿀맛입니다.

0: 뺏어 먹을 사람도 없는데. 한근호 선장은 주변을 살피며 경계합니다.
1: 식사하시면서 뭘 이렇게 계속 바깥을 둘러보세요?
2: 딴 배.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상대방 딴 배들에 대한 경계 많이 하지. 아, 저 딴 배는 어느 정도 잡는가, 또 조업을 잘 하는가.
1: 함께 계시지만 또 경쟁감 계시긴 하네요.
2: 그렇지, 바다에 나오면은 경쟁 심하지.
0: 갑자기 선장이 어군 탐지기를 가리킵니다.
2: 어, 땡기라!
0: 밥 먹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선원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가 서둘러 그물을 당깁니다. 이번엔 얼마나 많은 자리돔이 들어있을까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3: 아니, 천발 떨어진 자리 다 나가고.
0: 찢어진 그물 사이로 자리돔대가 달아나고 있습니다.
4: 바위에서 걸리거든, 바위에.
5: 자주 찢어져요, 바위에.
4: 자리가 바위에서 살거든.
0: 급한 대로 찢어진 그물은 응급처치합니다.
2: 어장 손실되면 이래. 그냥 많이 들어봐야 필요가 없어. 어장이 손실되지 말아야지. 저게 제일 중요한 거지.
0: 지금은 어로 기술이 발전했지만 과거엔 경험과 느낌만으로 자리돔을 잡아야 했습니다.
2: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없었었거든. 어부 탐지기 없이 선장들이 그 이 삼각 독두법으로 해가지고 이 딱 암초가 있는 이, 왜냐면 자리돔이 이 암초 있는 데서 서식을 많이 하니까. 이 5, 60년도에 이때 당시에는 그 이 무동력선으로 많이 그 이 자리돔을 잡았지.
0: 한라산에서 자라는 구상나무로 태우라는 떼배를 만들어 타고 커다란 그물로 자리돔을 잡았습니다.
2: 그 우리 제주에는 이 뗏목이 유명했었지, 옛날에는. 그 아주 그 4, 50년대에, 그러니까 그 해방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 무동력선 나오기 전에 그 뗏목이 먼저 나왔었지. 그래서 그걸로 생활들을 여기서 했는데 그때 그 자리돔, 그때부터 자리돔을 잡기 시작했었지. 아야 오양 오야 삼토코지에.
0: 이 노래는 새로 만든 태우를 물에 띄울 때 부르는 노동요입니다.
2: 아야 오양 오요. 그러니까 우리 내저성 가면은, 노를 젓고 가면은 그 섬 있는 모서리 옆에 자리가 놀고 있더라.

0: 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이거든. 그러면 들어오면은 그때는 본선에서 세 사람이 울리는 거지.
1: 숨을 한 반쯤에 올라오면은 보여요. 옛날에는 어탕 없을 때는 이걸로 확인하고.
2: 어떤가?
3: 자리돔잡이는 하루에 7번 투망과 양망을 반복합니다. 그물이 묵직한 걸 보니 조짐이 좋습니다.
1: 잘 가라냐, 잘하냐 이거 북쪽이다 잘이냐, 잘하니. 북쪽이다.
3: 선원들은 그물 안에 가득한 물고기를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4: 지금 자리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1: 네.
3: 자리돔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해 어군 탐지기로는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물 속 생선은 제주도에서 복죽이라 부르는 줄도화돔인데요. 뼈가 세고 맛이 없어 잡지도 먹지도 않는 생선입니다. 줄도화돔 수백 마리 속에 자리돔은 고작 몇 마리뿐. 또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0: 자리도 못 잡으면은 말이야 미안도 하고 그렇게 하지. 또 사람들은 또 딱 선장을 믿고 예, 계속 그 그러니까 1, 2년만 작업 같이 작업 조업하는 게 아니고 계속 몇 년을 같이 조업을 하니까 아 어느 선장은 뭐 잘 잡는다 못 잡는다 이런 것도 알고 또 분위기도 그렇고. 예.
3: 선장도 선원도 속상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타는 속도 모르고 갈매기만 신이 났습니다. 또 한 차례 그물을 들이우고 기다리는 선원들. 이번엔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 그물을 올리는데 자리돔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획량이 많지 않습니다.
5: 이게 물 아니야 안 들어가는
6: 거. 많이 잡아주면 좋지만 그렇게 돼 물나래꺼 안 되지 물속이 그때 마음대로. 자리가 쉬울 때는 쉽는데 어려울 때도 그렇게 어려워.
3: 자리돔은 회로 즐겨 먹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든 적든 그물에서 건지자마자 항구로 수송합니다.

0: 어느새 정오가 되었습니다. 20여 분을 달려 보목항으로 들어선 자리동 운반선. 이번에도 자리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목항 한켠에 모여 일을 하는 안악들인데. 대부분 보목에 사는 촌장과 선원의 가족들로 자리돔 손질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1: 뱃집을 하는 거예요. 뱃집에. 자리물에 하는 거예요.
2: 식당에 하는 거예요.
1: 식당에. 네. 이거 가서 썰어서 물에 하는 거예요.
0: 자리돔 손질은 3인 1조씩.

0: 시스템입니다. 한 사람이 가위나 칼로 가시 지느러미를 잘라내면 한 사람은 비늘을 벗겨냅니다. 크기는 작아도 비늘이 억세, 제거하지 않으면 먹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두와 내장을 손질하는데요. 다듬어진 자리돔은 식당으로 배달돼 바로 오늘 손님의 밥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목 자리돔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요?
1: 먹어놓으면 우리도 해. 먹고 나면 보기 편하네요.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는 편이고 이게. 젓도 담아놔도 젓갈도 밥맛도 좋고. 네. 자리돔 이렇게 많은 거는 핵감으로 뼈가 부드러우니까 또 이 자리가 신선도가 금방금방 자리 뜨면 운반선으로 금방금방 갖다주고 살아있을 적에 처음에 살아온 사람들이 향을 부드럽부드럽 피는 걸 살라고 그렇게 많이
0: 항구 근처 식당에선 직접 자리돔을 받으러 오기도 하는데요. 그날 어획량에 따라 할당량도 달라집니다.
2: 이거 매일 이렇게 자리돔 받으러 오세요?
3: 예, 매일이.
2: 이 주변 식당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3: 예, 그렇죠. 이거 하루치도 안 돼. 오늘은 많이 안 잡혀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안 돼가지고 많이 오늘 주문을 많이 안 했어요.
0: 먹을 것이 변변치 않던 시절. 물질을 나가느라 바쁜 해녀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리돔으로 물회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된장을 풀어 만든 자리물회는 제주도 전통 방식의 패스트푸드였던 셈이죠. 내지 않아 칼슘이 풍부한데요. 자리돔을 많이 먹어 제주엔 허리 굽은 노인이 드물다는 말까지 전해옵니다.
4: 된장 물레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된장을 하는 게.
5: 산란이 6월 달에 산란한 거라면 맛이 없어요. 지금이 최고예요.
0: 해마다 자리돔 축제가 열리는 보목항 입구에는 특별한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자리물회라는 음식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시인데요. 가장 고향적이고 제주적인 음식.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리돔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1910년에 나온 한국 수산지가 처음이었습니다. 이 기록들로 당시 제주의 많은 어민들이 자리돔잡이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비학자인 석주명 박사는 1943년 제주도에서 근무하며 쓴 제주도 수필에 자리돔으로 회를 만드는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자리돔으로 자리물회를 만드는 일종의 레시피였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제주에선 자리물회가 인기 메뉴입니다.
6: 제주도 말을 제가 할까요? 한마디. 여름에 자리물레 한 그릇 먹으면 눈이 벼롱한다.

0: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은 눈이 배롱하다고 하는 것은 눈이 뜨인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속이 시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제주 사람들은 여름에 자리 물에 한 그릇 안 먹으면 여름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그 꼭 물레만 해 먹는 게 아니고 요새는 강회로도 무쳐 먹습니다.
1: 제주에선 자리돔 회 다섯 번이면 보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한 마리를 통째로 된장에 찍어 먹는 것이 일종의 보양식이었습니다. 곰삭은 자리젓에 자리물회 한 그릇. 거기에 채소와 잡곡밥이 어우러지면 낭풍밥상이 완성됩니다. 오후 1시 조업을 끝낸 자리돔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배를 정박하고 찢어진 그물을 꿰매며 다시 내일을 준비합니다. 숨가빴던 바다에서의 시간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아직 항구는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따라 새벽바람이 심상치 않은데요. 파도마저 성난 듯 몰아칩니다.
2: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일단 나와봐야 돼. 무슨 뭐 주의보만 안 걸리면은 우리는 계속 나와. 왜냐하면 선장이 또 가게 되면 가야지.
3: 내가 오늘 안 될 것 같다 이거. 네? 작업이 안 될 것 같아.
4: 왜요?
3: 날 바라보러 가지고.
4: 그럼 오늘 아예 조업을 안 나가시는 건가요?
3: 그럼 나중에 봐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좀 못해.
1: 제주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해 출항하지 못하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우선 바람이 잦아들길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자 서서히 날이 밝아옵니다.
3: 아, 좋아지진 않았는데 작업이 안 돼도 나갔다 오려고 가보고.
1: 조업 못한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서둘러 바다로 향합니다. 날씨가 굳으면 어획량도 좋지 않은데요. 이럴 땐 포인트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3: 자리도 저기서 외돌개 쪽으로 가고
5: 오늘 같은 날은 북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3: 바람이 한지바람이라 가지고 바람 불어서 이쪽으로 못 가고.
1: 바람을 피해 찾아간 곳은 보목항 서쪽에 위치한 외돌개 주변입니다. 자리돔잡이철에 하루 이틀 조업을 거르면 선원들의 벌이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선장은 책임을 느끼죠.
3: 빨리 놔보라고!
6: 바람이 좀 바람이.
1: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는데요.

0: 아니냐 바로 풀어놔.
1: 오늘따라 선장의 지시사항이 유난히 많습니다. 보조선은 배가 작아 파도의 흔들림에 취약합니다. 하늘은 금세라도 장대비를 쏟아낼 듯합니다.
2: 땡겨오라!
1: 높은 파도에 배가 흔들리면 체력 소모는 몇 배나 더 합니다. 다행히 기다리던 자리돔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획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날씨 상황을 감안한다면 괜찮은 결과입니다. 아침부터 날씨 때문에 마음을 졸였던 선원들은 자리돔 상자를 보며 힘을 냅니다.

0: 작업은 하면서 그래도 사람이 욕심이란 게 많이 들어오면은 나은 거고 안 들어오면은 주는 대로 받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1: 오늘 뭐 이 정도라도 잡을 거라 예상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0: 아, 이 정도는 예상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그 동네 그 식당애들 그 납을 조달해 줘야 되니까 자리도 뭐 그래야 그분들도 장사해가지고 좀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바람 불어도 예, 그 작업이 좀 시원치 않더라도 이 고생되더라도 나온 거지.
2: 제주의 날씨는 변덕이 심합니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높아지고 파도가 거세집니다. 도움줄을 넘겨받아야 하는데 사나운 바람이 휘말려 보조선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겨우 도움줄을 연결했는데요. 갑작스러운 강풍에 불안한 건 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 어때 이거 작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거라?
2: 그물을 세게 당기는 선원들. 바람 때문에 조업이 순탄치 않은데요. 갑자기 선원들의 손을 놓습니다.
3: 안 잡혔어요?
4: 못 잡혔어요. 못 잡혔어요. 바람에 같이 미어가지고 그 자리가 뜨는 다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2: 보조선에 닿지 밀리면서 그물이 펼쳐지지 않아 자리돔은 이미 도망가 버렸습니다. 설상가상 폭우까지 쏟아집니다.
0: 10시로 주입을 해야 됐어, 주입을. 야, 이물닷부터 먼저 일러라. 이물닷부터 먼저 일러. 고물닷 저 한테 때 마실려게.
2: 보조선은 파도에 휩쓸려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0: 안전을 위해 두 척의 보조선을 본선에 싣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1: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입항하는 거예요, 입항.
0: 조업을 중단하는 건 선장도 선원도 속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원들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1: 속으로는 속상하지만은 바다 일이란 것은 주는 대로 받아봐야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노력하다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있잖아요, 내일. 아, 내일은, 예, 틀림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조업을 해야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바다에.
0: 바다 위에서 비바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기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내일의 바다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0: 옥돔이다!
1: 예, 제주도 옥돔입니다.
2: 옥돔이 예쁘지요. 색깔이 예쁘다, 이미.
3: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4: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5: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상상도 못 해왔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동물? 그렇게 알고 있었죠. 아.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다.

도시의 밤, 사냥이 시작됩니다. 육지 생태계 최강자 살쾡이. 민물 생태계 최강자 수달.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야생의 최강자들입니다.

0: 경기도 용인에서 평택까지 15km를 흐르는 오산천. 오산 시내를 관통하는 도시 하천입니다.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이, 이것이 야생이다의 네. 최수종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산천에서 혹시 그런 야생동물 이런 걸 본 적 있으세요?
2: 저기 네. 조금 올라가면은.
1: 네네.
2: 물이 좀 고였을 때. 네. 저쪽에 물고기도 많이.
1: 아, 네네네.
2: 해놨어요.
1: 네네네.
2: 이렇게 시커먼 게 지나갖고 뭔가 가만히 봤더니 그게 수달이더라고요. 한 번 본 적 있어요.
3: 고라니.
1: 아, 네.
3: 고라니도 있고.
1: 네네.
3: 몇 마리 있어요. 바로 가끔 뛰어나와요.
0: 도시 속 이 하천에 과연 그런 야생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4: 아무튼 우리가 다닐 이 길로 다닐 겁니다.
1: 아, 지금 이 길이?
4: 예. 왜 그러냐면 먹이가 되는 동물은 쥐라든가 이런 종류들은 풀 속에 있거든요.
1: 그럼 이게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죠?
4: 가끔씩 사람도 낚시꾼들도 이렇게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1: 아...
4: 오는데 기본적으로 길은 먼저 고라니가 먼저 개척했을 겁니다. 가장 대형이
1: 고라니가. 예.
0: 갈대밭이나 관목지대에서 먹이를 찾는 초식동물 고라니. 생존을 위한 발걸음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 위에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죠.
4: 저기는 뭔가 느낌이 안 됩니까? 저 부근에.
1: 아, 예. 뭔가 왠지 거기에서 앉아 예. 있던 풀들이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거 보니까
4: 예.
1: 누군가가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 쉬었다간.
4: 그렇죠. 이게 이제 다니다, 숲을 헤치고 다니다 보면은 예.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0: 멀리서 무언가 들어앉았던 흔적이 역력하죠?
4: 느낌이 들어요.
0: 잘 살펴보니 이곳의 주인이 보입니다.
4: 고라니 똥이고. 일단 첫 번째 똥이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네요.
4: 고라니 털 맞습니다. 지금 동물들 털갈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털이 가득 빠져 있는 거죠, 지금 털갈이 시기.
1: 아.
0: 고라니가 몸을 숨긴 채 휴식을 취했던 장소가 분명해 보입니다. 얼마나 편한지 체험해보고 싶더라고요.
1: 야,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와도 이 제 시야 앞부분만 빼놓고
4: 예.
1: 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예. 아, 아늑하다, 포근하다.
4: 예.
1: 아. 그 이제 고라니 같습니까?
4: 아유, 너구리 같습니다.
1: 너구리. 고라니가 씨앗.
4: 능글능글한 너구리 같습니다.
0: 좀 닮았나요?
1: 와, 여기는 인공적으로. 오,
4: 저 지금 뭘까요? 저도 금방 봤어요.
1: 꽝털 같은데요? 꽝털? 아,
4: 바로 맞췄습니다. 허허, 잠깐만요.
1: 오, 많은데?
4: 예, 예, 많습니다.
0: 갈대덤불에 있는 또 다른 야생의 휴식처. 꽝의 털이 흩어져 있습니다.
4: 허, 이게.
1: 오!
4: 이게 보면은, 저, 한번 보십시오. 이, 뭐, 털갈이 털 같으면은, 이 꽃이 이렇게, 찢기지가 않거든요.
1: 아, 털갈이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싹 뽑힙니까?
4: 예, 자연스럽게 뽑히죠. 뽑히는데 이게 누가 마치 의도적으로 자른 것 같지 않습니까?
1: 아, 그렇네요.
4: 맹금류 있지 않습니까?
1: 네?
4: 매라든가 뭐 수리부엉이 같으면 꽁을 잡아먹을 수는 있는데 뽑습니다, 부리로. 뽑기 때문에 이렇게 잘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1: 부리로 뽑는다?
4: 예, 먹기 위해 가지고 깃털을 뽑는데 이거는 누가 씹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은 맹금류한테 공격을 당한 게 아니고 포유동물 네발짐승 공격을 당했는데 여기서 꿈을 습격해가지고 잡아먹을 수 있는 놈은 살쾡이밖에 없다는 거죠.
5: 새도 잡습니까?
4: 예, 굉장히 유능한 사냥꾼입니다.
0: 빠른 발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냥꾼. 살쾡이는 이 땅의 마지막 맹수입니다.
4: 이겁니다.
5: 이게 뭐죠?
4: 이게 살쾡이 똥입니다.
5: 아?
4: 지금 나눠져 있는데, 예, 이게 살쾡이 똥입니다. 네.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5: 털 같은
4: 게? 예, 털이죠. 네. 아마도 여기 있는 살쾡이는, 이 똥을 넣은 살쾡이는 이쪽에 있는 어떤 덜쥐를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이 섞여 있는 거죠. 이건 소화가 안 된 채 나옵니다.
5: 아, 털이니까요?
4: 예, 예. 여기에 살쾡이 서식.
0: 최현명 전문가는 오산천 일대에 연구용 쥐 트랩을 설치해뒀습니다.

0: 여기 굉장히 편리한 G트랩인데 왜 이걸 설치했냐면은 살쾡이 아까 똥은 봤지 않습니까?
1: 네.
0: 또 이곳에 살쾡이 사는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 사는 살쾡이는 뭘 무슨 먹이를 먹고 사느냐 그거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이 트랩을 설치했거든요.
2: 네. 이름이 뭐라고요?
0: 덩줄지라고 합니다. 등에 그분 줄이 나 있죠. 등에.
2: 아.
0: 네, 덩줄지. 네.
3: 우리 들판의 가장 흔한 쥐인데요.
0: 덩줄지는 여기 사는 게 확실하고요.
3: 이 작은 녀석의 이빨은 대단합니다.
0: 어허, 야 독하다. 뚫고 나갔습니다.
2: 오,
0: 도망. 야 이걸 갉아버리네.
2: 와, 그러니까 갇혔는데.
0: 갇혔는데.
2: 갇혔는데 이거를 갉아서 뚫고 네, 나간 거네.
0: 갉아버렸네.
2: 와,
0: 완전 이빨 자국이죠. 대단하네.
3: 트랩에 갇힌 쥐들은 종을 확인한 후 돌려보냅니다.
2: 봐라.
0: 아, 나온다.
2: 봐라.
0: 겁이 나거든.
2: 자연으로 돌아가라. 괜찮아, 괜찮아. 가. 가.
3: 유독 겁이 많은 것 같죠?
2: 가도 돼. 됐어.
3: 겨우 나온 가. 녀석. 그렇지. 어디로 갈까요?
2: 그렇지. 카메라 안에 들어갔어.
0: 맞아.
2: 아, 귀엽다.
3: 고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아주 귀엽더라고요.
2: 가 이제 살쾡이 뭐 이런 거 잘 피해 다니면서 살아.

0: 화천엔 어떤 야생이 살고 있을까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흔적을 찾았습니다.
1: 여기는 있네요. 자, 이게 수달 배설물입니다.
2: 어?
1: 예예. 이겁니다.
2: 아, 이겁니까?
3: 이런 게 비닐, 비닐이요.
0: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수달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1: 비닐이고.
3: 생선을 먹었다는.
1: 예, 생선, 예. 가시들이, 장가시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고, 여기는 비닐이죠.
3: 아, 민물고기를 뭔가를 예. 먹었네요. 아, 가시더라고.
1: 왜 이렇게 배설하기도 쉽지가 않은 곳에 배설을 네? 이렇게 하냐면은, 즉, 뽀록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2: 네?
1: 이게 오래 가고 눈에 잘 띄는 겁니다. 냄새도 주변으로 공기를 흐름을 타고 이 멀리까지 갈 수 있고요. 동물은 오히려 이게 자기 명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러내놓는 겁니다.
0: 머지않은 곳에 또 있습니다.
2: 그러니까.
3: 어? 여기는 배설물이 많네요.
1: 많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2: 네.
1: 그러니까 거기 있고 여기 있고 또 여기까지 아, 네. 배설해 놓고 이 자리가
2: 네.
1: 좋은 자주 오는 자리라고 봐야죠. 왜냐면 아. 오래된 똥까지 같이
2: 그렇죠.
1: 최근까지 하고
4: 안 지키면 다 또 다시
0: 이곳에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수달의 움직임을 네. 관찰해 보기로 네. 했습니다.
1: 일단 켜고
2: 네.
3: 이 배낭에다가 도끼를 들고 다니시네요.
1: 아, 중간중간에
3: 네. 뭐
1: 야생 생활하면 쓸 때가 많습니다.
0: 지지대를 세우고 카메라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3: 보입니까?
1: 예.
2: 오,
1: 예. 지금 빛이 보이죠?
2: 아,
1: 예, 예, 딱 맞습니다.
3: 아, 됐네요.
1: 예, 예.
3: 아, 카메라 설치들은 완벽하네요.
0: 인근 물 속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여기까지 오니까 이 정도가 어떻겠습니까? 예, 이거 물살이 있으니까.
3: 오, 이 정도에다가. 예.

0: 됐네요.
1: 예. 히든입니다.
0: 이러면, 네. 부디 잘 담아주렴. 우리는 오산천의 더 깊숙한 야생으로 갔습니다. 수달이 다닐 만한 길목에 위장 텐트를 치고 기다리기로 했죠. 우리보다 시력이 좋은 카메라도 배치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야생을 알아볼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0: 밤이 되어도 도시엔 빛이 저물지 않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해를 대신하는 이 시점부터 우리의 기다림은 시작됩니다.
1: 이 수달이 어느 일정한 시간에 나타난다, 뭐 이런 건 없죠.
2: 예, 예. 예. 그, 없는데, 보통 그 밝음이 어둠으로 변하는 그 전이 시간대 또는 어둠이 밝음으로 변하는 일몰 시점, 이때 활동 빈도가 높습니다. 아... 예.
0: 야생의 시간. 주변의 미세한 변화에 온 감각을 집중해야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3: 잠깐만요. 지금 무슨 소리가 좀 들렸는데. 고라니. 수컷입니다.
4: 아, 수컷이에요?
3: 예, 지금 층 사이에 보이셨죠?
4: 수컷이죠?
3: 수컷이. 예, 수컷입니다. 이거, 아, 상처가 많이 났네. 자기들끼리 싸웠나 봅니다.
4: 아, 이게 상처입니까?
3: 예, 상처입니다. 길게. 아마 짝짓기 투쟁을 한 것 같은데.
4: 아, 지금?
3: 예, 예.
4: 먹이를 찾으려고 한 건가요?
3: 그렇죠. 이 시간대, 지금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이제 풀 뜯으러 나온 건데, 지금 왜 이렇게 고기를 막 하냐면은 조명이 어색한 거예요.
4: 아, 저희 때문에.
3: 예, 예. 우리 둥절한 거죠. 근데 이쪽에, 그래도, 보기는 힘들지만, 고라니 숫자가 많습니다. 예.
4: 오, 오!
3: 예.
4: 수달이 아니더라도, 고라니가 나온 것만 해도, 이 야생에서 저희를 반기는 것 같아요.
3: 아까, 그 숨어있는 흔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낮 동안은 웅크리고 쉬고 있었던 거죠? 갔습니까?
4: 아, 지나갔어요.
0: 야생과의 첫 만남은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저희 야생이다 해서는 무작정 동물을 보기 위해서는 야생 동물을 보기 위해서는 무작정 이렇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3: 빨리 발견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거고, 이렇게 하면은 동물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죠.
1: 아, 그렇죠. 자기들의 생활 속에 일부분이 저희들이 못 하고
3: 있는 거예요. 예, 예. 야, 물에 들어간다.
4: 물에서 헤엄도 치나요?
3: 수심이 깊어도 헤엄 잘 칩니다.
4: 아... 예,
3: 아주 물하고 친숙한 동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물사슴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4: 아...
3: 예. 그리고 이런 습지를 좋아합니다. 갈대 습지. 물이 있고 갈대가 그 빽빽하고 부들이 있는 수생식물이 물생한 이런 것을 좋아하죠.
1: 그래도 고라니가 저희들을 반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수달을 보기를 원했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확 없이 계속 밤새 기다리느니 나라도 반겨주자 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3: 뭐 그렇게 생각하죠.
4: 아, 반갑네요.
0: 밤이 깊어지면 사람이 만들어낸 빛은 더 밝아집니다. 야생에겐 낯설고 혼란스러운 환경이죠.
1: 지금 딱 이 환경에서 봤을 때,
3: 예, 예.
1: 수달의 그 상위 포식자는 누구예요?
3: 없습니다. 여기서는.
1: 여기서는 없어요.
3: 민물 생태계에서는 호랑이 역할을 하는 게 수달이라는 거죠. 예.
1: 아니, 그러면, 아니, 가만히 생각하면 수달이,
3: 예.
1: 굉장히 개체수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 지금은 이제 큰 강을 따라 항상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3: 시공하기가 편리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도로를
2: 횡단을 하다가 많이 죽습니다. 예. 그게 가장 큰 위협 요소고, 근본적인 위협 요소는 서식지 파괴 또는 잠식이죠. 즉, 하천을 직광을 해버린다든가, 뭐, 사대강산처럼 콘크리트로 도배를 해버린다든가, 이제, 거시적으로는 이게 큰 문제고,
1: 예. 지금 말씀하신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 처음부터 우리가 문제네요, 우리가.
0: 인간에 의해 서식지를 잃고 도시까지 밀려온 야생. 우리 앞에 쉽게 모습을 드러낼 리 없습니다. 잠복 6시간째. 도시살이로 고단한 야생처럼 우리에게도 피로가 몰려옵니다.

0: 감이 옵니까?
1: 네?
0: 감이 옵니까?
1: 아니요. 2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2: 어떻게 가는 데마다 저희들이 생각한 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되겠습니까?
0: 그, 쉽지가 않네요. 또, 두 번째 기회 또 있으니까, 뭐,
1: 어떻게 네, 가면, 오늘은,
0: 오늘 뭐,
1: 시간이 많이 있으면 늦었으니까, 좋죠. 오늘 좀 정리하시고 예. 들어가시는 걸로 하죠.
0: 예, 예. 그래서.
1: 고생하셨습니다.
2: 아쉽네요. 아쉽죠.
3: 보이지 않지만 야생은 그 밤에도 어딘가에서 생존 본능을 불태우고 있었겠지요. 자연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약 2주 사이 오산천은 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4: 야, 근데 한 2주? 13일 만이 나셨는데
5: 예, 예.
4: 그 사이에 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아주 봄, 예. 울창해졌어요?
5: 아, 봄이고 네. 또 비 한번 내렸지 않습니까?
4: 아, 네.
5: 하루 다르게 네. 이 풀들이 쑥쑥 올라오죠.
4: 야. 네. 우리가 보기에도 그 13일 한 2주의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이렇게 있는데
5: 예.
4: 또 이 속에서의 야생 동물들은 또 무슨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3: 세상 모든 것이 생동하는 이때 다시 한번 도심 속 야생을 찾아 오산천으로 갑니다.
5: 자, 보자.
4: 네. 그대로 변화가 있었나? 이 그때 수달 배설물이라고 하셨죠?
5: 네, 그런데 그때 비해가지고 네. 또 새까만 게 네. 새로운 그 배설물을 아. 또 너 그저 배설해놨거든요.
4: 아, 그런 거예요?
5: 분명히 최소한 한 번은 왔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왔다는 거죠. 막 오래된 배설물도 네. 그 같이 있었는데 지금 둘 다 새까만 게 아. 새로운 배설물입니다.
4: 아, 그래요?
5: 네.
3: 한 번 여기 과연 네, 그 모습이 담겨 있을까요?
5: 지금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3: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 가슴 뛰는 순간.
5: 일본 카메라니까 지금 저,
4: 여기 카메라네요.
5: 예, 그렇죠.
4: 아, 그렇죠?
5: 예.
4: 아.
5: 지금 이제 수달 흉내내고. 네. 예. 근데 사이즈가 물개 사이즈다.
3: 뭐가 제가요? 그 수달 참 잘 생겼네요.
5: 움직이긴 하는데 뭐 뭘까요? 여기 잉어가 있으니까 잉어인가? 벌써 물결이
4: 작아서 어? 물결이 두 개 그, 있는데?
5: 그거 근데 아직은 잉어인가? 수달인가? 잠깐만요. 분명히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4: 어? 예, 뭐 움직인다?
5: 꿀렁꿀렁하죠?
4: 네.
5: 예. 하는데 실체가 뭐예요? 여기 너구리도 많거든요.
4: 아, 아직,
5: 예, 아직은 모릅니다. 아! 오! 아, 수달이다. 와, 결국은.
4: 크네요. 수달이.
5: 아, 아주 큰, 다 자란 놈입니다. 와, 배설하네요. 몸에 비해 머리가 작죠?
4: 예. 네.
5: 완전하게 성숙한 놈입니다. 아, 실하다. 온다, 온다. 그 카메라에 지금 호기심을 느낀 것 같아요. 급도 나면서 또 호기심도 있고 냄새까지 맡는다. 네, 얘가 진짜 귀엽고 장난꾸러기거든요. 지금 아래쪽에서는 또 연결 표시를 하는 것 같네요.
3: 도시의 불빛 아래 살아가는 야생 수달입니다.
4: 아니 근데 이 오산천에 저희가 봤을 때는 수달의 개체수가 그렇게 많다
3: 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예, 예. 굳이 여기까지 와서도 자기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건가요?
5: 아 뭐냐면 이건 사실 도시 하천 보시다시피 밤새도록 불이 안 꺼지고 예. 수달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3: 그렇죠.
5: 좋은 환경이 예. 아닌데 그러니까 수달 숫자도 적죠. 적은데 오히려 이 환경이 좀 열악하니까 엿 땅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다른 개체에 그저 자기 영역을 침범 못하도록. 그리고 나 아직 살아있다 이 뜻입니다.
3: 환경이 열악할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생존 본능입니다. 아, 이곳에서 네. 수달은 무엇을 먹고 사는 걸까요? 지난번 설치해 놓은 수중 카메라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6: 제가 초보자니까 최 선생님이 야생 활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직접 가서 아, 여기 이렇게 설치해서 요렇게 이렇게 잘 꺼내면 된다라는 게 숙달된 조교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5: 장교가 직접 가는 거 봤습니까?
6: 그러면 장교가 시범을 직접 보여줘.
5: 병사가 가야죠.
6: 아니, 아니. 장교가.
5: 지휘관.
6: 지휘관이 네. 직접 솔선수범해서 나의 모습은 이렇다.
5: 그건 다음 기회.
6: 야, 정말. 야. 뭐, 선생님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또 응원해주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자,
3: 이분은 네. 이럴 때만 친절하시더라고요.
5: 아 명복을 빕니다.
6: 와.
3: 잘 살펴보니 그때 그 카메라가 보입니다.
5: 한번 올려봐요.
3: 물살에 휩쓸려가는 일 없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오려는데 시키기만 하는 어떤 분이 되게 얄밉더라고요.
6: 집에서 그냥 저

0: 사모님이 그냥 다 차려주는 거 가만히 앉아서 밥 드시고 이러진 않지요?
1: 들켰다. 아니 뭐 제가들이 다 그렇지.
2: 그 아까 이제 이
3: 직접 확인한 수중 생태계는 경이로웠습니다.
4: 우와.
2: 이게 갑자기 요즘 산란철이라 그런지 상위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
4: 아니 이렇게 고기가 많아요?
2: 그러게요. 이 수족관도 아니고.

0: 현재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오산천. 다양한 수서생물이 살아가는 생태하천입니다. 풍부한 수중 생태계는 이곳에 생명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그득한 하천을 외가리가 그냥 지나칠 리 없죠. 먹이사슬의 아랫부분부터 윗부분까지 탄탄한 도시 속 야생입니다.
1: 물론 지금 현 상황이 과거 상황 그대로 늘 똑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5급수였죠. 산업시설 공장에 쓸 수도 없는 물, 농업용수도 못 쓰는 그런 물이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생활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보호를 하고 했던 거죠. 하니까 수질도 맑아지고, 이 또 주변에 있는, 이 하천 주변에 있는 숲도 보호하고, 즉, 야생동물이 필요한 게 물, 생명 권한 아닙니까? 물, 먹이, 얼신처, 이 숲이 다 삼박자로 갖춰지니까 수달도 이제 다시 이 오산천으로 그슬로 올라가지고 터전을 찾게 된 거죠. 예.
2: 경이롭네요.
1: 예. 최상의 조건은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2: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예, 예. 고맙고 대견스러운 거죠.
0: 환경이 달라지면 야생도 돌아올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공간. 고라니 휴식처 근처에 설치해둔 센서 카메라도 열어봤습니다.
2: 예쁘다.
1: 역시 지난번에도
2: 꽁이죠.
1: 예, 꽁인데
2: 지나고
1: 까투리 암컷.
2: 암컷, 이야.
1: 지금 짝짓기 시절이거든요. 예.
0: 집주인도 지나갑니다.
1: 암컷이요. 이것도 희한하다.
2: 이건 뭔가요? 까치인가요?
1: 네, 까치인데 둘이가 마치 다투듯이 하는데.
2: 오, 지하고 싸우네요.
1: 싸웁니다.
0: 잘 보이진 않지만 뭔가 모기를 두고 싸우는 것 같은데요. 밤톨만한 생쥐. 까치를 기어이 몰아냅니다.
1: 좋은 징조입니다. 왜 좋은 징조냐면 아까 꿈 까투리 장기 입맛대로 지나갔죠. 또 계속 쥐가 나타나잖아요. 살쾡이가 가장 좋아하는 데가 이런 곳입니다. 주요 먹이가 새하고 쥐거든요. 주요 먹이가. 도망갔잖아요.
2: 예,
1: 왔다는 거.
2: 예,
1: 예. 깜짝 놀랐다.
2: 살쾡이 아니야?
1: 살쾡이 맞습니다.
0: 육상의 최고의 포식자, 살쾡이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0: 지나가는 모습이 그냥 보이네요.
1: 저 뒤에.
2: 지금 뭐 하냐면요. 지금 네. 나무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0: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2: 예, 예.
1: 와, 이렇게 나무에 올라간다고?
2: 예, 예. 살팽이가

0: 이 아파트 빌딩 바로 옆에 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 하천에 이런 야생 동물들이 있다. 이거는 솔직히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새, 물고기 이 정도 알고만 있었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머지않은 곳에 살쾡이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야생과의 만남을 준비했죠.
1: 오늘 그 저희가 특별히 제작진이 최승우 씨를 위해서 김국진 씨한테는 절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2: 김국진 씨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1: 그래서 저희가 네. 그 무인 카메라를 네 대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최승욱 씨가 직접 이 무인 센서 카메라를 조종을 하면서 녹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단 기능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요거를 1번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펜, 이렇게 오른쪽으로 라이트 펜. 네. 예. T 하고 싶으면 T. 네.
0: 총 다섯 대의 카메라를 통해 돌발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이제 감지 센서를 그 열 감지 그 진동기를 저희가 또 비장의 무기로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2: 열 감지 진동 센서.
1: 예, 예. 야생 동물이 나타나면 이 진동벨이 이렇게
2: 지금 여기서 울리는 거예요.
1: 네네.
2: 이렇게는 뭔가가 나타난 거죠.
1: 예.
0: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맹수의 시간이 오기를 기다릴 뿐이죠.
3: 저기 잠깐만. 저게 뭐죠? 나타났는데 뭐지? 뭐 움직이잖아요 지금. 여기 몇 분입니까? 4분인데. 아 쥐다. 저 일단 마수거리 칭전을 줬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일단 사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2: 쥐가 왔어요.
3: 쥐가 응? 쥐가 아닙니다. 족제비다, 족제비. 족제비입니다, 족제비.
2: 쥐네.
3: 쥐집니다. 막 쏟아지는 거. 그러니까.
0: 전문가 맞으시죠?
3: 잠깐만. 이게 뭔, 아.
0: 눈에 띄진 않지만 이곳에 분명 뭔가가 있습니다.
3: 쥐는 계속 오고 있어요. 설계해요. 저 쥐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0: 쥐가 주변을 계속 맴도는 상황. 살쾡이가 있다면 가만둘 리 없습니다.
2: 그래도 청각이 이렇게 발달됐다 그래서.
3: 아, 예. 사실은 고양이과 동물이 눈이 커서 눈에 의해 가지고 사냥을 할 것 같지만 최초 감지하는 거는 귀입니다. 근데 아무튼 모든 사냥감 최초에 이 찾아내는 건 인지하는 건 청각으로 인지를 하고 사냥을 마무리하는 거는 눈이라고 그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이 발입니다. 발은 근데 발톱이 들어가는 여기 혼만 보인다는 게 발톱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고양이과 동물이 발톱을 언제 드러낼까요? 무기 잡을 때 아니면 경쟁자로 물리칠 때 손에 힘을 꽉 주면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발톱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0: 맹수는 비수를 함부로 꺼내지 않습니다. 사냥감을 포

0: 도착했을 때 비로소 숨겨둔 발톱을 드러냅니다.
1: 이놈은 이제 개과 동물입니다. 개과 동물인데 그리고 누구겠습니까? 이리 생긴 진돗개 봤어요? 주둥아리 이렇게 긴. 개 안 좋아하시는구만.
2: 개 좋아하시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1: 진돗개
2: 손 좀 낮추세요.
1: 아, 예. 나타났습니까? 그 늑대처럼 안 보이나요?
2: 늑대.
0: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몇 시간째 이곳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야생처럼 배고프고 춥습니다.
1: 그래도 춥네, 춥네.
2: 아, 춥죠. 아, 그래도 괜찮으시죠, 지금 좀?
1: 상체는 괜찮은데 다리가 그렇잖아.
2: 아, 제가 지금 여기서 들어오는 바람을 다 막아드리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지금 아주
1: 좋아. 저는 똑같은 말라깽인데 뭐 막을 바람이.
0: 저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이 대낮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가 밤이 되니까 그렇게 두꺼운 우리가 말하는 그 파카를 입어야 될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
1: 보통 평균 한 500m 우리
0: 모두가 지쳐가던 자정 무렵.
1: 그 정도 좁은 면적에서 삽니다.
0: 무언가 감지됐습니다.
1: 깜짝이야.
2: 뭐 나타났어요?
1: 아니, 이게 네. 뭐야 이거? 여기 이게 있네?
2: 살쾡이.
1: 잠깐만, 왜 저기 여기 어디예요?
2: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때 나타나는 12시.
1: 하늘 행동은 지금. 고양이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기지개를 기르는 거잖아요.
2: 기지개 기네요.
1: 예, 이거 이렇게 쉬고 있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활동을 슬슬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지금 먹었지.
1: 아, 지금 몸 단장하고 있습니다.
2: 저런 습성은 고양이하고 비슷해요. 예.
1: 레이더처럼 각자 따로 놀잖아요. 아, 예. 뒤에 소리, 앞에 소리. 지금 우리 소리하고 다 뒤에 있는 다른 소리하고 다 듣고

0: 확실하게.
1: 와.
0: 맹수의 눈빛은 다르죠?
1: 갈 때 쓸 때 쓸 때 쓸 때

그 야생이 바로 이 도시에 있다는 것. 보고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0: 이렇게 야생 동물들과 멸종 위기의 수달, 뭐 모든 것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게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근데 바로 진짜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우리가 느끼고 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이롭고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자연과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많아졌어요.
1: 인공조명이 밤새 불을 밝히는 이곳에서 야생의 최강자들은 생존을 위해 분투 중입니다. 전 세계에 야생의 서식지가 3%밖에 남지 않은 지금, 도시 하천이 위태롭게 품고 있는 야생입니다.

0: 야, 지금 타이라 씨가 우리 둘만의 이렇게 행복한 미소 짓는 이런 좋은 장소에서의 모습을 투샷으로 있다가 드론이 쫙 빠지면서 이 모든 전경이 쫙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한번 찍고 싶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드론을 가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 이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되겠다.
0: 사랑합니다. 잘 맞았습니까?
2: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두 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여러분은 향수와 와인 그리고 스피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좋은 언어와 좋은 말하기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살인자의 품에서 한 장의 손수건이 날아오릅니다. 그곳에는 흠모했던 여성을 포함해 자신이 살해한 여성들의 체취로 만든 향수가 묻어있는데요. 손수건에서 퍼진 향기는 세계 연쇄살인범을 보기 위해 운집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영화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원작 소설 속 묘사도 놀라웠지만 영화로 표현된 이 장면은 개봉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었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아로 불행한 삶을 이어가던 주인공은 초인적인 후각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졌는데요. 첫눈에 반한 귀족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 없어 그녀의 향이라도 소유하고 싶어 했던 주인공의 욕망이 향수와 살인이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통해 독창적으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향수는 때론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는 적극적 어필의 수단이 됩니다. 혹시 모를 자신의 체취를 감추고 상대의 호감을 사기 위한 인간 본능이 투영된 물건인 셈이죠. 좋은 말과 글을 갈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는 부족한 지식을 채워넣기 위해 언어에 의존합니다. 누구에겐 TV와 유튜브 그리고 휴대폰 게임과 끊임없이 알려오는 SNS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탈출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로의 말에 은혜받거나 감정의 극한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위해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찾습니다. 동기가 어찌됐건 좋은 언어는 흡사, 좋은 향수와 같은 운명을 타고난 셈입니다. 좋은 말과 글은 마음의 빗장을 여는 보이지 않는 향기를 품는데요. 타인의 사랑을 갈구하며 탄생한 향수와 상대의 호감과 동의를 열망하는 언어는 그래서 닮아 있습니다. 와인은 또 어떤가요? 이야기꾼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수집한다면 와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자기의 붉은 몸에 담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리해 딱 알맞은 고명을 얹어 그들에게 다시 선물하는 것이 저와 같은 이야기꾼들의 역할인데요. 좋은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서는 와인을 닮을 필요도 있습니다. 루비색과 마호가니 색의 레드와인이 그 색감에서부터 자신이 거쳐온 토양과 생산자의 손길, 그리고 오크통 속에 잠들어 있던 시간까지 모두 이야기하고 있듯 우리 스스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누구의 앞에서

저든 수월하게 말문을 열고 평화롭게 타인의 귀를 열줄 아는 사람,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와인과 향수, 그리고 좋은 언어는 이렇듯 서로 통합니다. 와인이나 향수의 첫 향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듯 이야기에는 주목을 끌 만한 독창적인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야기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목적이 분명할수록 잘 전달됩니다. 풍부한 콘텐츠는 좋은 이야기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두말하면 잔소리인데요. 와인의 중심에 탄탄한 구성력과 풍부한 맛과 향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부드럽게 입안을 압도하는 은은한 여운이 와인의 맛을 완성한다면 이야기의 마지막 역할은 사람들 가슴에 오래 기억될 잔향을 남기는 것입니다. 말이란 결국 듣는 이를 향하는 것이기에 청자들에게 웃음이든 감동이든 혹은 정보든 그 어떤 유익함이라도 안겨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언어는 좋은 향수와 닮았다고 말씀드렸으니 이 향수를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효과적인 말하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에 향수를 사러 갔습니다. 통상 화장품과 향수 등은 백화점 1층에 있죠. 매장을 돌다가 신상 향수를 집어들고 점원이 손목에 뿌려준 향기를 맡습니다. 처음 접한 이 향을 톰 노트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첫인상입니다. 일단 구매 후보에 올리고 으레 그렇듯 천천히 백화점 다른 층들을 둘러봅니다. 이때 계속 앞서 뿌린 향기가 느껴집니다. 이를 하트 노트라고 하는데요. 뿌리는 향수 기준 통상 5시간 정도 이어지는데요. 점차 그 향수에 매료되지만 향수를 사려던 고객은 결국 다른 것만 사고 일단 집으로 향합니다. 저녁 시간 화장을 지우려고 하는데 문득 팔목에 남은 잔향을 맡고 비로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다음에 가서 이 향수를 사겠노라 말이죠. 이때 팔목에 남은 향을 베이스 노트라고 합니다. 향수는 이세 가지 역할에 다양한 향들을 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같은 향수가 아닌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각 향이 수행하는 역할은 우리의 스피치에서 강조해야 할 점과 일치합니다. 톱노트에 해당하는 서론은 주목을 끄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트노트인 본론은 목적에 충실하게 부합해야 하고요. 베이스노트인 결론은 청자에게 이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전체는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향수라 칭하는 비싼 향수들은 천연 재료를 통해 순도를 높여 잡단향을 모두 잡아낸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공통점입니다.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인용이죠. 인용을 할 경우 식상한 표현은 피하고 충격적인 스토리나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서론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론의 마무리에는 질문을 던져 청중을 대화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 혹은 여러 방식을 섞어서 활용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금연 클리닉에 온 흡연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담뱃값이 5천 원으로 인상되면서 여러분이 1년에 내는 세금도 100만 원 이상 올랐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3초이듯 상대의 주목을 이끌어낼 처음 3초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향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 첫 테스트 향기인 톱노트의 역할인 것처럼 말이죠. 본론은 주제를 충실히 반영한 짧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단락의 요점만 전하는 것인데요. 좋은 영화는 25단어 이내로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한다. 21세기 가장 창의적 영화 감독으로 꼽히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말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을 꿈꾸는 이들과 모든 이야기꾼들이 갖추어야 할 비법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들을 듣고 어떤 작품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벌가의 정략으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여자가 초호화 유람선에서 우연히 만난 로맨틱한 하층 및 남성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완성해 간다. 두 번째, 꿈꾸는 이들을 위한 도시 LA에서 재즈 피아니스트 남성과 배우 지망생 여성이 만나 미완의 사랑과 꿈을 이루기 위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만들어 간다. 세 번째, 비극적 사건으로 임신한 아내를 잃은 전직 특수 요원이 전당포를 운영하며 알게 된 이웃집 소녀가 범죄

조직에 납치되자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싸움에 나선다. 네 번째, 형편없는 실적으로 해체 위기에 놓인 마약반이 국제범죄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위장 창업한 치킨집이 대박나며 수사와 장사가 주객 전도된 상황을 맞는다. 쉽죠? 각자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순서대로 타이타닉, 라라랜드, 아저씨, 극한 직업입니다. 혹 단어수를 세어보셨을까요? 네 편의 영화 모두 20여 개의 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명 이를 로그라인이라고 합니다. 로그라인은 이야기의 방향, 즉 자신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 문장으로 요약한 줄거리로 미국 할리우드 제작자들에게 자신의 시나리오를 소개할 때 활용합니다. 이는 좋은 스피치의 핵심적인 요소들과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흥미롭고 함축적이며 간결하게 요약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보았던 최근 영화나 인생 영화의 로그라인을 직접 작성해 보시죠. 드라마도 좋습니다. 20개에서 25개의 단어를 사용해 한 문장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만의 독창적 표현을 담아낼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할리우드 제주꾼들이 투자자와 영화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일명 쿠킹 센텐스가 곧 하이 콘셉트며 로그라인인 것입니다. 영화 산업에서 비롯한 이 개념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화와 설득에 있어 오해를 줄이고 말하려는 말을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훈련은 메시지를 명료하고 적절하며 간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 한 시간이 주어져도 상대에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앞선 이야기들의 요약을 하기보다는 주제를 한 번 더 부각시킨 후 우리가 이 제안에 서로 응할 때 발생하는 긍정적 미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중연설이나 발표 혹은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내린 결론입니다. 인상적인 시작이 이후 대화나 설득에서 청중과 긍정적 소통의 창구가 된다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본론에서 간결하지만 충실하게 전달했다면 마무리는 향수의 잔향과 같아야 합니다. 상대의 기억 속 오랜 여운으로 한자리를 차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향수에는 앞선 세 가지 향 말고 하나의 숨겨진 향이 더 있는데요. 바로 히든 노트라 부릅니다. 이 비슷비슷한 향의 방점을 찍는 마지막 비기인 셈인데요. 좋은 향수와 와인 그리고 언어, 그 마지막 비결은 결국 타인에 대한 애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에 있습니다. 전 이것을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의 지속과 완성을 위한 노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향기를 품은 좋은 말에는 마음의 빗장을 여는 힘이 있다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두 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서로의 기억 속에 오래 자리할 여운을 남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가와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죽은 이의 얼굴에 대고 뜬 밀랍틀을 의미했던 라틴어 이마고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영면에 든 얼굴이 비로소 한 개인을 규정하는 유일한 객관적 지표라는 의미일까요? 결국 이미지는 하나의 대상이 사람의 마음에 남기는 자국이죠. 마음에 인상을 새기거나 남기는 대상이 무엇이든 자국과 대상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있는데요. 이는 시간과 관계, 그리고 사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한 사람의 이미지는 고정 혹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도화된 기술이 이끄는 대중문화는 이미지의 고전적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과 그를 기반으로 한 SNS의 다양한 도구들은 왜곡되고 자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요. 공산품처럼 대량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미지의 홍수 시대에서 사람들은 이미지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문명과 기술이 그것을 돕고 급기야 스스로 변검과 같은 수십 장의 가면을 그리거나 덮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본질은 빗전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본캐나 부캐와 같은 신조어도 어쩌면 하나의 정체성으로 온전히 세상을 살아내기 두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의 구성 요소는 크게 정서적 측면, 인지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정서적 요소인 호감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한 인터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이 영화를 촬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죠? 여배우는 딱히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달리 말하면 모든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는 뜻이겠네요? 배우는 답이 없이 뚱한 표정입니다. 진행자가 다시 묻습니다. 촬영 당시 과자를 직접 구워 출연진들에게 나눠주셨다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여배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소리를 칩니다. 됐으니! 영화 시사회에서 진행자와 여자 주인공이 잠시 나눈 이 대화는 일본 전역에 보도가 됐고 사람들은 이 일화를 일명 배쯔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배쯔니란 일본어로 별로라는 뜻인데요. 여배우는 당시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사와지리 에리카입니다.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외모의 실력까지 겸비하며 아시아 전역에서 당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사회 순간의 몇 마디 대화로 그간 쌓아왔던 모든 긍정적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도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잘못을 한 것도 아님에도 사건이란 단어가 붙을 만큼 인터뷰의 여파는 컸습니다. 한국 팬들 사이에서도 당시 이 일화를 비꼬며 그녀를 배춘희 여사라고 불렀으니 그 여파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배춘희 사건은 이미지의 가변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미지는 몇 마디의 말 실수에도 사상 누각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정서적 요소인 호감은 진정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데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들에 대해 얼마나 마음 쓰는지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든 실력이 뛰어나든 관심이 없습니다. 팬들의 전혀 마음 쓰지 않는 사와지리의 일화는 진정성이 결여된 개인에게 뛰어난 외모와 능력이 무용지물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미지의 정서적 요소인 호감은 대상에 대해 좋고 싫음의 감정적 부분으로 이를 통해 상대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호감은 상대의 말과 행동의 원인을 평가하는 데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같은 행동을 평가할 때도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싫어하는 사람의 행동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일찍이 이렇게 일침했습니다.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거짓은 늘 앞서오는 법이고 진실은 뒤따르는 법이다. 이미지의 두 번째 구성 요소, 인지적 측면인 신뢰입니다. 영단어 트러스트의 어원은 독일어 트로스트로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전문서나 논문에서 공신력이나 신뢰성으로 혼용 표기하기도 하는데, 현실에선 사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에 앞서는 것이 누가 이야기하는가죠. 아무리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무장했더라도 요즘 말로 듣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의 말은 더잘 통하죠. 권위와 인기는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권위에는 동경이, 인기에는 애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동경과 애정의 한자를 들여다보면 모든 글자에 공통적으로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는 이미지의 인지적 측면이면서도 동시에 마음에서 비롯한 감정의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신뢰의 어원이 편안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믿고 싶은 마음이 내재된 구도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인기인의 말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권위와 인기 역시 신뢰와 동일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능함입니다. 뭐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눈으로 보는 결과물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상대에게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유능함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유능감을 느끼게 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분야에서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체로 좋은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이미지는 곧 우리가 맺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사랑은 호감도로 드러나고 편안함은 신뢰도와 밀접하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은 곧 각자의 유능함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가진 실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난저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는 호감이 있음을, 저 사람 말이라면 믿을 수 있어는 신뢰를, 저 사람 참 똑똑해 보여는 유능함을 의미하겠죠.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항상 상충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발생하는데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즉,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겸손하기만 하면 유능감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능감을 주지 못하면 권위가 흔들리며 신뢰마저 이를 위험에 처합니다. 그럴 경우 존경을 얻기는 어려워지겠죠. 아랫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리더는 오히려 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 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해답은 결국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간의 노출의 빈도가 높아 정보가 축적된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교수로서 처음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이나 상사로 부임해 직원 앞에 처음 서는 순간처럼 서로의 노출 빈도와 정보가 낮을 때는 자신의 권위와 유능함을 강조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인간의 감각 중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정보의 통로는 단연 시각입니다.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대상에서 얻는 세 가지 범주의 정보를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며 첫째로 시각 정보를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 정보로 대상의 목소리 자체가 주는 모든 정보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은 한 사람의 말을 통해 전달되는 언어 정보입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개인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 중 시각 정보가 55, 청각 정보가 38로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이 93%나 되며 언어적 요소는 단 7%의 비중만 차지합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알려진 메라비안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인용하는 내용 중 10중 8구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메라비안의 법칙이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만을 강조한다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됨됨이와 탁월한 언변이면 외적인 부분이 어떻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충분하다는 생각도 착각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이 말만 번지르한 사람은 그 얕음이 쉽게 들통나지요. 그래서 이미지 관리에 있어 자신의 분야에서 유능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시간을 두고 반복된 노출을 통해 내밀한 이야기까지 공유한 관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면 뒤에서 적당히 꾸민 말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은 흡사 지문과도 같습니다. 성형을 하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화려한 치장 뒤에 숨어도 결국에는 선명하게 그 본질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인주를 묻혀 흰 종이 위에 명확하게 모습을 보인 오직 하나의 무늬처럼 말이죠. 도저히 가면으로 가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은 인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극단적 상황에 처했을 때 결국 그 지문은 드러나게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태도로 말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역경 앞에 우리는 분명 가면을 걷어낸 자신의 실체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 스스로 뛰어들지 않더라도 극한의 고통과 외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주변이 아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신의 지문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Back to the Real Life,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라로 하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이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기 문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일까요? 네, 화실인데요. 제가 화실로 출동했다는 건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바로 화실과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러 가시죠.
1: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고 산책하면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작가 신희철입니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신희철 작가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아, 기철군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그리고, 네, 어머님도 나와주셨네요.
2: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철이 엄마 이호숙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기철군. 아까 본인이 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이 그림들이 기철군이 직접 그리신 건가요?
3: 선생님이 기술을 그린 거고, 책에는 제 취향대로 그렸어요. 상상하고 싶은 것들을 그려서 넣었어요.
0: 어, 그럼 혹시, 그러면 하루에 보통 기철군이 그림을 얼마나 그리나요?
3: 5시간 정도?
0: 하루에 5시간이나 그림을 그려요?
3: 네, 예전에는.
0: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나요?
2: 고등학교는 특수학교를 나왔지만 초등학교는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일반 학교 교실 안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고 수업 시간에 매일 하는 것이 이제 노트나 스케치북에 네. 매일매일 그림 그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서 교실 안에서 열심히 그렸던 것이 그림이고 그 그림들이 모여서 오늘과 같은 그림을 또 그릴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0: 지금 이렇게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최근에 전시회도 네. 열었었다면서요?
2: 네, 네.
0: 기철군,
3: 네, 맞아요.
0: 전시회도 진짜 열었었나요?
3: 네, 아주 끝내주게 열었죠. 첫 번째가 이게 첫 번째로 열린 네. 전시회였고 두 번째는 아주 기다란고 제가 예. 학교에서 만들었던 그림들을 넣어준 그림이 있었어요.
0: 기철군, 그러면 전시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어요?
3: 네, 제가 만든 그림이 섞여져 있는 게 제일 기분 좋았는데 전 이걸 아주 멋있게 그리고 싶어서 이걸 그렸는데 이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0: 이거는 어떤 그림이에요?
3: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 즉 고구려가 아주 강력했던 모습을 여기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0: 저기 안에 이렇게 다 병사들인가 봐요.
3: 네.
0: 직접 한 명 한 명이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네요.
2: 나름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네. 많이 고증도 하고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예.

0: 제가 듣기로는 휘철군 그림이 팔리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1: 네, 두 번 정도는.
0: 아, 진짜요?
2: 네. 그림이 팔렸을 때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좋아해? 라고 물었더니 아이 대답이 떳떳하잖아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었나 봐요.
0: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제가 규철군에게 규철군이 아끼는 가장 최애 물건을 여기에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규철군, 지금 이게 최애 물건인가요? 저 직접 네.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1: 제가 처음은 상상한 거 여기에 넣어둔 그림이니까요.
0: 오, 스케치북이네요?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2: 네.
0: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림을 계속 규철군이 그리게 된 건가요?
2: 고학년이 될수록 따라가기 힘든 그 수업과 그리고 또래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주로 수업 시간에 그림을 참 많이 그렸고요. 그 무한 반복해서 그런 캐릭터들을 정교하게 그려가면서 점점 더 디테일하게 그려지게 된 것 같아요.
0: 그러면 우리 규철군은 어렸을 때는 좀 어떤 아이였나요?
2: 규철이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언어도 안 되는 아이였고요. 그리고 제일 안 됐던 거는 소통하는 게 가장 안 됐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2: 네. 지금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뭐든지 행동이 먼저 나갔고 때가 많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순간 다듬어지고 이제 예 많이 이제 변화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렇게 앉아서 자기의 네. 그림을 표현하셨다는 것 자체가 네, 참 감사하고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규철군이 많이 성장하고 네. 발전한 모습 자체가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림도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배운 건가요?
1: 아니요, 그건 전 제 핸드폰을 보고 그 거기 있는 선들을 찾아내서 여기에 넣어본 거고 이건 그 선들을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2: 기철이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요. 네. 처음에는 주로 모방을 해서 그대로 그려보는 그림들을 그리다가 요즘에 이거는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0: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2: 지금은 이렇게 자기만의 구상을 해서 그리고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사랑과 로봇의 공존을 표현했는데 기철이 같은 경우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네. 같이 이거...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많이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있습니다.
1: 참고로 네. 기계뿐만 아니라 이정도도 있어요.
2: 누구?
1: 이정도.
2: 아, 이정족? 다른 로봇 안에서도 서로 다른 종족들이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1: 이렇게나.
2: 네.
0: 이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캐릭터가 묘사가 되게 잘 돼 있네요. 지금 로봇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규철군의 그림을 계속 쭉 보다 보니까 이 규철군만의 이 특별한 좀 화풍이 생긴 것 같아요.
2: 네, 점점 네. 그런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게 저도 느껴지고 있고요. 기철이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더 많이 열심히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2: 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환경과 자연과 또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2: 정이 많고요.
0: 네.
2: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많이 꿈꾸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 아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자기와 자신과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보호받고 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1: 그런 건 바란 적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게 먹는 게 모습이 좋아서 그려봤어요.
0: 그림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형이랑 화이팅 한번 할까요?
1: 네, 한번 해볼게요.
0: 오케이.

0: 왜 휴대전화가 최애 물건이에요?
1: 그냥 이 안에 제 자료가 이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0: 어.
2: 기철아, 산책 가자.
3: 네, 엄마, 갈게요.
4: 저는 산책을 좋아해요. 산책하면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산책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그 그림을 그려요.
0: 규철군, 그러면 이렇게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 사진을 찍은 걸 바탕으로 그 영감을 얻어서 그림으로 직접 그리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게 딱 그것이 딱 떠올릴 때만.
0: 어, 혹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1: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0: 어,
1: 이거 이게 뭔지 알아요?
0: 구름.
1: 꼭 독수리 모양 같지 않아요?
0: 아,
1: 딱 크게 보면 이건 꼭 날개 같지 않아요?
0: 그래요. 지금 감명 깊었던 게 지금 규철군이 그냥 저는 되게 단순히 아 구름 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름을 보면서 이 독수리 날개 같다고 하고
2: 찾아내죠.
0: 네. 네.
2: 그러니까 아. 그냥 구름이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 아 저 속에 뭐가 숨어있네라는 그 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규철군.
1: 네?
0: 당신은 천재입니까?
1: 그냥 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천재일 수도 있지만 참 전 한 번만 눈을 예술적인 걸 느껴지면 찍어요.
0: 오, 규철군 아까 산책하면서 그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용을 막 그리던데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1: 바로 여기서 영감 얻은 거예요.
0: 어, 이건 나무인데?
1: 네, 근데 이게 모습이 꼭 뭔가 구부러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0: 와.

0: 진짜 너무나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 기철군, 이렇게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드는 거예요?
1: 그냥 본능적으로.
0: 본능적으로? 왜 형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안 들지?
1: 상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0: 그러면 우리 규철군한테 이 휴대전화란 무엇인가요?
1: 그냥 저한테는 자유롭고, 그리고 저한테는 즐거움을 주고,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들으며, 그러면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0: 규철군,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1: 생각하고, 제가 만들던 이야기들을 그림에 넣고, 가끔씩 의뢰된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살다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바랄 것 뿐이에요.
0: 어머님, 또 규철군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으시다고.
2: 규철이가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를 다른 또래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어제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모습을 매일매일 만들어 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0: 네, 오늘은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심규철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규철 작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림이어도 좋고 운동이어도 좋아요. 그게 무엇인지 계속 꼭 도전해보세요. 분명 나만의 놀라운 실력이 될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할 수 있다고!
3: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규철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품들을 많이 그려주세요. 위영이 응원합니다.
4: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늘 새로운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할 거예요. 나만의 속도를 조금씩 천천히. 그걸 보면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0: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강양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할 부분은 정부의 시장 개입, 이게 정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개입하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시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시장 실패라 그럽니다. 그 시장 실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전체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곳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죠. 시장은 이러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시장 스스로가 잘 하고 있다면 정부는 구태여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죠. 물론 이 경우 시장 스스로가 시장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위법이야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어떠한 기능을 할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우리가 채택한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창조의 개념은요, 유에서 물을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3의 요소가 개입해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스스로가 자율적인 조건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격이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까요? 맞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하는데 사용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외에 시장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양가치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스스로 이러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 우리는 그런 상태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만족될 때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느냐? 네 가지 조건을 우리는 기억해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네 가지. 첫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가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소비하던 만족감이 똑같아야 됩니다. 동질적입니다. 그럼 반대로 물건을 공급하고자 하는 차 입장에서는 시장에 진입하고 싶으면 진입하고, 에이, 나 장사 그만둘래 그러면 언제든지 태그가 가능한 상태, 진퇴가 자유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완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러한 시장의 기능을 스스로가 실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한다면 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이유는요, 시장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표현을 바꿔볼까요? 이러한 기능들을 시장 스스로가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그런 상태를 시장 실패라 그럽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라는 얘기는 시장 스스로 이러한 기능을 실현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니까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정부는 개입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정부는 개입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시장 실패가 무슨 말인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정리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요. 시장 실패, 다 같이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는요, 가격 창조에 대립되는 말, 가격이 왜곡된다라고 말합니다. 가격이 왜곡되는 상태, 또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 등등등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딱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실패하는 걸까? 시장 실패의 원인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 완전 경제에 대립되는 표현이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의 반대가 불완전 경쟁이니까 당연히 시장은 실패하겠죠. 어떤 상태가 시장 실패죠? 정확합니다. 그럼 불완전일 때가 시장 실패니까, 그럼 다시 오시죠. 어떤 경우에 불완전일까요? 하나씩 언급해 볼까요? 소수, 이질적, 진퇴가 제한되는 경우, 불완전한 정보, 이것도 연결해서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만 딱 끝내지 마시고 연결해서 같이 갑니다. 왜 시장이 실패하는 걸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여러분, 개론책을 쭉 보다 보면 경제로 끝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땡땡 경제가 놓으면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표현도 있겠죠.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땡땡 불경제 또는 비경제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리하냐?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하다. 그럼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건설회사 중에 1군 건설사와 지역의 연고를 두고 있는 건설회사를 비교해 보세요. 대한민국 1군 건설사들은 대한민국 전역을 통해서 물량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역의 연고를 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개 기업을 비교하면 1군 건설사가 수주 물량이 많을 테니까 원자재를,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군 건설사들은 그 원자재를 대량 구매가 가능하겠죠. 그럼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두개 회사가 분양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더라도 1군 건설회사의 마진이 커지겠죠. 결론은 1군 건설사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건설사보다는 초과이윤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시장 실패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 실패의 가장 정확한 경제학적인 정의는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경제학적인 학습을 좀 해야 되니까 일단 무시하고 우리는 여기만 가겠습니다. 또는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정부가 비대칭, 정부와 비대칭이

비대칭이라는 말과 불완전한 정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나는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 상대는 그 정보를 모른다. 그럼 이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인가 가격을 결정하려고 해요. 누가 유리할까요? 그렇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외부 효과.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장 실패 원인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장 실패 원인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정리합시다. 시장 실패 원인, 시작, 소수, 다수라고 하면 되죠. 다수가 돼버리면 완전 경쟁이 되고,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면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요. 자, 다시 출발합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 소수, 이질적, 제한, 그냥 진퇴의 제한이 말이죠. 제한, 불완전한 정보, 불완전 경쟁 시장, 규모의 경제, 공공재의 존재, 정부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등등등등. 자, 그래서 요 정도는 가볍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가볍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실패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니까 그대로 둬야 될까요? 정부가 개입해서 개선해야 될까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이것이 우리는 정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의미겠죠? 정부가 시장 실패를 개선할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시험 문제, 왜 개입합니까를 물어봐요. 두 번째, 어떻게 개입합니까를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왜 개입합니까? 어떻게 개입합니까? 왜 개입합니까라는 말이 원인, 이유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이 다 답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이유겠죠. 그런데 어떻게 개입합니까?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수단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단골 메뉴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수단, 방법 같은 얘기입니다.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게요.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 이용 규제. 다 같이 해볼까요?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학습하는 내용들의 절대 다수가 토지 이용 규제를 학습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간접적 개입에다가 뭔가 좀 강조를 했을까? 간접적 개입에 포커스를 맞출게요. 이유는 이렇게요.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를 암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종류를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간접적 개입은 조세를 암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순간 200개가 넘는 걸 동시에 암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간접적 개입으로 가겠습니다.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보. 자, 정보는 좀더 다양한 형태로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 시스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든지 등기나 지적 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등기나 지적 제도를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본다든지 지적부를 봄으로써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라든지 지적 제도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도 가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된 모든 문제는 요딱 간접적 개입만 기억하시면 100%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간접적 개입만 다 같이 다시 갑니다. 다 같이 조세부터 가볼까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보. 그 정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등기나 지적 제도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구분 정확하게 해두시고요. 자, 수단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또는 방법이라고 표현해요. 왜 개입합니까라고 하는 원인, 이유라는 말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인, 이유가 뭡니까? 또는 근거. 그 근거는 이 모든 것들이 근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하나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될 때는 세 문제.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가 다 시험 문제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은 매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장 실패의 원인.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전체적 흐름, 전체적 흐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도 가끔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문제를 보시겠습니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으로 구분할 때 간접 개입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자, 그 전에 간접 개입 눈에 딱 보이죠?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볼게요.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죠? 공공. 이렇게 공공 또는 공영. 공공이나 공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는 100% 직접적 개입입니다. 이 정도 하나 좀 봐두시고요. 그럼 시작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한 대로 가는 겁니다. 간접적 개입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부였죠. 그래서 내용도 잘 보세요. 임대료 보조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보조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재산세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조세. 그다음 토지 거래 허가제도 해당성 없겠죠? 탈락. 이게 뭐가 보입니까? 부담금. 따라서 간접적 개입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해마다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지문 한개 내지 두 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처분할 때 어떤 세금을, 야, 우리는 항상 이 세금 문제에 직면해 있죠. 그럼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중개사무실에 가서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면서 지금 부동산은 취득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분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따져볼까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죠? 그렇죠. 취득세. 그리고요. 등록면허세를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기간 동안에 재산세라든지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죠. 이들은 보유 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예요. 다른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답니다. 이때 부담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는 과목을 학습하죠. 그 세법의 대표적인 조세가 이 다섯 가지입니다. 실제 세법에서는 이 다섯 가지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상관없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 관계를 순서대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제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자, 순서대로 조세를 쭉 배열해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자,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고, 앞에 두 가지는 취득 단계, 두 번째 두 단계는 보유, 마지막 하나가 양도.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씩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특히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다섯 가지 조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겠죠. 가장 대표적인 조세인데, 일단 지금 시험 범위가 이 다섯 가지 세목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하는 이 내용만 아시면 부동산학 개론도 정리하는 거지만 관련 세법도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잘좀 정리합시다. 자, 방금 우리는 다섯 가지 세목을 우리끼리 약속할 때 순서대로 기억하자 그랬죠? 자, 순서 배열해 볼까요? 취득, 등록, 재산, 종부세, 양도세. 자, 순서대로 기억합시다. 그리고 위에 두 가지는 어떤 단계라고요? 취득 단계. 두 번째 두 가지는 보유 단계.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 적었습니다. 자, 먼저 이것도 구분해 놓고요. 여기서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보이네요. 자, 우리는 조세 중에 부가가치세 말고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본세의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세도 있고요. 또는 다른 조세와 함께 부과하는 병기세도 있습니다.

변기세.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변기세죠.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적 있나요? 과세주체가 세금을 포착을 해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죠. 이 비용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야, 이 비용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도 2,000원이었는데 지금 실제 2,000원 이상일 텐데 여전히 2,000원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지역자원시설세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비용이 실제 징수하는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자원시설세 1,500원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데 2,000원 들어가면 손해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다른 조세를, 다른 세목을 고지서 발부할 때그 고지서 한 면에다가 조그맣게 조그만 글씨로 함께 쓰면 좀 편하겠죠. 자, 그래 실제로는 조그만 글씨는 아니고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낼 때 이제부터는 재산세 고지서 딱 날라올 때마다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딱 받으면 거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함께 움직인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가지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우리 이제 이것만 알면 좋겠는데 요새 시험 범위가 최근 5년간은 시험 문제가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 그러면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입니다. 조세 정책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조세 귀착이에요. 세금을 부과했다. 이 세금,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수요자가 부담하느냐? 공급자가 부담하느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느냐? 임대인이 부담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인데, 최근에 나오는 형태는 조세 분류 쪽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추가로 좀더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잠시 후에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일단 생략해 놓으시고요.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하고요. 앞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처럼 고지서를 함께 이용하는 병기세도 있었지만 본세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세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본세에 부과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본세일까? 어떤 게 본세일까? 먼저 우리가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딱 기억하기로 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다섯 개. 그러면 첫 번째, 지방교육세는 이 다섯 개 본세 중에서 앞에 세 개. 앞에 세 개에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그 앞에 세 개가 뭐였죠? 취득, 등록면허, 그리고 재산. 그렇다면 둘은 취득 단계, 재산세는 보유 단계겠죠? 그렇다면 지방교육세는 이두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반면에 농특세는 자, 다섯 개 다시 기억합니다. 다섯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 다섯 개 중에 가운데 게 빠집니다. 그럼 다섯 개 중에 가운데가 뭐죠? 재산세죠. 그럼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일정한 비율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빠지기는 빠졌지만 어차피 종합부동산세가 있기 때문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럼 결과 농특세는 전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잠시 생각해 볼까요?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 단계마다 다 부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둘은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근데 함께 지금 정리해 놓은 이유가 결론은 동일한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이 같기 때문에 함께 묶었습니다. 자, 상속세 증여세로 가볼까요? 상속을 받으면요. 상속세도 부담하지만 내 명의로 다시 이것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바로 지덕 단계에 해당됩니다. 인지세. 여러분, 인지세 언제 내봤습니까? 아니, 다른 전제를 하지 말고요.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등기 필증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때 항상 등기 필증인데, 거기 보면 인지가 많이 붙어 있죠. 인지가. 그죠? 인지대. 우리 인지대를 부담하고 막 붙이죠. 거기에 일부가, 우리가 부담하는 그 인지대 일부가 인지세입니다. 그렇다면 그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만들어지던가요? 취득할 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양도할 때도.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면 등기 필증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럼 등기 필증을 만들다 보면 일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지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인지대 일부가 인지세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취득 단계와 처분 단계와 관련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보세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자, 여러분들은 소득세 종류는 공부하셨죠? 소득세 공부, 종태양.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죠. 종합소득 안에 또뭐 있던가요? 2배사 근년기가 있죠. 자, 거기서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만 따져보세요. 2배사, 그 사가 사업소득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과 관련되는 거죠. 자, 사업소득에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걸 사업으로 한대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사업이라면 그분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특징은 일시적이죠. 일시적.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때 양도세는 이제 팔대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부동산을 몇번 사고 몇번 팔아봤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고팔고를 늘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끔 샀다가 가끔 팔았다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시적일 때는 양도소득세인데 그것을 사업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사업소득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고팔고라고 했습니까? 그럼 양도 단계, 처분 단계겠죠. 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겠죠.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그럼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부동산을 보유한 채로 수익을 얻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처분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우리는 이게 귀찮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험생이 귀찮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에 출제되면 학습해야죠. 여러분들은 이 범주만 정리하면 부동산학 개론도 다 정리한 것이고요. 세법에서 놓을 수 있는 범위도 딱이 범위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그나마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접할 가능성이 많아서 가벼운 문제로 한번 시험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랭크 속에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블랭크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랭크 속에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문제 쉽죠? 그런데 30회 기출 이후에 나오는 이제 시험 문제들은 세목이 단순하게 5개 세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문제가 어렵다 싶다에 대한 판단은 세목의 종류입니다. 지금 이 세목이 우리가 주된 세목 5가지 범주 안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30회 이후로의 세목은 앞서 정리한 것처럼 범위가 아주 넓어졌으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까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말해 보세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죠. 많았었죠. 많았었는데 일단 시험 문제 좀 편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세 중에서 보유 단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보유 단계 대표적인 게 재산세하고 종부세죠. 그럼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부세가 국세니까 여기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면 되고 니은 같은 경우는 재산세겠죠. 반면에 디귿에 들어가는 것은 처분 단계, 양도 단계니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면 될까요? 이 자리에. 여기 들어가는 게 지방소득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 두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했었죠. 첫 번째,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흐름. 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겠습니까? 라는 내용을 정리했고요. 두 번째는 조세를 분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바로 네, 도형과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실 텐데요. 이 도형과 확률과 통계라는 이 주제는 바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3년 과정에 2학기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이 도형의 공부를 하는 방법에 요령이 하나 있는데요. 이 도형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인 용어들을,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용어들을 정확하게 익혀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도형에서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도형 하나하나를 전부 다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골고루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확률과 통계도요, 마찬가지로 실생활에 연계된 이런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용어들을 정확하게 익히시고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네,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 도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 도형이라는 것은요, 전부 다 중학교 1학년 과정의 2학기 내용입니다. 기본 도형에서는요, 두 문항에서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되는데 적게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동의각과 억각이라고 해서요, 이 평행선에서의 동의각과 억각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이어서 다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알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원과 부채꼴에서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관계, 그리고 네, 중심각과 넓이의 관계를 아는지를 묻는 문항.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되는 소재들을 제가 적어 놓았는데, 이 밖에도 간단한 입체 도형이나 기본 도형들의 용어들을 묻는 문항들도 출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되, 이것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할지라도 모든 용어들은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의 도형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도형들은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평행사변형, 여러 가지 사각형,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의 정리까지 전부 다 모든 단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주로 출제가 되는 것들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서 평행사변형은요, 평행사변형의 간단한 성질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배우는 도형들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의 정의와 대각선들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출제가 되는 소재들을 살펴보자면 이등변 삼각형과 평행사변형이 번갈아 가면서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이어서 네, 도형의 닮음에서도 또 역시나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닮음비와 도형의 닮음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비들,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될 때도 있고요. 도형의 닮음뿐만 아니라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랑 함께 살펴보실 내용은요, 이등변

도형의 성질, 그리고 네,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도형 문제는요, 그림과 함께 출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실 때 문장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림과 함께 그려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일단 기출문제를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다음에 길이를 구하는 문제들 같이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정의라고 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 성질 첫 번째는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질은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문장으로 쭉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절대 그렇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걸 반드시 그림과 함께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용어들 있죠. 밑각이 뭐지? 그쵸? 그리고 꼭지각의 이등분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이해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성질들을 저와 함께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약속된 거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도형을 우리는 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성질은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밑각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의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우리는 네, 꼭지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꼭지각이 아닌 나머지 두 개의 각을 우리는 밑각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어서 밑각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처음에는 괜찮지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고 돌아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눕혀서 그려져 있으면 밑각이 여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용어는 정확하게 공부해 주셔야 돼요. 꼭지각은 길이가 같은 두 변의 끼인 각을 우리는 꼭지각이라고 하고요. 이 나머지 두 각을 우리는 밑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등변 삼각형은요, 두 밑각의 크기가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세 번째 성질 같이 보실 텐데요. 보시면 네,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이걸 어떻게 그리지? 고민되실 텐데요. 꼭지각이 여기 있죠? 이걸 이등분하는 선을 그리라는 거예요. 아, 각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는 선이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요, 이렇게 두 개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뭐라고 되어 있죠? 밑변을. 밑변은요, 꼭지각과 마주 보는 변을 말합니다.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익혀 주셔야 돼요. 수직은 뭐예요? 수직은 네, 직각. 90도로 만난다라는 뜻이고요. 수직 이등분을 한대요. 그럼 변을 이등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반으로 나눈다. 아,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원래 여기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을 반으로 나누는 이등분선은 밑변도 반으로 나누는구나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 그림과 함께 사진 찍듯이 찰칵찰칵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걸 저랑 같이 하셨듯이 빈 종이에다가 그려가면서 정확하게 정의와 성질들을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은요, 요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모든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과 같이 하고 쭉 나와 있는데, 용어를 공부하실 때 요령은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게 안 읽힌다. 이런 기호부터 같이 간단히 읽어주셔야 돼요. 선분 AB와 선분 AC, 이 변을 말하는 거죠? 아, 이등변이구나.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읽어주셔야 되고요. 이 기호는 네, 각 A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각 A가 80도이다. 이때 각 X의 크기를 구하래요.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일단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 뭐라고 그랬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둘이 같으면 전체가 지금 삼각형의 모든 각의 합은 180도예요. 전체가 180도인데 꼭지각이 80도니까요. 이렇게 빼주시면 100도가 남겠죠. 이 100도를 둘이 나눠 갖는 거니까 그렇죠. 절반씩 50도씩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는구나. 여기까지가 우리가 방금 공부하신 내용이죠.

지금 밖에 있는 갑자기 X를 구하래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네, 외곽이란 성질인데요. 이 외곽의 성질은요, 보시면 평평한 각을 우리는 180도, 평각이라고 합니다. 이 180도에서 50도를 빼주시면 X가 되겠죠. 이러한 기본 도형의 기본기들은 꼭 출제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따라서 X는 180도에서 50도를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130도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땐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여기 50도를 구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셨고요. 정답은 1번인 것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사용하셨고, 이거 외에도 평각, 그러니까 평평한 각의 크기는 180도이다. 이런 것까지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고, 한 개 더 사용했죠.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이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보실 텐데요.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까 공부한 그림 아닌가요?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길게 나와 있지만 그림만 보고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선분 BC의 길이, 이 전체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봤더니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아까 뭐라 그랬죠?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여기는 8cm가 될 거고요.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16cm가 된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림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문제가 나왔을 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는요, 도형의 닮음이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실 텐데, 다음 그림에서 지금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 사이에 이상한 기호가 하나 있죠. 이걸 우리는 닮음 기호다라고 해요. 이 알파벳 S가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의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아, 저 기호는 뭐지 어렵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닮음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용어 정리는 문제를 읽었을 때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냥 거슬리는 게 없이 문제를 쭉 읽을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F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같이 도형의 닮음의 기본 내용들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쭉 적어 왔는데 내용이 조금 많죠. 그런데 닮음은 생각보다 간단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닮았다라는 건 뭐예요?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걸 말하죠. 그런데 수학에서는 비슷하다는 건 너무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닮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도형이 하나 있을 때 요 도형이 있을 때 옆에 닮은 도형 이렇게 생긴 도형 닮았나요? 뭐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닮음에는 반드시 규칙이 있습니다. 보면은 요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4cm다 라고 한다면 얘가 예를 들어 8이라고 해요. 그럼 몇 배인 거예요? 두 배인 거죠. 자, 그렇다면 모든 나머지 변, 얘가 예를 들어 3cm다 라고 한다면 여기도 두 배여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5cm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10이 되겠죠. 이렇게 네,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다른 도형과 완벽하게 겹치거나 포개어지는 걸 우리는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쭉 키워서 놨더니 네, 똑같이 겹쳐지는 상태. 이걸 우리는 서로 닮음이다 라고 수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 안에 중요한 개념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도형의 닮음이라는 거는 어떻게요?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둘이 겹쳐지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닮음의 성질은요, 보시는 것처럼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변이라는 건 짝꿍인 변을 말해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언제나 일정하게 해야겠죠. 그래야 닮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정한 비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닮음비라고 부릅니다. 별거 아니네. 그쵸? 아, 그래서 얘네들은 그럼 닮음비가 1대 2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닮음비라고 말한다. 지금 도형의 닮음비는 1대 2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닮음의 성질을 같이 공부하실 때

이 비의 계산들도 꼭 알아야 되느냐? 비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비례식은요, 초등학교 과정인데요, 그 부분이 공부가 안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같이 꼭 복습을 해 보시고요. 꼭 비례식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간단한 정수비는 그냥 계산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 성질, 대응 가게 크기는 같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가게 합은 언제나 몇 도라 그랬죠? 180도. 그러니까 삼각형이 커졌다고 해서 각이 두 배가 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랑 짝꿍인 이 대응각, 얘네 둘, 그리고 얘 세 겹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만 알면은요, 우리 앞에서 보신 문제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다시 보니까 어때요? 닮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니까, 아, 두배 확대되어 있네 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어렵지 않죠. 자, 이때 지금 여기가 4cm라고 했고 두 배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지금 몇 cm가 될까요? 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이 F의 길이는 8cm. 이렇게 간단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처음 봤을 때는 기호도 어렵고 뭔가 삼각형 도형이 두 개나 있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 전혀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도형은요, 정확한 용어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닮은 비가 무엇인지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닮은 비란 대응하는 변 사이의 길이의 비고요. 이건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또 정리해 본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삼각비, 그리고 원과현, 원의 접선, 원주각의 성질들이 도형 단원에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요, 중학교 2학년 과정. 삼각비부터 원까지는 전부 다 중학교 3학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의 성질하고 삼각비에서는요, 같이 두 문항 정도 혹은 세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는요, 간단하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배우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것들을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삼각비에서는 삼각비의 뜻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도를 보자면 삼각비는 거의 매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원에서는요,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원이라는 단원은 앞에서 보셨듯이 1학년 단원에도 있어요. 그래서 3학년에 나와 있는 원의 성질과 1학년에 나와 있는 원의 성질이 같이 결합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에서는 주로 출제가 되는 건 원주각의 성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같이 정리해 보면, 원과 현은요, 현의 성질. 그리고 원의 접선은 원의 접선의 성질, 그리고 원주각에서는 원주각의 성질이 출제가 되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원주각이지만 최근 들어서 이두 개의 개념도 번갈아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개념 정도는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 중에서 저와 함께 원주각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각은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보니까 원이 있고요. 원의 단원이니까 여기에 막 각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네,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그림의 원, 오에서 호 AB, 그리고 원주각, 각 APB가 50도일 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용어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될까요? 호가 무엇인지도 아셔야 되고요. 원주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쭉 읽어보니까 중심각이라는 용어도 있네요. 아, 이런 용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구나라는 거 보이시죠? 같이 한번 용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원주각이 무엇이냐면 원주각이란 원주 위에 한 점에서 그은 두 현의 끼인 각이다. 자,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 읽히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원주가 뭐지? 그쵸? 그리고 현은 뭐지? 끼인 각은 뭐지?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주각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용어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개통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용어들이 정확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을 때요. 정리해 본다면 원주라는 건 원을 이루는 둘레의 곡선을 말한다. 이게 원주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원주 위에 한 점이라는 건 무슨 말이다? 그냥 원주 위에 한 점을 정말 찍었다. 이런 말이에요.

둘레에다가 하나를 찍었다. 되셨죠? 그리고 호라는 건 뭐냐면 원의의 두 점에 의하여 나뉘는 부분이다. 말이 조금 어렵거든요. 무슨 얘기냐? 호는요, 원에다 두 점을 찍는 거예요. 원주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원의 일부. 그러니까 이 점을 찍어서 직선으로 연결하거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해서 원의 일부. 이걸 원주라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원주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가 원주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전체를 원주라고 하기 때문에 호 AB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짧은 쪽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현도 볼 거예요. 현은 또 새로운 그림에다가 현은 원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다. 똑같이 두 점을 연결한 건데 호는요, 원의 부분, 그러니까 원의 일부, 원주의 일부를 말하고요. 현은 둘을 선분으로 이으래요. 선분이라는 건 이렇게 일자로, 직선으로 그어주셔야 되겠죠. 직선을 이렇게 잘라놓은 걸 우리는 선분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요게 바로 현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현이라는 용어와 호라는 용어는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심각이라는 용어를 보실 텐데, 중심각은요,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반지름이라는 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과 원주 위에 한 점을 연결하면 이게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걸 연결했을 때의 두 반지름이 이루는 각. 이걸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부채꼴이라고 하거든요. 부채꼴 모양이 나오잖아요. 요 각을 우린 중심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용어 하나 남았죠. 원주각이라는 용어가 남았어요. 그럼 같이 여러 가지 용어들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원주각이라는 건 보시는 것처럼, 원주 위에 한 점이 있고요. 한 점에서 그은 두 현. 현은 뭐였어요? 그렇죠. 원 위에 두 점을 선분으로 이렇게 대충 연결한 거예요. 이 현이 이루는 이 끼인각. 끼인각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원주각이에요. 되셨나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원 위에 한 점이 있어요. 이때 현을 대충 그려요. 막 이렇게. 그렸을 때이 현의 끼인각. 이거를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중심각은 중심이랑, 원의 중심이랑 이루는 각이고요. 원주각은 원주 위의 점이랑 이루는 각이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용어를 공부하실 때도요, 그려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용어만 알면은 이 문제를 정말 풀 수가 있다고 성질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중심각의 크기는 언제나 원주각의 크기의 두 배가 됩니다. 네, 그리고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아요. 그리고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도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림으로 같이 공부해 보셔야겠죠? 원주각이 여기 있고 중심각이 있을 때 언제나 두 배다. 중심각은 원주각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원주각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원주각을 이루는 호가 있죠. 이렇게 호가 똑같다면 이 원주각이던 원주각은 원주에 있는 점과 연결한 이런 각들이니까 되게 많이 그릴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이런 모든 원주각의 크기는 언제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호의 길이가 같으면 원주각의 크기도 같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호가 있고 원주각이 이렇게 있을 때이 호의 길이가 똑같은 호가 하나 더 있대요. 요 호의 원주각도 각의 크기는 언제나 똑같대요.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알면 원주각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더라도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기출 문제는요, 요첫 번째 성질 한 개만 알아도 맞출 수 있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실게요. 같이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를 보니까 그림의 원에서 아는 용어죠. 호 AB. 뭐예요? 네, 이만큼. 읽을 수 있겠죠?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 있대요. 아, 얘네. 그쵸. 그리고 중심각이 있대요. 몇 배라고 그랬죠? 언제나 두 배다. 정답은 네. 50 곱하기 2, 100도. 굉장히 쉽죠? 이렇게 문제

문제를 읽을 때 걸리는 게 없이 다 이해가 가도록 용어 공부해 주시면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각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성질은요, 언제나 두 배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같이 그려드렸던 그림들까지 공부하시면 원주각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주제죠. 확률과 통계에서는 세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요 세문항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지금 통계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중학교 1학년에 나와 있는 확률과 통계예요. 경우의 수와 확률은 중학교 2학년, 그리고 통계2라고 되어 있는 건 중학교 3학년 통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학년에서 한 문항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통계에서는요, 주로 출제가 되는 게 줄기와 입그림, 그리고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써놓진 않았지만 가끔 나오는 게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추가된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나와 있는 이런 도표들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연습만 하신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의 경우의 수와 확률은요, 경우의 수 또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고요. 중학교 3학년의 통계는요, 대표값이라고 해서 평균, 최빈값, 중앙값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요. 이어서 상관관계에서도 한 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에서 번갈아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 적혀 있지 않은 산포도라는 주제가 있어요. 분산과 표준 편차.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출제가 딱한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잡한 계산을 해서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산포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는 요령은요, 굉장히 주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 이게 다 공부가 된 후에는 자주 출제가 되는 기출문제들 공부하시고요. 그래도 시간이 좀더 있다 할 때는 조금 어렵게 나올 땐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포도는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고 계산이 복잡한 단원이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출제하기보다는 산포도의 원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거고요. 같이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줄기와 입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읽는 방법이 옆에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줄기와 입그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맞추기가 어렵겠죠. 보시면 1하고 짝대기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 이렇게 긴줄 그리고 3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줄기를 뜻하는 줄이에요. 그래서 얘를 읽는 방법은 이렇게 적혀 있으면 13분으로 읽으래요. 그러니까 이 줄기와 입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걸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문제를 쭉 보니까 쭉 봐서 휴대전화 통화 시간이 40분 이상인 학생의 수를 구하래요. 하고 봤더니요, 지금 여기를 읽어보면 뭐가 될까요? 13분, 15분, 16분, 17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40분 이상이라는 학생은 어디서 읽으면 될까요? 줄기? 그렇죠. 4에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4, 3이라는 건 어떻게 읽으래요? 43분. 그리고 4, 6은 46분, 이어서 4, 7은요, 47분. 요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몇 명이 될까요? 하나, 둘, 셋. 네, 3명이 되겠죠. 요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 줄기와 입그림을 읽는 방법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제가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중학교 2학년에서는 확률과 경우의 수가 번갈아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출제된 문항은요, 네, 경우의 수를 묻는 문항입니다. 보니까 어떤 여행객이 상의 3벌과 하의 2벌을 준비를 했대요. 이때 상의와 하의를 각각 하나씩 입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울 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있어요. 언제 곱해주고 언제 더해주는지를 구분하는 방법들이 경우의 수에서 기본기인데요. 이 경우에는 곱의 법칙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 여행객이 한 명이 이렇게 상의를 세개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그렇죠? 세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리고 하의는 두벌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이렇게 상의를 고르고 하의를 고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곱해준다라고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빠짐없이 전부 다 크기 순서대로 하였을 때 가운데 중앙에 있는 것을 읽어주면은 그것이 바로 중앙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7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표값에서 중앙값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전부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하고 함께 중학교 검정고시 전과정 같이 살펴보셨고요.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사를 제대로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우리 EBS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비 강좌 심화편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1원 6강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 보게 되면 우리가 5강까지 봤던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쭉 연장선상에서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고려 전기하고 고려 후기를 우리가 각각 4강과 5강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강에서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를 쫙갈 건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73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77회까지 기출에 대한 것들을 쭉 해설을 할 건데 그때도 얘기하겠지. 지금 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고려는 어느 왕이냐?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어느 시기냐? 그리고 그 자체 내용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를 쫙 모아왔지만 그것이 어느 대냐, 어느 왕 대냐를 보시면서 그 문화적 특징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제가 개념 속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토지 제도가 나옵니다. 토지 제도가 심화편에서 이게 무슨 토지 제도냐라고 심화편의 초창기에 나왔어. 그러다가 최근의 흐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왕 때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적어왔습니다. 역분전은 태조 왕건이고 희정전식과 경종, 이건 경종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개종전식과 목종이고 경종전식과 문종이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는 우리가 좀볼 부분은 뭐냐면 문종이에요. 자, 문종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최충의 구제학당까지 포함해서 자, 그리고 문종하면 또 여러분들 삼경 중에 동경이 아니라 남경, 이것도 문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종이 기출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는데 우선 여러분들 각각의 것들 왕들을 이해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용 보시면 되겠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자 역분전이 거꾸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 관련돼서 정계나 계백묘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분전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식과 제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제 얘기해보자면, 전지와 시지를 각각 주는 것인데, 그 안에서 이제 수조권을 지급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지에서는 곡물을, 시지에서는 땔감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직은 18등급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전식, 과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세습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무신정변 이후 전식과 붕괴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하나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 원종인데, 왜이 원종하면 우리가 이제 정치사에서는 한번더 쓸게요. 개경환도를 결정했다 그러면 우리 원종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원종 대 녹과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녹과전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건데. 경기 파련의 토지를 현직 관료에게 지급하는 것을 녹과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이 이해되셨으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원종 때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업기술인데 농업기술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고려시대 특징 이런 거 있죠. 다음에서 얘기 혹은 자료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의 특징을 옳은 것은 할때 그냥 우리가 전반적인 고려 전체 뭉뚱그려서 마치 예전에 왜 우리가 발에 뭉뚱그려서 발에 문제 한 문제 나온다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고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예전에 이 부분이 강화도와 관련된 지역으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하나 나온 적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고려말 목화씨가 전래된다라고 나오는데 최초는 아니에요. 그전부터 이제 목화씨가 띄엄띄엄 전래된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이 알았던 것 같은데 이게 원대에

이제 고려의 문익점이 가져오면서 이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선 시험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국사에 대한 기본,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원에서 가지고 이제 목할씨 씨를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배가 돼서 확산되는 데는 의외로 놀랍게도 장인 정천이 뿌린 씨가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도 한번 가지고 와봤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고려의 상업과 무역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해서는 요거 보셔야 돼요. 시전이 개경에 설치됐는데 시전이란 건 바로 이 수도에 있는 가게 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고려는 개경에 시전이 있는 것이고 조선은 한성에 시전이 있는 것이고 요렇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자, 요 경시서 잘 나옵니다. 상행의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관영 상점, 특히 이제 고려 전기 있었다고 하는 이 관영 상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다점, 뭐 여러분들 쭉 해서 점으로 끝나는 것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편 소금 전매제 관련돼서는 각연법이라고도 하는데 충선항인데, 충선항하면 우리가 보통은 만권당, 이재현 뭐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자,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둬라. 그리고 충선항이 비록 충자 돌림왕이지만 나름대로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다. 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폐 주전은 여러분들 외우고 들어가야 돼. 이거 외우고 들어가지 않으면 심화에서 내가 좋은 등급을 맞겠다, 최상 등급을 맞으려고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성종 때 철저인 건원중보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면서 건원중보 자체가 나온 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시험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종 때가 나올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서희가 외교적 단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결과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도 성종 때. 자, 성종 꽤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승로의 신무 28전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하니까 여러분들 서희도 건원중보도 다 성종이다. 이렇게 가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고려 숙종 나왔습니다. 자, 삼한통보, 회동통보, 회동중보, 심지어 활구까지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 활구는 음병인데 활구 자체가 이제 고려 시대 특징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우린 조금 더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성강 하구의 병란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예, 특히 아라비아 상인까지 최근에 이걸 이제 아라비아 상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슬람 상인으로 볼 것이냐 하는데 엇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이 경제와 사회 중에서 이제 양민만 딱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양민 중에서 다수는 바로 백정농민. 이거를 농민 가려고 백정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해서는 백정농민 이렇게 여러분들 입에 탁, 착 붙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도대체 백정농민이 뭐냐?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는 조선시대 그 도축업의 그 백정을 생각하기 쉬운데 고려시대는 다수의 농민인데 특히 국가에 대해서 특정 직역이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특정 직역을 안 맡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내가 그 대가로서 어떤 땅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자기 집 땅을 경작하든가 이게 아주 소수고 대다수는 소작농이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정농민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다. 바로 고려시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부국 소민은 여러분들 뭐잘 아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백성들의 생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중에선 여러분들이 향도를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했고, 원래 불교 조직으로서 매향이었는데, 불교가 여러분들 어떤 진리를 깨닫는 굉장히 고차원적 종교이면서도,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약간 기복적, 약간이 아니지, 매우, 매우 복을 비는, 우리가 보통 그런 이제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향나무를 묻어요. 그러면 그 향이 이제 바로 이제 부처에게 그 향이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매향을 하면서 향나무를 묻으면서 기복적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기에 점점 신앙적 성격에서 주민 공동체적 대표적인 걸로 상장례를 같이 이렇게 마을에서 공동체로 진행해 주는 그런 형태로 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한능검에서 사천매향비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사회제도인데 요것도 여러분들 뭉뚱그려서 어느 왕때가 아니라 이건 고려. 고려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중에서 의창, 상평창은 기본으로 알아두시면서 혹시 몰라서 복습해 보면 흑창. 고려 왕건 생각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동서대비원이 나오는데 동서대비원이 어려워. 그래서 동서대비원 여러분들 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배자 대비. 그러니까 자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빈민구율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개경 동서에 있었기 때문에 동서 대비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해민국 쭉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 제위보를 우리는 고려 특징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 그래서 뭐 팔간보, 제위보 할때 보라는 게 있는데, 보라는 건 여러분들 비영리 재단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이 아니라 여러분들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회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긴 모으지만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해줬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위보 구제해줬다 할때 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위보까지 나오면 고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라고요. 자, 이번에 이제 교육기관으로 가는데 교육기관 참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빡 정확하게 잘 잡아야 돼. 자,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 고려시대 국자감과 향교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이제 복습해 볼까요? 국자감과 향교를 묶었습니다. 어느 왕? 성종. 이것도 성종이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 국자감에는 유학부가 쭉 있는데, 유학이야 당연히 이 유교경제 가르쳤겠지. 그런데 바로 이 부분, 기술학부가 있다라는 걸 고려의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한편 사학시비도 최충의 구제학당, 여기 구제라는 건 아홉 과목을 가릅니다. 이게 제가 과목이에요. 아홉 과목을 가르쳤는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문종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립학교 12개가 굉장히 융성한 거야. 그러니, 야, 국가 입장에서는, 고려 왕실 입장에서는, 야, 너무 관악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나온 거, 예종. 예, 예종 7제.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 우리 50강짜리 여러분들 저의, 지금 우리는 지금 압축해서 보고 있는데, 50강짜리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한능검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예종 나올 때가 됐어.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예종이 진짜로 예종이 정답으로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7제 국자감의 전문 강좌에서 7제니까 7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편 양현고도 잘 나옵니다. 장학재단으로 양현고가 있었다. 한편 공민왕 때 성균관을 순수 교육기관으로 개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기술학부를 뺐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라고 알아두시고, 자, 성균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더쭉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자감에서 성균관으로 개편했다 이러면 공민왕이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충짜 돌림 왕들이 뭐 성균감도 있었고 성균관도 있어. 근데 그건 제가 50강짜리 제 메인 교재에 있긴 한데, 지금 압축 쪽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네, 공민왕 때라는 것만 기억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역사서에 대한 얘기인데, 역사서는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도 중요했고, 자, 그다음 여러분들 고려도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고구려 때 기억나세요? 영양왕 때 여러분들 신집오곤 있었고, 백제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석이 있었고, 그다음 신라 진흥왕 때 거칠부 국사 있었다. 와,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고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도 나름대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때 거지만, 고려도 엄연히 고려왕조실록이 있었다. 다만 지금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7대 실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부터 목종 때까지 편년체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박인량의 고금력이 진짜 어려우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아니면 기본적으로 김부시기의 삼국사기, 요거 여러분들 인종 때라고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 여기 일연의 삼국유사가 대비되는데,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기 둘다 충렬왕 때 거거든요. 둘다 충렬왕 때 편찬되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겠다. 최근에 충렬왕 관련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는 이런 거예요. 와, 우리 수험생 지금 친구분들이 수험생 이 지금 준비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정말 열심히 했어. 초반 보니까. 조선시대 좀 알아. 그 조금 잘 여기서도 많이 나왔어. 그러다 보니 의외로 고려가 빡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주춤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잘 알아두고, 역사서는 주제사로도 나올 수 있다. 자, 50문항 중에 여러분들 시대순으로 쫙 가지만 중간에 주제사, 지역사 들어오죠. 훅 들어올 때 주제사로서 역사서에 대해서 쫙 분야로 모아서 나올 수, 분야사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 여러분들 요거 기전체, 인물 중심이다. 인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왕들의 역사 본기가 있고, 그다음 열전이 따로 있다. 김유신 열전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몽골 침략 이후에 이규별 동명왕편이 한번 여러분들 이제 시대별로 어느 시기냐 해서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각훈의 해동고 순정 뭐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재현의 사략이 있는데, 이재현의 사략은 제가 50강에 설명 잘 해놨지만, 혹시 이걸 안 보고, 여기 온 친구를 위해서, 이재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 성리학자잖아요. 성리학이라서, 그래서 대의명분을 되게 중시해. 그래서 내가 역사를 요약할 건데,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어떤 국가를 정통으로 삼을 거야. 라고 했어. 뭐, 예를 들어서 마한을 정통으로 삼을 거야. 뭐, 아니면 뭐, 신라를, 나름대로 있겠지.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 그분 실제 남아있지 않고, 좀 전에 말했던, 내가 무언가를 정통으로 삼을 거야 라는 요 부분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다고. 왜? 현재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앞머리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에 대한 부분을 쭉 나눠놨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심화편에서는 예를 들어 통일신라 때 원효 의상 나오듯이 고려시대 때는 바로 의천과 진울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기본이고요. 고려시대 승려가 좀더 어렵게 나옵니다.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정의 부흥이라고 해서 화엄정, 법상정 등이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몰라서 제가 앞에서 광종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광종 때 균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균여. 광종 때입니다. 요거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지금은 이제 의천과 진우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의천 같은 경우에는 자, 불교통합운동 천태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의천은 원래 왕자였어요. 왕자였다라고 하나 알아주시면 되겠고, 이 사람이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왕족이니까 중국 송해 가서 유학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좀 남들이 할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 많은 혜택과 후원 속에서 예, 불교를 배워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심지어 송해 가서 화폐 제도도 보고 와요. 그래서 야, 우리 화폐를 만든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의천이란 말이죠. 자, 천태종은 여러분들 교정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교리도 불교적인 직관을 통한 깨달음도 둘다 해야 돼. 그래서 교리와 직관, 그래서 교관 겸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를 겸수해. 둘다 아울러서 수행해야 돼. 하지만 교리가 먼저야. 그러니까 저 교정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한편 그 이후에 보면 약간 불교가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좀, 개혁의 대상이 됐어. 불교가 약간 부패해졌다고. 그래서 이 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게그 안에서 나온 거야. 그게 진울이에요. 불교 개혁해야 돼. 라고 해서 순수한 불교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이 진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어요. 여기서 사자들은 다 모임 사자야. 우리가 여러분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할때그 결사야. 그래서 참선을 수행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게 수선사야.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송광사로 이제 바뀌는 거죠.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참선과 노동을 강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한편 그 이후에 요새도 잘 나옵니다. 요새에는 백년결사라고 하는데, 백년결사는 참회. 그래서 이제 백년사, 법화신앙과 관련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진울 자체가 이제 주제사로 한번 나오는 적이 있는데, 진울은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정예쌍수와 도노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해심도 선지로 잘 나오는데, 해심은 유교와 불교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공통점을 찾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불 일치설, 심성의 도야니까 여기 심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리학 수용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장경에 대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장경은 원래 경율론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율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집대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장경판을 만들면 국가를 지킬 수 있다라는 호국불교이면서 기복불교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거란이 쳐들었을 때 먼저 요거 현종 때 알아주시면 돼요. 현종 때 초조대장경을 만들었고요. 요거 이제 몽골 침입 때 불타게 됩니다, 나중에. 한편 요게 이제 여기 의천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의천이 이제 나중에 교장이라고 이제 좀더더 이게 좀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요. 교장도감을 만들고 주석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목록을 만들어요. 신편제 종교장 총록이라는 걸 만드는데, 요게 한번 한능검 심화편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 기출하면서 풀 건데, 그래서 여기 의천을 간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팔만대장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서 이제 예, 천도했을 때 당시 요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 때를 기억하면 되겠지만, 당시 왕이 또 고종이기 때문에 알아주시고, 현재는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의학, 인쇄술, 농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의학을 보시게 되면, 태의감에서

의학교육 및 의료 업무 의과를 실시했는데, 요게 여러분들 거꾸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퇴위감이 나오고 어느 시대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려라고 거꾸로 보시면 되겠고요. 향약 구급방은 되게 쉬워요. 향약 구급방, 향약 집성방인데 구분하면 돼. 향약 구급방에 기역이 있으니까 고려. 향약 집성방, 즉,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조선 이렇게 구분하시면 별거 어려운 거 없어. 어쨌거나 이 역사적인 의미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의학서적이 바로 향약 구급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쇄술을 우리가 쭉 봤는데, 여러분들 요게 최근에 이런 거예요. 직지심체 요절은 다 알아.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니까. 야, 그 직지심체 요절 모르고 심화평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상정고금 예문이 나오는 거야. 상정고금 예문이 나오는데 이게 현재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이규보가 만든 동국 이상국집에 보면 상정고금 예문을 금속활자로 찍었다더라가 남아있는 거야. 자, 그런데 원래 상정고금 예문은 예를 들어서 이 고금에 예나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예문, 예와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저 여러분들 그 2차 겸해난 묘청해난 할때그 인종 때 원래 편찬을 했어. 편찬을 했는데 이규범에 딱 떠오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최씨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씨 정권이 생각나니까 최씨 정권 때이 책을, 인종 때 편했던 책을 금속활자로 최씨 무신정권 때 찍은 거야. 최충원 때 찍었고, 그걸 최후가 보관했는데, 그 다음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더라. 라고 하는 게 동국이상국집의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나중에 기출에서 보면 알겠지만, 상정고금 예문이 나와서 인종 때가 정답으로 나올 때가 있거든. 요 얘기 하려고 알아두시고. 자, 결론. 인종 때 했던 건 금속활자는 아니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직지심체요절 여러분들 1377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최근에 직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농상지표, 원나라에서 전래된 책이다, 농업 관련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문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화는 굉장히 여러분들 고려시대 문화가 나오는데, 문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출에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라는 거 보면서 맞출 수 있겠다. 우선, 건축부터 불상까지 했는데, 건축에서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포보다는 주심포를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안동 봉정사 극락정 영주 부석사 무량수정 수덕사 대웅전이 있는데, 기본으로 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심포는 기본적으로 기둥이 있어. 아, 이 기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자, 기둥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둥이 세 개가 있어. 기둥이 세 개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 기둥이 있어. 이 기둥 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집을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혹은 뭐, 이 기둥이 무게를 받쳐야 되는데, 잘못 맞추면 이게, 여러분, 무너져, 집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 기둥과 이 지붕 사이에 지붕의 무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공포를 놓은 거야. 이렇게 내가 동그라미로 그냥 그릴게. 원래는 동그라미 모양 아닌데, 이게 공포야. 그래서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으면 주심포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기둥과 상관없이도 공포들이 있을 수 있어. 여기다가 여러분들 색칠을 하는 거야. 특히 사찰에 가면 많은데. 이런 뭐예요? 그냥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서 공포에다 색칠하는 것뿐이거든. 이게 다포야.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했다시피 기본은 영주 부속사 무량수전인데, 갑자기 사리원성불사 응진전이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한편, 조선시대 다포 양식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수 있는 게 있어요. 국보 1호. 됐죠? 국보 1호가 바로 여러분들 다포 양식이에요. 국보 1호 뭡니까? 숭례문. 우리가 보통 이제 남대문을 알고 있는 그 숭례문이 다포 양식이에요. 이거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숭례문 가서 보세요. 아, 정말 아름답게 색칠 많이 했구나. 왜? 다포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엔 석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탑 보시면 전기의 개성 불일서 5층 석탑 쭉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한능금 심화편에서 밀고 있는 게 바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에요. 8각 9층이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느냐? 다각 다층 탑이야. 오대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후기에는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는데 원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쫙 복도 끝에 있습니다. 아,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밑에서 보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쭉 올라가서 3층에 내려봤을 때, 정말 그 느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꼭 3층에서 보시길 바라면서 이것이 원의 영향을 받았어. 한편
개성 경천 40층 석탑이

0: 영향을 준건 조선 원각사지 십중사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편 승탑은 여러분들 선종하고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주 고달사지 승탑과 법천사지 지강국사탑이 있는데 요거 틀린 선지로 잘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는 알아둬라. 요게 바로 선종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불상을 볼게요. 불상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가장 잘 나오는 거.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율의 좌상이 있습니다. 요거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보고 왔는데, 철이라는 거. 그래서 까마타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뭐니뭐니 해도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거. 논산 관축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어마어마히 큽니다. 어마어마히 커요. 굉장히 크고 인체 비례도 맞지 않아. 그런데 이제 한능검 심화편 친구들이 논산 관축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고려인 건 알아. 근데 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요거 여러분들 광종 때야. 자, 광종 때라고. 요 언젠가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동 이천동 마의열의 입상도 요거는 굉장히 자유롭게 만든 저 불상입니다. 한편 정통이랄까? 약간 표준 스타일로 이렇게 계승을 보여주는 건 영주 부속사 소조열의 좌상도 꽤 나옵니다. 어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공예부터 음악까지 쭉 가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왔어. 자, 공예를 보시면 11세기 순창자였는데, 12세기는 상감청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감이란 건 여러분들 기법이에요. 바깥에서 이렇게 덧붙이는 거에 상감 기법이에요. 네. 허리띠에도 뭔가 이렇게 바깥에서 덧붙이면 그것도 상감 기법인 거고, 지금 청자에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양을 파서 바깥에서 흰 찰흙을, 흰 점토를, 백토를 이렇게 덧붙이면 그게 바로 상감 기법을 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분청사기가 있는데 고려 말 청자로부터 변모 발전했다라고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원래 분장회청사기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한편, 이런 거죠. 청사기 분칠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예,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편, 은입사 기술은 고려시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청동 정병에다, 정병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불교 관련돼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전칠기는 여러분들 오칠했는데 거기다 여러분들 자개, 즉 조개 껍데기를 이제 붙인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글씨는 크게 나오진 않는다. 그냥 이함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 조맹부는 원대 중국인이에요. 원대에 있었던 여기 성리학자예요. 이 사람의 글씨체가 유행했다. 그래서 고려시대 이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림은 이령의 예성강도,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다수의 수월관음도. 수월관음도 보면 이 심화편 친구들이 이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수월관음도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불교 홍전 그림의 사경화도 있고요. 부석사 조서당 벽화에 사천왕상과 보살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석사를 갔더니 조서당 벽화했던 부분을 이쪽 박물관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향악이 있는데 요두 가지는 고려시대에 있었다라는 거가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세요. 성수입된 대성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음악을 이제 향악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표현의 선지에 등장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등장하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 요게 고려시대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네, 문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고려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하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가면, 어느 왕 때, 인 부분까지도 함께 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고려 시대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국과 가야나 조선 시대는 잘 아는데 의외로 이 부분을 모를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서 고려는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것이 어느 시대냐 했을 때 고려의 특성 알아두시면 되겠고, 고려는 이게 딱 고려 전기냐 고려 후기냐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어느 고려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 좀더 아주 훅 들어오면 어느 왕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려 시대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6강 고려의 경제, 사회, 문화인데, 자, 여러분들이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만 뽑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7강에서 조선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0: 모아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1: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4: AI가 썼습니다.
1: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1: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1: 자네인가?
5: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다, 나쁘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강양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할 부분은 정부의 시장 개입, 이게 정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개입하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시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시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시장 실패라 그럽니다. 그 시장 실패를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전체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렇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곳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죠. 시장은 이러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시장 스스로가 잘 하고 있다면 정부는 구태여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죠. 물론 이 경우 시장 스스로가 시장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위법이야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어떠한 기능을 할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우리가 채택한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창조의 개념은요, 유에서 물을 만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3의 요소가 개입해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스스로가 자율적인 조건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격이 창조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까요? 맞습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고, 그죠? 또는 그것을 가지고 자동차를 사고 팔고 하는데 사용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이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외에 시장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양가치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스스로 이러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 우리는 그런 상태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만족될 때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느냐? 네 가지 조건을 우리는 기억해 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네 가지. 첫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수가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소비하던 만족감이 똑같아야 됩니다. 동질적입니다. 그럼 반대로 물건을 공급하고자 하는 차 입장에서는 시장에 진입하고 싶으면 진입하고, 에이, 나 장사 그만둘래 그러면 언제든지 태그가 가능한 상태, 진퇴가 자유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완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고,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러한 시장의 기능을 스스로가 실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한다면 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이유는요? 시장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표현을 바꿔볼까요? 이러한 기능들을 시장 스스로가 실현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는 그런 상태를 시장 실패라 그럽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라는 얘기는 시장 스스로 이러한 기능을 실현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니까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정부는 개입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정부는 개입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그 전에 시장 실패가 무슨 말인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정리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대요. 시장 실패, 다 같이 정리해 볼까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는요, 가격 창조에 대립되는 말, 가격이 왜곡된다라고 말합니다. 가격이 왜곡되는 상태, 또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 등등등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딱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결시켜서 정리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실패하는 걸까? 시장 실패의 원인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정부는 개입할 필요 없다 그랬죠. 완전 경제에 대립되는 표현이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완전의 반대가 불완전 경쟁이니까 당연히 시장은 실패하겠죠. 어떤 상태가 시장 실패죠? 정확합니다. 그럼 불완전일 때가 시장 실패니까, 그럼 다시 오시죠. 어떤 경우에 불완전일까요? 하나씩 언급해 볼까요? 소수, 이질적, 진퇴가 제한되는 경우, 불완전한 정보, 이것도 연결해서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만 탁 끝내지 마시고 연결해서 같이 갑니다. 왜 시장이 실패하는 걸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여러분, 개론책을 쭉 보다 보면 경제로 끝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땡땡 경제가 놓으면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하다는 표현도 있겠죠.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땡땡 불경제 또는 비경제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리하냐?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하다. 그러면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건설회사 중에 1군 건설사와 지역의 연고를 두고 있는 건설회사를 비교해 보세요. 대한민국 1군 건설사들은 대한민국 전역을 통해서 물량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역의 연고를 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대체적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개 기업을 비교하면 1군 건설사가 수주 물량이 많을 테니까 원자재를,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1군 건설사들은 그 원자재를 대량 구매가 가능하겠죠. 그럼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두개 회사가 분양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더라도 1군 건설회사의 마진이 커지겠죠. 결론은 1군 건설사가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건설사보다는 초과이윤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시장 실패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 실패의 가장 정확한 경제학적인 정의는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따져가다 보면 경제학적인 학습을 좀 해야 되니까 일단 무시하고 우리는 여기만 가겠습니다. 또는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정보가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말과 불완전한 정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나는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 상대는 그 정보를 모른다. 그럼 이두 사람이 만나서 무엇인가 가격을 결정하려고 해요. 누가 유리할까요? 그렇죠.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외부 효과.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장 실패 원인 정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장 실패 원인.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정리합시다. 시장 실패 원인, 시작, 소수, 다수라고 하면 되죠. 다수가 돼버리면 완전 경쟁이 되고,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면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요. 자, 다시 출발합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 소수, 이질적, 제한, 그냥 진퇴의 제한이 말이죠. 제한, 불안전한 정보, 불안정 경쟁 시장, 규모의 경제, 공공재의 존재, 정부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등등등등. 자, 그래서 요 정도는 가볍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가볍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 실패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니까 그대로 둬야 될까요? 정부가 개입해서 개선해야 될까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이것이 우리는 정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의미겠죠? 정부가 시장 실패를 개선할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말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시험 문제, 왜 개입합니까를 물어봐요. 두 번째, 어떻게 개입합니까를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더요. 왜 개입합니까? 어떻게 개입합니까? 왜 개입합니까라는 말이 원인, 이유라고 말하는데, 이것들이 다 답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이유겠죠. 그런데 어떻게 개입합니까?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수단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단골 메뉴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수단, 방법, 같은 얘기입니다.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눌게요.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토지 이용 규제. 다 같이 해볼까요?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그리고 토지 이용 규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학습하는 내용들의 절대 다수가 토지 이용 규제를 학습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간접적 개입에다가 뭔가 좀 강조를 했을까? 간접적 개입에 포커스를 맞출게요. 이유는 이렇게요.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를 암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단순한 게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종류를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간접적 개입은 조세를 암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순간 200개가 넘는 걸 동시에 암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간접적 개입으로 가겠습니다.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보. 자, 정보는 좀더 다양한 형태로 놓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 시스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든지 등기나 지적 제도 같은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등기나 지적 제도를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본다든지 지적부를 봄으로써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라든지 지적 제도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도 가격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된 모든 문제는 요딱 간접적 개입만 기억하시면 100%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간접적 개입만 다 같이 다시 갑니다. 다 같이 조세부터 가볼까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보. 그 정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등기나 지적 제도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입니다. 구분 정확하게 해두시고요. 자, 수단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또는 방법이라고 표현해요. 왜 개입합니까라고 하는 원인, 이유라는 말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인, 이유가 뭡니까? 또는 근거, 그 근거는 이 모든 것들이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 하나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될 때는 세 문제. 그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전부가 다 시험 문제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은 매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장 실패의 원인.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전체적 흐름. 전체적 흐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도 가끔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문제를 보시겠습니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으로 구분할 때
간접 개입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같은데. 자, 그 전에 간접 개념 눈에 딱 보이죠?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볼게요. 공공이라는 단어가 붙죠? 공공. 이렇게 공공 또는 공영. 공공이나 공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얘는 100% 직접적 개입입니다. 이 중도 하나 좀 봐두시고요. 그럼 시작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한 대로 가는 겁니다. 간접적 개입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부였죠. 그래서 내용도 잘 보세요. 임대료 보조라고 기억하시면 안 돼요. 보조도 종류가 다양하니까. 재산세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조세. 그다음 토지 거래 허가 제도 해당 사항 없겠죠? 탈락. 이게 뭐가 보입니까? 부담금. 따라서 간접적 개입을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해마다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문제가 이렇게 한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고 지문 한개 내지 두 개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처분할 때 어떤 세금을, 야, 우리는 항상 이 세금 문제에 직면해 있죠. 그럼 이런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중개사무실에 가서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하면서 지금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분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따져볼까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우리가 어떤 세금을 내죠? 그렇죠. 취득세. 그리고요. 등록면허세를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 기간 동안에 재산세라든지 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죠. 이들은 보유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거예요. 다른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이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답니다. 이때 부담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부동산 관련 세법이라는 과목을 학습하죠. 그 세법의 대표적인 조세가 이 다섯 가지입니다. 실제 세법에서는 이 다섯 가지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상관없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 관계를 순서대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이제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자, 순서대로 조세를 쭉 배열해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자,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고, 앞에 두 가지는 취득 단계, 두 번째 두 단계는 보유, 마지막 하나가 양도.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씩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특히 이제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다섯 가지 조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겠죠. 가장 대표적인 조세인데, 일단 지금 시험 범위가 이 다섯 가지 세목 범위를 벗어나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하는 이 내용만 아시면 부동산학 개론도 정리하는 거지만 관련 세법도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잘좀 정리합시다. 자, 방금 우리는 다섯 가지 세목을 우리끼리 약속할 때 순서대로 기억하자 그랬죠? 자, 순서 배열해 볼까요? 취득, 등록, 재산, 종부세, 양도세. 자, 순서대로 기억합시다. 그리고 위에 두 가지는 어떤 단계라고요? 취득 단계. 두 번째 두 가지는 보유 단계.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 적었습니다. 자, 먼저 이것도 구분해 놓고요. 여기서 보니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보이네요. 자, 우리는 조세 중에 부가가치세 말고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본세의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세도 있고요. 또는 다른 조세와 함께 부과하는 변기세도 있습니다. 변기세.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변기세죠.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적 있나요? 과세주체가 세금을 포착을 해서 고지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죠. 이 비용 얼마나 발생할 것 같습니까? 야, 이 비용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도 2천 원이었는데
지금 실제 2,000원 이상일 텐데 여전히 2,000원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지역자원시설세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비용이 실제 징수하는 세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주체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자원시설세 1,500원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는 데 2,000원 들어가면 손해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다른 조세를, 다른 세목을 고지서 발부할 때 그 고지서 한 면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함께 쓰면 좀 편하겠죠. 자, 그래, 실제로는 조그만 글씨는 아니고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낼 때, 이제부터는 재산세 고지서 딱 날라올 때마다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딱 받으면 거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병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함께 움직인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섯 가지는 자동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우리 이제 이것만 알면 좋겠는데 요새 시험 범위가 최근 5년간은 시험 문제가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 그러면 토지정책, 주택정책, 조세정책입니다. 조세정책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조세 귀착이에요. 세금을 부과했다. 이 세금, 궁극적으로 누가 부담하느냐? 수요자가 부담하느냐? 공급자가 부담하느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느냐? 임대인이 부담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인데 최근에 나오는 형태는 조세 분류 쪽이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추가로 좀더 보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잠시 후에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일단 생략해 놓으시고요.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하고요. 앞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 지역자원시설세처럼 고지서를 함께 이용하는 병기세도 있었지만 본세에 대해서 일정 비율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세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본세에 부과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본세일까? 어떤 게 본세일까? 먼저 우리가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딱 기억하기로 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기억합시다. 다섯 개. 그러면 첫 번째, 지방교육세는 이 다섯 개 본세 중에서 앞에 세 개. 앞에 세 개에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그 앞에 세 개가 뭐였죠? 취득, 등록면허, 그리고 재산. 그렇다면 둘은 취득 단계, 재산세는 보유 단계겠죠? 그렇다면 지방교육세는 이두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반면에 농특세는, 자, 다섯 개 다시 기억합니다. 다섯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요 다섯 개 중에 가운데 게 빠집니다. 그럼 다섯 개 중에 가운데가 뭐죠? 재산세죠. 그럼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의 일정한 비율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빠지기는 빠졌지만 어차피 종합부동산세가 있기 때문에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럼 결과 농특세는 전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잠시 생각해 볼까요?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마다 다 부과되는 거니까. 그래서 둘은 직접적인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근데 함께 지금 정리해 놓은 이유가 결론은 동일한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이 같기 때문에 함께 묶었습니다. 자, 상속세 증여세로 가볼까요? 상속을 받으면요, 상속세도 부담하지만 내 명의로 다시 이것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취득 단계에 해당됩니다. 인지세. 여러분 인지세 언제 내봤습니까? 아니, 다른 전제는 하지 말고요. 부동산하고 관련해서. 등기 필증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때뭐 항상 등기 필증인데 거기 보면 인지가 많이 붙어 있죠. 인지가. 그죠? 인지대.
우리 인지대를 부담하고 막

부채죠. 거기에 일부가 우리가 부담하는 그 인지대 일부가 인지세입니다. 그렇다면 그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만들어지던가요? 취득할 때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쪽 양도할 때도. 다시 말하면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면 등기 필증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럼 등기 필증을 만들다 보면 일정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지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인지대 일부가 인지세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취득 단계와 처분 단계와 관련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보세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자, 여러분들은 소득세 종류는 공부하셨죠? 소득세 공부, 종태양.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죠. 종합소득 안에 또뭐 있던가요? 2배사 근년기가 있죠. 자, 거기서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만 따져보세요. 2배 4, 그 4가 사업소득입니다. 이게 우리 시험과 관련되는 거죠. 자, 사업소득에서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걸 사업으로 한대요.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사업이라면 그분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의 특징은 일시적이죠. 일시적.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할 때, 양도세는 이제 팔 때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부동산을 몇번 사고 몇번 팔아봤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늘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끔 샀다가 가끔 팔았다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시적일 때는 양도소득세인데 그것을 사업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사업소득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고 팔고라고 했습니까? 그럼 양도 단계, 처분 단계겠죠. 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겠죠.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그럼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태죠. 부동산을 보유한 채로 수익을 얻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보유 단계와 양도 단계, 처분 단계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우리는 이게 귀찮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험생이 귀찮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에 출제되면 학습해야죠. 여러분들은 이 범주만 정리하면 부동산학 개론도 다 정리한 것이고요. 세법에서 놓을 수 있는 범위도 딱이 범위까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그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접할 가능성이 많아서 가벼운 문제로 한번 시험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블랭크 속에 무엇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블랭크 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블랭크 속에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문제 쉽죠? 그런데 30회 기출 이후에 나오는 이제 시험 문제들은 세목이 단순하게 5개 세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문제가 어렵다 싶다에 대한 판단은 세목의 종류입니다. 지금 이 세목이 우리가 주된 세목 5가지 범주 안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아닙니다. 30회 이후의 세목은 앞서 정리한 것처럼 범위가 아주 넓어졌으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볼까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말해 보세요.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렇죠. 많았었죠. 많았었는데 일단 시험 문제 좀 편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세 중에서 보유 단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보유 단계 대표적인 게 재산세하고 종부세죠. 그럼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종부세가 국세니까 여기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가면 되고, 니은 같은 경우는 재산세겠죠. 반면에 디귿에 들어가는 것은 처분 단계, 양도 단계니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면 될까요? 이 자리에. 여기 들어가는 게 지방소득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두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리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했었죠. 첫 번째, 전반적인 흐름. 전반적인 흐름.